꼭 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GIS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대동여 지도를 활용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창고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한대요. 조건에 맞는 지도에 표시된 후보지 A에서 E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지도에 제시된 정보만 고려한대요. 이거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 자, 제가 말했습니다. GIS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로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GIS 문제가 나왔다. GIS 문제가 나왔다. 자, GIS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조건을 묻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뭐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도 하고 조건도 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는 합을 구하면 되고요, 그냥. 그래서 A, B, C, D, E 나열해가지고 그냥 다 더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하나씩 쓰는 거야. A 몇 점이지? B 몇 점이지? 그리고 E까지 몇 점이지? 이런 거다 써보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건은요, 더 쉬워. 소거하면 돼.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은 이 GIS 문제가 정말 쉽게 여기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조건이 나왔죠?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야. 소거해야지, 지워버려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건 1부터 한번 고려해볼까요? 조건 1입니다. 수온이 가능한 하천까지의 도로상 거리보다 심리가 안 됐대. 심리가 안 됐대. 심리랑 같거나 심리가 안 됐대. 또는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잘 봐야지. 또는 이었을 때는요, X 조건과 Y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X 조건만 만족해도 되거나, Y 조건만 만족해도 되거나, 아니면 X 조건과 Y 조건 둘다 만족하거나. 그러면은 뭘 소거하면 되는 거야? X 조건에도 맞지 않고, Y 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을 지워버린다면은, 그렇게 소거해버린다면은, 이게 바로 소거법 아니겠어요? 그치? 그럼 우리 먼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수온이 가능한 하천에서의 도로상 거리가 심리가 안 되는 경우. 저기 수온이 가능한 거리, 하천은요, 지금 이 하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쌍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지, 쌍선. 그치? 보니까요, 쌍선 O, E 바로 요선이 되겠네요. 잘 그렸다. 자, 여기서부터 심리. 심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도로의 방점을 보고 할수 있죠. 직선의 방점을 보니까 한요 정도가 심리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가.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이 심리 안에 포함이 돼, 안 돼? 포함이 되죠.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포함되네. B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깝네. 포함되네. 그치? C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네.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D는 포함이 안 되네. 일단 넘어갈게요. E도 포함이 안 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거야. 두 번째 조건. 읍치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심리가 안 되는 경우. 심리이거나 심리가 안 되는 경우. 읍치를 보니까 요게 읍치라고 나와 있잖아. 안 알려줬어도 물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읍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읍치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심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E에 해당되고요. C 해당되고요. D 해당 안 되고요. E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럼 둘다 해당이 안된 거를 지워버린다면은 D 지울 수 있고요. E를 지울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예요. 소거해서 풀잖아. 우리 다음 조건도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 AND가 들어갔네. 둘다 만족해야 되네. 이것도 체크해 가면 돼요. 조건 1을 만족하는 지역 중 가까운 역참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심리가 안 되는 경우. 자, 역참을 보니까 요게 역참이죠, 역참. 교통과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역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을 보니까요. 자, 여기 역참 있죠? 또 역참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딱 봐도 A하고 C 같은 경우는 도로상 거리, 역참과의 거리가 심리가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반면 B는 주변에 역참이 없죠. 그치? 그래서 A 체크, C 체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체크가 두 개면은 이제 그 지역이 되겠지. 수온이 가능한 하천의 남쪽에 위치되어 있다. 수온이 가능한 하천의 남쪽. 수온이 가능한 하천의 남쪽이면은 A는 해당이 안 되고 C가 해당이 되는 거지. 둘다 해당이 되는 바로 이 C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C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A를 체크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

왜? 수온이 가능한 하천 이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수온이 가능한 하천이 남쪽에 위치되어 있다. 이게 의냐, 이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달라지잖아. 이런 것들도 진짜 한 글자 때문에 틀리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습니다. 꼭잘 보시길 바래요. 한 글자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이게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찾은 거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도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GIS 문제하고 대동여 지도를 결합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앞서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GIS하고 영해를 이렇게 결합한 게 있었죠. 그치? 이제는 앞으로는 GIS 단독적으로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의 지식을 알면서 GIS를 풀어야 되는 거야. 영역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나왔던 문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GIS 문제도 풀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못 푸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연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고력이지, 결국은 사고력. 자, 42번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공공체육시설 건립 지역 선정 과정의 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요,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경상북도 내에 체육시설 건립 지역 선정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조건이 나왔으니까, 아, 속어에서 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속어 플러스 뭔가 이제 원래는 조건이 다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 안 주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들 우리가 추론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구미, 문경, 안동, 울진, 청송인데요. 선정 지역이 어디래? 여기래. 여기가 바로 어딜까요? 이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면은 또이 문제도 틀렸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GIS 문제가 단 순수하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명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풀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대비해야 되겠죠. 그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백지도 펴놓고 계속 보는 거야, 그냥. 계속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이쪽 지역은요, 어디냐면은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세제가 있는 문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경. 문경 세제. 아시잖아요, 문경 세제. 그치? 문경입니다. 그럼 문경인 거를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일단 조건에 맞는 거부터 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기존 공공체육시설 수가 500개 이하인 지역. 500개 이하인 지역을 살펴보니까요. 문경, 울진, 청송이 되겠네. 그러면은 안동하고 구미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어식으로 푸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구미, 안동, 안녕. 다문화 가구 수가 300세대 이상인 지역. 구미, 아니 문경 통과고요. 울진 300명, 300세대 이상이니까 통과고요. 청송은 안 되네. 청송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울진하고 문경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제 가에 들어갈 거 한번 추론해 보면 되겠죠. 이제 그거는 여기에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보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기역을 통계 지도로 표현할 때는 등치 선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치 선도가 가장 적절할까요? 기역 뭔데? 공공 체육 시설 수인데 요걸 어떻게 등치 선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등치 선도 표현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보통 기후나 지형에서 많이 쓰여요. 그 외에는 좀잘안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공공 체육 시설 수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통계 지도로? 이제 먼저 떠오르는 거는 분포니까 점유도를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도형 표현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도형 표현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구미 지역은 800명이니까 원을 더 크게 그려. 문경 같은 경우는 200개밖에 안 되니까 원을 더 작게 그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치? 도형 표현도가 더 적합할 것 같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도형 표현도는 잘 이렇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등치 선도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안 됩니다. 니은입니다. 니은은요, 다문화 가구수는요, 지리 정보의 유형 중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이건 너무 쉽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만 여러분이 찾으면 속성 정보 나머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공간 정보는 위치나 형태, 딱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잘 설명을 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앞서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어, 제가. 자, 티그십니다. 기역, 니은은 모두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야. 이런 식으로 기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걸낼 수가 없어. 체육시설수, 다문화 가구수 이런 것들은 멀리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디귿도 해당이 안 돼요. 둘다좀 적합하지는 않아. 알겠죠? 그나마 기역이 이 공공체육시설수 뭐 위에 천장에 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막 노란색으로 색칠되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좀 어렵겠죠. 그래서 둘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리을, 가에는 인구 밀도가 50명 이상인 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 밀도 보니까요. 제곱키로미터당 명인데, 명수인데, 문경은 70명이 넘어가고요. 울진은 40명이 좀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50명 이상인 지역에 들어간다 했을 때 문경에 해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면은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문제였죠. 조건을 만족하는 거 찾고 조건에 들어가는 게 뭘까? 약간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앞으로 GIS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지역명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위치를 모르면은 틀리게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들 말고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는 지역들 있잖아. 특히 막 충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지역들.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잖아. 여기서 또 경북이 나왔어.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잘안 하니까. 그렇지? 지리적으로는 막 중요한 지역이 없다 보니까 한국 지리적 내용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데 안 됩니다. 많이 하시길 바래요. 자,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서 대형 마트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할때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골라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 1과 조건 2. 역시 또 조건을 물어보네요. 최근에는 좀 조건 묻는 GIS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예전에는 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치? 뭐, 말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어디는지.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A. 당진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서산이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홍성이 될 거고요. D 같은 경우는 보령, E 같은 경우는 공주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라고 뭐 진짜 막 똑똑해가지고 이런 걸다 기억하고 있겠니?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결국 지역은 그냥 반복이 답이야, 반복이. 계속 그냥 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조건 1인데요. 엔드가 들어갔어요, 엔드. 엔드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물론 여기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조건과 Y 조건 모두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거나, 둘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체크 하나씩 해가면 되겠죠. 자, 면적당 도로 연장이 0.7km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면적당 도로 연장 0.7보다 높은 거. 자, 이거 높고요. 또 C도 높고요, D도 높고요. E는 똑같으니까 또 해당이 안 되겠다. 그치? 벌써 A하고 E가 사라졌어.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미리 지워버릴 수 있겠죠. 또 인구 밀도가 150명보다 더 많아야 돼. 제곱킬로미터보다.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인구 밀도 명 제곱킬로미터 보면은 150명 넘어가는 거세개 중에서 찾으면 되겠죠. 셋다 해당이 되네요. 둘다 해당이 되니까 B, C, D 다 생존입니다. 그쵸? A하고 E는 이제 지워진 거야. 자, 조건 2입니다. 조건 1을 만족하는 지역 중에서 전통 시장 수가 3개보다 안 되거나, 그치? 5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7천만 원을 넘거나, 그치? 초과하거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체크해 가면서 하면 됩니다. 둘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전통 시장 수가 3개가 안 되는 거, 둘다 3개가 넘어버리네. 그쵸? 그러면은 패스, 넘어갑시다. 5월이니까 다음 거에 충족하는 지역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7천만 원을 넘는 곳 찾아보니까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B인 서산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B,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44번 문제죠.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서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할때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지도의 A에서 E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자, 지역이 나왔으니까 한번 쓸 보는 거야. 이런 지역이 나왔구나. 경상남도의 지역을 물어봤네. 그러면서 조건 1을 보니까요. 조건 1이 뭐래요? 유소년층 인구가 만 명이 넘어가느냐, 같거나 넘어가느냐, 이상이느냐. 그러면서 and 초중고등학교 수가 60개보다도 넘거나 같으냐, 그치, 이상이 있느냐. 그리고 and가 무려 두 개나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더 편해지지. 걸러내는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공공도서관 수는요, 8개가 안 돼야 됩니다. 안 되거나 8개거나, 그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이하, 8개 이하이거나 이걸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역이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가볍게. 자, A는요, 이제 밀양이 되겠고요. 밀양시가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양산입니다, 양산. 양산. 자, 양산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하기가 쉬운 게 얘들아. 여기 부산이잖아. 이쪽이 울산이죠. 자, 울산과 부산 사이에 있네? 양쪽에 산이 있네? 양산이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C는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 그리고 D 같은 경우는요, 진주가 되겠죠, 진주.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여기 시옷 있잖아. 사천, 사천. 순창도 이렇게 시옷이 딱 붙거든요. 순창, 사천. 그래서 사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죠. 자, A부터 E까지 뭐 지역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지역들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조건 만족하는 것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유소년층 인구가 만명 이상이느냐? 만명 이상이냐? B, C, D, E는 해당이 됩니다. 그럼 A는 안 되니까 삭제해. 초중 고 학생 수가 60개 이상이느냐? 이상이느냐? E는 해당이 안 되네요. E 삭제. 그렇죠? 그리고 공공 도서관 수가 8개 이하느냐? 8개 이하인 거 하나, 둘. 그럼 C가 삭제. 그러면은 B하고 D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조건 1을 보니까요. 조건 1을 만족하는 지역 중, 아, 당연히 조건 1을 일단 만족을 해야 되겠지.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면 된대요. 그래도 앞에 조건 1이 좀 어려웠다고, 뒤에 조건 2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ND가 두개 나오니까 걸러지는 게 무려 세 개나 되잖아. 그치? 물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엔드가 두 개가 막 나오는데 생존에 있는 지역이 막네 개가 남아 있고 또 조건 2에도 막 올이 막두개 있고 뭐또 엔드가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또 같은 문제야. 아 이게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뭐 어려워지는 문제니?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아 쉽지? 뭐예요? B. B하고 D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B가 더 높잖아. 그러면은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산 지역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자, 여기까지가요. AND와 OR을 물었던 문제이고요.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봐볼래요? 다음 문제 보면은, 봐봐. 이게 이 해의 작년도 수능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보이니? 보여? 뭐가 보여야 돼? 똑같은 문제구나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앞에서랑 달라진 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AND, OR 이 조건이 사라졌다는 건딱 이거 하나야. 근데 여기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조건에 맞는 수 결국은 이거 두개 붙이면 AND 아니니? 아 그렇잖아요. 뭐가 달라져? 다 똑같은 문제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출을 통해서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기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 대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야? 새로운 문제가 매번 수능에 나오는 것 같거든. 새로운 문제가 매번 6월, 9월 모의평가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포장지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포장지만 바뀌었구나. 이 까고 보니까 결국 다 똑같은 선물이었네. 아이, 뭐야 이거 실망스러운데? 새로운 문제 좀 가져와 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5번입니다. 역시 조건만을 고려해서 아동복지시설의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A에서 E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조건 1. 아, 어려워요. 이제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경남, 경북, 충북 지역들 어려워하잖아. 근데 하필 또 뭐가 나왔어? 시 단위 행정 구역인 곳이 나왔습니다. 아니, 시 단위 행정 구역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군 단위 구역하고 시 단위 구역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지 이거를 좀잘풀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역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특히 근데 더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하고 군 찾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GIS 문제로 안 나오고요.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뭐 A는 군에 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군은 그냥 군까지 기억을 해버려요. 그치? 이는 김해죠. 김해 시입니다. 디도 밀양 시, 시가 되겠죠. 밀양입니다. 시는요, 창녕이에요, 창녕. 창녕. 그래서 그냥 창녕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창녕군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창녕군, 뭐 남해군, 창녕군 이런 식으로 군까지 기억을 하는 거야. 비 같은 경우는요, 여기 공룡발자국 유명한 지역이죠. 고성군입니다. 고성군까지 기억을 하는 거야. 고성군. 알겠죠? 그냥 고성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고성이군. 그렇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A는요,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시입니다. 여기는 도시지, 도시. 그렇죠? 그래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라는 것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군 지역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근데 약간 군 같지 않은데 군인 지역도 있고, 시 같지 않은데 시인 지역도 있거든요. 뭐 어떤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역, 태백시 있죠. 태백시가요. 인구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좀 인구가 많이 줄었어도 태백시라는 그런 시가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지? 그래서 군은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하자. 알겠죠? 통째로 기억을 하자. 자, 그럼 시 단위 행정 구역인 곳을 보니까요.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시하고 비는 지워버리는 거야. 역시 똑같죠. 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속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자, 조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이래요.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보니까요. 역시 인구하고 연계를 했네.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 그치? 이게 유소년층인 거 알아야 되겠지. 근데 너무 쉽잖아, 이 정도는. 그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을 보니까요. A하고 E가 되겠네. 나머지는 지우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C하고 B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웠으니까 하나 더 지우면 뭐 지우면 돼? D를 지우면 되겠죠. 그럼 D도 삭제인 거야. 하나씩 속어에 가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는 지역 중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자, 요런 문제. 사실 여러분들의 인구에서 좀 가장 싫어하는 문제가요. 계산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인구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온 지꽤 됐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야. 계산 안 하고도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 부양비 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자, 총 부양비. 총 부양비 하면서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건 다 알고 있을걸? 뭐예요? 청장년층 인구. 청량층 인구 분의 유소년층 인구 더하기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새는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비율을 알아두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세 개를 다 똑같이 비율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율은 그냥 지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세개다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이 수학적인 개념이잖아. 그렇지? 결국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청장년층 인구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비율이잖아. 그럼 전체 인구와 곱하기 100은 다 똑같이 들어간 거 아니니? 그럼 전체 인구를 지워버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기본적인 수학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총 부양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 청장년층 인구 비율 더했을 때 결국 100이 되잖아. 그치? 그 100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비율이기 때문에.

중년층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는 높아지겠죠. 자, 다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유소년층과 노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나잖아. 결국 이 전체 합의수가 100이니까, 그 비율이니까. 이거 다 100이잖아요, 합의수가. 그래서 총부양비가 높아지려면 청장년층 비중은 낮아져야 돼요. 청장년층 비율이 낮아질수록 총부양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못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것을 찾으면 돼요. 누가 더 낮아? A가 더 낮죠. 그러니까 정답은 A가 되는 거예요. 총부양비가 높아지는 거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니까. 인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역시 좀 조건이 나왔는데요. 조건 나왔을 땐 역시나 소거에 가면서 풀면 됩니다. 소거에 가면서. 그치?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해 가면서 풀어도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풀 때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미리 쳐놓는 연습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A, B, C, D, E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뭐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치? 자, 여기서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는 것만 좀 지우면 되겠죠. 평균 고도가 40m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야 되니까요. 40m 넘어가지 않는 지역은 요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D는 삭제인 거예요. 그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지역이래요. 그럼 25도 이하이니까 이상인 지역을 삭제하면 되겠죠. 딱 하나밖에 삭제가 안 되네. 비삭제. 그쵸? 주거 지역 및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된대요. 자, 도로로부터 200m 이상 어떻게 할수 있어? 라고 한다면요. 여기, 이거 보고 할수 있죠. 그치? 100m, 200m 이상 떨어진 곳을 보니까요. 일단 A는 해당이 안 돼. 그치? 그리고 또 A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매우 가까워요. 결국 이두 지역이 살아남았는데요. 산림 보호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요. 산림 보호 지역 보니까 C가 삭제인 거야. 정답은 그 하나밖에 안 남았죠. 바로 E가 되는 거죠. 소거 방식으로 보니까 되게 쉽게 풀리지 않니? 그치? 자, 근데 이것도 6월 모의 평가 문제거든요. 근데 앞에서 and라든지 or 문제가 나올 때 하나 안 나온 게 있어. 조건 나올 때 항상 산림 보호 지역을 제외한다처럼 제외함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제외하는 그런 기호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럼 이 제외하는 그 기호가 뭐지? 이렇게 찾아보지 말고 알아둬야 되는 게 뭐야?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똑같은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을 푸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1단원이 끝났어요. 자, 다음부터는요, 바로 지형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만점에 놓고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 부분 남은 문제 풀 거고요. 새로운 중단원, 다음 파트 인간의 사회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21번부터 문제 풀 거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문제 풀려 있을 겁니다. 강조했죠. 문풀

강좌는 저 혼자 푸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미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문풀 강좌는 필요한 문항만 발췌해서 수강을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내가 이걸 수강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나 했을 때 제시문 분석 완벽하게 되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정말 완벽하게 찾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잘 풀릴 때도 있고, 잘안 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근데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분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 너무 그렇게 이 작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맞았으면은 맞은 대로 기뻐하시되 이게 왜 정답인지 혹시라도 내가 약간의 조금은 약간 불편한 감정을 갖고 1번, 3번 둘 중에 뭐 하지? 1번 했는데 맞았어. 기분 좋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3번이 정답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좀 이렇게 어려웠었던 문항들이 있죠. 뭐 내지는 내가 틀린 문항이 있어요. 그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장에서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이러한 문제를 접해봤는데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알고 개념의 빈틈, 그 균열을 찾아내는 거. 오히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그걸 발견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고 작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21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로운 대단원 들어갔었죠. 네, 거기 첫 번째 중단원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고 해서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을 공부를 했어요. 자, 뭐랑 뭐? 사회 실제론이 있고요. 또 사회 명목론이 있다. 근데 우리가 앞에 20개의 문항을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실제로 오답률을 보더라도 우리 선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확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제시문이 다소 난해하거나 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제시가 되면 괜히 무서운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줄 거거든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실제론을 명목론으로, 명목론을 실제론으로 잘못 읽게 되면은 완전히 오답으로 빠지게 되는, 예. 그렇게 함정으로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제시문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 21번 보겠습니다. 자, 분업의 원인이 경제적인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 분업은 사실 경제 파트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거예요. 이 분업이 대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냐에 대해서 누군가들은 경제적인 효용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업이라는 제도, 체제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주장을 해. 그러나, 분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개인의 효용은 제도가 형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형성의 원인이 될수 없다. 결국 이 분업이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 이러한 경제적인 효용을 추구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적인 효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존재하고 경제적인 효용이 따라오는 것이지 경제적 효용이 먼저 있고 분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죠. 자, 분업은요, 인구 규모와 인구 밀도의 증대에서 기인한다. 이 사람은요, 여기 첫 번째 주장했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분업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습니다. 인구 밀도의 증대, 그리고 인구 규모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인구 증가와 집중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면 개인의 생존은 위협받게 된다. 분업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생존 압력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서 무질서와 사회 해체를 방지하는 사회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분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서로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가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약화시킬 수 있고 이 사회를 보다 더 평화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는 이 분업의 요인 자체를 인구 규모, 인구 밀도의 증대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요인에서 접근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21번 제시문을

질문이 사회 실재론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사회 구조를 거시적으로 조망을 하고 있죠. 그럼 사회 실재론 찾았으니 기억해. 사회는 개인을 외재하며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자, 이거는 사회 실재론에 대한 완벽한 선지. 자, 니은. 사회 구속력이요.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보다 사회 구속력이 더 먼저야? 라는 거. 사회 실조론에 해당하죠. 자, 디귿. 사회는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 중요한 건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야. 애초에 이러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가 존재하는 단지 이 사회는 도구에 불과해. 라는 것으로서 디귿은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자, 리을의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리을도 마찬가지로 명목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회 실재론이니까요.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찾았어요? 자, 요 재심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분업의 원인이 개인의 개인적 효용 추구라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와 인구 밀도의 증대, 뭐,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번이요. 자, 비밀 결사는, 이때의 결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집단, 조직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사회 형태다. 비밀 결사는 구성원 각각이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 막 진짜 입이 근질근질근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사를 잘 이제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거를 근질근질한 욕구를 이겨낸다. 상대방 역시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밀결사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체는 개개인의 자기 통제, 그리고 이러한 신념, 믿음에 의해서 유지가 되더라. 비밀은 언제든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밀 공유를 조건으로 유지되는 상호작용은 불안정합니다. 이 때문에 비밀결사의 구성원들은 비밀이 더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간의 행위 지침을 만들어요. 자, 비밀을 다루는 권한의 정도에 따라서 체계적인 위계를 세우기도 해요. 하지만 비밀 폭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밀결사는 급격히 해체된다. 이러한 사회가 해체되는 이유는 결국에 개개인들의 비밀 폭로 행위. 그럼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잘 누설하지 않고 정말 자기 통제 잘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비밀결사가 잘 유지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결사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22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회 명목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해.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 이거 사회 유기체설이랑 연결되죠. 우리의 장기라고 하는 건내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머리카락 얘기했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여기에 붙어 있을 땐 아주 뭐 나를 보온해주고 또뭐 아름답게 가꿔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뭐 미용적인 기능도 수행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밖으로 떨어지면 그냥 방바닥에 떨어지면 쓰레기에 불과를 하다. 즉,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건 사회 유기체설과 연결되는 사회 실재론에 대한 얘기. 자, 니은.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예. 외재성, 독자적인 실체를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 자, 디귿. 사회 속성을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여러분, 밑줄 칩시다. 지난 시간에도 엄청 강조했었던 내용이었었죠. 문제에 따라서 환원할 수 있다 없다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있다가 나왔어요. 고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빠르게 문제 풀다가, 환원이라는 말에 꽂혀서 그냥 이게 명목론이다 내지는 실재론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사회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개인의 속성을 알면 되고 개인의 속성으로 사회의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개인의 합, 그 이상의 무언가가 없는
그냥 사회는 단순한 개인

합의 불가하다라는 명목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디귿은 맞고 마지막 리을 사회 문제의 원인을요. 사회 제도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찾는다. 자, 이렇게 제도와 구조라고 하는 거시적인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 실제론이 되겠고요. 자, 개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를 두는 것은 바로 명목론이 되겠죠.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다가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르죠. 그 어떤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 개선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사회 명목론 맞죠? 그러면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디귿, 리을?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찾았고요.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자, 문제에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문제 나오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관점 두 가지, 명목론과 실제론. 갑을의 대화를 통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먼저 갑을 보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원자와 사물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뭐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사물이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집합체에 불과하듯이 사회도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아, 사회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개인의 합에 불과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갑이요, 명목론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에 반면 을을 보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부품과 기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부품은요,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지만 기계는요, 개별 부품의 속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 뭐예요? 고유한 특성을 지닌대요. 아하, 이러한 고유한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을은 바로 네, 사회 실제론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갑과 을을 구분을 했으면 이어서 1번부터 갑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된 사회 실제론에 대한 설명 틀렸고요. 두 번째,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도의 개혁보다는 개인의 의식 개선? 근데 을은요, 사회 실제론인데요. 오히려 의식 개선보다는 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겠죠. 자, 3번.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3번에서 얘기하는 건이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이 아니라 개인의 합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3번에서 얘기하는 이 환원될 수 없다라는 건 실제론의 관점에 해당을 하죠. 실제론은 을인데요. 네, 틀렸고요. 4번.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재한다고 본다. 근데 앞부분 주어에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아, 실제론은 명목론과 달리. 네, 완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이어서 5번. 갑의 관점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구속성을, 을의 관점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5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로 서술됐죠. 개인에 대한 사회의 구속성을 강조하는 건 사회의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회 실제론이고 이어지는 부분,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건 오히려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서술돼서 오답이었어요. 자, 이어서 24번 갑니다. 자, 24번. 채점형 문항이 등장을 했는데요. 뭐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약간은 긴장을 할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A와 B가 뭔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요 점수를 가지고 A와 B를 구분을 해야 돼. 첫 번째, 개인은요, 사회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는다. 자, 사회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는다. 자율성, 자유의지, 아니면 능동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건 뭐였지? 명목론이었네. 자, 두 번째. 사회는요, 개인의 외부에 실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외재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뭐예요? 사회 실제론. 자, 마지막. 사회 특성이요.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 별표시 다시 한번 마방하게 치시고. 사회 특성과 개인, 즉 구성원들의 특성이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명목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A와 다른, 즉 A와 구분되는 B의 주장을 3개 서술한다라고 했을 때 2점이니까 결국에 이때 이 B가 뭐예요? B가 바로 명목론이 되겠죠. 그럼 A가 뭡니까? 예, 실제론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론과 명목론을 구분을 했으면 기억부터 A가 실제론이었죠. 사회가 개인보다 우월한

그런데 이 실제론, 즉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A는 B와 달리 라고 옳게 설명을 하니까 디귿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리을. 극단적일 경우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주의에 대한 내용 잠깐 봤었는데요. 어떠한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라고 하는 걸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그 전체주의. 근데 이렇게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건 오히려 집단과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 되는 거겠죠.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일 경우에 이기주의,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정답은요, 기역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푸시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54쪽에 25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개인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축구팀의 성적에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선수 개개인이 얼마만큼 기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도 팀은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하나의 팀은요, 선수들의 총합,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밑줄 치셔야죠. 하나의 팀은 선수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라는 거. 결국에 여기서 이 하나의 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 아이고, 사회가 되는 거고요. 사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수라고 하는 게 개인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대응해서 공부하면 개인의 합, 그 이상이 바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실제론에 대한 설명. 기억에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 이때의 개인의 이익이요. 우리 문제에서는 사익이라는 표현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는요, 오히려 공동체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사익을 더 중시할 리가 없겠고, 자, 니은에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 외재성이라고 하는 사회 실제론. 자, 디귿에서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건 사회 명목론이었고요. 마지막 리을. 사회의 특성은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축구팀의 이 성적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성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개개인들이 잘 못하더라도 이들이 함께 뭉쳤을 때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요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수 없어라는 환원될 수 없다라는 거. 실제론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설명. 25번은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도 어쩜 이렇게 선지 합답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어서 26번. 자, 갑을의 대화인데요. 갑은요. 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 수준이 국가별 환경 오염의 정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환경 오염을 결정하는 건 결국 국민들의 자각 수준에 의한 거야. 국민 각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책임의식을 갖고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이 환경 문제라는 걸 접근을 할때그 원인을요, 국민의 자각 수준이라고 하는 아주 미시적인 영역에 주목을 하면서 결국에 의식 개선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갑은 뭐예요? 명목론에 해당을 하지. 근데 이에 반면, 을은요, 국가별 환경오염의 정도는 개별 구성원들의 생활을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국가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국가의 의지와 역량, 국가에 주목을 하죠. 사회 구조에 주목을 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모를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을은 뭐예요? 사회 실제론이 되겠지. 이렇게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다 다른 거야. 어떠한 관점을 견지했는지에 따라서. 첫 번째, 사회 특성이 개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계속 공부했어요. 사회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사회의 영향력을 받는 개인을 이야기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사회의 존재 자체를 중시하는 거. 3번은 실제론적 관점. 자, 4번. 사회 현상이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명목론, 오히려 갑의 관점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갑의 관점 모두, 오, 지금 이 둘의 공통점을 건들겠다고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그럴 리가. 갑을 공통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가 없지, 이렇게. 개인의 자율성이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거, 그거는 뭐야? 명목론이고, 반대로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사회 규범의 구속성을 더 강조한다면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둘을 공통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오답은 5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26번의 정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자, 이렇게 교사와 친구들의 대화가 나올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사실 모두 옳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돼. 근데 문제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전략은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친구 중에 뭐두 사람은 맞았고 한 사람은 틀린 답변을 했어. 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 틀린 답변을 했다라는 스킬을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 학생의 대화가 나오면 먼저 첫 번째, 일단 교사의 질문을 봐야죠.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읽어야지. 개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읽자마자, 그래, 오케이. 사회 실제론 명목론 구분해야지. 그리고 친구들 3명 나왔고 마지막에 모두 옳게 발표를 했대. 그래, 그럼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자. A, B를 구분해야 돼. 자, 갑. A는요, 사람들이 자율적 능동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을 하다. 그러면 사회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이때 이 A는 사회 명목론이 되겠네요. 자, 이에 반면 을은 빈칸이고 B는요, 개인의 의지를 조화를 해서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뭐라고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지금 사회 구조의 힘에 강조를 두고 있으니 B는 뭐예요?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A는 뭐? 명목론. B는 뭐? 사회 실제론. 기억.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나와요. 자,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이라는 거. 불가하대. 뭐가? 저항이라는 게 불가하다. 개인은요, 이 사회 구조에 있어서 일종의 무력하다라는 뜻이야. 사회 구조의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선지, 여기 밑줄 칠게요.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실제론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A는요, 명목론이라는데요. 네,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은. A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요, 사회 구조나 제도보다 개개인의 의식이나 행위에서 찾는다. 우리 아까 환경오염 볼 때도 그랬잖아요. 결국 국가의 환경오염의 정도는 국민들의 자각 수준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완벽하게 명목론에 대한 A에 대한 설명 맞고요. 자, 세 번째 B는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집단에 강조하다 보면 전체주의로 갈수 있어. 라는 거. 우리 사회 실제론 할때 공부했었죠.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가라고 하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옳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에는요, B가 뭐예요? 사회 실제론.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거 완벽하게 비. 사회 실제론에 대한 거 맞는데? 옳게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리을은 틀린 거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중단원에서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고요. 자,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갑과 을두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요. 양팀 주장에게 그동안 팀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갑은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비유 많이 하죠. 팀과 선수. 우리 아까도 비슷한 얘기 나왔죠. 25번에서 비슷한 소재가 다뤄졌죠. 저는 탄탄한 조직력과 체계적인 팀 전술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왜? 배구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체 경기니까요.

이 팀의 조직력, 팀워크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갑은요, 사회 실제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 근데 이에 반면 을은요, 선수 각자의 실력에 팀 실력을 결정을 한다. 결국 개개인의 선수가 잘 기량을 발휘하면 이 팀이 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네, 경기는요, 선수 개개인이 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을은 뭐예요? 명목론적 관점에 해당하겠죠. 사회 명목론. 자, 1번입니다.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그럼 이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는 거잖아. 개개인을 중시하는 거야. 개개인이 잘 되면 이게 곧 사회의 발전이야. 선수 개개인이 잘 기량을 발휘하면 이게 곧 팀의 우승을 이끌어. 라고 하는 명목론. 을의 관점이랑 연결되잖아. 자, 두 번째. 갑은요.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아하,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사회가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 독자적인 실체, 그리고 외재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었던 건 사회 실제론 갑의 관점이네요. 자, 4번. 을의 관점은요. 개인의 능동성보다 규범의 구속성? 그럴 리가요. 오히려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4번 틀렸고, 마지막 5번.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 사회 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아, 아까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었죠. 26번에선지 5번이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개인의 의식 개선과 사회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걸 묶어봐. 이렇게 밑줄 치고, 사회 제도 개혁을 밑줄 쳐봐. 이게 또 다른 말로 뭐 제도가 아니라 사회 뭐 체, 아이고, 체제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뭐 내지는 사회의 어떤 구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개인의 의식과 그다음에 사회 구조, 제도의 개혁 사이에서 구조보다 의식 개선을 더욱더 강조하는 건 명목론의 관점이고요. 오히려 의식 개선보다는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사회 실제론의 관점입니다. 어쨌든 5번은 둘을 묶어서 한 번에 뭉뚱그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회 실제론에 대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28번의 정답, 우리 2번까지 전부 다 찾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두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문항 무조건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중단원 들어가야겠죠. 공 2번 주제는 뭡니까? 인간의 사회화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제들, 뭐가 있었을까요? 예, 문제 팁을 보면 지위와 역할, 사회화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사회적인 지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때 이 지위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위를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됐고요. 자, 그리고 역할이라는 개념, 이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우리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역할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게 뭐가 있어? 역할, 행동이라는 게 있어. 이두 가지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돼. 사실 사회문화가 등장하는 용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뭐 지위, 역할, 사회화 이런 표현 쓴다고요.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지만 표현이 익숙한 것과 개념 자체가 확실한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회문화 정말로 명확한 개념의 근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개념으로 회귀를 해서 고난도에 아주 변별도가 높은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충 역할, 역할, 행동, 뭐 행동만 붙었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자,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었다면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번역을 하면 롤 퍼포먼스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 역할 행동은 개개인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우리가요,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를 지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귀속 지위예요, 성취 지위예요. 나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습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성취지위에 해당을 하죠. 선천적이고 자연스럽게 획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성취지위로

로서 학생에게 기대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학생들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역할이라고 한다. 학생이라면 응당 열심히 공부해야지. 듣기 쉽겠지만. 그럼 이러한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건 학생이라는 지위에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열공해야지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실제로 누군가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같이 호흡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가 있고, 얘기를 들으면서, 열공 안 하는 친구들이 사실 이 강의를 들을 리가 없긴 한데, 조금 이렇게 뜨끔뜨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저는 열심히 공부하나? 자신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수행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역할, 행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거야.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거. 열공해야지. 학생이라면 열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다면 역할 행동은 그래서 실제로 너가 어쨌는데 학생으로서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럼 여기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됐는데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즉, 역할과 역할 행동이 같아.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보상을 줍니다. 야, 너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거나 장학금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이에 반면,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게 기대가 됐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어. 이건 우리가 역할과 역할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 공부해야지라고 잔소리. 네, 일종의 제재라고 하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전반적인 개념의 구조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당연히 끄떡끄떡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할 갈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사회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막 숫자 계산을 하고 글자를 읽고 막 시계를 볼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생명체이다가 여러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그게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 또래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각종 지식과 규범, 뭐 가치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렇게 우리들의 사회화를 도와주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분석팁에 나와 있는 지위 역할 사회화까지가 바로 중단원 02, 인간의 사회화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는 중단원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연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03번 주제로 넘어가면 사회 조직과 사회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개념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 집단,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했었죠.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 결합 의지에 따라서, 그래요.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썸너라고 하는 사람은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다고. 그래서 이러한 집단 구분하는 내용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제시문에 결합해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니까 그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중단원 들어가니까요. 우리 기출엔 플러스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인데요. 방금 했던 얘기네.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규범을 습득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갑자기 시계를 읽고 막 숫자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알아듣고 글자를 쓰고 할수 있는 거. 친구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우더르는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거에 어떠한 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만, 이때 이 사회화라고 하는 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 때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성인이 된 저도요, 청년기로서 계속해서 직장을 통해서 뭐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화가 돼요. 노년기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화의 특성은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
사회에 따라서 사회화가 나타나는 양상이나 모습은 다 다르게 되겠죠. 아주 그 방식 자체가 상이할 수가 있고요. 자, 16번입니다. 사회화 기관의 분류에 대한 거. 자, 요거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의, 너의, 나의 사회화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기억하는데 이걸 구분을 했어요.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했었던 그 기준은 바로, 그치, 사회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사회화시켜주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기초적이냐, 내지는 아주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이냐에 따라서 1, 2차를 구분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초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게 가족이 그랬고요. 2차적 사회화 기관 전문화된, 아주 심화된 수준, 여러분들 학교. 학교에서 시간표 한번 쭉 보세요. 꽤나 어려운 그런 학문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그 기준은 바로 설립 목적이었죠. 기관이 설립된,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가 정말 이 사회화를 위해서 존재하냐?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기관.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바로 학교에 해당을 했었죠. 애초에 학교는요, 교육기관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사회화를 위해서 존재하고 설립된 기관이라는 거죠. 뭐 내지는 뭐 직업훈련소? 이런 곳들. 근데 이러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가족. 우리 아까 1차적 사회화기관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가족의 존재 이유가 우리들의 사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가 나왔을 때 요거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어서 17번. 사회화의 유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 같이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얘기 사회화였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 할때그 예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미리 속하게 될 집단에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학습하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대학 신입학을 3월에 하잖아요. 근데 대학 생활과 그동안의 학교 생활 많이 달라. 고등학교랑 진짜 달라. 시간표도 내가 직접 짜고 뭐 이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2월 달쯤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런 거 대표적인 얘기 사회화가 됩니다. 자, 이어서 18번.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 등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주변이 변화한 거야.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재사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사회화의 유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예기사회화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재사회화에 해당한다. 자, 요두 가지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 이어서 19번. 일정한 지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식. 자, 지위가 나왔는데, 이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 아, 학생이라면 이래야지, 교사라면 이래야지, 라고 기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했었지? 그래, 역할이라고 얘기했어. 자, 20번에, 뭐는요,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구체적인 행동 방식. 그래서 실제로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20번을요, 역할,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역할, 그러니까 개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역할 행동의 방식은 정말 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21번. 자, 지위의 두 가지 개념 나와요. 두 가지 있지.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 근데 21번은요,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업적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거래. 뭐와 달리 뭐는? 그러면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 그렇지. 앞부분이 귀속 지위. 그리고 뒷부분이 성취 지위가 들어가야 돼. 성취 지위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지위라는 거예요. 네, 교사. 교사가 되기 위해서 겁나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획득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딸로 태어났잖아요. 이 딸이라고 하는 거 제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얻어낸 지위이기 때문에 귀속 지위라고 할수 있죠.
자, 마지막 22번. 역할 갈등. 개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 따른 서로 다른 역할이 요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대표

뭐 워킹맘 살에 나오잖아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일도 하고 동시에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내 몸은 하나인데, 직장인으로서 내가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와 동시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요. 돌봐줄 누군가가 없어요. 그렇다면 엄마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나는 만약에 엄마로서의 지위를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애를 볼 테고,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지위 이 부분에 좀더 강조를 둔다면 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겠죠. 그 사이에서 내가 얻게 되는 이러한 충돌을 우리는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고민이라는 단어 나올 거예요. 그럼 요 고민 자체가 역할 갈등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자주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단순한, 그냥 진로 고민 같은 거. 아,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교사가 될까, 의사가 될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진로 고민이에요.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의 OX 판단합니다. 자, 23번부터. 가족은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1차적 사회화 기관. 자, 여기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건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화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사회화의 역할도 수행하는 거. 그리고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건 사회화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기초적인 거. 이거 맞네요. 자, 두 번째.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죠? 교육기관이죠. 그런데 학교는요, 전문화되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자, 25번. 대중매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 자, 우리 친구들 요 대중매체 진짜 많이 헷갈려 하는데, 대중매체라고 하는 거, 이 매스미디어는요, 뭐예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사회화의 역할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매체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26번. 남편과 아내는 귀속지위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취지위다. 자,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나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도 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성취지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이 틀려서 틀린 선지. 자, 27번이요. 같은 지위를 가진 구성원 간의 역할 행동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존재하죠.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에 따른 역할? 열공하자.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달라.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27번에서 얘기하는 건 맞다. 자, 이렇게 OX까지 잘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 페이지로 넘겨서 문제 조금만 풀고 갈게요. 55쪽에요. 29번 문항부터 가겠습니다. 자, 29번. 가장 이제 최신의 수능 기출 문항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들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이 문제가 다행이었던 건 그냥 메모지에 적혀 있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선지의 3, 4, 5를 보니까 이 메모지 속에 등장하는 사회 집단을 우리가 딱딱 밑줄 치면서 추리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갑을병이 속해 있는 소속된 집단 뭐 이런 것들까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나마 이거는 양반이었다. 근데 결국에는 3, 4, 5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메모지 안에 나타난 사회 집단이라는 걸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A대학교 26학번 예비대학생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주세요. 에이, 뭐 여러분들도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죠?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갑은요. 간호학과에 입학 예정이래요. 자, 재활 관련 지식을 잡지에서 찾아보며 고등학교 때부터 스포츠 트레이너가 되려고 준비를 했어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과 내 재활봉사 소모임을 만들고 싶고요. 국제의료봉사단체에서 경험도 쌓고 싶대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럼 안 돼요. 예. 자, 갑의 이 메모지를 잘 보니까 중간에 잡지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잡지 대중매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 전부 다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잡지에도 여러분들은 체크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간호학과 이것까지 체크했어야 돼. 자, 그리고 을이요. 을은요. 전자공학과에 입학 예정이래. 기후 관련 환경단체 나왔고요. 가족과 여행 가고 싶대요. 예. 네. 대학원 진학과 대기업 취업으로 고민하고

되는데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분명히 사회문화에서 고민 나오면 이게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거예요. 자, 역할 갈등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한 가지 지위에 따른 두 가지 역할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할 갈등이라고 하면 두 가지 지위에 따른 역할이 충돌해서 발생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학원 진학할까 아니면 대기업 취업할까라는 건 단순한 개인의 진로 고민이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를 문제에서 건들 거고 마지막 병입니다. 우리 하던 거 해야죠. 사회학과에다가 체크, 사회 집단. 자, 군대에다 체크하시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 인권 관련 연구소에서 실태 조사와 분석 경험을 쌓고 싶어요.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해외 나가서 견문 넓히고 싶어요.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집단 체크를 했으면 이제 1번, 기업과 니은, 즉 예비대학생과 교환학생,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취주의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예비대학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획득을 하는 지위죠. 자, 그리고 교환학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교환학생 하고 싶어요. 라고 일단은 내가 의지를 발현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나름의 선발 절차가 있잖아요. 영어 시험 점수부터 시작해서 뭐 면접 뭐 이런 거 합격해야 됩니다. 노력해야죠. 그럼 기업과 니은은 둘다 성취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자, 두 번째. 자료에서 역할 갈등과 예기사회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예기사회화는요, 갑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재활 관련 지식을 잡지에서 찾아보며 고등학교 때부터 스포츠 트레이너가 되려고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트레이너라고 하는 미래에 내가 속하고 싶은 그러한 집단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과정 드러나죠. 예기사회화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역할 갈등 없고요. 혹시라도 이 고민을 가지고 역할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2번으로 빠졌겠지. 근데 아니라고요. 단순 진로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 틀렸네. 자, 3번. 갑의 메모지에 적혀 있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 자, 비공식 조직에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을의 1차 집단에 해당을 하는데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건 공식 조직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딱딱한 인간관계 싫어. 말랑함을 위해서 구성원들이요.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 그럼 여기에서 비공식 조직은요. 학과 내 재활봉사 소모임. 그럼 한 개네. 그리고 이제 을의 1차 집단 여기 적혀 있는 거 한번 보면 1차 집단은 구성원의 접촉 방식이 아주 전인격적인 거를 지칭을 하죠. 되게 친밀한 거. 여기에서 나타난 거 가족 한 개예요. 그럼 한개한 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3번 틀렸고 4번입니다. 을의 메모에 적혀 있는 건데요. 공식적 사회학 기관 나왔고요. 자발적 결사체 나왔습니다. 공식적 사회학 기관은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화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대학원, 그리고 전자공학과 해서 두 개가 보여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한번 볼까요? 자발적 결사체는 을의 메모지에 붙어 있는 거뭐 있어요? 기후 관련 환경단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한 개에 해당합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자, 5번에서 밑줄 치세요. 이익사회 있고요. 또뭐 있어요?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 있습니다. 이익사회라고 하는 건 구성원들이 어떠한 그 결합 의지 자체가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그런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병의 메모지에 이익사회 군대 있고요. 인권 관련 연구소 있고요. 사회학과 있습니다. 그럼 몇 개? 3개예요. 자, 그리고 갑의 메모지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자, 목적 자체가 사회화는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구성원의 사회화의 역할도 담당하는 거. 자, 잡지라고 하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이거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학과 내 재활봉사 소모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국제 의료봉사단체. 비공식. 간호학과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재활봉사 소모임은요, 재활봉사를 위해서. 국제의료봉사는요, 의료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나와요. 그럼 세개세 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고요. 자, 이어서 30번입니다. 자, 기억에서

이음까지를 쭉 보셔야 되는데, 영화에서의 열연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려요 하면서 쭉 나오는데, 자, 우리는 바로 선지로 들어갈게요.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에다가 별표시 빠방하게 치시고,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자, 여러분, 역할과 역할 행동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든, 뭐 아니면 여기는 이제 수상을 했으니까 보상이 나왔지만, 벌이라고 하는 제재를 가하든, 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냐,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건그 문장 자체가 그냥 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맞지 않아.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 전제가 돼야 돼요. 보상이든 아니면 제재든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야. 그런데 배우로서 기대되는 건 연기 잘한다, 열연한다, 라고 하는 역할이 기대가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 사람이 되게 잘한 거예요. 역할 행동과 역할이라는 게 일치했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입니다. 니은과 리을은 모두 성취주의냐? 아역 배우, 그리고 아내. 둘다 성취주의 맞죠?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디귿과 비읍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자, 디귿은 예술고등학교. 학교예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는데요. 기획사입니다. 이 기획사의 존재 이유가 구성원의 사회화를 위해 존재해? 여기가 교육기관이야? 사실 본질은 이 기획사 회사예요, 사실 회사.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 어떤 연예인들을 양성하고 뭔가 관리하고 이러한 기관인 거야. 이 자체로 사회화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읍은 해당하지 않고요. 자, 4번입니다. 미음은 팬클럽, 비공식 조직이냐? 비공식 조직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식 조직 안에서여야 되는데 팬클럽은 아니죠. 틀렸고요. 기획사 자체는 네, 공식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려서 틀린 선지. 마지막 5번. 시옷은 시청자. 엥? 시청자가 집단이야? 자, 우리 사회 집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이야기를 했었죠. 애초에 이 시청자 자체는 사회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이어지는 이응, 가족이라고 하는 건 네, 아주 전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집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31번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이제 1번 선지로 갈게요. 자, 기업은요, 이익사회이자 자발적 결사체다. 회사는요, 인위적으로 생겨난 게 맞죠. 구성원들의 선택 의지에 따라 생겨났어요. 그런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까? 전혀.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다. 자, 두 번째. 비읍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뒷부분을 읽으면 이 사람은 축구 클럽의 주장으로서 내가 결승전에 참여를 할지, 또는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지, 이두 가지 지위에 따른 어떤 역할이 충돌해서 역할 갈등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에서 기역은 공식 조직, 맞죠? 회사는 공식 조직이 맞고요. 자, 리을에서 얘기하는 축구 클럽은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비공식 조직이라는 개념 성립을 위해서는 공식 조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 자, 디귿, 아내, 이거 성취주의라니까요? 그리고 미음 주장? 성취주의죠? 앞부분이 틀렸고, 5번입니다. 리을과 니은, 즉, 축구클럽과 병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둘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 31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32번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갑은 대학교의 문창과를 졸업을 하고 기자 소설가 진로 고민 역시 나왔다. 고민에 밑줄 치면서 역할 갈등 여부를 묻겠죠. 그런데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역할 갈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요. 그러면 1번에서부터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어. 소설가 등단을 하고요. 협회로부터 상 받아서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았대요. 이 사람 되게 잘해서 네. 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3번 선지에 시옷은 문학상을 받은 건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 아까 30번의 선지 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문장이 나오면 이 자체로 그냥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면

0: 돼요.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인 역할 행동의 개념이 존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3번 틀렸고, 자, 선지 2번으로 가면 비읍은요, 비읍 어딨어요? 문화 협회입니다. 이익사회가 맞죠? 네. 인위적으로 형성된 게 맞아요.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문학협회는 애초에 설립 목적이 뭘까? 구성원의 사회화가 아니겠지. 뭐 문학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지 않겠어요? 근데 협회에서 뭔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구성원의 사회화의 기능도 부수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이어서 4번인데요. 지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기억, 아들은 성취주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딸이 되기 위해서 막 내가 노력을 해? 아니야. 내가 그냥 선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기 때문에 아들은 귀속지위에 해당하고요. 자, 미음, 소설가. 나 노력해야지. 성취지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서술. 자, 마지막 5번 선지. 니은은 공식 조직, 대학교는 공식 조직이 맞죠.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문예창작과 학과예요. 근데 이 학과도요, 아주 그 목표가 뚜렷하고요. 그 안에서 학과장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의 지위와 역할, 이러한 것들이 되게 아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학과도 공식 조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건 공식 조직 안에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안에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2번까지 우리 전부 다 문제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앞에 문제 조금 풀어봤죠. 이어지는 33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 거고요. 우리가 방금 4개의 문제를 풀어서도 느꼈겠지만, 단원을 넘나들면서 결합되고 있구나. 인간의 사회화라고 해서 사회화 역할, 지위만 물을 줄 알았더니 사회 집단, 조직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나왔죠.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너무 단원이라고 하는 걸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분절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연결선상에서 흐름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33번 문제부터 뵐게요.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SNS 개념 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3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 또 새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문화 변동과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자, 이 부분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많은 시험 출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또 전해드릴 내신 출제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제예요. 문화 변동과 문화의 세계화고 특히 이제 문화 변동과 관련된 맥락에서 학교 시험에 출제될 소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우리 교재에 또 읽기 자료도 학교 시험에 또 제시문으로 다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꼼꼼하게 잘 챙겨가야 됩니다. 자, 교재 114쪽 가겠습니다. 교재 114쪽에서요.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문화 요소가 한 사회 내부에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 사회의 문화체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 원인을 한번 분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문화 변동의 요인, 원인으로서 크게 내재적인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를 한 사회 내부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을 해서 그 사회의 문화체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첫 번째로 발견이 있습니다. 발견.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와 기술적인 측면에 부족해서 알지 몰랐습니다. 자, 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를 하고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이나 원리 등을 찾아내는 행위나 결과물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하고요. 불, 전기, 또 석유와 같은 것들의 대표적인 발견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사회의 문화체계의 변동이 또 과거에 초래가 됐었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발견보다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발명인데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존 사회에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들을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구,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은 것들이 발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행위나 결과물들 가운데 세부적으로 교재에 추가적으로 메모 좀 해두시면은 1차 발명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2차 발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1차 발명과 2차 발명. 1차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1차 발명인 거죠. 대표적으로 바퀴 같은 거, 굴러가는 바퀴 같은 거, 아니면 텐션이 있는 줄 같은 거. 우리가 이것을 활이라고 하죠. 활. 활. 쏘는 활 말하는 게 아니라 텐션이 있는 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1차 발명으로서 발명이 되어지면은 이러한 1차 발명을 응용하는 형태로서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발명, 2차 발명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바로 바퀴와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수레와 같은 2차 발명으로 응용돼서 발명이 될 수 있고 활과 같은 텐션이 있는 줄 같은 경우는 현악기와 같은 거,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와 같은 것으로 2차 발명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발명을 1차 발명과 2차 발명으로 구분하는 내용들도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참고로 또 교재 여백에다 하나 좀 메모해 주시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도 문화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리하는 이유가 또 발명이랑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요. 일단 문화의 유형을 크게 간단하게 물질 문화와 또 비물질 문화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물질 문화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형적인 어떤 물건들, 대상들을 의미하죠. 뭐 핸드폰이나 저 여러분들 뭐 책 교재, 필통 이런 것들 다 물질 문화인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기술 같은 경우,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기술도 뭐다? 물질 문화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챙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발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물질 문화가 발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질 문화 말고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것도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예시가 제도 문화라고 하는 거랑 관념 문화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요. 제도 문화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제도, 정치 제도, 종교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 문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관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나 아니면 신화나 전설이나 아니면 예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이 관념 문화입니다. 관념 문화. 그래서 이 비물질 문화도 발명이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새롭게 발명되어지는 종교. 새롭게 발명되어진 종교. 이러한 경우의 사례가 비물질 문화로서 발명에 적용할 수 있는 또 출제가 많이 될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요 부분도 시험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내재적 요인과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요. 이제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자료 탐구가 너무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땅 속에 쌓인 퇴적물이 완전히 탄화할 정도로 오래되지 않은 석탄의 일종으로 말려서 불을 붙이면 잘 타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비가 자주 오고 습한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할 연료가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이탄이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점을 알게 된 후, 난방이나 음식 조리에 이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아일랜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서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발견이 적용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3세기 초막 초까지만 해도 고려 사람들은 정보를 기록하고 널리 퍼뜨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목판 인쇄술을 활용하여 책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목판 활자는 강도가 낮아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한계점에 대한 어떤 불편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 활자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고려의 정보 기록과 전파의 획기적인 발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발명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발견, 발명,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재적 요인으로 가볼게요. 외재적 요인은요, 한 사회 외부로부터 제공되어져서, 즉,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를 전제로 한다.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과정에서 한 사회의 문화 체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흔히 우리 외재적 요인을 뭐라고 더 많이 부르냐? 문화 전파라고 많이 부릅니다. 문화 전파. 그래서 이 외재적 요인, 문화 전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직접 전파를 정리할 수 있어요. 직접 전파. 읽어보시면은요, 문화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무슨 접촉을 통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문화가 전파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직접 전파에 적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조금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교역과 관련된 사례, 무역이나 교역과 관련된 사례, 그 다음에 전쟁이나 정복,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사례들도 직접 전파에서 아주 많이 활용하는 사례예요. 그 다음에 이민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종교를 전파하는 선교 활동. 요런 식의 케이스들이 학교 시험에서 직접 전파의 예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교사들에 의한 기독교의 전파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문화가 전파되는 현상까지라고 메모가 되어 적혀져 있죠? 그 말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문화가 수용되어서 정착되고 확산되는

만나까지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접촉만 하면 끝 이게 아니라 접촉이 되어서 그 사회에서 잘 정착되고 수용되어서 확산되는 맥락이 됐으니까 전파되는 현상인 거죠. 자, 간접 전파는요, 문화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현상이다. 매개체, 수단이죠, 수단. 대표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 문화가 전파된다. 영화라고 하는 이런 매개체, 대표적인 오늘날의 대중매체와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매개체로 많이 적용이 되는 간접 전파의 예시인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전파되는 현상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된 이후에 그 문화가 수용되고 확산되고 정착하는 부분까지 개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 전파.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극 전파는요, 외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아니라 그 문화와 관련된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전파돼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즉 발명이거든요. 즉 아이디어와 발명이 자극전파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매몰된 나머지 제시문에서 아이디어와 새롭게 만들어진다, 발명이라는 단어만 보고서는요, 무조건 자극전파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 사회 내부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발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걔는 아이디어와 발명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자극전파가 아닌 거잖아. 왜요? 자극전파는 외재적 요인, 즉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문화전파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디어와 발명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토대 안에서 적용돼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라고 하는 문화전파적인 맥락을 토대로 한 다음에 얘네들이 있어야지만 이 개념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도 그 부분이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라고 하는 이 문화 전파적인 맥락을 꼭 전제로 한 상태에서 아이디어와 새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같이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알파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메리카 체로키 부족이 만든 체로키 문자, 아이디어와 새로 문자가 만들어졌대요. 근데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것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사회와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개념 잡아야 됩니다. 자, 탐구 자료를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7에서 18세기 일본은 서양의 국가 중 네덜란드와 활발하게 뭐 했다? 교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근대적인 과학기술, 의학 등이 일본으로 직접적으로 전해져서 일본 사회에 잘 정착이 되어서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맥락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직접 전파와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매개체죠. 수단.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접한 한국의 대중문화를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다. 그것이 그 사회에 정착되고 수용되고 확산되는 맥락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간접 전파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19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체로키 부족은 유럽에서 온 백인 선교사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즉 외부 사회와 교류하고 접촉하는 맥락을 통해서 알파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들의 말을 표기하기 위한 체로키 문자를 새롭게 발명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디어와 발명, 그리고 그 전에 뭐예요? 서로 다른 사회와 교류했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통해서 세 번째 사례는 자극전파에 해당하는 사례인 것.

4번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는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이다. 그래서 문화 전파라고 하죠. 5번에 외부에 존재하는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자극 전파라고 한다. 아이디어와 만들어내는 것그 전에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라고 하는 이 맥락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자극 전파,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한 사회 내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즉, 발견과 발명을 말하는 건데, 문화 변동의 내재적인 요인이다. 어떤 사회가 처음으로 석유를 찾아내어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문화 변동은 찾아내는 거잖아요. 발견이죠. 8번에 아프리카 국가에 간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 영국 문화가 아프리카에 직접적으로 전파된 것은 직접 전파인 거죠. 9번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 착안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와의 교류 가운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자극 전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유입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문화 변동이라고 합니다. 문화 변동. 자, 11번에 한 사회에서 자동차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는 것은 내재적 요인 중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았던 게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근데 물질 문화 같은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 문화도 발명의 대상이 될수 있다. 12번에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로 전해져 정착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문화 전파라고 하죠. 문화 전파. 그 안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다 포함되고요. 직접 전파 13번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는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무슨 요인이다?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내재가 아니라 외재적인 변동, 외재적인 요인이다.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외재적인 요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복습을 자, 해봤고요. 다음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서 변동 요인이 어디에 있냐? 소재에 따라서 내재적 변동은요, 발명, 발견 등 같이 한 사회 내부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찾아지든 만들어지든 등장한 이후에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어서 받아들여져서 정착이 되어서 그 문화 체계 속에 확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내재적인 변동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외재적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문화접변이라고 한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문화접변. 그래서 서로 다른 사회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접촉하면서 문화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루어짐으로써 한쪽 또는 양쪽 사회의 문화가 수용되고 정착되고 확산되어져서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 접변, 외재적인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의 자발성 유무에 따라서도 문화 변동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회의 문화 요소를 스스로 자기 사회의 문화 체계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자기 사회의 문화 체계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문화 변동입니다.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이 되는 내용입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이 되어지고요. 수용자의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원하니까, 또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니즈가 반영이 돼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접변 양상을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뭐 좋은 상황일 때만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냐?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자발적 문화 접변은 나타났어요. 마치 자발적 문화 접변은 좋은 상황, 강제적 문화 접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전쟁과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만 상황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개념으로 식민지와 같은 그런 강점기 상황에서도요, 자발적 문화 접변 나타났다고요. 왜? 무조건 칼 들고 총 들고 무력으로만 싸워야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일본으로 독립하려면은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돼. 우리도 공부를 하고 서구 선진국의 기술과 문명을 공부하고 배워하고 그걸 공부하고 배워서 와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기술적으로, 문명적으로, 교육적으로 발전시켜야지 또한 우리가 일본으로 독립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자. 라고 하는 어떤 무력적인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필요와 원함과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선진 기술과 선진 교육과 선진 문명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일제강점기 때의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나타났었던 문화 양상이 또 자발적 문화 접변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일제강점기 때 자발적 문화 접변적인 설명,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요,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외부 사회의 강제적인 변화 시도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다. 그래서 강제적인 문화 이식이에요. 즉, 지배적인 사회가 피지배 사회에 강제적으로 문화를 이식시키려고 하는 강제적인 문화 이식이 반영되어지는 내용이 강제적 문화 접변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회, 즉 다시 말해서 문화를 제공하려고 하는 문화 제공자의 의지, 그 의지가 부각이 된다. 강제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이식하려고 하는 수용자는 원하지 않는데 제공자의 어떤 강력한 의사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 다음에 조선말 쓰지 말래요. 일본어 사용하래요. 일본어 사용.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이름, 일본식 이름을 쓰래요. 일본식 성명을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이나 식민지, 뭐 누군가를 정복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만 제시됐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은 이퀄 강제적 문화 접변이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만을 가지고 뭐 한다? 단정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인 거 맞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상황 플러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강제적인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수용자는 원하지 않지만 제공자가 강제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강제적으로 문화를 주입하고 이식하려고 하는 그 맥락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셨죠? 뭐만 가지고 성립을 고려하시면 안 돼요? 아, 전쟁 상황이구나. 식민지구나, 정복 상황이겠구나, 무조건 강제적 문화 접변 했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제시문을 읽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문화 접변의 결과에 따른 구분으로서 3번이죠? 자, 요 내용도 별표 쳐두시고요.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어지는, 더 많이 출제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 동화예요. 문화 동화. 다른 말로 문화 대체라고도 하거든요. 의미 읽어보시면 한 사회의 기존 문화, 한 사회의 고유한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되어서, 즉 고유한 문화가 소멸하는 현상을 말해요. 기존의 문화가 A고 외래 문화가 B라 그랬을 때 교류한 결과 B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기존의 문화가 즉요 B 외래 문화에 흡수되어져서 소멸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래 문화로 인해서 기존 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기존 문화, 외래 문화가 다 같이 함께 남아있고 존재하는 형태로서의 문화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어렵겠죠? 문화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특히 외래 문화 중심적으로 외부 사회와 문화적인 동질성이 강화되는 거지. 즉, 고유 문화, 기존 문화가 외래 사회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외래 문화 중심적으로 문화의 동질성이 강화되는 거야. 그 맥락에서 외래 문화는 이 문화 동화 과정에서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고 네,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고 기존 문화를 흡수하면서 정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 특징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따가 보게 될 문화 병존과의 공통점으로 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화 동화가 나타나기 쉬운 부분은 왜 그러냐?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한 경우에 나타나기 쉽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그들의 전통적인 원주민 부족의 종교가 사라졌다. 문화 동화, 그리고 기존 거가 외래 것으로 대체됐다. 문화 대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 공존, 문화 병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 각각의 고유한 문화가 나란히 존재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문화가 A예요, 외래 문화가 B예요, 교류한 결과 한 사회에 A와 B라고 하는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모두 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앞에서 봤었던 공통점 뭐였죠? 외래 문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형되지 않고 정착한다라고 하는 요 공통점, 요 내용이 문화 동화와 문화 공존과의 공통점으로 또 학교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인 거죠. 문화 동화, 문화 대체는 외래 문화가 기존 문화를 흡수하는 상태로서 그 사회에 변형되지 않고 정착한다. 문화 병존과 공존은 함께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외래 문화 입장에서 변형되지 않고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통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충돌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닐 때 이러한 병존과 공존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령을 계산할 때 전통적인 방식과 태어날 때부터 한살 먹으면서 태어나는 경우와 또 서구적인 방식, 맞나이 방식 이런 것들이 함께 활용되고 있죠? 또한 몸이 아플 때 우리나라에서 서구적인 어떤 병원과 그 다음에 한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한 사례도 대표적인 문화 병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융합이에요. 문화융합. 의미를 보시면은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그쵸?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해서 중요한 키워드. 결합해서 기존 문화의 성격과 외래 문화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제3의 성격, 새로운 성격도 지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 새로운 문화, 제3의 문화라고 합니다. 제3의 문화라고 해서요. 기존의 문화를 A라고 하고, 외래 문화를 B라고 했는데, 결국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가 형성된다. 그런데 제3의 문화 안에는요,
기존의 문화의 정체성과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다 녹아져 있어요. 기존 것들과는 조금 형태가 달라지긴 하지만은요, 형태가 달라졌다 그래서 정체성이 소멸되고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3의 문화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요,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모두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정체성이 보존된다라는 측면에서 문화 다양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맥락에서도 문화 다양성 형성에 기여한다. 하지만 외래 문화 같은 경우가, 문화 동화와 문화 병존은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고 정착하잖아요. 하지만 문화 융합은 외래 문화가 변형이 되죠. 외래 문화가 변형이 된다. 변형이 되지만은 외래 문화의 고유한 속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에는 잘 녹아져 있는 것이고요.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한 사회 구성원들이 외래 문화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토착화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결합을 해서 기존 것과 외래 것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화들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대표적인 사례는 에스파냐 문화와 멕시코 원주민 문화가 결합해서 제3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멕시코 문화. 이 새로운 멕시코 문화 안에는 에스파냐 문화의 내용과 멕시코 원주민의 문화의 내용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부분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만 더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은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뭐였어요?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가운데 발명도 새로운 게 만들어졌죠. 한 사회 내부에서. 맞죠? 그 다음에 외재적인 요인 가운데 자극전파 기억나십니까? 자극전파도 서로 다른 사회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착안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맥락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로 대답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들 1등급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는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를 통해서, 자료탐구를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의 알제리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알제리에서는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으며 조상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소멸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화 동화죠. 프랑스어로 문화 동화, 프랑스어로 문화 대체가 됐습니다. 식민지배 맥락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전파? 직접 전파적인 맥락인 거죠. 네, 직접 전파적인 맥락에서 문화 동화 문화 대체가 나타났다. 두 번째, 조선 후기에 전해진 서양의학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의학도 지속적으로 계승이 돼서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향유하고 있다.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튀르키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은 원래 튀르키예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기독교 성당으로 지어졌으나 튀르키예에 이슬람교 국가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이슬람교의 상징물과 건축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양식과 이슬람교적인 양식이 결합된 새로운 특성을 가진 건축물 제3의 문화로서의 건축물이 형성된 것이죠.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변동의 문제와 대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문제는요, 첫 번째, 문화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안감이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문화 충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회가 보다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일수록 충격은 더욱 더클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화 정체성이 약합니다. 급속한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문화를 공유해온 문화 정체성, 고유한 어떤 전통적인 부분을 약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다음 집단 간 갈등도 있겠죠. 기존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과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과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바로 문화 지체입니다. 문화 지체. 자, 요것 때문에도 우리가 앞에서 문화의 유형을 일부러 정리했어요. 바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정리했거든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변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쵸?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의 속성 가운데 변동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변동하긴 하는데 변동의 속도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미 변동한 물질 문화에 부합하는 비물질 문화가 정립되지 않아 나타나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다시 말해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질 문화는 빨리 변했는데 비물질 문화는 그것에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조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보다 빠르게 변동하는 것. 이런 사례가 뭐가 있는지 우리 교재에 너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바로 자료 4번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동 킥보드가 널리 활용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물질 문화가 빨리 발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에 부합하는 안전의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즉 비물질 문화가 이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길거리 아무 곳에나 세워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문화지체 현상. 두 번째,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거. 기술 선생님이 앞에서 물질 문화라고 했잖아요. 이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와 같은 제도 문화, 일종의 비물질 문화죠. 이것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논란,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대표적인 문화 지체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 문화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비물질 문화가 페이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비물질 문화가 그에 민감하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에 따른 부조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꿔서는 없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물질 문화보다 비물질 문화가 더 빨라서, 더 빠르게 변동해서 발생되어지는 부조화 현상. 이것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기술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술 지체 현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 일도 중요하지만 여가 생활. 여가가 너무 중요해요. 나의 삶에 대한 가치관, 쉼을 누리는 거예요. 웰빙이야, 웰빙. 너무 중요해요. 라고 해서 이러한 가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만은 막상 쉼과 여가와 웰빙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시설적인 측면, 인프라적인 측면, 그쵸? 그런 장소, 아니면 센터, 기관,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또 기술 지체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쵸?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노미라고 하는 것도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던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했었던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맥락입니다. 사회 규범의 부재 또는 통제력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혼란 상태다. 즉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않는다. 무규범, 규범의 공백 상태. 로 인해서 사회 규범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섯 가지가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문화 지체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문화동화는 문화접변의 결과 중 하나이다. 네, 맞죠. 문화접변의 결과 중 문화동화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문화병존, 공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문화융합도 있었죠. 두 번째, 문화병존, 공존이 나타나는 경우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된다. 아니죠. 한 사회에 함께 나란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화병존이 아니라 문화 동화가 나타날 경우, 혹은 문화 대체가 나타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서술 방식이죠. 3번에 기존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되면서 소멸하는 문화 접변 결과를 문화 융합이 아니라 방금 했었던 문화 동화, 문화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X이고요. 4번에 문화 융합이 나타나는 경우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존 문화의 정체성은 소멸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는 제3의 문화 가운데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고요. 5번에 문화 지체는 물질 문화의 빠른 변동을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조화 현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더 기울기를 급하게. 얘는 물질 문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물질 문화. 라고 해서 동일한 이 지점을 잡았을 때, 이러한 어떤 구조와의 간극이 생긴다라고 보는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지체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자, 문화접변의 결과 문화 동화가 나타나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외래 문화에 흡수돼서 소멸되죠? 따라서 소멸된다. 7번에 문화접변의 결과 문화병존이 나타나면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모두 다 유지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나란히 존재한다. 8번에 문화접변의 결과 중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 문화 접변의 결과 중에서, 동화, 병존, 융합 중에서는 당연히 융합이죠. 그런데 접변의 결과란 말 없이 그냥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바로 뭐랑 뭐. 발명.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자극 전파. 그리고요, 문화 융합이다. 새로운 문화 요소의 창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꼭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9번에 문화 지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의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 현상을 가리키죠.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보다 더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조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서로 다른 사회가 비교적 장기간에 접촉하면서 양쪽 또는 한쪽 사회에 문화가 변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바로 문화 접변이라고 하죠. 문화 접변. 문화 전파. 직접, 간접, 자극전파와 같은 문화 전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화 접변이 초래될 수가 있고요. 11번에 기존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돼서 소멸하는 현상을 우리가 문화 동화라고 했죠. 문화 동화, 문화 대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12번에 문화 접변의 결과 중 문화 병존과 무엇이 나타나면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별표 공통점이죠. 얘와 누구의 공통점일까요? 문화 융합의 공통점이죠. 정체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여러 개의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형성에, 문화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둘의 공통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반대로 문화 동화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되니까 문화 다양성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13번에 물질 문화에 비해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느려서 반대로 물질 문화가 빨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문화 지체라고 한다. 문화 지체. 그리고 거꾸로 문화 지체보다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보다 비물질 문화가 더 빨라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문화 지체인데, 이렇게

아까 참고로 설명드렸던 오히려 비물질 문화가 더 빨라서 발생되어지는 현상은 기술지체라고 했었죠. 기술지체. 뭔가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식이 더 발전돼서 우리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가를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의식적인 부분이 더 빨리 변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선거 기술, 선거 관련된 어떤 시스템, 선거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측면 부분,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기관 같은 것들, 인프라 같은 것들, 그런 물질문화적인 부분은 또 반응이 늦어지게 돼서 부조화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도 대표적인 방금 참고로 정리했었던 기술 지체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여가의 사례와 말씀드렸던 부분과 또 한번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 문화 동화와 문화 병존. 문화 동화와 병존. 앞에서 엄청 강조하긴 했는데 이 둘의 공통점으로 외래문화. 외래문화가 변형되지 않고 정착한다. 이거 여러분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봐. 그러니까는 꼭 다시 한번 잘 암기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았던 내용들 잘 정리했어요. 학교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굉장히 선생님이 다 전달해 드리려고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걸 토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꼼꼼하게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문화 변동 파트가 온전하게 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회와 문화는 럭키 버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오늘 사진은 자랑자랑하는 사진 중에 하나야. 요즘에 이렇게 이름 써져 있는 과자가 있더라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얘가 선생님 하면서 이 작은 봉투를 갖고 왔다? 근데 여기에 자영자영 써져 있는 그 과자랑 하트 있는 과자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너무 귀엽지? 그래서 이때도 그냥 이 자체로도 귀엽지만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귀여운 것 같아. 과자를 먹다가 내 이름을 발견하고, 이거 선생님 갖다 줘야지 하고, 이렇게 봉투 안에 담은 그 꼬물꼬물한 귀여움이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이거를 쉬는 시간에 이렇게 꽃 위에서 찍고, 책 위에서도 찍고, 막 그래서 사진 잔뜩 찍고 막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나서, 물론 매 순간이 나 너무 좋아. 내가 선생님이라니. 이런 건 아니지만, 꿈을 이루고 나니까 내가 선생님이기에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히 자주 종종 등장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보여주고 싶은 게 오늘의 나가 진짜 나이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오늘 잘했으면 잘하는 사람이고 오늘 행복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귀여운 아이 덕분에 나도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된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학을 잘 못해왔더라도 오늘 수업 내용 잘해서 잘하면 우리는 오늘 수학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내가 오늘은 부채꼴이라는 도형을 만나게 될 거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부채꼴에 대한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 복습해오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 부채꼴이 왜 다시 이쪽에서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웠지. 그래서 각도의 길이를 모의 길이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기준이 누구였었냐면 파이가 누구인 거? 180도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부채꼴에서 배웠던 공식들도 다시 한번 호도법으로 정리를 좀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채꼴에서 등장했던 단어들부터 한번 다시 볼게. 우리 부채꼴이라는 도형은 원의 일부였었지.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반지름이라고 불렀었고, 실제로 기호도 R이라는 기호를 썼지. 그리고 이 세타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중심각이라고 불렀어. 중심각. 그리고 L이라는 거 뭐라고 불렀었냐면 우리 이 부분을 호라고 불렀었잖아. 그래서 L이 호의 길이였었고, 그리고 우리 S라는 거 무슨 뜻이었냐면 저 부채꼴의 넓이였었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 하고 우리 이쪽 파트에서는 어떻게 공식이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호의 길이야. 이 호의 길이는 주로 L이라는 문자를 쓴다? 우리 옛날 옛날에 중학교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항상 원이 기준이었어. 우리 부채꼴이라는 거 원의 일부였기 때문에 원에 대해서 비율로 구했었지. 그래서 원에서의 한 바퀴, 원 둘레에다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 부채꼴이 얼마큼을 차지하고 있니? 즉, 360도분의 중심각, 이게 구해주는 공식이었지. 근데 우리 요 공식을 가지고 문자들로 하나씩 고쳐보자. 나 우리 원둘레라는 거 어떻게 구했어? 공식 뭐였어? 그치, 2파이 R이었지. 2파이 R에다가 우리 이제 360도라고 안 쓰지? 우리 360도 똑똑하게 뭐라고 불러? 파이가 180도였으니까 360도는 요거의 2배. 그래서 분모 2파이인 거고, 우리 중심각 지금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세타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랬더니 2파이, 2파이가 없어져서 뭐가 되냐면 R 세타가 됐어. 이게 이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나 R이라는 건 무슨 문자? 그치, 반지름. 세타라는 건 뭐였냐면 중심각. 근데 여기서의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이야. 우리가 분모에 있던 360도를 2파이로 고치면서 만들어진 공식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호도법으로 주어진 걸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애가 등장을 하냐면 부채꼴이 하나가 있었다. 근데 반지름이 4였고 중심각이 45도였어. 근데 나는 요런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이제 뭐라 그랬냐면 R세타야. 반지름하고 각도를 따닥 둘 곱해버리면 끝나. 근데 이런 거를 풀때 반지름이랑 각도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45도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돼안 돼?
그치,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 공식을 쓸수 있는 건 반드시 호도법. 그럼 나 45도니까 얘를 가지고 고치면 우리 4였지? 4 나오는 건 4분의 파이밖에는 없었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둘 따닥 곱했어.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따닥 곱했어. 뭐가 되냐면 파이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알세타야. 반지름이랑 중심각만 곱해버리면 끝나. 대신에 그때의 중심각은 그치, 호도법이어야 돼. 반드시. 우리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넓이 공식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부채꼴의 넓이. 우리 부채꼴의 넓이한테 가장 많이 쓰는 문자는 S야. 우리 넓이 어떻게 구했었어? 중학교 때는? 여기서도 누가 기준? 그치, 원넓이가 기준. 내가 원넓이를 구해서 그 부채꼴이 원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니? 비율로 풀었지. 원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럼 여기서도 문자 주인공 좀 한번 고쳐보자. 우리 원넓이라는 건 공식이 파이 알 제곱이었고, 360도는 180도의 두 배니까 2파이고, 중심각은 누구였냐면 세타였지. 이렇게 쓰고 났더니 파이 하나씩 지워졌다. 그래서 뭐밖에 안 남았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됐어. 이게 넓이에 관한 첫 번째 공식이야. 내가 첫 번째 공식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른 공식이 더 있다는 얘기지. 우리 이식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바꿔보자. 지금 넓이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쓸수 있잖아. 근데 우리 R제곱이라는 건 R을 몇번 곱한 거야? 그치, 두번 곱한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지. 근데 우리 R 세타라는 거 뭐라고도 쓸수 있어? 반지름이랑 중심각 따닥 곱하면 그거 호의 길이였잖아. 그래서 얘를 어떤 표현으로도 쓸수 있냐면 2분의 1 R L이라고도 쓸수 있다. 이게 넓이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야. 다시 한번. 우리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2분의 1 R제곱 세타야.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알때쓸수 있는 공식이 있고, 두 번째는 2분의 1 RL이야.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를 알때 쓰는 공식이 있어. 이두 가지 공식은 전부 다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두 개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부채꼴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게 나와. 대신에 반드시 공식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공식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따닥 반지름이랑 중심각 곱해주면 되고, 넓이 구하는 방법, 이거는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있었고, 두 번째 공식으로는 2분의 1 RL이 있었지. 그래서 문제마다 필요한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두개다 기억해놔야 돼. 근데 이 공식을 쓰든, 이 공식을 쓰든 반지름은 필요해. 만약에 문제에서 중심각을 준다면, 그때는 이 공식. 만약에 문제에서 호의 길이에 대한 힌트를 준다면 그때는 요두 번째 공식을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부채꼴에서의 세타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고? 45도 그대로 쓰면 안 돼. 반드시 모여야 되냐면 호도법. 그래서 파이가 얼마였냐면 180도였지. 그 내용 이용해서 각도를 정리한 다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에 대한 공식을 정리해봤고, 여기 문제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고, 중심각의 크기가 누구였냐면 4분의 3 파이였대. 그럼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도 구하고 넓이도 좀 구해달래. 공식 한 번만 다시 써볼까? 우리 L을 어떻게 구했냐면 R세타였고,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던지,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RL을 해주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알고 있는 거 하나씩 문자로 좀 고쳐볼게. 반지름이 4였어. 즉, small r이 4인 거고. 또 중심각은 4분의 3파이야. 호도법으로 예쁘게 잘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내가 지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호의 길이 궁금해. 나 우리 호의 길이는 그냥 R세타 둘 곱해버리면 끝나잖아. 둘 따닥 곱했어. 4 곱하기 4분의 3파이 해줬어. 그러니까 4하고 4 없어지면서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3파이. 얘가 L인 거야. 그럼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넓이 한번 구해보자. 나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 너희들이 편한 거 아무거나 써주면 된다. 나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한번 써볼게.
2분의 1에다가 나 반지름 재고 팔 건데 반지름이 4였어. 재고 파니까 16. 세타 갖고 와야 되는데 세타는 4분의 3 파이였던 거지. 나 4하고 2니까 8. 약분 시켜주니까 2. 둘 곱했으니까 6 파이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호의 길이는 3파이가 나와주면 되고 넓이는 6파이가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기 좋게 문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주고 우리가 열심히 외운 공식에다가 그대로 잘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4번이었고 이번에 유제 4번 한번 해보자. 우리 앞에 문제는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12파이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 좀 구해줄래? 얘기하고 있어. 하나씩 한번 써볼까? 나 L이 지금 2파이야. 그리고 넓이가 누구냐면 12파이야. 그러니까 우리 L을 구하기 위해서는 R세타가 필요한데 지금 둘다 모르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필요한데 둘다 모르지. 근데 공식이 하나 더 있어. 2분의 1 RN. 그럼 내가 이 값을 활용하게 되면 L은 알고 있으니까 식 구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요 공식 활용해서 한번 넓이식을 써보자. 우리 넓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2분의 1에다가 RL이었거든? 반지름은 누군지 몰라. 근데 L이 누구냐면 2파이야. 근데 그거 계산하면 12파이가 나와. 요렇게 식 세웠어. 그럼 왼쪽 오른쪽씩 같은 건데 2하고 2 없었다? R파이가 12파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12였던 거지. 이제 반지름 구했어. 이번에는 중심각 세타 찾아볼까? 나 어디다 쓰든 같은 답이 나와. 근데 나 이번에는 L 한번 써볼게. N. 그래서 우리 L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R세타였지. 반지름 구했어. 12. 세타는 누군지 몰라. 근데 그거 계산하면 2파이가 나와야 된대. 약분시켜주면 세타는 12분의 2파이가 되니까 결국 6분의 파이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R하고 세타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반지름은 12,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조건에

안전체로 주고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구해주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요 문제처럼 반대로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주면서 반지름하고 세탁값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 얘가 유제 4번이었고, 이번에는 유형 4번 한번 해볼게. 이 문제도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을 주네. 호의 길이는 8파이, 부채꼴은 24파이였어, 넓이가.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봐. 우리 방금 전에 한번 해봤지. L을 바로 쓰긴 어려워. 넓이를 갖다 써야 돼. 그럼 넓이를 바로 갖다 쓸 때도 호의 길이가 등장하도록 써야지. 2분의 1, R, L. 그게 지금 얼마 나와? 24파이. 시계다 넣어보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누군지 모르지만 호의 길이는 지금 누구였냐면 8파이였어. 이거 계산한 게 뭐가 되냐? 왜냐면 24파이가 돼줘야 돼. 약분시켜서 4 나왔는데, 즉 4R파이가 지금 24파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누구였던 거야? 4에다가 곱했을 때 24니까, 그치, 6이었던 거지. 나 6까지는 구했어. 그럼 이번에는 중심각이 궁금해, 세타가 궁금해. L 알고 있으니까 갖고 오자. 우리 L이라는 애는 R세타였거든. 근데 반지름이 6이야. 그러니까 얘는 6세타야. 근데 그 L이라는 값이 8파이가 된다 그랬어. 내가 원하는 건 세타니까 세타 입장에서 정리하면 6분의 8파이가 되는 거고, 2로 나눠주기만 하면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3분의 4파인데, 나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보기로 뭐 줬어? 그치, 호도법 아니고 60분법 줬지. 마저 한번 계산해보자. 나 3분의 4파인데 거기다가 파이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180도 써야 되는 거지. 따라서 n은 3분의 4 곱하기 180도 계산하는 중나 약분시켰어. 3, 6이었으니까 60도네. 거기다 4배했으니까 그치, 240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봐. 정답은 240도였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서 쓰는 건 무슨 법? 호도법, 파이 등장하는 애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중심각 보기에서는 60분법 나와 있지? 그래서 그렇게 구한 세타 값이 3분의 4파이인데, 그 3분의 4파이를 다시 한번 각도로 60분법으로 돌려주는 과정이 좀 필요했어.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240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도 알아야 되고, 호도법하고 60분법도 알아야 되는 문제였지?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볼게. 얘도 같은 형태인데 그냥 문자가 많아서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거야.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A파이, 넓이는 B파이. 근데 그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70이 나온대.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문자로. 반지름의 길이는 12였고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였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A파이였고 부채꼴의 넓이는 B파이였어. 이렇게 문자들이 잔뜩 나온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부터 한번 활용을 해보자. A하고 B를 더한 게 70이 되니까 나는 A하고 B에 대한 표현으로 수식들을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뭐부터 갖고 올 거냐면 일단 호의 길이 먼저 갖고 올게. 나 우리 호의 길이는 공식이? 그치, R세타. 그러니까 12세타. 그게 지금 얼마인 거야? A파인 거지. 그럼 나요 식에서 A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볼까? 따라서 A는 나 A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려고 그런 거야. 그럼 A를 뺀 나머지 넘겨주면 되니까 파이분의 12세타가 되겠다. 파이분의 12세타 A. 이제 두 번째로는 나 B도 좀 필요한데, 근데 B는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네. 넓이에. 나 우리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다가 R 제곱 세타가 있었지. 나 요식으로 정리해서 대입해도 괜찮고 편한 방법 써주면 돼.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우리 반지름이 12였으니까 제곱하면 144, 거기다가 세타였어. 약분 좀 시켜보자. 나 2로 약분시켰더니 72 남았네. 즉, 72세타였던 거지. 근데 그 넓이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B파이라고 주어져 있어. 나이 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B로만 좀 정리해보자. B로 정리하려면 양면을 파이로 나누니까, 파이분의 72세타가 되겠네. 72. 나 이제 A 값 구했고, B 값 구했어. 관계식 하나 있으니까 그 관계식에다가 넣어보자. 나 A하고 B를 더한 값이 뭐가 되냐면 70이 된대. 근데 A라는 애는 누구였냐면,

파이분의 12세타였고, B라는 애는 누구였냐면 파이분의 72세타였어. 두개 가지고 더하는 중이야. 즉 파이분의 84세타였지.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70인 거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였냐면 세타네. 따라서 세타는, 나 세타만 남기려면 84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겠다. 나 우변은 70이었고 거기다가 84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지? 약분시킬까? 나 7로 약분했더니 17, 1은 7, 7이 14였고, 한번더 하자. 2로 약분시켰더니 2, 62, 2, 50, 6분의 5파이였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세타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분의 5파이였지. 한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이 문제가 문자가 많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졌다 뿐이지 앞에 했던 문제들하고 거의 똑같아, 흐름이. 지금 문제에서 등장하는 게 반지름, 중심과 코의 길이, 넓이, 요 단어들이야. 그래서 그 단어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각각을 문자로 고쳐주고, 코의 길이하고 넓이 같은 경우는 공식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A, B에 대한 관계식을 줬으니까 나는 식을 A는 B는으로 정리해서 저 관계식 안에다가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세타 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유형 4에서의 11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12번 한번 보자. 요거 잘 봐야 돼. 애들이 요런 문제 많이 실수한다.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45도라 그랬어.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그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파이였대. 내가 원하는 건 넓이야. 나 우리 이런 문제 풀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각도를 어떻게 써야 돼? 반드시 호도법으로. 나 우리 45도 뭐라고 쓸수 있냐면 4 나왔어. 요거 4분의 파이인 거지? 그럼 그거 이용해주면 호의 길이 찾아볼까? 나 우리 L이라는 호의 길이 공식은 R세타였다? 근데 세타가 지금 누구냐면 중심각 4분의 파이야. 즉, 4분의 파이에다가 R 곱해준 거지. 그게 뭐가 된다 그랬냐면 파이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반지름이 몇인 거냐면 4인 거지. 그럼 나 이제 반지름 나왔고, 세타 값도 나왔어. 나 넓이 궁금해. 공식 바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L 쓰는 공식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써도 괜찮고, 나 2분의 1에다가 R, L 요거 썼어도 괜찮아. 그럼 얘를 쓰기 위해서는 반지름 구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은 지금 4인 거고, L은 호의 길이인데 호의 길이는 파이였었지. 그래서 약분시켜주면 2 나왔네. 그래서 둘 곱해준 식은 뭐가 되냐면 2파이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넓이. 그래서 넓이에 대한 식이니까 정답은 2파이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풀때 제일 중요했던 건 여기야. 첫 번째 단계. 나 우리가 열심히 외운 호의 길이에 대한 공식,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공식은 뭐냐면 반드시 호도법이야. 그래서 호도법이 아니면 그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45도라고 주어진 그 각도부터 4분의 파이로 고쳐야지만 공식에다가 활용해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유형 4에서의 12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이제 삼각함수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요 단원을 시작할 때 내가 삼각비를 좀 복습했지. 그리고 이제서야 진짜 뭐가 나오냐면 삼각함수라는 값이 나와.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울 건데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 그치, 원이 등장했어. 근데 그 원에 대한 특징을 좀 봤더니 이 원은 중심이 몇이야, 지금? 그치, 원점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에 대해서 반지름은 보통 뭐라고 잡아? 그치, 스몰 r이라고 많이 잡지? 그래서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이렇게 원점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치, 시초선이라고 불렀지. 얘가 기준.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빙글 움직이는 동경이 있었어. 근데 그 동경이 원하고 만나는 점을 우리 B라고 한번 불러보자. P라고 한번 불러보자. P. 그럼 나 동경이 지금 원하고 만났어. 우리 요 원이라는 거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될까? 그치, 반지름. 우리 반지름은 문자 R 쓰기로 했지. 그리고 저 P라는 애는 좌표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잡아볼게.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는 처음이지만 우리가 삼각비는 알지. 우리 어떻게 삼각비를 구했었는지 좀 떠올려보자. 우리 삼각비라는 건 직각삼각형에서 등장을 했었지. 그리고 시초선 기준으로 나 지금 요만큼이 세타였어.

그랬을 때나 여기서 뭘 읽어볼 거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요세 개의 값을 좀 읽어볼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우리 사인이라는 거 뭐였었냐면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었지. 나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어. 근데 지금 요 길이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니까 r이야. 근데 나 지금 요만큼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길이 대신에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좌표로. 그래서 뭐가 되냐면 r분의 y가 됐어. r분의 y. 나 이번에 코사인 한번 읽어볼게. 우리 코사인이라는 건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었어. 말로 기억해야 돼. 우리 코사인은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 r분의 뭘로 표현돼? 그치, x로. 나 이거 r분의 x로 정의할 거야. 마지막 탄젠트. 나 우리 탄젠트는 주인공인 세타에서 시작해서 직각 그리는 게 탄젠트였지. 나 여기에서 직각 그릴 거야. 즉 여기는 x, 여기는 y. 그래서 뭐가 되냐면 x분의 y가 되지.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언뜻 봤을 때는 선생님 저희가 삼각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형에서의 길이로 변의 길이로 정의가 됐거든. 근데 여기서는 요 y, x, xy 이거 다 뭐야? 처음에 나 XY 뭘로 잡았어? 그치, 동경의 원하고 만나서 생기는 점으로 잡았지. 즉, 저 XY는 뭐냐면 좌표야. 나 좌표이기 때문에 뭐가 될수 있냐면 0도 될수 있고 좌표이기 때문에 음수도 가능해. 그래서 이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항상 양수인 값이 아니라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해져.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좌표로 정의가 된다.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해. 근데 애들이 탄젠트는 잘 기억해. x분의 y라는 거. 근데 우리 코사인만 좀 기준으로 만들까? 코엑스. 우리 코사인이 x야. 코사인이 x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인이 y겠지. 그래서 동경하고 만나서 생기는 그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의가 됐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그걸 가지고 뭐를 좀 해볼 거냐면 부호를 좀 설정해 볼 거야. 나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부호 결정 한번 해보자. 나 여기서의 스몰 r은 뭐야? 그치? 반지름이야. 우리 반지름은 항상 양수다. 길이니까. 그 우리 사인에서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건 누구냐면 y일 거고,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건 x일 거고, 탄젠트에서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건 x하고 y일 거야. 그래서 나 이번에는 부호를 좀 읽을 건데 그 부호를 어떤 순서대로 읽을 거냐면 우리가 xy 순서대로 읽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xy니까 코사인의 부호를 읽을 거고, 그 다음 사인을 읽을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를 한번 읽어보자. 순서대로. 나 코사인, 사인, 탄젠트 순서대로 읽을 거야. X가 결정, Y가 결정, 둘이 같이 결정해. 그럼 14분면부터 한번 살펴보자. 우리 14분면은 X좌표가 뭐야? 양수지. 오른쪽이니까. 나 위쪽이니까 y좌표도 양수지. 나 x좌표가 양수, y좌표도 양수. 즉, 코사인 양수, 사인 양수.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탄젠트도 양수. 요거 괜찮아? 순서대로 코사인, 사인, 탄젠트. 나요 순서대로 읽는 중. 그럼 이번에는 이사분면으로 넘어가 보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순서야. x, y, x, y야. 나 왼쪽으로 넘어갔으니까 x는 이번엔 음수. 축 위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y 값은 양수.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탄젠트는 음수. 한번 더. 나 왼쪽이었어. x 값 음수. 아래쪽이야, 3, 4분면. y도 음수.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탄젠트는 양수. 나 이번엔 마지막 4, 4분면. 오른쪽이니까 x 값 양수. 아래쪽이니까 y 값 음수.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 그러니까 지금 4분면마다 플러스가 되는 기준값이 달라. 우리 플러스가 되는 것만 찾아보자. 우리 1, 4분면에서는 지금 누가 플러스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플러스야. 나 얘네들이 전부 다 플러스였어. 근데 2, 4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 두 번째 거. 사인이지. 나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 마지막 거. 탄젠트지. 나 4, 4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 첫 번째 거. 코사인이지. 그래서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거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가 많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나는 공식에다가 정의에다가 대입할 거 아니야. 코사인이었으면 r분의 x, 사인이었으면 r분의 y. 근데 반지름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반지름을 찾아내야 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피타고라스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다가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A였고 B였고 C였을 때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였냐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것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주는 거야. 나 점이 하나 있었고 점이 하나 있었어. 그때 좌표가 얘가 x1, y1이었었고 얘 좌표는 x2, y2 다고 한번 해보자. 내가 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부를게. 얘는 꼭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이야. 이때 두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길게 쓰고 어떻게 구했어? 그치. X끼리 빼서 제곱이었고 Y끼리 빼서 제곱이었지. 근데 내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완전제곱식이지. 우리 완전제곱식일 때는 X2 빼기 X1의 제곱하고 두 값이 어때? 같지. 이거 빨리 머릿속으로 전개해봐. 나 X1의 제곱 마이너스 2 X1 X2 플러스 X2의 제곱. 나 이거 X2의 제곱 마이너스 2 X2 X1 그리고 X1의 제곱. 두 식이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1에서 2를 빼나 2에서 1을 빼나 똑같단 얘기야. 두값 사이의 차이만 그대로 이용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1에서 2를 빼나 2에서 1을 빼나 그거 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어디서 뭘 빼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면 좋냐면 루트 길게 쓰고 x끼리 빼서 제곱할 거고 y끼리 빼서 제곱할 거야. 그 느낌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공식 쓸 때가 빨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연습 한번 해보자. 자, 1,3이 있었고 2,6이 있었어. 나요두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해. 루트 길게 쓰고 어디서 뭘 뺄지 고민하지 마. 의미 없어. 나 x좌표를 봤더니 1하고 2야. 얼마 차이나? 1 차이나. 그거 제곱하니까 1. 나 3하고 6이야. 얼마 차이나? 3 차이나. 제곱하니까 9. 그래서 뭐 나오냐면 루트 10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좌표 하나가 원점일 때가 많아. 반지름을 구할 때는. 그럼 나 원점이 하나 있었고 A라는 P라는 점 만들까? P라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었어. 이럴 때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길게 쓰고 빼는 게 의미가 없지. 0, 0이니까. 이럴 때에는 그냥 자기 혼자 제곱해주면 돼. 1 제곱해서 1.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 그래서 뭐가 되냐면 루트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지름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직각삼각형을 그 안에서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로 읽어내거나 아니면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거나 두개 중에 편한 거 써주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 정의야. 나 이제는 삼각함수야. 삼각비가 아니고 삼각형에서의 길이로 변의 길이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좌표로 정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음수값 나올 수 있고 0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정의 기억해야 돼. 코엑스야. 코사인이 x니까 사인은 y고 탄젠트는 직각 그리기 x분의 y인 거야. x분의 y. 그리고 우리 그 사분면마다 플러스가 되는 주인공이 달라졌어. 얼싸안고 플러스였다. 이런 개념들을 다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어. 연습 한번 해보자. 원점 5가 있었고 p라는 점이 있었어. p라는 점이 3, 마이너스 4였대. 저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부를 거고, 그때 싹코탄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 나 우리 처음이니까 그림 한번 좀 떠올려 볼까? 그림. 일단 원점이 있었다? 그리고 점이 하나 있었는데 좌표가 3, 마이너스 4야. 3, 마이너스 4. 나 지금 요 점이 P였어. P라는 점은 3, 마이너스 4. 그리고 동경 OP야. 얘가 지금 동경이었네. 그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가 세타래. 나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게 세타를 여기로 잡는 일이야. 우리 동경을 가지고 기준 잡을 때에는 항상 시초선이 기준이었어. 시초선을 기준으로 지금 누가 세타냐면 이만큼이 지금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설명이 안 되지. 정의부터 써볼까? 내가 원하는 값은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지.

정의부터 한번 써보자. 우리 코엑스라 그랬어. 코사인이 r분의 x야. 그러면 사인은 r분의 y인 거고, 탄젠트는 x분의 y인 거지. 근데 이렇게 쓰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p라는 점의 좌표를 예쁘게 줬잖아.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니까 사인은 r분의 마이너스 4인 거고, 그러니까 코사인은 r분의 3인 거고, 그러니까 탄젠트는 x분의 y라서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러니까 지금 뭐만 몰라? 응, r만 몰라. 그러니까 나는 r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r이라는 건 반지름이었고, 그 r이라는 게 그치, OP의 길이지. 이게 좀 눈에 보이면 좋은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자. 내가 원하는 건 반지름이라서 요 길이야. 나그 안에다가 뭐할 거냐면 그대로 내리 그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자. 직각 삼각형. 그럼 요 직각 삼각형은 좌표가 3,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 길이가 몇인 거냐면 3인 거고, 얼만큼 내려갔냐면 4만큼 내려갔지. 이거 가능하면 외우자. 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우리 자주 나오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비율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냐면 3대 4대 5, 그리고 5대 12대 13. 나 이런 애들은 자주 나오니까 우리 외워놓자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4. 그럼 자동으로 빗변은 오, 그게 나오면 좋고, 안 되면 피타고라스 써야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3하고 4였어. 빗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반지름이었고, 그게 반지름의 제곱. 3 제곱하니까 9, 4 제곱하니까 16, 그래서 25. 그러니까 반지름 누구냐면 5인 거야. 반지름 구했으니까 넣기만 하면 되지. 마이너스 5분의 4. 반지름 5였으니까 5분의 3.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4였어. 나 여기서는 지금 뭐 했냐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이용했거든? 한 번만 더 풀게, 알고 하는 케이스. 나 r이라는 거 결국 길이잖아. 근데 하나는 원점이었고 하나는 좌표가 p였어. 나 5라는 건 원점이었으니까 0,0인 거고, 지금 p라는 점은 좌표가 3, 마이너스 4야. 그럼 내가 원하는 반지름은 얘 가지고 두점 사이에 거리 공식만 써주면 되지? 나 0,0이니까 차 구하는 게 의미 없어. 그냥 자기 자신 제곱제곱. 3이니까 제곱해서 9, 마이너스 4 제곱해서 16, 루트 25니까 반지름 5, 이렇게 구했어도 돼.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으로 구했어도 되고, 아니면 두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썼어도 되고, 반지름이 있어야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낼 수 있어. 얘가 유형 5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제 5번 한번 보자. 원점 5하고 지금 P를 지나는 그런 동경 OP가 있었대. 우리 그 값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마찬가지로 한번 점부터 좀 찍어보자. 우리 지금 P라는 점이 어디 있냐면, 일단 원점 5가 있었고, P라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찍혔네. 여기 있는 점이 지금 P였던 거야. 나 P라는 점의 좌표부터 만들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 우리 그랬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였고, 이번에는 내가 구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만 구해주면 돼. 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 우리 OP가 지금 동경이다? 우리 동경이 이만큼이란 얘기는 이만큼이 지금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항상 시초선이 기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내용으로는 처음에는 풀기가 어려워 보일 수 있어. 정의부터 쓰자. 첫 번째로 사인 세타. 우리 사인이라는 거 뭐였어? 그치, 코엑스였으니까 얘는 y였지.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누구였냐면 직각 그리는 거였고, 정의가 x분의 y였었지. 그럼 문제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r분의 y 곱하기 x분의 y를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rx분의 y제곱 요거 구해주면 되지? 결국 r도 필요하고 x도 필요하고 y도 필요해. 근데 x는 마이너스 1인 거고 y는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넣어보자.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r분의 나 y를 가지고 제곱했으니까 3이 되겠지. 결국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건또 r밖에는 없어. 이제 r 구하러 가보자.
R. 우리 R 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라 그랬지? 나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P였어. 그럼 그 길이가 지금 R인 거잖아. 나 이번에는 거리 공식 한번 써볼게. 원점은 0,0인 거고, 그리고 P라는 점은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R은 저두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루트 길게 쓰고, 나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3. 나 루트 4였으니까 벗고 나오면 2인 거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나 이번에도 피타고라스까지 한번 활용을 해볼게. 내가 원하는 건 R이야. 그 R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보조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요 변의 길이는 1인 거고, 나 얼만큼 내려갔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루트 3만큼 지금 내려간 거지. 그럼 요 직각삼각형 한번 쳐다보자. 내가 원하는 건 빗변이었어. 빗변이니까 R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3, 즉 4인 거지. 나 누굴 가지고 제곱해야 4가 되냐면 그런 거 풀마 2. 근데 반지름이라는 거 양수. 그러니까 반지름이 누구였던 거냐면 2였던 거야.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도 구해줄 수 있어. 그럼 이제 반지름 나왔으니까 대입 한번 해보자. 반지름이 2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지. 다시 한번 볼게. 나 원점 5가 있었고 P라는 점을 줬어. 근데 이번에는 P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사인하고 탄젠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값을 하나씩 집어넣은 거지. 근데 우리 이때 부호까지 한번 좀 볼까? 나 지금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어디에 위치해 있어? 얘가? 그치, 3, 4분면에 위치해 있다? 그럼 이때는 얼싸 아니지. 그러니까 탄젠트만 뭐가 나와? 플러스가 나와.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가 나와? 그치,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 탄젠트는 플러스고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인 그런 값들이 등장을 하지. x분의 y였었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니까 진짜 양수인 거고. 이때도 나 반지름이 2가 나왔고 y 값이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사인 값은 정말로 음수 나왔지. 그래서 4분면에서의 위치가 뭐를 결정해 주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해 줘. 그래서 우리 부호까지 한번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 보자. 이제 5번이었고 이번에는 13번이었어. 나 연립부등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물어봐.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부호가 중요하게 쓰인 문제지. 우리 사분면이 존재했고, 이때 순서대로 뭐라 그랬어? 얼싸 안고 플러스라 그랬어. 그래서 얼싸 안고 플러스였어. 이제 하나씩 체크해보자. 나 우리 연립부등식이란 얘기는 둘다 만족시켜주는 공통예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식은 뭐였냐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곱한 게 있잖아. 양수래. 나 우리 수학에서 숫자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건 무슨 뜻이야? 둘의 부호가 같단 얘기지. 즉, 둘다 양수이거나, 둘다 음수이거나.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등식 한번 보자. 사인 세타가 있었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가 있었는데, 둘을 가지고 더한 게 음수 나온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체로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생겨. 둘다 음수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음수인 게 사이즈가 크다면, 둘을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1이고 마이너스 2야. 그럴 때는 둘을 더하면 음수잖아. 근데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이 어때야 돼?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럼 내가 양수 양수이거나 음수 음수여야 되지. 양수 양수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음수 음수일 수밖에 없었겠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부호가 사인이 지금 음수 나와. 그리고 동시에 코사인도 음수 나와. 이런 데 찾아볼까? 나둘다 음수인 케이스 찾아야 돼. 그런 거 어디밖에 없어. 그치, 여기밖에 없지. 탄젠트만 플러스인 곳. 즉, 내가 원하는 그 세타는 어디에 있었냐면, 제 3, 4분면에 위치하고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특징을 활용해 준 거야. 두 개를 곱한 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인 거고, 둘을 더했을 때 음수 나와야 돼. 둘의 부호가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둘다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5에서의 1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4번 한번 보자.
요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나 원점 5와

하고 전 P가 있었는데 2,A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가 세타였어. 근데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는 쌍코탄을 읽으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반대로 너희들한테 사인값을 알려준다. 바로 보기가 어려우면 그림부터 그리자. 이 낯선 문제를 풀 때는 그림 그리고 나면 내 눈에 보이니까 좀더 마음이 편해져. 내가 좌표를 찍으려고 봤더니 일단 X 좌표는 E였어. 근데 문제는 Y 좌표야. 나 A라는 애를 찍어야 되는데 어디다 찍어야 될지가 고민이 좀 된다? 분명히 요 라인을 찍을 텐데. 근데 사인을 봤더니 보호가 뭐가 나왔어? 음수 나왔어. 나 우리 삼각함수의 보호를 결정해 주는 건 그치, 위치라 그랬지? 나 얼싸 앙 꼬였어. 그럼 나이 중에서 사인이 음수가 나온대. 내가 점을 찍을 수 있는 사분면은 둘 중에 하나야.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근데 그 중에서 사인 값이 음수인 데는 어디밖에 없어? 그치, 4사분면. 그러니까 A라는 애는 아래쪽에 찍히겠다. 즉, 2,A라는 점을 찍을 텐데 P였고, 이게 2,A였던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사인 한번 읽어내 보자. 나 우리 사인에 대한 정의는 뭐였었냐면 R분의 Y였어. 근데 Y 좌표는 일단 알고 있어. A거든. 지금 누가 없는 거야? 그치, R이 없는 거야. R만 들자. 우리 R이라는 건 요만큼의 길이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나 R을 좀 찾을 건데 두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볼게. 나 0,0이었고 2,A였어. 각각의 제곱만 해주면 되지? 2제곱하니까 4, A제곱하니까 A제곱. 얘가 반지름이야. 그럼 그 반지름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지. 그럼 이제 넣어보자. 나 반지름이 누구였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4분의 분자는 A였어. 이게 지금 사인 세타야. 근데 그 사인 세타 문제에서 뭐 나온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된대. 요 방정식 풀어주면 돼. 근데 내가 요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나는 루트 있는 애들 싫거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버리자. 제곱하니까 루트 벗겨지면서 A제곱 플러스 4분의 A제곱으로 변했고 나 양변 제곱했어. 마이너스였는데 제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분모는 25, 제곱했으니까 4, 5, 20으로 변했지. 약분까지 시켜보면 5, 4, 20, 5, 5, 25였어. 나요 식하고 요 식이 같은 식이니까 대각 선으로 곱해서 식정리 한번 해보자. 곱했으니까 4a제곱, 곱했으니까 16, 나 곱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5a제곱이 됐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a제곱인 거고 a제곱이 지금 16인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a값은 4이거나 아니면 가능한 a값이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요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애들 여기서 대부분 틀린다? 나이두개 중에 진짜 답 한번 골라보자. 맨 처음 시작에 있었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인값이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음수 나오기 위해서는 점이 어디 있어야 돼? 제 4사분면의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A값은 어디 찍혀? 아래쪽 0보다 작았어야 되지. 그럼 내가 만든 A값이 지금 두 개였는데 그두개 중에서 진짜 A는 0보다 작았어야 돼. 즉, 마이너스 4가 진짜 A값이었던 거야.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루트가 나와서 계산 자체도 아마 조금 더 낯설었을 거야. 근데 A값의 부호를 가지고 위치 선정까지 잘해줬어야 돼. 나 X좌표가 2인 건 확실하지만 A가 어디에 찍힐지를 몰라. 근데 사인값이 음수래. 우리 얼싸안고 플러스였잖아. 그래서 사인이 음수가 될수 있어야 되니까 코사인밖에는 안 되지. 요 마지막 코사인만 플러스인 그 4사분면.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줄 수 도록 A라는 그 값의 범위를 음수로 막아준 거야. 그래서 유형 5번에서의 14번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우리 오늘 뭐 했는지 같이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 부채꼴. 나 우리 부채꼴 중학교 때부터 봤었던 너무 친숙한 도형이야. 근데 공식을 새롭게 배웠지. 누구 때문에? 맞아, 호도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1도, 도라는 표시가 아니라 파이는 180도다. 라디안을 활용을 했어. 그래서 우리 부채꼴에서는 공식이 두개 나왔지. 호의 길이 L은 R세타,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아니면 2분의 1 RL이었어. 그때 중요한 거, 우리가 부채꼴에서 새롭게 배운 공식은 언제 마실 수 있어? 반드시 호도법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30도, 60도 같은 게 주어지게 되면 파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활용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2단원에서의 주인공인 삼각함수를 시작을 해봤지. 그래서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뭘로 정의한 거야? 좌표로. 그래서 코사인이 기준이야. r분의 x였지. 사인은 r분의 y. 탄젠트는 x분의 y였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각함수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보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우리 미적분 원 전체를 보면 크게 6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소단원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온 거예요. 남아있는 분량이 물론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너무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 미분, 계수와 도암수에서 서술형 문항 그리고 고난도 문항인데 올림포스에 있는 문항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충분히 고민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문항들 중에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 무조건 출제됩니다. 출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함수의 극한이나 함수의 연속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가 좀 적잖아요.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지만 이제는 극한도 알아야 되고 연속도 알아야 이제 미분 이야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단계별로 채점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문항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한 줄 신경 써서 좀 적어보고 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3쪽 서술형 연습장부터 시작이에요. 함수 fx가 있어요. 2차 함수죠. 그래서 2차 함수 fx와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가 2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스텝 1이에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어떤 구간에서의 이야기잖아요. 닫힌 구간 0,2가 있어요. 그럼 x가 0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결국에 내가 찾고 싶은 이 평균 변화율은 델타 x 분의 델타 y잖아요.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되고요. 정의 그대로 2 빼기 0 분의 f2 빼기 f0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분모가 얼마고 2고 분자에 f2 넣어보세요. 4 플러스 2a 빼기 f0, 0이니까 결국에 a 플러스 2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스텝 2. 이번에는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했고요. 미분 계수라고 하죠. x좌표가 2a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 읽을 수 있나요? 뭘 구하라는 거야? f'2a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f'2a를 구하기 전에 누굴 구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f'x가 2x 더하기 a입니다. 그러니 f'2a는 4a 더하기 a 해서 몇 a?

5A가 되었습니다. 자, 위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과 아래에서 구한 미분 계수가 서로 같아요. A 더하기 2는 5A. 따라서 A는 얼마? 4A가이니까 A는 2분의 1 되겠지요. 자, 채점할 포인트들이 많죠?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느냐? 부분 점수. 그리고 F'2A.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느냐? 또 부분 점수. 혹은 도함수만 구해도 뭐 1점 정도는 주시지 않을까? 마지막 A의 값을 구하는 것까지 해서 단계를 크게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서술형 연습장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서술형 1번 가보시죠. 자, 이러한 문제에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지금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다항 함수의 절대값을 취한 거고요. 여기에 gx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 hx가 얘가 fx 곱하기 gx 이두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hx는 과연 x는 2에서 미분 가능한가? 미분 가능해 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우리가 앞에서는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비교,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그때 곱함수가 연속이 될수 있습니까? 됐어요. x가 a에서 불연속인 함수 fx와 연속인 함수 gx를 곱해서 곱함수가 연속이 될수 있니? 라고 했을 때 기억나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연속이네. 얘한테 달려 있어요. GA가 0이면 됩니다. GA가 0이라고 해서 항상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제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GA가 0인 경우를 먼저 체크를 해 주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얘를 바라봅니다. 문제. hx는 말이야. fx 곱하기 gx야. 근데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이고, gx는 3x의 제곱 플러스 a예요. 구조를 보아하니, 우리한테 따지라고 한건 x는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 정도는 알지. x는 2에서, 2,0에서, 꺾어 올리는 거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x는 2에서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해요. fx는 그래. 근데 뒤에 있는 다항함수 gx는 당연히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죠. 얘들을 곱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야.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상황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x 자리에 이제 얘가 x는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들을 따져보면 어쨌든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hx가 연속인 건 맞아요. 연속인 건 맞으니까 결국에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연속 함수의 성질이잖아.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 이거. 첫 번째 방법입니다. hx는 직접 구해봐. 얘는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누구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2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a.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h2는 얼마야? 0입니다. 자, x는 2에서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서술형을 적을 때에는 요령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교과서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으로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쓸 거야?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비교할 거지. limit h 다시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x-2분의 hx 빼기 h이랑 limit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2분의 hx 빼기 h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럼 돼요? h는 어차피 0이니까 리미트 x가 2보다 큰 조에서 가까워질 때 x-2분의 x가 2보다 커 위에 있는 거 봐야 되겠죠? x-2 3x의 제곱 더하기 a 와 리미트 이번엔 x가 2보다 큰쪽 얘를 먼저 써버렸네요. 그럼 2보다 이제 작은 쪽으로 갑시다. 2보다 작은 쪽. 이번엔 x-2분의 마이너스 x-2 3x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x-1이랑 x-2는 쫙쫙 약분을 해 주시고요. 그럼 결론이 뭐야? 12 플러스 a와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같아야 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2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이용하면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해 준 건데,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선생님, 얘가 hx를 각각을 미분하면 h'x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h'x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갈때 h'x,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도함수의 극한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지. 서술형에 쓸수 없습니다. 객관식에서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각각을 미분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곱의 미분법. 1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플러스 x-2 곱하기 6x입니다. 언제 x가 2보다 클때 등호가 빠졌어요. 등호 빠진 거 되지? 자, 아래에 있는 걸 미분하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덩어리가 똑같아요. 3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x-2 곱하기 6x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언제? 2보다 작을 때. 그럼 결국에는 2 넣고 2 넣는 순간 오! 2를 넣으면 얘가 있어서 빵빵 될거 아닙니까? 12 플러스 a와 마이너스의 12 플러스 a가 같군요.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 번째 방법은 hx를 진짜 이렇게 범위를 나눠야 되나 이거죠. 물론 미분할 땐 제가 필요하겠지만 hx라는 애가 말이야. 절대값 x-2 곱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a야. 그럼 이걸 그냥 미분하면 되지 않아? 이런 거예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선생님, 앞에 있는 이 절대값을 어떻게 미분합니까? 근데 절대값을 미분하는 게요, 쟤는 간단해요. 2,0을 경계로 이렇게 얘가 y는 절대값 x-2잖아.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 때를 놓고 보면, 미분하겠다는 건이 변화율. 이게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따지겠다는 거거든. 왼쪽에서는 뭐야? 미분하면,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른쪽에서는 미분하면 기울기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미분을 했다라고 하면 앞 미분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 미분 이런 거잖아. 그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냥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때앞 미분 마이너스의 3x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앞 그대로 여기에 뒤미분 요렇게. 그럼 x가 마찬가지로 2보다 클 때에는 앞 미분 1 곱하기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미분 요렇게 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 하면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아, 이 모양이네. x가 2보다 클때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위랑 똑같은 모양이네.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계산이 더 간단해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1차도 미분이 가능하다.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둘 중에 하나. 의외로 깔끔하게 미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fx가 x 곱하기 절대값 x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x가 0보다 클 때는 앞미분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미분. 그냥 2x네. x가 0과 작을 때는 앞 미분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미분. 가 되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2x네.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잠깐 맛보기로 살펴봤고요. 결국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얘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까? 이런 거. 이해할 수 없을까? 어째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교두로 나타나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잖아. h 프라임 2가 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h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해야 하니까 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스텝 4입니다. 근데 h 프라임 2를 살펴보면 말이야. 얘는 정체가 뭐야? f 프라임 2g 플러스 f 2g 프라임이잖아. 생각해봐. gx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함수값도 오케이. 미분계수도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야? fx가 있는 거야. 함수값? 아니, 함수값 아무 문제 없어요. 연속이거든. 누가 문제가 있는 거야? f'2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fx가 x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근데 원래 미분계수라는 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 f'2라는 것이 지금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각각 다르다며. 좌미분계수는 얼만데?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는 얼마야?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다만 와우, 곱해서 얘를 없애버릴 수 있지. 좌미분계수를 곱해도 우미분계수를 곱해도 항상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뭡니까? g가 0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h'2가 존재한다. h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된다고요. 아, 이제 됐다. 다시 가봅시다.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었던 것처럼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근데 곱한 함수가 h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달려 있다는 거야? 얘한테 달려 있다는 거야. x가 2일 때 누가? g2가 0이면 됩니다. 그 조건이네. 12 플러스 a가 0이라는 조건이. 결국에 와 보니 여기 있는 얘들이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걸 보니 일정에 지기 위해서 빵빵이 되면 게임 끝! 이라는 거죠. 진짜 hx를 범위를 나눠서 한번 구해봤고요. 근데 정의를 사용하는 거 서술형 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도함수들의 극한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절대값 x 자체를 미분할 수는 없을까? 미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좌우 나누어서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보니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이 상황을 0을 곱하면서 해결 가능 하더라는 거지요. 서술형 1번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서술형 2번으로 가 보시죠. 자, 서술형 2번. 다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주어져 있는 저 관계식. 딱 보더라도 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 상황.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텝 1입니다. 자, 극한을 보는 순간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하네요.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 값이 존재하면 누구도, 분자도 어디로? 0으로 가야 합니다. 스텝 1. 땅! 대입을 했어요. 다항함수 fx.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F1 빼기 2가 0이고요. F1은 이하 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뭘 찾는 거야? F'1을 찾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에서는 뒤에 있는 얘가 F1로 땅 바뀌면서 끝나는 거야. 선생님, 1 넣어서 어차피 이니까 얘를 F1로 그냥 얘를 그냥 F1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어차피 이잖아? 아니야. 이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어차피 0분의 0꼴, 분모두 크기가 한없이 작고 분자도 크기가 한없이 작기 때문에 그 한없이 작은 부분을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엄한대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누가 필요해요? x-1분의 위에 누가 있어야 돼? fx 빼기 f1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f1을 한번 더하고 빼면 되겠지. 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모양을 생각하면서 x-1분의 fx 빼기 f1 하나 만들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f1. 얘가 이렇게 모양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써보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x-1분의 분자 fx 빼기 f1입니다. 더하기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이제는 얘가 2잖아. 묶어 마이너스 2배의 x-1. 빙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앞부분은 누구고? F'1이고. 뒤는 얼마니까? 약분 짠짠 마이너스이니까. F'1이 얼마? 정답 6 되겠습니다. 0분의 0꼴 해석하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데 2x가 있잖아요. F1이 2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F1을 한번 더하고 빼야지.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짧게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로피탈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필수는 아닙니다.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된다. 특히나 내가 서술형에서 써먹을 수는 없지만, 서술형에서는 절대 써먹을 수가 없지만, 객관식 문제를 푼다? 혹은 단답형 문제를 푼다? 답을 찾는데도 용이하고요. 혹은 검산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전혀 필수는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가 있어요. 사실 원래 활용도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부정형에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도 되고요. 0분의 0꼴이어도 되고요. 혹은 이게 a가 아니라 a보다 작은 쪽, a보다 큰 쪽, 혹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x가 발산하는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정형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0분의 0꼴에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비 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0분의 0꼴일 때 분모도 분자도 둘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gx가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극한 값은 말이야. f'x 분의 g'x. 각각을 미분한 것의 극한 값과 일치합니다. 다시. 원래 활용도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 축소한 버전으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를 한번 넣어봤어. 근데 어떻다고? 0분의 0꼴일 때. 그때는 이 극한값이 누구랑 같다? 각각을 미분한 식의 극한값과 같다는 거야. 이 과정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0분의 0꼴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A도 GA도 둘 다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FX 빼기 FA FGX 빼기 GA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 버전으로만 그냥 맛보기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뭐 엄밀하지 않지만. 되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야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로피탈 정의는 몰라도 관계없지만 미분계수의 정의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객관식에서.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미분하세요. 1분의. 분자 미분하세요. F 프라임 X 마이너스 2. 얘가 4야? 이야기라고. 근데 fx가 다항함수잖아. 미분해도 다항함수지. 대입하면 f 프라임 1이 얼마? 6이야. 요렇게 간단히 풀어낼 수 있어진다는 거죠. 되겠죠? 자, 서술형 2번에서 팁! 로피탈 정리 하나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서술형 3번으로 갑니다. 미분을 배워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처음 시작 첫 단계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의 개념을 또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나눗셈에서 검산식 있죠? 예를 들어 13을 뭐 5로 나누었어요. 23이라고 할까요? 23을 5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얼마야? 몫은 4야.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3이야. 이랬을 때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더하면? 그럼 원래식이 나옵니다. 이런 거야. 23은 말이야. 몫을 곱해? 5에다가 몫을 곱해? 나머지를 더해? 얘가 검산식이죠. 근데 나눗셈의 검산식이 이제는 다항식의 구조로 오는데요. 이 나눗셈의 검산식이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 X에 1을 넣든 10을 넣든 100을 넣든 성립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항등식은 미분하더라도 오케이! 이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 문제에서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항등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한 번 나눌 때 하나의 항등식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fx를 gx로 나누었더니 여기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쓸 수가 없잖아.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fx는 말이야. gx로 나눴네. gx에 누굴 곱하고? 몫을 곱하고 누굴 더하면?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식이 됩니다. 얘가 대표적인 항등식이라는 거죠. 항등식이니까 대입해도 돼, 미분해도 돼. 대입해도 돼, 미분해도 돼. 이런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나눗셈이 약속이 있거든. 이 나머지는 말이야. 이 나누는 수보다는 더 작아야 되잖아. 5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8! 이럴 순 없잖아. 얘도 똑같아. GX로 나누면 이게 나머지 식인데 지금 FX도 GX도 둘 다 다항식이거든요. 그러면 GX의 차수보다 RX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됩니다. 이런 거야. 아, 2차로 나눴어? 그러면 얘는 1차 이하야.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고.

1차로 나누었습니다. 나머지가 상수가 되죠. 이런 구조예요. 별표를 세모로 나누었더니, 그럼 별표는 세모 적고,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됐나요? 자,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항등식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다항식. 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4제곱, 플러스 4가 있어요. 얘를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줍니다. 물론 직접 나누려고 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귀찮죠? 실수할 것 같은데? 5차를 2차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자, 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랬어. 스텝 1. 첫 번째 단계. 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4제곱, 플러스 4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여기에 뭘 할까?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자. 이게 첫 번째 단계. 이 식을 만들 수 있느냐? 부분 점수. 여기에 조금 더 갑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5차를 2차로 나누었으니까 몫은 3차일 거야. 문제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설명만 한 겁니다. 구조를. 2차로 나누었으니 rx는 얘는 필요합니다. 1차 이하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ax 더하기 b라고 할 거야. ab는 상수. 이렇게. 자, 기본 세팅 끝났습니다. 이제 스텝 2. 뭘 할까요? 대입해야죠. 누구를? x의 1을. x의 1을 대입하면 좌변이 1 빼기 3 더하기 4는 우변 빵! 날라가고 R1 A 더하기 B 됐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야? 얘가 2라는 걸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스텝 2죠. 이제 스텝 3. 뭘 할까요? 미분해야죠. 미분합니다. 좌변은 5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의 3제곱 됐고요. 우변은 누구야? 선생님, 여기 x-1의 제곱, 이건 미분 못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하고 나서 둘이 곱해져 있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이 정도는 미분하는 거 제가 가르치긴 했잖아요. 곱의 미분법 쓰겠습니다. 앞미분. 2가 튀어나오고 요렇게 플러스 앞 그대로 뒷미분. 선생님, rx를 미분하니까 누구만 남아요? a만 남아요. 이렇게 했어. 이제는 마지막 x자리 한번더 1을 대입해줍니다. 5 빼기 12는 1 대입하면 빵. 1 대입하면 빵. 와우! 1 대입한 건얘 처음부터 빵이네. a구나.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7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항등식의 구조에서 그 당시에는 주어진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처음에 주어진 식 하나, 미분한 식 하나 얘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다는 거죠. 자, A 구했습니다. B도 알죠? 그러면 RX를 구할 수 있습니다. RX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9야. 따라서 R2는 정답 마이너스 5가 되지요. 항등식을 만들 수 있느냐? 부분 점수. X에 1 넣어서 식 하나 찾기. 미분해서 또식 하나 찾기. RX 찾고 답 찾기. 채점하기 너무 좋은 서술형 문항.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연습하시고요. 자, 서술형 문항 끝났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들, 서술형 1번, 2번, 3번 전부 다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여기 수능 내신 고난도 문항 1번까지 중요해요. 2번, 3번보다는 1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얘를 한번 해볼게요. 두 다항함수 F와 G가 있어요. F'1 더하기 G'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조건 가를 해석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스텝 1. 조건 가를 해석해봅시다.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죠. 분자도 0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1, 1 넣었더니 F1 빼기 G1이

마이너스입니다. 1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0분의 0꼴 하면 얘가 로피탈 정리를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얘들을 해석할 수 있어집니다. 분모 미분, 분자 미분 0분의 0꼴 1을 땅땅 넣으면 f'1 빼기 g'1 얘가 4야. 이렇게 두 개가 조건가에서 뽑아낼 수 있는 포인트 전부입니다. 근데 서술에서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가에서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항상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2가 뭐야? 마이너스 f1 플러스 g1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모양을 fx 빼기 f1 마이너스 gx 빼기 g1 이 모양이 만들어 져야겠지. 앞은 f'1 뒤는 g'1 얘가 4예요. 찾는 것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모양이 안 보이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될 거고. 스텝 2.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가야죠.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가야지. F1 더하기 G1. 얘가 0이야. 어? 찬을 알고 합을 아는데. 그럼 F1이 얼만지 G1이 얼만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F1은 얼만데? 얘 둘을 더하면 되죠.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G1은 얼마야? G1은 플러스 2입니다. 오케이. 얘 찾았어. 채점하기 너무 좋지. 이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잖아. 함수값에 찾았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의 차 찾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네 번째야. 여기에서 미분계수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선생님, 로피탈 정리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얘를 미분하는 것까지는 사실 교육과정을 더 벗어나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속미분에 대한 개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알면 가능은 하죠. 한번 써보긴 할게요. 원래 복잡한 단계야. 리미트 x가 1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는 1이고요. 분자. 앞미분 하면 이건 쉬워. f'x. 근데 뒤에 있는 이 부분에 곱해져 있고 합성함수까지 있는 거야. 미분할 수 있나? 앞미분 2x 곱하기 g의 x제곱.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x제곱 뒤에 미분, 얘가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해보면 g'x제곱에 속미분하면 2x가 튀어나가는 것까지 얘가 짠! 하고 된다면 f'1 더하기 2배의 g1 더하기 2배의 g'1 얘가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g1이 1이잖아? f'1 더하기 2배의 g'1 얘가 1인 것까지 두 번째 조건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부분. 근데 이 과정이 뭐라고? 로피탈 정리 자체도 교육과정을 벗어나고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것 자체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니 서술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저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가봅시다.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x-1분의 분자 fx 빼기 f1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그럼 플러스 x제곱 곱하기 gx제곱에서 빼기 g1까지 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이렇게 얘가 3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앞부분은 쉽잖아. 얘는 f'1이야. 그럼 뒤에 있는 부분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곱하기 g의 x제곱 빼기 g1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인데 여기를 해결하려면 x제곱이 있으니 x제곱 곱하기 g를 한번 더 하고 이렇게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곱하기 gx제곱 있잖아? 여기에서 한번 빼 누구를 x제곱 곱하기 g1 더하기

뒤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지. x자리 1 넣으니까 1 곱하기 g'1의 2배. 아, 그럼 얘 이렇게 되네. f'1이 있었고 2배의 g'1. 얘는 x-1을 약분하고 넣으면 플러스 2배의 g1. 와우! 이런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제 구해치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끝났습니다. 이제 f'1 빼기 g'1이 4라는 사실과 여기 있는 얘까지 둘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빼면 3배의 g1이, 3배의 g'1이,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g'1은 마이너스 1이고요. f'1은 5가 아니죠. 그렇죠. 3이죠. 3. 이 되니까 2를 더해봐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건가를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조건나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술형 문항을 위해서라도 얘를 쓸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최고창에 계속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f형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x가 0에서 연속이야? 그럼 f0은 a야. 얘는 우선 알겠지. f0이 a야. 근데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fx는 x의 제곱 1차 항은 몰라요. 상수항은 a예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이랬잖아. 선생님, fx가 뭔지 아는데. 그러면 gx란 애가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a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2x 더하기 a잖아요. 근데 이제 위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 이 관계식 또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때 얘를 나눠야 되겠지. 자, 스텝 2 갑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2배의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a는 얘는 x 곱하기 미분 2x 더하기 k. g1, g1은 뭐야? g1은 그냥 2 더하기 a죠. 그럼 얘는 플러스 2 더하기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그럼 좌변은 2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a이고요. 우변은 2x의 제곱, 2x의 제곱, 아니죠. 그럼 얘는 4 플러스 a의 x제곱이고요. 그럼 1차 항이 k 플러스 bx, 상수항이 c, 이렇게 했네요. 그럼 여기에서 알게 된건 뭐야? 비교해봐. a는 마이너스 2인 거 알아요. 자, 2차 항 비교, a가 마이너스 2. 1차 항 비교, k랑 b가 같네요. 그 다음 상수항 비교. 2a랑 c가 같아?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a도 알고 c도 알고 b만 모르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x가 0보다 클때 똑같이 가면 되겠죠. x가 0보다 클때 2배의 2x 더하기 a는 얘는 x 곱하기 2 플러스 2 플러스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a가 마이너스 2. 얘는 어차피 0일 거고요. 2차항은 없고요. 자, 그럼 1차 항을 비교하면 B는 2입니다. 그리고 상수 C는 2A랑 같네요. 끝났네. 얘가 2니까. 자, 따라서 FA가 마이너스 2, B든 2, C는 마이너스 4. 그래서 F 마이너스 4를 찾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4 그대로 대입해 주면 끝나겠죠? 그럼 정답이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번 문항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마지막 고난도 3번으로 갑니다.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나눠서 계수 비교하는 거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3번과 같은 상황은 이러한 문제가 단독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뒤에서 이제 다음 단원,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상황들을 그려서 사고해야 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려내는 게첫 번째 스텝 1이에요. 양수 t에 대하여 t는 0보다 커요. 자, 2차 함수 있습니다. fx라고 해볼까요? fx는 얘는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5고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5에서 만나? 그리고 0에서 만나는데 구멍 뚫려 있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나 fx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위에 점 p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t는 양수잖아. a가 여기 있다고 할까? 여기 t,0에 점 a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점 p랑 a랑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 직선이랑 기울기가 서로 같더라 이런 거야. 여기 x좌표를 gt라고 하자.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내가 구해야 하는 건 뭐야? g4잖아요. 그러니까 t가 4일 때 뭐야? 4,0에서 그때 g4를 구하는 거지. 얘를 뭐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이제 상황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스텝 2예요. 구하러 가요. 뭘 구하는 거야? g 다시 f 프라임 k가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랑 4 마이너스 k 4,0이랑 k, fk 4 마이너스 k분의 이렇게 쓸까요? k 빼기 4라고 쓸까? k 빼기 4분의 fk 빼기 0 이걸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k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k가 어디 있어? 마이너스 5와 0 사이에 있어? 이건 그려보면 나오는 거야. 이제 마지막 계산. F 프라임 K. 스텝 3입니다. 자, 미분해서 K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는. 얘는 K 빼기 4 분의 FK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5K. 이렇게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곱해주면 2K 플러스 5. 곱하기 K-4가 누구랑 K제곱 플러스 5K와 같습니다. 자, 좌변 2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0은 K제곱 플러스 5K가 돼요. 자, 넘겨주는 순간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은 0이 되는데 인수분해 시작! K-10! K 플러스 2. 얘를 곱해서 0이 되어야 하니까. K는 10도는 마이너스 2잖아요. 내가 찾고 싶은 K는 누구예요? 음수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입니다. 누가? G 4가. G 4는 마이너스 2야.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양수 T에 대하여. 2차 함수가 있어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근데 이건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y축의 왼쪽에만 있다는 거죠. 여기 위에 곡선 위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의 기울기와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 상황을 그려낼 수 있느냐.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주는구나. 그럼 왼쪽에 있는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K의 범위를 체크해 주셔야 답을 오직 하나 유일하게 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K가 4일 때의 G사를 찾아 G사가 상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우리 서술형 문항과 고난도 문항 함께 했는데요. 문제들 풀면서 사이에 심화 개념들을 계속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풀어낼 기출문제 자료실에서 뽑아서 먼저 고민하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 하는 문제들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종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어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아팠어? 아팠고. 근데 저 주사 되게 잘 맞거든요, 원래. 아무튼 잘 맞고 아무렇지 않아요, 사실.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되게 잘 들어야 되기는 한데 그 주사 맞고 원래 뭐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근데 원래 무리하게 움직이는 일 자체가 없어요? 네, 뭐, 샤워도 간단하게 하셔야 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제가 요즘 나의 꿈은, 약간 온천하는 일본 원숭이가 되고 싶다, 이게 나의 요즘 꿈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요즘 뜨거운 물에 그렇게 누가 나를 좀 던져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참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뭐 하면 안 씻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 주사 바늘 구멍이 보이지도 않는데 씻는다고 큰일이 나겠어? 저 씻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약간 소원 중에 하나야. 나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생각이 계속 문득문득 들어요. 약간씩 이렇게 좀 쌀쌀한 기운이 들거나 하면, 일본의 온천하는 원숭이가 되고 싶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안가? 그 나는 뜨거운 물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뭐도 안 해. 특별히 뭘 할, 아, 이러고 가만히. 그 전생에 혹시 온천한 일본 원숭이였나 이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얘기 왜 하느냐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약간의 감기 기운이 돌기는 돌더라고요. 그렇다는 근황을 알려드리면서. 아, 원래 안 그랬거든? 근데 이제 좀 살짝 돌기는 돌더라고. 그게 균을 넣어주는 거라면서요.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닙니다. 수학 말고는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수학과 공부를 제외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신빙성은 없는 말이야, 여러분. 그렇다더라고, 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아무튼 그것을 안 이후로 약간 진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걸 알지 않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몰라, 아무튼. 자, 18번부터 볼 거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쭈르륵 보고, 여사건의 확률까지 가면 우리가 유형이 끝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죠?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습니다. 확률 물어보잖아, 그치? 동시에 꺼낼 때랑 확률 물어보는 거랑 뭐 이거 두 가지가 보이면 그냥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에서 쭉 읽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곁눈질로 슬쩍 봤어, 왜? 분모에 깔고 가려고. 7개 중에 3개를 뽑는구나, 그것인데다가 확률을 구하는구나 하면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얹어두고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꺼낸 공에 적힌 수의 곱이 3의 배수야. 몇개 꺼낸다 그랬지? 3개를 꺼낸다 그랬어요. 꺼낸 공에 적힌 수의 곱이 3의 배수이려면 3개 중에 3 또는 6이 있다. 이 멘트를 바꾸면 되지. 내가 뽑은 3개 중에 3이 있거나 또는 6이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쉽지 않나. 그죠, 그죠. 보통 좀 난이도를 올리려면 합이라고 갈 가능성이 있지. 합이 3의 배수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근데 합의 3회배수로 가면 덧셈 정리가 아니야. 네? 덧셈 정리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여기는 와야 되겠지. 왜요? 3회배수 또는 6회배수니까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3 또는 6이라고 쓸게요. 6회배수된다. 3이 들어오거나 또는 6이 들어오거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 3이 들어오거나의 확률에다가 6이 들어오거나의 확률에다가 뭐예요? 둘다 들어와 있는 확률을 뺀다. and 3. 이러면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버전이 되어주는 거지. 그죠? 내가 그렇게 풀것 같아. 그렇게 안 풀겠지? 일단은 가봅시다. 그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찾았고요. 케이스는 나눌게요. 3이 있다. 인, 그죠? 두 번째는? 6인. 세 번째는? 겹치는 경우. 보통 겹치는 경우는 겹친다고 쓰지 세 번째 케이스라고 잘안 써요. 그죠? 일단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면서부터 이미 그 생각을 했었어야 돼. 자, 3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은 건몇 개예요? 3 빼고 나머지 6개. 6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자, 6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3, 그러니까 6만 제외한 몇 개? 6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겹치는 경우는 뭐야? 3도 들어오고 6도 들어왔습니다. 한 개만 더 골라주면 돼요. 그러면 7개 중에서 3, 6, 2개를 제외하니까 5개. 5개 중에 한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빼.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누가 이렇게 쓰냐는 거예요. 아,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확률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했겠어.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 분해. 그냥 사건이 3 또는 6이 들어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3 또는 6이 들어와 있다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합집합의 버전을 사용했을 뿐이지. 이거를 그렇게 7C3을 밑에 분모에 누가 다 깔고 가요. 그냥 분자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얼마야? 15. 15. 5 빼고 5. 25. 맞죠? 응. 7C3은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은 이게 35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 나의 생각을 잠시 넣어두고 계산을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쓰면 어휴 맞잖아 35죠. 5한번더 나눌게요. 정답은 7분의 5. 응,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괜찮죠, 그죠? 엄청 간단해. 왜냐하면 곱이 3의 배수잖아. 곱이 3의 배수면 여러분 3이 들어있거나 6이 들어있거나만 하면 돼요. 3 또는 6이 있다. 그죠? 3이 있거나 6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오늘 여사건 갈 거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은 들었어.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곱이 3의 배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 출제의 의도는 제가 보여드렸고 곱이 3의 배수야를 이렇게 바꿨어. 3 또는 6이 있다. 즉, 3이 있거나 6이 있어요가 아닌 경우는 뭘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수학할 때 부정 이런 거 열심히 배웠던 거야. 3 또는 6이 있다가 아닌 건 뭐야? 3도 없고 6도 없다야. 를 전체에서 빼주는 건 어때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래. 아까는 3이 있는 경우, 6이 있는 경우, 둘다 있는 경우를 제외해서 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가보자. 그럼 총 7C3, 즉35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35가지 중에서 뭐만 3도 6도 없는 경우. 3, 6을 제외하면 몇 개야? 5개야. 그 중에서 몇개 뽑아? 3개 뽑아. OC3은 내가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요, 이 문제만 딱 보고 그냥 이 문제만 딱 봤을 때의 내가 원하는 베스트는 여사건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나올 건데 여사건으로 풀어도 어때?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자, 보통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이야 하고 유형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을 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뭐 적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사건이야, 얘들아, 이건 여사건으로 풀어야 돼라고 알려주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매력적인 여사건 문제라면 여기 그 어디에도 여사건의 스멜이 나지 않는데 3 또는 6이 있다. 그럼 당연히 열의 8, 9명은

다 어떻게 풀겠어? 3이 있다, 6이 있다, 둘다 있다 빼 이걸로 갔을 텐데 누군가는 3이 있는 경우랑 6이 있는 경우 각각 다 생각한 다음에 겹치는 경우도 생각하는 게 귀찮은데 3도 없고 6도 없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 였고요. 기왕 하는 거. 선생님, 그러면 저는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그냥 아까 한 대로 3 또는 6이 있다로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 또는 6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3이 있다야. 케이스를 나눌 때. 두 번째는 6이 있는데 3은 없다로 나누면 돼요. 3은 없어. 이러면 겹쳐, 안 겹쳐? 안 겹쳐요. 3이 있다와 6이 있단데, 3이 있다를 찾고, 6이 있는데 3은 없다만 찾으면,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한 방에 나눌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 그럼 봐봐요. 3이 있다면 어떻게 돼? 3은 들어왔어. 남은 건 6개야. 6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돼? 2개를 뽑으면 돼. 자, 여기는요. 6은 들어왔어. 후보군 중에 3은 없어. 그럼 후보가 몇 명이야? 몇 개야? 얘네 두개 제외하고 다섯 개의 후보가 있죠? 다섯 개 후보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돼? 두 개를 고르면 돼. 5C.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7C3. 분해. 저거 15. 요거 10. 25 뭐. 35분의 25 정답은 7분의 5.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버전으로 출제가 원하는 방향이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땐꼭 그렇게 풀 필요 없으니까, 그곳의 변형으로 어때?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나쁘지 않아. 그죠? 나쁘지 않아. 요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한번더 생각했을 때,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방법. 뭐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되었죠? 제가 아까, 말을 해서 안 알려주고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만약에 합이 3의 배수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합이 3의 배수라고 했으면 그러면 얘네들을 조를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조로 나누세요.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거든요. 이 나머지가 1인 1조라고 부를게요. 1조의 경우에는 1을 뽑거나 4를 뽑거나 7을 뽑거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2인 경우는 2를 뽑거나 5를 뽑거나 사실상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잘 생각해봐.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난 어떻게 어떤 조를 어떻게 뽑아야 될까? 제일 좋은 건한 조에서 3개 뽑으면 돼. 여기 둘은 3개 뽑을 방법이 없으니까 1조만 얘기할게요. 나머지 1인, 이 1조에서 3개를 다 뽑으면 어때? 나머지 1, 나머지 1, 나머지 1 더하면서 막 3으로 나눠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각자 조가 3개를 구성하실 수가 없어서 아웃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각 조에서 한 개씩. 그치? 이거 가능하지. 각 조에서 한 개씩 하면 나머지가 1과 나머지가 2가 합하면서 나머지 0인 것까지 더하면 어머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에서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조에서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마지막 조에서 고를 수 있는 것도 2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을 물어보게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 조를 나머지를 기준으로 조를 좀 나누세요. 조를 나눠갖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요건 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됐던 그런 유형입니다. 굳이 뭐 얘기하면 이것도 확률의 덧셈 정리긴 하지, 배반 사건. 왜? 케이스 나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부터 나오는 문제의 그 키워드가 그거야.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 안 써도 되는데.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까지 쓰고 나잖아요? 내가 이걸 굳이 써야 했는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이상하게 있잖아요. 수식으로 풀면서 막 여기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저또막한판 쓰기 해가지고 개념 다 설명해서 끝까지 가거나 이런 거 하거든요? 50분 내내 그러니까 개념 한 판으로 다 쓰고. 그때 팔이 안 아파. 근데.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왠지 팔이 아파. 이렇게 마음먹게 달릴 거 아닐까? 아무튼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이 얼마나 별거 아닌지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A학교 4명, B학교 5명으로 이루어진 연합수학 동아리라고 합니다. 와, 멋지네요. 마음의 소리. 자, 임의로 3명을 뽑을 거예요. 같은 학교 학생들만 뽑을입니다. 전체가 어떻게 돼요? A학교건 B학교건 그냥 친구들 몇 명?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 3명을 뽑으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학교 학생들만 뽑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A학교에서만 뽑거나 또는 B학교에서만 뽑겠죠. 끝이에요. 풀이가 이게 다야. 제가 얘기한 대로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케이스를 나누자면 어떻게 돼? A학교에서 3명을 뽑는 경우랑 B학교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아니 3명을 뽑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1번 케이스고 이게 2번 케이스인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쓰냐는 거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끝내지 않겠어? 그죠? 끝. 93은 얼마예요? 이런 건 몰라요. 자신 있게 모른다고. 그죠? 몰라. 84.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4 더하기 10. 자주 나오는 것만 알고 있기도 여러분 힘들어. 7로 나눠볼까요? 아, 14로 나눠지나? 설마? 아니지. 얘가, 일단 한 방에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한꺼번에 해내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 안 하는 게 낫거든?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 뭔지 알아? 얘 다시 갖다 써요. 왜냐면 내가 약분하다가 틀릴 수가 있거든. 그러네. 여기서 나눠 떨어지는 거 맞네. 14로 한 방에 나누면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은 못할수록 실수를 안 해요. 진짜로.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 그래서 차라리 살짝 변형을 하면 이렇게 변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학교에서 뽑은 학생 수가 B학교에서 뽑은 학생 수보다 많을 확률은? 변형할게요. A학교에서 뽑은 학생 수가 B학교에서 뽑은 학생 수보다 많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여전히 쉽고요. 여전히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전체 경우는 9명 중에 3명 뽑는 이 상황도 똑같아요. 84, 요거 아까 기억하니까 이대로 써놔야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총 3명이야. 케이스 나눠야지. 고민할 것도 없어요. A에서 2명, B에서 1명 뽑거나 또는 A에서만 3명 올인이거나. 이것도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 맞나요? 그럼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나누잖아. 우리가 보통 케이스를 나눌 때 겹치지 않게 나누어진 모든 경우들, 케이스 나누어서 문제 풀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대해서는 다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때요? 저는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는 전혀 사용을 안 해. 그냥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위에다가 올리고 있지.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당연히. 자, 이거부터 해봐요. 첫 번째는 어때? 4명 중에 2명을 뽑으시고요. 5명 중에 1명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5 하니까 30. 여기는 아까 했잖아. 4C 3이니까 4. 그럼 이 둘을 더하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로 쓰시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얘 이렇게 쪼개서 쓴 거야.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확률이 84분의 30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확률이 84분의 4입니다. 그 둘을 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냐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다 약분한 다음에 다시 통분을 해. 극강의 효율을 중시하는 저의 입장에서. 약분 후 다시 통분한다? 너무 억울한단 말이지. 어차피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84분의 34니까요. 약분만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로만 나눠갖고 쓰는 거. 근데 어차피 이건 그냥 변형한 문제니까. 슬쩍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타이틀을 들고 낼수 있는 문제의 유형도 사실상 100만 가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넘어가서요, 여러분. 20번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1학년 3명, 2학년 2명을 모두 일렬로 세울 건데 양 끝에 서로 같은 학년이 설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했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보여줄게요.

그냥 고해성사하는 거지. 1학년 3명, 2학년 5명이니까 여기까지 오펙토리알로 자신있게 썼어. 오펙토리알로 자신있게 썼어. 근데 같은 학년이 맨 앞과 맨 끝에 설하잖아요. 그러면 1학년이 서거나 2학년이 서는 거야. 그럼 가운데에는 뭐가 남아요? 1학년 1명, 2학년 2명이 남고요. 여기는 2학년 2명 사용했으니까 1학년, 1학년, 1학년이 남죠. 그럼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요. 큰일 나. 나만 그래? 아니야, 여러분. 누군가는 또 그랬을 수 있어. 학년이 같으면 같은 사람이에요? 옆에 친구 봐봐. 같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사람을 배열하고 있어요. 1학년 2명을 앞뒤에다가 배열할 거야. 그럼 맨 앞에 올 1학년은 3명 중에 1명입니다. 3가지. 맨 끝에 올 1학년은 남은 2명 중에 1명입니다. 2가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남은 세 사람을 그저 배열할 뿐입니다. 3팩토리알이야. 그죠? 여기는요? 2학년, 2학년 똑같으니까 배열 안 해. 무슨 소리야? 맨 앞에 올 2학년부터 골라봐. 2명. 그 다음에 올 2학년은 1명. 그 다음에는 그냥 뭐야? 똑같이 세 사람을 배열할 뿐입니다. 이들이 1학년, 1학년, 2학년이든, 2학년, 2학년, 1학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3명을 배열하는 거잖아. 3팩토리알이에요. 근데 학년의 이름으로 쓰면서 갑자기 가디슨이군. 나 진짜 그래.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문제를 풀다가 그 집중도가 떨어지면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알았죠? 자,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맨양 끝에 1학년이 오거나 2학년이 오거나로 케이스를 나누었고, 그들끼리는 서로 겹치는 건 당연히 없는 배반 사건입니다. 그렇죠?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3팩토리알이고 2 곱하기 3팩토리알이잖아. 그지? 그럼 둘이 더해서 8 곱하기 3팩토리알로 쓸까요? 3팩토리알로 묶어내면 6 더하기 2잖아? 요렇게 쓰면 좀 편할까봐. 그럼 둘이 나누면서 5랑 4인데 4랑 8은 나누어지니까 정답은 얼마? 5분의 2.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지 않아? 가디슨 버전도 해주세요. 바꿀게요. 1번 카드가 3장.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는 같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카드가 2장을 배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 끝에 같은 카드. 같은 카드가 있을 확률. 확률. 해볼까요? 전혀 다른 문제로 바뀐 것 같죠? 그지? 왜냐하면 얘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학년 사람 3명, 2학년 2명, 총 5명을 배열할 때 오펙토리아 이런 식으로 봤지만 이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가디슨으로 생각하겠지. 맞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0가지예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그 중에서 어떻게 돼? 방금 한 거랑 똑같아. 1이 맨 앞에 오고, 또는 2가 맨 앞에 옵니다. 맨 끝도 2가 되겠죠. 자, 이 경우라면 이세 개의 1 중에 1을 고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은 1, 2, 1을 배열하시면 되고 여기는 2가 쌓였으니까 1, 1, 1을 배열하면 돼요. 자, 가운데 있는 것만 배열하면 되겠죠? 배열하는 방법의 수세 가지입니다. 왜 3팩을 2팩으로 나눠요? 여기는 몇 가지예요? 1, 1, 1이니까 한 가지겠죠. 자,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4가 되고요. 얘는 얼마예요? 10입니다.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입니다. 프리다이빙이라는 것을 하면서 폐활량을 늘리고 있어서 숨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네요. 그죠? 일부러 빨리 말했어. 왜냐하면 결론에 빨리 도달하려고. 둘다 5분의 2다. 왜일까? 우연의 일치? 아니지. 잘 생각해보시면 얘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던 파트가 같이 들어가요.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확률을 계산하는 게. 그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 또 했었냐면, 왜 흰공 세 개, 검은공 두개 중에서 뭐 골라가지고 나열하고 이런 거할 때, 배열하고 뽑고 이럴 때, 우리는 흰공 세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그

31로 계산을 했어. 확률 계산할 때는. 왜냐하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하면 그걸 굳이 OC라고 했잖아. 얘네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뽑을 가능성들에 대한 거 갖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잖아. 그잖아. 그래서 여기서 놀랍게도 확률 문제면 가디순으로 안 가고 카드를 이렇게 라벨을 붙인 거야. 다른 카드로. 그럼 어때요? 총 5개를 배열하니까 5팩토리알. 그 중에서 1맨 앞, 1맨 뒤. 그러면 맨 앞에 올1 고르고, 맨 뒤에 올1 고르고, 남은 카드 3개 배열. 다 다른 카드니까. 그렇게 버전을 바꾸면 뭐가 돼요? 아까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똑같은 확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라면 선생님 저렇게 풀 거예요? 아니, 이 문제면 난 이렇게 풀 거야. 저 문제면 저렇게 풀 거고. 대신에 내가 그 생각은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는. 가디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결국은 분모 분자 다 가디순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확률이니까 네이밍을 할수 있겠구나. 라벨을 붙여갖고 할 수도 있겠구나. 오,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은 해놓도록 하세요. 재밌죠? 그죠? 우연의 일치로 5분의 2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지. 요런 저런 생각 해보도록 하세요.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 더볼 겁니다. 근데 잠깐 지금 쉴게요. 어차피 뭐 역이나 여사건의 확률이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고 여사건의 확률에서 제가 그 기념 소개를 살짝 할 거기는 하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하나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그죠?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자. 신건우 선수라고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진짜 예전에 레슬링 선수예요. 내가 말이야 그 어린이일 때막그 뉴스 기사를 뭐 뽑아오라 이런 거 하던 시절쯤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튼 99%가 다안 된다고 했어요. 속으로 니들이 뭔데 내 한계를 정하냐라고 했죠. 내가 할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근데 이런 강함이 있는 사람 진짜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남들이 다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난 되게 주눅들었었거든요. 공부를 하던 그 시점쯤에.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그러지 말란 얘기 많이 하잖아. 해봐? 이런 거. 보여줘? 이런 생각을. 근데 그런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저력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아, 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 안될 거야. 이렇게.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속으로. 니네가 뭔데 나의 한계를 결정해? 어떻게 보여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 남들이 절대 깨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부수고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러면 그것 좀 재밌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막 놀라거나 네가 어떻게 해냈어라고 할것 같잖아. 진짜 신기한 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걸 깨부수고 나가잖아. 그러면 넌될줄 알았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계를 막 결정해서 못하게 해놓고 그걸 깨부수고 나가면 아,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잡아놓는 그런 한계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너는 이럴 거야, 너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들에는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그들이 대단히 계산을 많이 해서 정말 오케이 넌 여기까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 남들이 여러분에 대한 한계를 결정짓는 건 그냥 내뱉는 말이야. 거기에 내가 오케이 그럼 나 여기까지구나 이러면 나만 손해를 보는 거더라고.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마음을 좀 갖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를 결정짓지 말라는 게참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한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아까 프리다이빙 얘기를 해서 생각났는데 저는 수영을 잘하니까 프리다이빙이 뭐냐면 한 방에 숨 참고 깊이 들어갔다가 나와요.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도 갔다 올수 있고. 근데 나는 자, 1. 나는 평영선수 출신입니다. 숨 참는 것을 싫어해요. 평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와야 돼. 숨을 안 참을 방법이 없어. 아니 나왔는데 숨을 쉬어야지. 그러니까 평영은 무조건 숨을 참을 이유가 없는 수영을 했던 선수입니다. 저 10년을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프리다이빙을 했어. 숨을 참으래. 내가 왜 참아야 될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참아야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참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분 참으면 못 참겠는 거. 더 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선수 출신이니까

태양이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을 1분까지 하고요. 1분이 지나면 이제 계속 그런 생각만 들어.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뭘 위해 참아야 되지? 이런 생각.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레벨을 따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 제가 어디까지 해야 했었냐면 일단 2분 45초까지는 참아냈어요. 그 땄어. 그 레벨 3까지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3분 30초를 참아야 돼요, 이제. 안될것 같거든, 내 스스로. 3분은 내가 못 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한계를 너무 내 스스로 그냥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할 수는 있대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할수 있대. 무조건. 모든 사람은 할수 있대. 그냥, 유빈님은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한테. 뼈를 맞았거든? 근데 맞는 것 같아. 한계를 결정짓고 거기에 그냥 굴복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안 하고 싶은 거야. 해내고 싶어? 그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참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해야지, 뭐 어떡해. 그죠? 가보도록 합시다. 할수 있을까? 3분 30초를. 좀 지금 근데 왜 참아야 되냐면 선생님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이제는 참을 때가 된것 같아. 너무 내가 오랫동안 그 선생님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1위 적힌 공 3개, 2가 적힌 공 2개, 3위 적힌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제 취약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난이 말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꼭 써요. 이런 뭐 1이 적힌 공이 3개야. 그럼 1, 3개. 2가 적힌 공이 2개 있고, 3이 적힌 공이 1개 있어요. 어때요? 보기가 훨씬 좋죠? 몇 번의 끄적임으로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끄적임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 6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꺼내는구나. 여기를 보고. 그죠? 요 상황, 그럼 이제 이 위에 두 줄은 내가 쳐다볼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세개 중에서 두 개의 공에는 같은 수가 적혀 있고, 나머지 한 개에는 다른 수가 적혀 있을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분모를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6시3으로 가져갈 거 아니야? 여섯 개 중에 세 개? 제가 왜 웃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1이 적힌 공을, 과, 아니, 1이, 뭐? 1이 적힌 공의 개수, 2가 적힌 공의 개수, 3이 적힌 공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이 나올 가능성과 2가 나올 가능성과 3이 나올 가능성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111이거나 123이거나 뭐 122이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을 쓰게 되면 그것은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말하자면 라벨을 붙인 거지. 1, 3개, ABC. 이두 개, AB. 이런 식으로. 각각 같은 공이 있지만, 다른 공인 척,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뽑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왜 하냐면, 그런 분자에도, 1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는, 다른 공인 척, 그 중에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같은 수가 적혀 있는 공이 두 개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1이 두 개, 2가 한 개거나, 1이 두 개, 3이 한 개거나. 그죠? 케이스를 나누자면 또는 2가 두 개, 1이 한 개거나, 2가 두 개, 3이 한 개거나, 3이 두 개는 안 되잖아. 그지? 크게 케이스를 나누자면 1이 두 개인 경우, 2가 두 개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왜 선생님 그 안에 케이스 안에 케이스 나뉘어져 있잖아요. 왜 웃고 있겠어? 이유가 있겠지? 자, 1 중에서 두 개를 골라볼게요. 32. 서로 다른 것으로 치기로 했잖아, 분모에서도. 그 다음에, 2가 적힌 공 하나를 뽑으면 돼. 2시 1. 3이 적힌 공 하나를 뽑으면 돼. 1시 1. 그래서 그두 가지의 경우를 더하면 되는데, 왜 웃고 있겠냐고. 1은 두개 뽑고요. 아무나 하나 뽑으면 돼요. 그게 2가 됐건 3이 됐건 중요해. 1만 아닌 아무나 하나 뽑으면 되잖아. 3개 중에 한개 뽑을까요? 그럼 몇 가지? 9가지. 여기도 갈게요. 그럼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2두 개를 뽑으시고, 아무나 한 개를 뽑으면 됩니다. 2를 제외한, 1 아닌 아무나 한 개를 뽑았듯이, 2 아닌 아무나 한 개를 뽑으시면 돼요. 자, 이두개 어딨어? 여기 있어. 두개 중에 두개 뽑으니까 이씨이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 둘을 제외한 네개 중에서 아무나 하나 뽑으면 됩니다. 41. 이 되어주면은 8가지가 되어주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더해서 분자에 올려주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아유, 누가 이렇게 썼어? 내가 이렇게 썼어. 그지? 1 곱하기 4니까 4예요. 이렇게 둘을 더해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 7, 3은 20이 되고요. 둘이 더하니까 9 더하기 4 올라가죠. 13이니까. 약분될 리가 없지. 20분의 13. 정답은 3번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도 타이틀은 뭐야?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 그러네. 그죠? 그러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케이스를 나눌 때, 그럼 선생님. 1과 1 뽑고요. 2를 뽑는 경우, 1과 1 뽑고 3을 뽑는 경우, 2와 2 뽑고 1 뽑는 경우, 2와 2 뽑고 3 뽑는 경우, 케이스를 총 4가지로 나누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는데, 여기에 2를 뽑거나 3을 뽑는 경우가 3C1로 전한 방에 통했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푼 거지. 2두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와 3 하나 중에 한 개를 뽑는 경우. 2 더하기 1 해서 3으로 계산하면 해야 되는 걸 3C1로 한 방에 한 거예요. 1 더하기 2는 3보다는 그냥 3이 그래도 빠르잖아. 그래도 빠르잖아. 요런 생각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나 근데 이 비스듬한 선 되게 잘 그었다. 그죠? 비스듬하게 그어야겠어. 깨달음을 방금 좀 얻었어.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고요. 사실 여사건의 확률은 제가 무조건 버전 두 가지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사건의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사건을 눈치채는 거예요. 여사건임을 눈치채기 포인트. 여사건으로 가는 게더 쉽겠구나라는 것을 일단 1단계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스텝 2는 어떻게 가면 돼? 전체 확률인 1에서 전체 경우의 수 분해 뭐 하면 돼?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주의사항은 내가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드린다고 한 건, 선생님, 제가 1단계를 해내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여사건임을 눈치채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할 만한 문제는 그냥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버전, 여사건 버전 이렇게 두 가지씩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사건을 눈치채서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가, 또는 여사건을 눈치채지 못해도 별로 힘들지 않구나. 두 가지를 눈치를 채, 둘 다, 아, 둘다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풀어야만 10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걸한 방에 끝낼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면은 3번이라고. 그냥 풀면 4번이라면 돼. 4번이나 3번이나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사건을 눈치채지 못했어도 크게 의미 없어. 괜찮아. 그럴 수 있거든. 해봅시다. 22번 봐봐요. 얘는 대놓고 여사건이야. 어떤 멘트가? 이런 거는 여? 눈치를 여? 이렇게 안할 수가 없잖아. 그쵸? 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을 겁니다. 중복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하나를 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분모에 해당하는 거 먼저 살펴봐봐. 하나, 둘, 3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고, 맨 앞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올수 있는 것도 4가지. 세 번째 오는 것도 4가지. 어마마, 이거 뭐예요? 중복 순열 문제겠다. 근데 그런저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4의 세제곱, 분해하고 시작할게요. 택한 자연수의 각 자릿수 중 적어도 한 개는 홀수래요. 그러면 1 또는 3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여사건이 낫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사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모두 2사로만 구성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럼 맨 앞에 오는 것도 두 가지, 100의 자리도 두 가지, 10의 자리도 두 가지, 1의 자리도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입니다. 전체 1에서 빼야죠. 여사건으로 풀어낼 때의 가장 큰 주의사항은 뭐냐면, 구해놓고 1에서 안뺄 수가 있어요. 실수 유발자들. 당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표시를 꼭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4분의 8이야. 8분의 1로 오세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8분의 7이죠. 어때? 너무 쉬운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 이거는 여사건으로 풀지 않으면 억울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적어도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적어도 한 개가 홀수니까요. 케이스를 나누면 이거야. 홀수 세 개로 이루어진 경우. 두 번째는 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지고, 짝수 한 개로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은 홀수 하나, 짝수 두 개로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일일이 일단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64분에는 그대로 4의 세제곱이니까 그건 그대로 두시고, 홀수 세 개로만 이루어지려면 누구누구누구. 맨 앞도 1, 3. 두 번째도 1, 3. 세 번째도 1, 3이 되니까 몇이에요? 2의 세제곱 8까지입니다. 요건 간단하죠? 얘는요. 자, 세 자리 중에 홀수 두 개가 어디에 올지를 먼저 골라볼게요. 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홀수랑 여기가 홀수기로 했으면, 홀수 들어갈 거두 개. 짝수도 2, 4. 그럼 또 2네. 3 곱하기 2의 세제곱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8, 3, 24로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지. 얘도 2의 세제곱으로 써도 나쁘지 않겠다. 이땐 어때? 세 자리 중에 홀수가 어디 들어갈지 고르시고, 그 홀수는 1 또는 3이니까 두 가지. 남은 두 자리에는 짝수를 넣는데 2 또는 4, 2 또는 4니까 또 2의 제곱 곱하죠? 이게 세제곱으로 쓸게요. 오, 그러면 어때? 이거 싹 더해볼게요. 다 8로 묶어내면 8 곱하기 1, 8 곱하기 3, 8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8분의 7인 거야. 그냥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한 개가 홀수리잖아. 그럼 다 짝수면 되는, 그것만 빼면 되는 것을 봐봐요. 말하자면 마지막 케이스가 뭐야? 짝수 3개, 이 케이스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를 나머지 3개의 케이스를 다 구해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그럼 좀 억울하죠. 3번 계산할래? 1번 계산할래면? 당연히 1번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같은 멘트가 등장을 하는 건 여사건이야, 얘야, 이거 여사건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없게 누가 봐도 여사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23번도 한번 봐봐요. 이런 문제는 사실 나 이건 여사건으로 안 푸는 게 낫다고 보는 문제. 그걸 보여주려고. 어느 게더 여러분 좋아요에 아까 22번은 여사건이 무조건 훌륭했다면 23번은 여사건일 필요가 없는 문제. 보세요.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을 모두 일렬로 세웁니다. 총 그냥 사람 6명을 세우는 거니까 어때요? 6팩토리알. 분모는 깔았고요.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끼워 넣으면 되죠. 여학생 4명을 배열합니다. 여1이, 여2, 여3이, 여4를 배열해요.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 아니, 4팩토리알.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남이라 너 어디 들어갈래?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남이야, 너 어디 들어갈래? 다섯 가지, 아니, 네 가지 중에, 그죠? 여긴 사용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끝. 요렇게 하시면. 어마, 여기가 5팩토리알이니까 같이 지워버려서 6 남고요. 한번더 계산하시면 3분의 2입니다.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하든, 뭐, 세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하든,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끼워넣기를 하면 돼요. 풀이 너무 좋잖아. 뭐, 억울함이 전혀 없는데, 완벽한 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뭐야? 여사건의 확률이야.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남학생을 딸랑 2명 줬기 때문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로 가기로 한 거야. 여사건으로. 남학생 둘을 이웃시키는 거지. 제가 얘기했어요. 3명일 때는 그게 안 돼. 3명이 모두 이웃하거나, 2명만 이웃하거나, 그죠? 또는 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잘안 가. 근데 딱 2명이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가 되기 때문에 이웃한다가 더 쉬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여사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남학생 둘은 이웃하고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 6팩토리알 중에서 여사건에 해당하는 걸 계산해서 1에서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몇 명? 5명을 배열하고요. 그 중에 남학생 둘의 배열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정답 3분의 2. 오!

0: 어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 근데 얘도 나쁘지 않고 쟤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명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요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24번 볼게요. 흰 공이 3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5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임의로 4개를 꺼낼 거래요. 꺼낸 공 중에 검은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 여사건 눈치채기 기법 중에 하나고 하나로 이상 뭐 요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 단어를 기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상 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야. 이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8개 중에서 4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분모는 뭐로 할 거예요? 8시4로 갈 거지. 주의사항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흰공 3개가 다 다른가요? 아니요. 하지만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뽑고 있기 때문에 흰 공을 몇개 뽑겠다, 검은 공을 몇개 뽑겠다가 결정이 되시면 그 중에서도 뽑아가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검은 공의 개수가 2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일일이 생각해봐. 검은 공이 2개 또는 3개 또는 4개를 하면 돼요. 이게 그 여사건 아닌 원래 버전으로 가는 거. 그러면 흰 공은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2개, 1개 없어. 요렇게 해서 원래 버전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억울한가 안 한가. 그치? 이렇게 하시면. 자, 총몇 개? 검은 공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OCE 뽑아야 된다니까, 그치? 흰 공은 총 3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이때는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또, 흰 공은 3개 중에 1개를 뽑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은 공 5개 중에서 4개를 뽑습니다. 계산할게요. 이거 5가지. 여기는 10 곱하기 3 하면 30. 여기는 10 곱하기 3 하면 30. 그럼 몇이에요? 65가 되네요, 65. 오세용. 얘는 얼마냐면 4321. 그러면 슉슉슉 지우고 슉슉슉 지우니까 얼마야? 70.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5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14분의 13이네. 억울하진 않아요. 근데 답을 보니까 좀 억울은 한것 같아. 여사건은 그러면 14분의 1이었다는 거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사건은 뭐였을까? 2개 이상이 아니려면 검은 공이 뭐야? 1개거나 0개야. 자, 검은 공이 0개면 흰 공이 4개여야 되다 보니까 이건 돼안 돼? 안 돼요. 왜요? 총 개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얘네가 엄청 많지 않아. 흰 공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흰 공은 최대 부분은 3개예요. 그러니까 검은 공 1개는 무조건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여사건은 케이스가 마지막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 가지를 계산하는 것보단 한 가지를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치?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검은 공몇 개? 5개 중에 1개 뽑으시고요. 흰 공은 3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이건 사실 안 써도 됩니다. 5가지만 전체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됐었죠. 전체가 70가지였거든. 5를 1에서 빼면 돼. 이게 여사건 버전이야. 그러니까 여사건 버전의 풀이는 딱 요만큼이네. 모르면 이렇게 풀어도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는 케이스가 세 가지기는 해도 각각을 계산하는 게 오래 걸리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아니까 어때요? 억울해요. 공부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풀어서 정답만 구하면 돼가 아니고 그중에 베스트 최선의 풀이 최상의 풀이를 찾아내는 게 나에게 목표라면 해보다 보면 그리고 노력도 해봐야 돼. 자꾸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한 풀이를 풀어보고 여사건 딱 봤을 때 화가 딱 나고 이러면 아 여사건을 내가 어떻게든 눈치를 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저랑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서술형 연습장부터 해서 찬찬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도 하도록 할 거고요. 알겠죠? 자 오늘 한 것들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우리가 16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체 3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강좌에서 절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냈고요. 이제 남은 절반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의 방어작용은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에는 좀 용어들이 생소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유전 단원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절반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으니까 힘을 내서 초심을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3단원의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방어작용에 진입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트에서는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 방어작용 파트에서. 그중에서 한 문항은 바로 이 질병과 병원체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상당히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질병의 구분이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눠지는 걸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이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 병원체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균, 바이러스, 원생 생물, 곰팡이 딱 네 종류 공부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에서는 이 네 종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들도 있지만 우리는 수능을 위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딱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서로 다른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그래서 방어작용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비특이적인 방어와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뭔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주로 특이적인 방어작용 쪽에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뤄지지만 다음 시간에도 좀 연달아 이어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만 들어서는 너무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듣고 이렇게 하면 조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우리 이 강의 듣는 동안 거의 한 80%의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둔 상태로 이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배속도 좀 낮춰야 할 거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치우시고 그쵸?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 강의에 온전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질병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질병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기준이 원인이에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침입해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병원체가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이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에 해당되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시들은 이따가 병원체 각각에 대한 질병의 예시로 정리할게요. 지금은 병원체에 의해서 걸린 질병이 감염성 질병이다. 그래서 뭐 병원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세균, 바이러스, 원생물,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원인이 아니겠죠? 얘는 병원체 말고 병원체는 일단 아님.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환경에서 오래 노출이 돼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유전적인 요인 있죠. 유전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식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예시는 몇 가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시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 고혈압, 당뇨병.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 옆에 갔을 때 옮는 걸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질병들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옆에 간다고 옮지 않죠? 그런 질병들이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병들이 있는데, 우리 그 8종 교과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었던 그런 유전병으로는 여기서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었고요. 나적빈.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교재에 선생님 일부러 다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일부 암 같은 것들도 여기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원인이 아니다 하고 몇 가지 예시, 특히 유전병의 예시 위주로 해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이제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병원체 중에서 아마 좀 제일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균부터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세균은 영어로 했을 때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바이러스랑은 아예 다른 종류다. 다른 존재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엄연한 생물이죠. 그래서 생물인데 그 종류가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세포 원핵 생물. 그래서 생물은 생물이고 세포 구조도 다 하고 있는데 핵이 없을 뿐이다. 핵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이지 유전 물질도 이렇게 다 있고 자기 자신의 물질 대사도 스스로 다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생물이고요. 그다음에 세균이 만약에 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분열법으로 증식합니다. 분열법으로 세포 분열하면 그냥 두 개로 나눠주면 두 개의 개체가 되는 그렇게. 그래서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모든 세균이 다 해로운 줄 아는 경우도 가끔 있죠. 뭐,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우리에게 무해하다.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뭐, 5단원에서도 질소 순환 과정에서 질소 고정 세균, 탈질소나 세균, 여러 가지 세균들이 그 과정에 관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로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숙주세포를 파괴하거나, 들어와가지고, 세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독소를 분비해가지고, 그래서 병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균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물어보는 거는 세균에 의한 질병이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래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특별한 약, 그 종류를 우리는 항생제라고 합니다.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물어보는 편이다. 항생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진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도 있지만 좀 각각의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원핵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서요. 그거를 항생제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핵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약제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 예시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핵. 결핵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핵이 아주 아주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질병의 예시. 세균에 의한 질병은 결핵 정도 공부하고 있어도 사실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예시들을 읽어보면 뭐 세균성 폐렴 뭐 이런 세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성 폐렴이나 아니면 뭐한 가지 정도 더 정리한다면 탄저병 같은 거뭐 요거 정도 정리를 해두면 충분하겠습니다. 하지만 결핵을 까먹으면 안 된다. 결핵은 꼭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미 1단원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으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생긴 그런 친구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여기 보면은 일단 단백질로 돼 있는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껍질의 형태가 좀 제각각일 뿐이지, 다양할 뿐이지.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가 됐든 RNA가 됐든 핵산을 갖고 있다라는
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징을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 얘는 생물이 아니죠. 그래서 세포 구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세포 구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포막이 없습니다. 세포막이 없다. 그러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핵산, 자기 유전 물질은 같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단백질 껍질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산과 단백질은 생물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생물과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는 항생제 안 써요. 항생제는 세균을 공격하는 약제니까. 그래서 요거는 항바이러스제라는 거를 개발해서 치료에 이용합니다.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워낙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진 않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종류가 좀 다양한데 그 중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은 요런 애들입니다. 감기, 독감, 홍역, 그 다음에 에이즈. 요즘 약자로 얘기하는 것들 거의 뭐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유행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지만 지금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이렇게 약간 세트로, 익히시는 게 좋아요.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저절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1단원에서, 1강에서도 공부했던 그 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물적인 특성도 있고 비생물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시고, 여기 보면 생물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핵산이라는 유전물질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일어나서 적응과 진화의 현상도 일어난다 하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고, 숙주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는 자기 스스로 껍데기도 만들고 뭐 이거 핵산도 복제하고 해가지고 수를 늘리는 증식도 할 수 있다는 점, 요거의 생물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뭘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붙으면 그건 잘못됐겠죠? 스스로가 아니고 항상 숙주세포 내에서 그 시스템을 빌려서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성으로는 세포막도 없고 세포소기관도 없는 세포구조가 아닌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세포가 없으면 혼자서는 생명활동을 아무 종류도 할 수 없다는 점. 그런 것들이 비생물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단원에서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는 원생생물과 곰팡이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둘을 같이 보통 묶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얘네들의 공통점이, 좀 강력한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둘 다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병원체이다. 그래서 이 세포 구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핵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유전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그런 진핵세포들입니다. 진핵생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보통 말라리아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통 말라리아가 출제가 되고, 이 말라리아를 얘기하면서 얘는 매개 곤충이 있다. 그래서 이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의 특징이 대부분 열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매개곤충에 의해서 옮겨진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그 매개곤충이 모기입니다. 모기. 수면병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모기가 병원체가 아니고 모기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거를 이렇게 옮겨가는, 옮겨주는, 그 감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모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기에 물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기 자체가 그런 병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라리아는 모기라는 매개곤충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실제 병원체는 원생생물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곰팡이에 의한 질병은 무좀 기억하시면 돼요. 무좀 요거 한 종류. 그리고 항진균제로 치료한다. 아까 항생제는 뭐를 치료하는? 항생제로 세균에 감염됐을 때 치료하는 거였죠. 근데 이 세균과 요 균은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곰팡이도 이제 균이라고 부르는 명칭을 합니다. 실제로 얘네들의 분류군이 균류거든요. 균류. 근데 요 세균의 균류, 세균의 분류랑 균류는 다릅니다. 얘는 아예 원핵생물이고 얘는 진핵생물이죠. 아예 달라. 그래서 진핵생물인 균류를 치료하는 약이다 해서 항진균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핵생물인 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곰팡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치료하는 항진균제로 치료를 한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표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지만 얘네 둘은 어차피 묶일 거라서 세 칸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 OX 또는 세모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물질, 핵산을 갖고 있는가? 얘 유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바이러스, 핵산 있다고? 있다고.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지만 핵산과 단백질은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고요. 생물은 뭐 당연히 동그라미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유전물질이라고 안 묻고 단백질로 물어도 맞습니다. 단백질도 있다. 그 다음에 생명체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이러스는 어정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모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균과 그 다음에 원생생물 곰팡이는 엄연한 생물이죠. 엄연한 생물이다. 자, 그 다음에 세포구조를 하고 있는가? 생물인지 아닌지는 어정쩡한데 세포구조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세포막도 없고 뭐 전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생물들은 세포구조가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리고 핵을 갖느냐. 이거는 이 핵 유무는 생물이어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생물이 아니고 세포구조가 아니다. 그럼 당연히 핵은 안 가질 거고 원핵생물인 세균은 세포구조이긴 하지만 핵은 안 갔죠. 그 다음에 원생생물과 곰팡이는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핵도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걸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질병을 분류를 해놨죠. 여섯 가지 질병을 A, B, C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결핵 탄저병이 묶였고 B는 홍역 독감이 묶였습니다. C는 혈우병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A는 일단 결핵 탄저병. 뭐에 의해서 걸리는? 결핵은 꼭 외워야 되는데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라고 했습니다. 세균. 세균에 의한 질병이 A의 그룹이구나. 그 다음에 B는 홍역 독감.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세트라고 했죠? 그 중에 두 개 나온 거예요.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그래서 요거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질병 그룹이 B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C는 뭘까요? 혈우병이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랑 요런 거는 유전병이잖아요. 그러면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유전병이라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지금 이 방어작용에서 배운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비감염성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A와 B는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으로도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병원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세균 세포예요? 맞아요. 우리 세균을 좀 인정해주세요. 세균은 생물이 아니라고 우리 생명과학원을 다 배우고 나서도 세균은 생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자. 세포구조도 하고 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B의 병원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단백질도 같고 핵산도 같죠. 바이러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는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감염되어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뭐 유전은 될 수 있지. 유전병이. 근데 유전과 전염은 다른 거죠. 그래서 병원체가 옮겨가서 우리가 걸리는 경우에 전염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전염되지 않는다. 안는다 맞죠? 전염이 안 되니까 맞는 보기. 기억님 디귿 이렇게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세 학생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맞는 거 고르면 돼요. 학생 A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좀의 병원체는 곰팡이야. 어때요? 맞지? 곰팡이에 의한 질병? 무좀 하나 배웠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돼. 어때요? 하나도 거슬린 데가 없죠?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모기야. 이건 틀렸지. 근데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이 된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감의 병원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증식한다. 일단 독감의 병원체가 뭐예요?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그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뭔가를 스스로 한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고 했죠. 그래서 잘못됐다.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세포도 아니야, 심지어. 그러니까 세포도 아닌 게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바이러스의 증식은 그냥 조립을 통한 수가 늘어나는 증식이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좀 공부를 해볼 만한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뭐 물론 지금 한 20분 정도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카테고리, 정리, 구조도 정리, 그다음에 용어 정리, 요거를 지금부터 또 집중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분 지났으면 이제 약간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왔기 때문에 한번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 우리 사람의 방어작용을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 면역 반응을 구분을 해보자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특이적인 방어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특이적이라는 건 뭘까? 뭔가 특별하게 대상을 따져서 일어나는 거를 특이적인 방어작용이라고 해요. 나, 쟤 공격할래. 쟤가 있는 거. 그게 바로 특이적인 방어작용입니다. 그런데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내가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 일단 제가 누군진 모르겠고, 일단 공격한다. 일단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 몸은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공격을 안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 시스템이 고장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병이 되는 거고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은 공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죠. 그랬는데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어. 저거 내건 아니야. 확실해. 그러면 그게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뭔지 그걸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공격을 하는 거. 아무튼 내거 아니면 공격한다. 그게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고요.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들어온 애들 중에서 나는 감기 바이러스만 공격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러면 특이적인 방어작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선천성 면역입니다. 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의 대표적인 게 바로 피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부는 우리 바깥 표면을 덮고 있으면서 일단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얘는 외부에서 너 바이러스니 들어가, 너는 세균이니 뭐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못 들어가게 막고 있죠. 뭐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그냥 갖고 태어나고 일단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광범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비특이적이면서 선천성 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일단 제가 내 건지 아닌지 가리는 건 빨리 할수 있잖아요. 그럼 아니야? 너 공격. 이렇게 바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에는 외부에서 아예 못 들어오도록 완전 차단하는 외부 방어가 있고 그런 외부 방어가 기능을 못해서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이어서 일어나는 내부 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방어는 뭐 피부 점막 분비물 그냥 봐도 이해가 다 되죠. 조금 이따 설명 그래도 하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왔어. 어떻게든 침입을 했어. 그러면 냠냠 이렇게 먹어서 해치우는 식세포, 다른 말로 식균 작용이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염증이 났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 염증 반응의 과정이 어떤지를 오늘 공부를 또 포인트를 짚어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에서는 크게 뭐 걱정하거나 어렵거나 이럴 만한 부분이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 염증 반응이 공부를 하고 나면 약간 단계가 있어서 약간 쟤를 가려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 얘가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아니고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라는 것만,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 충분하겠다. 자, 그 다음에 특이적인 방어작용입니다. 얘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냥 바로 광범위한 애들한테 바로 일어나. 빠르기도 해. 자, 그래서 얘만 있어도 될것 같지만 사실 그랬을 때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만약에 그 침입한 애들의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막 증식을 빠르게 하거나 그러면 얘는 일단 들어온 애들하고 다, 야, 이렇게 이제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좀 떨어진다. 그럴 때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너 들어왔니? 하고 걔만 골라가지고 집중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얘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걔를 골라서 딱 집어내서 공격하려면 걔를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체, 그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걔를 알아보고 걔에 맞춤으로 방어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만 일어나는데 걔를 알아보는 시간, 걔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시작하는 게좀 느리다. 그래서 얘에 비해서 더안 좋은 것 같지만 효과는 엄청나다. 이렇게. 그래서 이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얘가 사실 포인트예요.

주로 출제되는 건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도 공부하고 다음 시간도 공부할 건데, 일단 구조를 좀 알아두자. 자, 특이적인 방어 작용입니다. 대상을 탁 집어가지고 방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방어를 하냐에 따라서 체액성 면역이랑 세포성 면역으로 나눠요. 체액은 뭐야? 액체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액체. 제일 많은 건 이제 혈액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액체. 액체 성분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방어작용을 하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 말고 그냥 살아있는 세포.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방어작용을 담당하는 거면 그런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에는 도대체 무엇이 포함되어 있길래 방어작용을 할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항체. 안티바디. 그죠? 항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상을 공격하는 그 도구로 씁니다. 굉장히 뭐, 작은 사이즈인데 사실은 이 병원체에 비하면 그런 작은 애들이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걔를 이제 못 살게 괴롭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세포성 면역은 아예 전사가 출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포독성 T 림프구라는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이름에서도 뭔가 그런 어떤 살기가 느껴집니다.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직접 출동해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눠질 예정이다. 자, 지금 이 설명을 정신을 놓지 않고 잘 들었다면 지금 아마 거의 외워졌을걸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먼저 보겠습니다. 피부와 점막, 우리 몸 표면을 덮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어떤 병원체나 그런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쉽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죠. 그래서 피부,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잠깐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은 막 온갖 것들이 감염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평소에 잘 막아주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피부에서 산성 성분의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피지 같은 거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세균의 증식을 저해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눈, 코속 이런 데는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점막은 항상 촉촉하게 좀 보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점액으로 덮여서 보호가 되고 있다. 얘도 아무튼 그런 장벽 역할을 하긴 한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여기저기에서는 분비가 막 됩니다. 우리 그 외분비 작용할 때 이런 애들 배웠는데 이렇게 분비샘에서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비액의 종류는 침땀 눈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줄줄 줄줄 땀도 줄줄 이렇게 나오면서 얘도 방어작용을 한다. 걔네가 어떻게 방어작용을 하느냐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점액도 그렇고 요런 분비액들이잖아요. 거기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효소가 한 종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 요즘 평가원에서 출제가 한 두어 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라이소자임의 이름을 뜯어보자면 자임은 효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드는 효소의 한 종류입니다. 효소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생체 촉매죠. 자, 그런데 라이소는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봤을 때 뭔가 분해하는 효소잖아요. 뭘 분해하느냐?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줄줄 이렇게 눈물이 흘렀다. 그럼 그 눈물 안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만약에 우리 얼굴 표면에 세균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증식을 못하게 해요.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땐또 한번 울고 일어나면 또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다는 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밖에서 못 들어오도록 막아보려고 했지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식세포 작용이나 염증 반응을 통해서 없앤다. 얘네도 카테고리가 뭐다?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증, 얼굴에 염증이 났다. 그럼 어때요? 땡땡 붓고 위에 볼록 튀어나오고 막 빨갛고 누르면 아프고 그렇죠.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뚫렸어. 피부 장벽이. 그래서 세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여기 비만세포라는, 얘 이름을 뭐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비만세포라는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세균을 보면, 큰일 났다! 하고 삐용삐용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 신호의 방법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는 그런 사이렌을 울리면 빛과 소리로 알리지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없으니까.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여기 큰일 났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런 신호를 얘가 주는 거죠. 세균을 감지하고.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연쇄적으로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응이냐? 원래 우리 피부 밑에는 모세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만약에 뭐 칼이 깊게 들어와서 여기가 손상되면은 피가 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제 혈액의 누출도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그 피부 밑에 있었다. 근데 모세혈관은 아주 가느다랗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털처럼, 우리 머리털처럼 가느다란 혈관이다. 그래서 아주 가느다랗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적혈구가 겨우 한 줄로 쭉쭉쭉 지나갈 정도의 그런 두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그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에 작용해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더 넓어진 거볼수 있죠. 그럼 이 길이 넓어졌으면 거기에 통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지금 혈류량도 증가하면서 여기서 뭔가 빨리빨리 이 부위로 뭐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 벽도 하나하나가 지금 다 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 짜여져 있어서 뭔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포를 갑자기 늘려가지고 이 혈관벽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거를 쫙 약간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벽의 투과성도 높아집니다. 투과성이 커진다. 그래서 혈류 속도가 빨라져서 애들이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 벽까지 느슨해져가지고 밖으로 이런 세포들이 잘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그 흐름을 타고 빨리 와서 투과도가 높으니까 또 빨리 빠져나와서 여기 도착해서 잡아먹는다. 냠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바로 식세포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 반응은 사실 식세포 작용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반응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백혈구만 빠져나온 게 아니고 여기 들어있던 그런 용액 같은 것들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붓게 되죠.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여과가 되기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거를 얘네 띵띵 부어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서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많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더 빨갛게 붉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반응이 종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식세포 작용으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식세포 작용이 마무리가 잘 되게 하는 염증 반응의 과정 봤고요. 요거는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특이적인 방어 작용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주로 출제가 되는 포인트라고 했죠?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라고 하면 얘는 특정 대상을 인식한다. 그래서 걔만 골라서 제거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특정 대상을 항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따가도 한번 또 정리합니다. 항원을 찾아서 우리가 대항해야 될 원인이 되는 애들, 침입자. 그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의해 일어남. 림프구라는 거는 사실 백혈구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되거든요. 백혈구가 그룹이 이제 크게 있는데 그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림프구 종류로는 우리가 이 다음에 이어서 배울 건데 비림프구라는 애가 있고 티림프구라는 애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림프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런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세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림프구. 림프구면 이거 세포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세포에 의한 면역도 아까 있다고 했고, 체액에 의한 항체를 만드는 면역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세포만 얘기를 하느냐? 이 중에서 그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도 있을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가 만들어낸 결과물, 생산물을 가지고 체액성 면역도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림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왜 어떤 애는 이름에 B가 붙고 어떤 애는 T가 붙는 것인가? 보면요. 이렇게 우리 이제 뼈가 있잖아요. 뼈의 안쪽 부분을 우리가 골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가 물 숫자 아니고 안쪽이다 할때 숫자입니다. 그래서 골수.
이 골수에서 이런

림프구들이 처음에 태어납니다. 처음 미성숙한 림프구들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예 성숙까지 마치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우리가 비림프구라고 합니다. 이 비림프구의 비는 골수가 영어로 본 메로, 본이니까 비겠죠? 본 메로라서 그거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골수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성숙까지 마친 그런 애들은 골수 토박이 이런 이름으로 본메로 림프구다 해서 비림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향은 같은데 중간에 가끔 이제 친구들이 이사 가서 전학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티림프구라는 애들은 일단 태어난 건 같습니다. 골수에서 생성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가슴샘이라는 기관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슴샘이라는 곳이 이름에 어디 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심장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리로 이사를 가서 성숙을 마치면 얘의 영어 이름이 thymus, TH, thymus 글랜드여가지고 그래서 그앞 글자 T를 따서 가슴샘으로 이사 간 림프구다 해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T 림프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성숙을 마쳤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있다. 얘네들이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할 거다. 특이적 방어 작용에. 근데 이 비림프구는 나중에 분화를 하게 되면요. 얘가 종류가 나눠지면 형질세포라는 애랑 기억세포라는 애로 나눠져요.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할 건데 지금 한번 들을 때잘 기억해 놓으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비림프구는 나중에 신호를 받아가지고 분화가 일어나는데 역할이 정해지는 형질세포가 되는 애들도 있고 기억세포가 되는 애들도 있다. 근데 형질세포 또는 기억세포가 된다. 근데 형질세포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항체를 만드는 그런 세포가 바로 형질세포입니다. 형질세포의 역할은 항체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다. 얘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얘는 그런 무기를 생산하는 세포다. 그럼 그 무기가 알아서 우리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적을 만나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기억세포는 그냥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항원에 대해서 인식해서 비림프구가 요렇게 요렇게 분화가 되는데 형질세포로 분화된 애는 그 들어온 항원에 딱 맞는 항체를 막 생산하는 거고 이 기억세포는 아, 그런 애가 있었지 하고 아련하게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 T림프구는 나중에 분화가 되게 되면 보조 T림프구랑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었던 세포 독성 T림프구로 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T 림프구와 세포독성 T 림프구로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형질세포가 생산하는 항체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항원이란 우리가 대응해야 할, 그렇죠? 공격해야 할 대상을 항원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면역 반응 유발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항체는 뭐냐? 항체는 우리가 얘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면역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항체는 면역을 담당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항체 형태인데요. 항체는 보통 이렇게 Y자 형태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 Y자 형태의 요 양쪽 팔 끝, 여기에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원 결합 부위가 있습니다. 이 양쪽 팔의 생김새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결합할 수 있는 건 얘가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할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대장균 같은 게 이만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가 만들어서 분비하는 항체는 그냥 일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만해, 이만해. 이런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예요. 얘한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항체가 많이 달라붙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팔이 두 개니까 이쪽 팔로는 얘를 잡아. 그 다음에 다른 팔로는 다른 애를 붙잡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지게 만들어서 더 식세포 작용이 잘 일어나게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방식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작은 일개 단백질이 그런 항원을 그 항원과 결합해서 그 방어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선 특이적인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원과

항체가 만나서 결합하는 반응은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특정 항체는 이 결합 부위의 모양이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합니다. 굉장히 특이적으로 개한테만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특이적 방어작용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봤을 때, 우리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이쪽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세포성 면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액성 면역이 있었어요. 둘 중에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뭐였더라? 이름에 힌트가 강력하게 있죠? 세포성 면역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은 세포가 직접 출동하는 거였는데, 그 직접 출동하는 애가 누구였죠? 바로 세포 독성 T림프구입니다.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출동을 해가지고, 얘는 누구를 제거하느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했어요. 그럼 대장균을 쫓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약에 감염이 됐을 때, 우리 세포 안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 세포가 그 숙주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된 나의 세포, 그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공격합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 독성 T 림프구예요. 그래서 얘가 직접 출동해서 방어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체액이 뭐였지? 혈액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액체. 근데 그 액체 성분에 뭐를 둥둥 띄워가지고 항체라는 단백질. 아까 단백질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물에 이제 둥둥 떠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걔를 통해서 면역 반응을 하는 것이 체액성 면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이름이 뭐였더라? 바로 형질 세포였어요. 형질 세포가 항체를 생산했다. 근데 이 형질 세포는 분화되기 전엔 뭐였더라? 분화 전에는 비림프구라는 애였는데, 걔가 분화되면 형질 세포가 돼서 항체를 만드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침입자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기억 세포가 되는 애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성 면역이 있고, 두 번째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이적으로 들어온 항원을 골라서 딱 반응하는 그런 면역 반응은 크게 두 종류. 세포가 직접 출동하는 게 세포성 면역이라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출동해가지고 원래 내 세포였으나 외부 병원체에 감염된 항원에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내서 걔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증식의 어떤 공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세포성 면역이다. 자, 그 다음에는 세포가 직접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혈액 같은 체액에 항체를 둥둥 띄워 보내가지고 돌면서 걔를 만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체액성 면역이었죠. 그래서 이 항체를 직접 만드는 세포의 이름은 형질 세포인데, 이 형질 세포는 분화되기 전에는 비림프구였다. 그래서 비림프구가 어떤 신호를,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신호를 받으면 형질 세포가 돼서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항원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기억 세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T림프구 중에서 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등장을 하나도 안 했죠. 걔가 대체 누굴까? 바로 보조 T림프구라는 친구가 아까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보조 T림프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름은 보조인데 사실상 이 특이적 방어작용 전체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세포다. 걔가 바로 보조 T림프구예요. 보조 T 림프구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요. 얘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분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갖다 줘요. 이런 애가 침입을 했어. 얘한테 감염된 애들 싹다 처리해줘 하고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0: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비린 푸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런 애가 들어왔어. 얘한테 딱 맞는 항체 좀 만들어줄래? 하면 비림프구가 분화하면서 형제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조티림프구가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제공해줘야 개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가원에서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소재가 에이즈거든요. 에이즈라는 질병이 아까 뭐에서 한번 나왔더라? 우리 질병과 병원체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예시 중에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구체적인 이름이 HIV라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HIV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얘에 감염되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증세가 발현되었을 때 에이즈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보조 T 림프구예요. 그래서 보조 T 림프구 안에서 증식하고 이 T 림프구 터트리고 나오고 또 옆에 다른 보조 T 림프구한테 들어가서 증식하고 터트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 HIV에 감염된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보조 T 림프구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특이적인 방어작용 전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그러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결핍돼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어떤 우리가 예전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던 그런 병원체들에 의해서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어떤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 보조 T 림프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정보를 획득한 거지? 항원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요 그림에 오늘 마지막으로 볼 그림인데 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보조 T 림프구예요. 그러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앞 단계는 대식세포가 해준다.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잘 먹는 세포입니다. 뭐 하는 애냐면 식세포 작용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그런데 식세포 작용은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배웠냐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죠. 그래서 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어. 그러면 자기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냠냠 소화시켜요. 근데 얘가 그냥 소화시키고 끝이 아니고 지금 들어온 그 조각을 자기 세포 바깥쪽에 표면에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원 제시라고 하는데 바깥쪽에 그거를 이렇게 이런 애들 들어왔어 구경 좀해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것까지 대식세포가 소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맞는데 그 이후에 지나가던 보조 T 림프구가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요. 아 이런 애가 왔어. 그럼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게 하고 그 다음 단계 특이적인 방어작용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특이적 방어작용 전체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조 T 림프구라서 중요한데 보조 T 림프구조차도 그 전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식세포 작용에서 얻은 그 정보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식세포 작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조 T 림프구가 그 정보를 획득해서 그 다음 단계인 특이적 방어작용. 세포성 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그거를 공격하는 것이 HIV라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사망률도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잘 정리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더요 전체 과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머릿속에 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꺼내 쓸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도록 오늘도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6강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수의 표충순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은 심충순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맥부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심충순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 표충순환이라고 하는 건 바람에 의해서 이 표층의 수위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순환을 이루는 걸 표충순환이라고 한다면, 심충순환은 좀 연직적인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밑에서 해수가 이동을 하면서 순환하고 있는 걸 심충순환이라고 한다. 심충순환에 있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대서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서양 심충순환을 이루고 있는 요 수계들과 요 순환의 어떤 수계의 이동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된다. 그래서 개념의 맥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 순환을 이루고 있는 요 해수의 특징들을 우리가 수온 염분도에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주요 심층 수계의 물리량이라고 되어 있었죠? 되어 있죠? 요 수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물 덩어리인데 물리량이 일정한 상태로 변화 없이 이동하고 있는 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심층 순환을 이루고 있는 요 물 덩어리들은 위치 변화를 해도 물리량의 변화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이러한 녀석들의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이 지역에 요 깊은 바다에 남극 저충수가 있는데, 이 바다에 북해서양 심충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 주요 심충수계의 이 물리량 같은 거 비교하는 것도 이 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한 문제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심층순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해수의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거, 원인이 무엇이냐?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차가 중요한 포인트다.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람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지상에 부는, 일정하게 부는 이 바람에 의해서 표층해수가 운반된다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이 깊은 곳에 있는 요 물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은 대체 왜 이동하는 거야? 여기 있는 물이 이동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의 밀도가 큰 곳에서 물의 밀도가 작은 곳으로, 수압이 큰 곳에서 수압이 작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하더라. 아셨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와 밀도 차이를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 밀도 차이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수온. 그리고 염분. 이런 것들이 밀도차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밀도차가 생기면 그 밀도차에 의해서 해수가 느리지만 천천히 일단 이동을 하게 되면서 순환을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심층순환은 우리가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열염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이 열은 수온과 관련된 거고요. 염은 염분과 관련된 거. 열과 염분에 의해서 밀도차가 만들어져서 순환이 일어난다. 아셨죠? 자, 이 심층순환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심층순환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극지역, 극해역이 있고요. 여기 적도해역이 있어요. 표층수를, 표층을 비교해보면 극지역은 표층에서부터 심해층의 특성이 나타난다. 기억나시나요? 극지역은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1년 평균했을 때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수온이 낮아서 이 표층부터 심해층의 특성이 나타난다. 즉, 굉장히 찬물이 유치한다. 찬물이 유치하기 때문에 이 극지역의 표층수는 용존산소가 많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찬물.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차기 때문에 무겁다. 주변과 비교해봤을 때 차기 때문에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물이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강에서 가라앉아서 봤더니 여기에 가라앉아 있는 요 물이 주변 지역보다 밀도가 크더라. 그러면 밀도가 큰 녀석이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확산을 하게 되더라. 아셨죠? 이렇게 해서 심층순환의 어떠한 시작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진행이 되면 여기 있는 물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물이 어디선가 저위도 지역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고, 표층 해수는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심층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심층순환이 만들어지는 어떤 모형으로 설명하는 어떤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 읽어보시면 보면 극 지역에서 표층수가 굉장히 소원이 낮다고요. 밀도가 크다고요.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가라앉은 해수는 심층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저위도 지역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승하게 되고 여기 있는 물은 고위도로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심층순환이라고 한다. 이 심층순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전체 해수들을 이렇게 서로 순환시켜 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열 에너지 수송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위도별 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극지역에 있는 요 표층수는 굉장히 수온이 낮다 보니까 찬물이 굉장한 찬물이다 보니까 산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산소의 용해도가 높아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요 녀석이 가라앉다 보니까 가라앉아서 주변 지역에, 다른 지역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 그럼 이렇게 공급된 산소로 인해서 깊은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용존 산소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용존 산소량, 그리고 여기는 깊이 그릴 거고요. 용존 산소량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표층에서 용존 산소가 많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용존 산소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심층에서 용존 산소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 표층에서 용존 산소가 많은 이유는 대기에서 용해되어 들어가는 산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많이 하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 그래서 용존 산소가 많다. 안으로 들어가면 광합성을 못하고요. 대신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소를 많이 소비해서 산소량이 줄어든다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산소량은 계속 줄어들어야 될것 같은데 실제 더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 여기서 이 산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산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극지방에서 표층에 있던 요 산소, 극지방의 표층에 많이 녹아 있었던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요 물이 가라앉아서 다른 바다로 이동을 해서 요 지역에 산소를 공급했기 때문에 산소가 이렇게 다시 많아지는, 조금 소폭 증가하는 경향. 요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은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요걸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심층순환과 관련된 실험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건데요. 교재에 있는 과정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수조에 물을 채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상온에 물을 채우고요. 구멍이 뚫린 종이컵을 여기다가 부착을 시켜놓은 거야. 부착을 시켜놓은 다음에 색소를 탄 얼음물을 수조의 종이컵에 부었어요. 그러면 얼음물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쵸? 흘러내려와서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됐지? 그 다음에 색소를 탄 소금물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럼 소금물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얜 상온의 물이야. 상온의 물이야. 담수, 상온의 물인데, 얼음물을 여기다 넣으면 얼음물은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 무겁다. 그럼 이 얼음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지. 가라앉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 가라앉아서 이동을 하게 된다. 얘가 가라앉아서 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온도 때문에 밀도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죠? 열염순환에서 열과 관련된 거죠. 온도 때문에 밀도 차가 발생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물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주변에 있는 물은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셨죠? 자, 소금물입니다. 이번엔 염분을 여기다가 높게 만들어준 거야. 염분이 높으면 물의 밀도가 커지거든. 그러면 역시나 이물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지. 가라앉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얼음물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가라앉아서 이동을 했죠. 이걸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수가 가라앉아서 이동을 하게 된다? 가라앉는 이러한 해역은 어떤 해역일까요? 어디 위도일까요? 고위도가 되겠지. 고위도 극지방의 찬물이라고 한다면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심층순환의 어떤 심층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 확인해 봤고요. 이 심층순환과 관련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대서양. 대서양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서양의 특징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대서양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얘기할 때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해수 덩어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수 덩어리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다뤄요.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요 녀석들을 어떠한 입장에서 다루냐면 수계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뤄요. 이 녀석들을 다 하나의 수계로 봅니다. 수계. 수계란 의미는 물 덩어리인데 어떠한 물 덩어리야?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 즉 남극 저층수라고 하는 이 물 덩어리는 이동하는 가운데에 다른 녀석과 섞이지도 않고 자기 성질이 바뀌지도 않고 자기의 수온과 염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이동하는 녀석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의 물 덩어리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서 거기에 남극 저층수가 있네 없네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수면, 해수면이라고 하고, 자, 여기 뭐 해저라고 할까요? 여기 어떤 물 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물 덩어리가 있는데 이 물 덩어리가 밀도가 큰 물 덩어리야. 그럼 얘가 가라앉겠지. 가라앉아서 이동을 한다고요. 주변으로. 아셨죠? 자, 여기에 또 어떤 물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물 덩어리는 얘보다는 밀도가 작아. 그런데 주변에 있는 물보다는 밀도가 커. 그러면 가라앉아서 이동을 한다고. 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특정 장치를 바닷속에다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을 때 쭉 넣어보겠습니다. 얘 물덩어리를 A라고 하고 얘 물덩어리를 B라고 할게요. 우리는 얘 지금 물리량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물덩어리 여기서 특정 장치를 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쭉 수온과 염분을 측정한 거야.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면서 밑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측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 깊이에서 A와 똑같은 수온과 염분을 갖고 있는 물 덩어리가 나타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A가 여기서 가라앉는 걸 확인했는데 그 A가 여기까지 갔구나. 아셨죠? 여기서도 또 측정을 쭉 합니다. 수온 염분을 측정을 하는데 A와 똑같은 물덩어리가 여기서 나타나.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 마찬가지 우린 B의 수온과 염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측정을 합니다. 수온 염분을 측정하는데 여기에 B와 똑같은 수온 염분을 가지고 있는 물덩어리가 있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여기 마찬가지 B와 똑같은 물덩어리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B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가라앉아서 요 정도 평균적으로 요 정도 깊이를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 A라고 하는 요 물덩어리는 요만큼 가라앉아서 평균적으로 요 정도의 깊이를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얘네들을 수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의 이 수계들의 기본적인 물리량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이동을 하는지도 잘 아셔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 아셨죠? 자, 남극 저층수는요 남극 대륙 주변에서 만들어집니다. 요 녀석이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수계 중에서 수온이 가장 낮은 녀석이에요. 수온 최저. 아셨죠?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 큰 녀석. 그래서 얘는 남극 대륙 주변에서 가라앉아요. 남극 대륙 주변에서 가라앉아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대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라앉아서 남극 주변에서 가라앉아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아셨죠? 어디까지 가라앉느냐? 4000m 이상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저. 해저까지 가라앉는다. 굉장히 밀도가 큰 물덩어리, 가장 밀도가 큰 물덩이, 그러니까 해저까지 가라앉아서 이동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해역 부근에서 만들어져요. 대략적으로 위도 60도 N 부근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고위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만들어져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얘는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 제법 멀리. 여기서 만들어져 있고 제법 멀리 이동을 한다. 대략 요 정도의 깊이를 이동합니다. 근데 요 정도의 깊이를 우리가 딱 암기하기 좀 어렵고 평균 값으로 봤을 때 2에서 3km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아셨죠?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는 60도 S 부근에서 만들어지고요. 얘는 역시나 남반구 쪽에서, 남극 주변에서 만들어져서, 요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요 정도의 깊이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km 정도.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얘가 가장 밑에.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위에네. 아,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 같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가장 밑에고 얘가 가장 위니까 얘가 밀도가 가장 큰 물, 얘가 밀도가 가장 작은 물셋 중에서 이제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북대서양 심층수가 요 정도의 깊이를 흘러가고 있어? 2km에서 3km의 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2km에 3km? 판 구조론 할 때, 해양조학정설 할 때, 해령의 평균 깊이가 이 정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남극 대륙이 있는 거야. 이쪽에. 이것까지 좀 지워볼까요? 지워버리고 한꺼번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남극 대륙이 있는 거고, 남극 대륙이 있는 거고, 가장 수온이 낮은 물, 수온이 가장 낮은 물, 그러다 보니 산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물이겠죠. 그 물, 그리고 주변보다 수온이 가장 낮으니까 밀도가 가장 큰 물, 가장 무거운 물이 가라앉습니다. 굉장히 밑으로. 어디까지 가라앉냐면 해저까지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아서 남극 주변을 돌다가 대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땐 얘가 이제 이 해저를 따라서 어디까지? 북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지. 해저를 따라서 북쪽으로 진행을 한다. 아셨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얘가 남극 저층수예요. 아셨죠? 가장 밀도가 큰 물, 해저까지 가라앉아서 해저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하는 건 위도 60도 부근, 이거보다 조금 더 고위도도 있어요. 거기에서 역시나 수온이 낮은 물, 그래서 밀도가 큰 물.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꽤나 염분도 커요. 수온도 꽤나 낮고 염분도 꽤나 크다고. 그래서 밀도가 커진 물이 가라앉는다고. 가라앉아서 대략적으로 수심 2에서 3km 부근을 따라서 어디까지? 거의 남반구 60도 부근까지 이동을 할수 있다.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녀석, 북대서양 심층수. 됐죠?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라고 하는 것은 위도 한 50도에서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북대서양 심층수나 남극 저층수에 비해서는 수온이 높지만, 얘네에 비해서는 수온이 높지만,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저위도 녀석들보다는 수온이 낮거든. 꽤나 밀도가 커요. 그래서 얘도 가라앉아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부근까지 이동을 한다. 됐죠? 대략적으로 한 1km 정도. 됐죠? 요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갖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여기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 거야. 이렇게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남극 중층수가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녀석의 수온과 염분 값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지금 남극 중층수는 여기까지 간다, 안 간다? 그러면 안 가잖아요.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선 남극 중층수와 똑같은 수온과 염분 값을 가지고 있는 물덩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대신에 가다 보면 북대서양 심층수와 똑같은 수온과 염분을 가지고 있는 물덩이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남극 저층수와 똑같은 수온과 염분을 가지고 있는 물덩이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만약에 배를 타고 가서 여기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다 보면 남극 중층수와 똑같은 수온과 염분을 가지고 있는 물덩이가 나오는 거고, 북대서양 심층수와 수온과 염분이 똑같은 물덩이가 나오는 거고, 남극 저층수와 수온과 염분이 똑같은 물덩이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아, 밑에 얘와 똑같은 거, 얘와 똑같은 거, 얘와 똑같은 거, 아, 여기는 남극 중층수가 이동을 하고 있구나. 아, 여기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동을 하고 있구나. 아, 여기는 남극 저층수가 이동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에 어느 정도의 물리량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에, 그 깊이에 얘네들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의 물리량을 가지고 그 물리량을 직접 물어보거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리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수계의 물리량을 수온 연분대에다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증가, 이쪽으로 갈수록 연분이 증가. 밀도라고 하는 건 수온이 낮을수록 연분이 클수록이니까 이렇게 내려갈수록 밀도가 큰 거예요. 여기 밑에 있을수록 밀도가 큰 물, 덩어리.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이 남극 중층수가 가질 수 있는 이 영역의 중간점, 여기가 평균값이라 하고요. 여기를 평균이라고 하고 여기를 평균이라고 했을 때, 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밀도는 누가 제일 큰 거야? 남극 저층수가 제일 큰 거지. 그쵸?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이렇게 클수 있었던 이유는 수온이 압도적으로 낮은 거야,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밀도가 평균적으로 큰 거고, 남극 중층수는 수온이 다른 녀석들에 비해 높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좀 작지. 그리고 심지어 염분도 적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작지. 됐죠? 그래서 요 녀석들의 수온과 염분 값이 이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아, 이 물리량을 가지고 있으면 남극 저층수네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도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물리량을 다 암기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너무 힘들죠. 선생님도 이걸 다 외우진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무엇까지 알아야 되느냐? 비교는 돼야 된다고. 선생님, 여기다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수온 비교해볼게요, 수온. 수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수온이 제일 높은 건 누구요? 중층수. 남극 중층수가 수온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제일 낮은 게 남극 저층수라고. 수온이 제일 낮아서 얘는 밀도가 최대라고. 아셨죠? 자, 염분을 비교해보자고, 염분. 염분은 제일 큰게 누구야? 염분 제일 큰 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거? 이 녀석이네. 아, 북대서양 심층수가 염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저층수고,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네. 됐죠? 밀도가 제일 큰 것은요, 아까 얘기했죠? 밀도가 제일 큰 것은 누구? 저층수가 제일 크고, 중층수가 제일 작다. 요 비교는 여러분이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 값을 직접 물어보는 것, 요 값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비교를, 요걸 비교를 할수 있으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온은 누가 제일 높아요? 중층수. 누가 제일 낮아요? 저층수. 그래서 얘가 밀도가 제일 커요. 염분은 누가 제일 커요? 심층수. 누가 제일 낮아요? 중층수. 요걸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셨죠? 요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 자, 보겠습니다.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중에, 아, 얘, 이렇게 분포하는데 잘 봐요.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저층수와 심층수를 비교해 보면 염분은 누가 더 크다? 심층수가 더 크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저층수보다 평균적으로 염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작은 이유는 생각보다 얘네들의 온도 차이가 꽤 크다는 거지. 온도 효과가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밀도에 더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요 물리량들 반드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많이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우리가 심층순환이 갖고 있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순환. 아, 요렇게. 자,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의 밀도 차는 둘 중에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 선생님, 아까 요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 염분을 가지고 보면 얘가 염분이 더 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얘가 더 크다고. 그러면 온도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의 밀도 차는 누구의 영향? 수온, 온도의 영향이 더 크다. 중요한 포인트. 아셨죠? 아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우리 이 심층순환,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의 의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관계. 같이 읽어볼게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연결되어 전 지구를 순환하고 있으며 한번 순환하는데 약 1000년이 걸린다.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순환을 하고 있다. 자, 볼게요. 표층순환이 지금 요겁니다.

표층순환이. 그 다음에 심층순환이 요거예요. 잘 보면 표층순환이 이렇게 가서 누구랑 연결되냐면 심층순환과 연결이 된다. 그죠? 심층순환이 쭉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심층순환이 가다가 누구랑 또 연결되냐면 표층순환으로. 자, 심층순환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표층순환으로. 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고위도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표층수가 침강해서 심층수를 만들어내고 또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수온이 너무 낮아서 침강해서 심층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심층수가 순환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올라와서 다시 표층수로 연결이 되고 즉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계속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의 교환, 열 교환을 지금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데 이열 교환이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 아셨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렇게 열 교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표층순환이 끊겨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표층순환이 끊겨요? 그러면 심층순환도 끊길 수가 있다.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런 순환이기 때문에 하나가 끊기면 나머지 하나도 즉각적인 아니겠지만 얘가 영향을 받으면 나머지 하나도 결국엔 영향을 받아서 흐름이 약해질 수가 있다. 순환이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해수의 평균 유속을 따지면 표층순환이 심층순환보다 빠르다. 아셨죠? 표층순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층순환의 요인은 대부분 바람이잖아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운반되는 건 조금 즉각적인 반응이야. 조금 빨리빨리 원인과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지만 심층순환은 밀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건데 밀도 차가 생각보다 바다 깊은 곳의 밀도 차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밀도 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보니 심층순환은 생각보다 느리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컨베이어 벨트가 한번 순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아셨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하나의 순환이 끊기거나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순환도 끊기거나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어떠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구 온난화에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기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저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 기온이 다 상승한다고 칠게요. 그러다가 고위도 지역에 있는 빙하가 녹아요. 고위도 지역에 있는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아요. 그럼 이 빙하가 녹은 물이 주변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빙하가 녹은 물이 주변 바다로 유입이 돼요. 여기서 이 물은 담수야. 담수가 유입이 되는 거야. 담수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고위도 지역의 빙하 융해로 인해서 담수가 유입이 된다고. 담수가 유입이 돼요. 그러면 안짠물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염분이 낮아져요. 이 지역에 있는 표층 해수의 염분이 낮아진다고. 염분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도가 작아진다고. 이 지역은 지금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는 그런 구간. 즉, 이 지역에 있는 표층 해수는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는 구간인데 이 지역에 담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 표층 해수의 밀도가 작아져요. 밀도가 작아지니까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니까 가라앉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침강이 약화되는 거고 심층순환이 약해지겠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고위도 지역에 빙하가 융해가 되면 담수가 유입이 돼요. 그러면 고위도 해역의 염분과 해수의 염분과 밀도가 감소가 되고요. 밀도가 감소가 되면 가라앉질 않아요. 침강이 약화되죠. 그러면 심층순환이 약화돼요. 심층순환이 약화돼서 이 심층순환 밑에 있는 물이 잘 운반이 안 되면 잘 돌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표층순환도 약화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층순환도 약화된다? 심층순환, 표층순환 다 약화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원래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시켜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위도 지역이 오히려 더 차가워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관점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심층순환은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됐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표층 순환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표층의 수의 운반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심층 순환은 보세요. 지금 깊이를 따지면 1km, 2km, 3km, 4km, 5km 해 저까지. 표층 순환은 여기 바람의 영향을 받는 해수의 운동만 생각을 하지만 심층 순환은 요 밑에 있는 해수의 운동까지 다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규모면에서 봤을 때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 중에 누가 더 규모가 큰 거야? 심층 순환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심층 순환이 느리긴 하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더큰 거라고. 얘는 표면의 얇은 층, 바람의 영향을 받는 층에서의 해수의 순환만 설명하지만 얘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 물의 순환을 다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심층 순환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건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느리지만 규모면에서는 굉장히 큰 순환이다라고 하는 거 신경을 써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만 더. 뿐만 아니라 심층 순환이 약화되면 심층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럼 여기서의 생명체들의 생명활동도 어려워지겠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층 순환에 대한 어떤 의의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력 플러스로 실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보면요. 자, 심층 순환을 이루고 있는, 대서양 심층 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들. 자,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온이 가장 낮은 수계는 무엇인가? 저층수, 심층수, 중층수 중에 수온이 가장 낮은 수계는 누구? 저층수. 저층수. 얘가 가장 낮다. 제일 낮고요. 그 다음. 됐죠? 주된 이동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타나는 심층 수계는 무엇인가? 얘는요, 가라앉아요. 해저를 따라서 북쪽으로. 맞죠? 얘는요, 가라앉아서 수심 1km 부근을 따라서 북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그린란드 해역 부근에서 가라앉아서 수심 대략적으로 2에서 3km를 따라서 남쪽으로. 그러면 주된 이동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타나는 심층 수계는 누구? 북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지구력 플러스 봤고요. 그러면 요 단원의 문제 보면서 심층 순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현재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때의 북대서양 해수의 순환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 기역과 니은은 각각 표층수와 심층수 중 하나이며, 기역과 니은은 하나는 표층수고 하나는 심층수래요. 그 다음에 또 밑줄. 해역 A에서는 표층 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 여기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침강이 일어난다? 아, 그럼 여기는 표층수에서 심층수로 바뀌겠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침강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순환을 나타내는 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해수의 흐름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얘가 현재야, 현재. 그 다음에 얘는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대. 아, 기온 상승.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온이 상승합니다. 기온이 상승해요. 기온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수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또 하나, 기온이 상승하면 뭐예요? 극지방. 빙하가 융해된다. 됐죠? 그러면 수온 상승한다? 그 다음에 극지방 빙하가 융해된다? 그러면 빙하가 융해돼? 그러면 여기서 담수가 유입이 될 건데? 안짠물이 유입이 될 건데? 아, 그러면 극지방 표층수 밀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러면 침강이 약화된다. 그러면 순환이 약화된다. 됐죠? 심층순환도 약화된다. 그 다음에 표층순환도 약화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는 지금 선의 굵기가 굵어요. 아, 순환이 강하다. 여기는 선의 굵기가 얇아요. 아, 순환이 약하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기역과 니은 중에서 아, 이런 식으로 아열대 순환을 가지고 있네요. 표층 순환.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이 색깔에서 이 색깔로 니은에서 기역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표층수가 심층수. 니은에서 기억. 아, 너가 표층수구나. 너가 심층수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표층수에서 심층수로 바뀌는 거. 됐죠? 평균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됐죠? 기역이 심층수고 니은이 표층수니까 밑에 있는 녀석이 밀도가 큰 거야.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자, A에서 표층에서의 침강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강할 것이다. 여기서 침강이 잘 되니까 순환이 센 거야. 침강이 잘안 되니까 순환 자체가 약한 거죠. 굵기가 얇잖아요. 여긴 굵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강할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해수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연평균 에너지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을 것이다. 사실 요거는 이미 자료에서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뭐예요? 순환이 강하다며. 순환이 강하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 순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수송도 잘 되는 거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그러니까 해수에 의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된 연평균 에너지 양은 가에서가. 순환이 강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수송하면서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클 것이다. 맞는 거.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1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보면.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표는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는 수계 ABC의 특징을, 그림은 대서양의 해수순환과 침강해역 기역과 니은을. 침강해역이래. 아, 여기도 침강. 여기도 침강이구나. 그러면 표층해수와 심층해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침강해역에서는 반드시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침강이 일어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셨죠? 그거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밑줄 긋겠습니다. ABC는 각각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ABC가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 중에 하나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값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비교는 할수 있어야지. 그쵸? 비교를 합니다. 수온을 비교하는데 수온이 제일 낮아. 아, 수온이 제일 낮아? 너는 그러면 남극 저층수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딱 서야 된다고. 연분을 비교하는데 연분이 제일 커. 평균 연분이. 아, 너 북대서양 심층수구나. 그럼 너는 충층수구나. 남극 중층수. 이렇게 해놓고 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평균 이동 방향을 봤더니 이 녀석이 북에서 남이래.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해역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맞네.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으로 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그린란드 해역이니까 여기가 그린란드 해역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심층 수계는 누구야? 아, 너 B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는 거지. 북대서양 심층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심층수. 됐죠? 이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남극 중층수는 A다. 남극 중층수는 A다. 이게 돼야 된다고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니까 비교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B는 니은에서 형성된다. B는요, 북대서양 심층수. 어디서 형성된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해역 부근에서 만들어진다. 북반구.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려면 북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럼 니은이 아니라 어디? 기역.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기역의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되면 해수의 침강은 강해질 것이다. 기역이 어딘데? 기역이 여기잖아요. 자, 계속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아요. 그 녹음물이 여기 유입이 된다고. 유입이 되면 북대서양 심층수는 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표층 연분이 높은 물이 있는 건데 담수가 유입이 되면 연분이 낮아진다고. 연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작아진다고. 밀도가 작아지면 가벼워지니까 침강이 잘안 된다는 거지. 침강이 잘안 되면 순환을 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심층순환이든 표층순환이든 다 약해지는 거고. 자, 문제는. 자, 기역에서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되면 해수의 침강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기역만 맞는 거고요. 답 1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 정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봤고요. 이제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자, 표는 대서양에서 관측한 수계 ABC의 평균 수온과 평균 연분을.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은 수온 연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남극 저층수,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수계 물리량을 표시해 봐. 그리고 나서 밀도를 비교해 봐. 그리고 나서 제일 무거운 녀석이 남극 저층수고 제일 가벼운 녀석이 남극 중층수야. 그걸 찾아 봐. 그리고 문제를 풀어 봐. 이게 원래 의도였어요. 보세요. A는요. 평균 수온이 4도야. 4도 쭉 그려 놓고 평균 염분이 34.2야. 34, 35, 34.2 쭉 그려주면 이쯤 어딘가에 A가 찍혀요. 그쵸? 그다음 B는요. 평균 수온이 3.5야. 3.5니까 이쯤 쭉 그려주고 그다음에 평균 염분이 34.9야. 34.5, 6, 7, 8, 9. 그러면 여기에 찍혀요. 얘가 B야. 자, C는요. 평균 수온이 0.5야. 그러면 0, 1이니까 이쯤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염분이 34.7이야. 5, 6, 7. 그러면 이쯤이 C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A, B, C를 비교해보면 얘는 여기가 등 밀도선, 얘는 여기가 등 밀도선, 얘는 여기가 등 밀도선이니까 이걸 가지고 밀도를 비교하면요. 밀도는 누가 제일 커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녀석. C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놓고, 그럼 밀도가 제일 큰 물이 너 저층수네. 그 다음에 너 심층수네. 그 다음에 너 중층수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라는 건데, 우리는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가지고 그냥 수온을 비교해서 수온이 제일 낮은 수계가 남극 저층수고, 수온이 제일 높은 녀석이 남극 중층수고, 염분이 제일 큰 녀석이 북대서양 심층수고를 판단하면 문제가 쉽다는 거지. 볼게요. 자, A, B, C 중에 수온이 제일 낮은 녀석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 그냥 저층수야. 남극 저층수야. 됐죠? 그 다음에 이셋 중에서 염분이 제일 큰 거, B잖아요. 그러니까 너 심층수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럼 나머지 얘가 중층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면, 자, C가 저층수, B가 심층수, 그 다음에 A가 남극 중층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시간을 빨리 써서 바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해수의 밀도는, 자, 중층수니까 밀도가 제일 작아요. 심층수나 저층수에 비해서.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석으로 가려면 그림을 그리면 확실하죠. 밀도선을 주고 상대적으로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있으면 밀도가 작으니까 A가 다른 것들보다 작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B가 생성되는 해역에 담수가 유입되면 B의 흐름은 강해진다. 정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B라고 하는 건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해역. 여기에 담수가 유입이 됩니다. 담수가 유입이 됩니다. 염분이 작아집니다. 염분이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지면 가벼워집니다. 침강이 안 됩니다. 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침강이 잘안 되면 얘가? 침강이 잘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침강이 잘 돼야지. 밀도가 커야지. 밀도자가 크니까 빨리 흘러갈 거 아니야. 근데 침강이 잘안 된다고. 밀도 차이가 잘안 난다고. 그럼 흐름은 약해지는 거지. 아셨죠? 그 다음에 C는 주로 남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C 누구예요? 남극 저층수. 남극 저층수는 남극 외대륙 부근에서 만들어진다고. 가장 밀도가 큰 녀석이 가라앉는다고.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지. 특히나 대서양에서는 북쪽을 향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남쪽이 아니라 주로 북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까지 봤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계속 이 대서양의 심층수환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한 문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은 대서양의 심층순환과 두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린란드 해역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근에서 뭔가 가라앉아서 이동을 해. 뭔가 가라앉아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고 있는 깊이를 대략 봤더니 2에서 3km 정도에서 이동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아,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여기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구나.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남극 대륙이 있어요. 남극 대륙이 있고 지금 잘 보면
여기도 뭔가 물이 지금 가라앉는 물이 만들어

가라앉는 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녀석이 해저까지 가라앉네? 해저까지 가라앉네? 밀도가 엄청 큰 물이네? 그럼 우린 여기서, 아, 너는 이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수계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물이구나. 너 누구야? 남극저층수구나. 남극저층수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겠지. 수온이 굉장히 낮은 물이구나.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잘 보면, 북대서양 심층수보다는 위에 있고, 남극저층수보다도 위에 있네요. 가장 위에 있네요. 그럼 얘가 만약에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수계라고 한다면, 남반구 50도에서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지고, 북대서양 심층수보다도 밀도가 작은 이 녀석은 중층수가 되겠지. 만약 여기에 북대서양 심층수를 이루고 있는, 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중층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죠. 용승이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바람에 의해서 다 운반돼 버려. 다른 곳으로 쭉 빠져나가. 그럼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여기를 채우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인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깊은 바닷속에서 밀도가 굉장히 작은 물 덩어리가 생겨 버렸어. 물 덩어리가 생기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지. 그러면 용승이 생기는 거야. 아셨죠? 그래, 용승이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하는 거고, 침강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물이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A 지역을 보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가라앉는 물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위로 솟아오르는 물 없잖아요. 가라앉는 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A 해역에서는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가 틀린 거지. 침강이 굉장히 우세한 거야. 심층수가 만들어지고 있던 거. B 해역에서 표층 해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B 해역의 표층 해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표층 해류. 남극 대륙 주변에 있는 표층 해류.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남극 주변의 표층 해류? 아열대 순환 해류? 누구? 남극 순환 해류가 있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남극 순환 해류를 생각해야 되고, 남극 순환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이 아니라 동쪽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이제 밀도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기역은 여기예요. 니은은 여기라고. 여기를 이루고 있는 수계와 여기를 이루고 있는 수계를 보면 층상 구조를 보면 얘가 더 위야. 위란 얘기는 밀도가 더 작다는 거지. 밀도가 크면 더 미치니까. 됐죠? 그러면 해수의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얘는 맞겠네요. 작으니까 위. 됐죠?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수의 심층순환의 주요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심층수계의 특징들, 그 다음에 표층수와 심층수의 어떤 속도를 비교하는 이런 비교들 꼭 아셔야 됩니다. 궁금하면 질문하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강 해수의 심층순환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1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생명과학원의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7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유전 파트들이 몰려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유전 파트의 난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퍼즐 맞추듯이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14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이제 결국에는 핵상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어떤 동물 중에 유전영질 가가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이런 것들 중요하죠.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핵상이 N이어도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이때 이 동물 중에 개체 P와 Q에 세포 가나다라마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기역에서 비읍까지를 모두 다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지A와 라지D를 더한 값, 라지B와 스몰D를 더한 값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 세 개는 지원기의 세포 1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들이다라고 얘기를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P의 세포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Q의 세포로부터 세포 2로부터 형성된 것이 두 개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중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라지 A부터 이제 라지 스몰 D까지 모두 매칭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가나다라마 중 세 개는 중기의 세포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아, 그러면 세 개는 중기의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염색 분체가 존재하고 있겠네. 그러면은 홀수 값은 나오지 않겠다. 그치. 아, 세 개에서는 홀수 값은 안 나오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두 값의 합이 1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하나는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중기의 세포는 될 수 없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의 세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의 세포를 보니까 여기 6개의 유전자 중에 무려 5개나 존재합니다. 그치? 이제 우리가 핵상이 2N이냐 N이냐를 찾아볼 때 6개 중에서 반보다 더 많다라고 한다면, 즉 4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핵상이 2N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세포의 핵상은 2N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A 더하기 D의 값이 6이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D의 값이 6이라는 건 4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2 플러스 4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라지 A의 값이 2이고 라지 D의 값이 4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라지 D가 동형 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DD인데 복제되어 가지고 DDDD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스몰 D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스몰 D가 없으니까 0 플러스 4 해가지고 라지 B의 값이 또 4가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B가 이렇게 복제되어진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동형 접합이고. 그럼 얘는 스몰 B도 없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6개의 유전자 중에 스몰 B도 없고 스몰 D도 없어져 버려. 근데 얘는 지금 하나만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2 플러스 4인 경우는 될 수가 없겠다라는 게 되면서 A의 값이 4고 그 다음에 라지 D의 값이 2다. 4 플러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동형접합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라지 A, 라지 A로 동형접합일 것이고 스몰 A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하나 없는 미음이 스몰 A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라지 B하고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하고 스몰 D는 다 하나씩 존재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이제 두 배씩 존재하게 된다면 라지 D 두 개니까 매칭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두 개, 스몰 D 두 개로 2 플러스 2에서 4라는 값으로 만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우선 얘 유전자형은 하나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여기에서 스몰 A가 미음이다 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스몰 A가 2N짜리의 세포에 없는데 여기 다의 세포에는 존재를 하네요. 아, 그러면 이 다는 이 가하고는 같은 개체의 세포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며, 얘는 라지비하고 스몰디가 제로래요. 그러면 얘는 0 플러스 0이라는 소리고, 라지비도 없고 스몰디도 없네. 그러면은 라지비가 없다라는 말은 스몰비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스몰디가 없다라는 것은 라지디는 존재한다라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스몰A가 존재하니까 스몰A, 스몰B, 라지디를 갖는 핵상이 N인 세포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몰 a가 미음이다라는 건 알아냈으니까 스몰 b하고 라지 d는 리을하고 비읍 중에 숨어져 있겠다. 이렇게 매칭이 될 것이다. 둘 중에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스몰 a 빼고 스몰 b, d가 리을하고 비읍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는 스몰 b, d가 모두 존재하네요. 이렇게 존재하고 스몰 a 없는데 나머지 하나가 있어. 그치? 아,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는 라지 a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며 얘도 핵상이 n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값을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얘네 둘이 4가 나온다라는 것은 2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이제 복제된 애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값은 뭐 지금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굳이 구하지 말고요. 나머지를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이 마에서. 지금 여기에 라지 A가 존재를 하는데 얘네 둘이 스몰 B와 라지 D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니은의 값이 니은이라는 유전자가 라지 A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라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요 기억하고 디귿은 나머지 유전자인 라지 B하고 스몰 D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게 되는 거면서 스몰 B하고 라지 D는 얘는 다안 가지니까. 라지 B하고 스몰 D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면서 라지 B하고 스몰 D를 갖는데 이 둘을 더한 값이 2래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1이겠지. 그렇지. 1 플러스 1이다 라는 게 되면서 얘는 그 DNA 상대량의 값이 1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중기의 세포는 될수 없죠. 중기는 홀수 값을 가진다라고, 홀수 값은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라안 되고 다는 아까 이 합이 1이어서 중기의 세포는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세 개가 중기의 세포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우리 세개 찾았네. 다하고 라 빼고는 여기 가, 나, 라가 모두 중기의 세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라가 아니고 마가 중기의 세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전자에 다두 배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라지 A, 라지 D의 합이 4고요. 라지 B하고 스몰 D의 합이 2인데 얘는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라지 A를 가지고 있어. 라지 A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두 배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지금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2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라지 D랑 라지 A랑 라지 D의 합이 4고 라지 B와 스몰 D의 합이 2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가져야지 성립이 되겠어? 2, 2, 2 가져야지 성립이 되겠죠. 라지 D 가질 때 얘는 스몰 D를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성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중기의 세포니까 이렇게 두 배씩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지금 라지 B와 스몰 D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라지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기억이 라지 B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고 디귿이 스몰 D 그 다음에 얘는 라지 D를 가지는데 이둘 중에 리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라지 D 그 다음에 얘가 스몰 B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만 찾아내주면 되냐면 너 어떠한 세 개의 세포가 피의 세포이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만들어진 세 개의 세포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보니까 2N짜리 세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로부터 이제 그 형성될 수 있는 세포를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우선 스몰 A, B,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얘로부터 형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런 애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라지 B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D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만들 수는 없겠다. 그러면은 얘네네. 얘하고 얘. 얘가 이제 각각의 N짜리의 세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세포가 되는 거니까 세트가 가, 라, 마 세트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가, 라, 마가 피의 세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나, 다는 나머지 Q의 세포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라지 A다라고 했는데 라지 B였어요. 틀렸고.

Q를 물어봤어. Q는 N자리의 세포에 라지A, 라지B, 라지D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N자리 세포에 스몰A, 스몰B, 라지D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얘의 그 유전자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니은이 맞는 보기고, 마에서 스몰A와 스몰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스몰A는 제로고, 스몰B는 DNA 상대량이 2니까 합은 2다라고 해서 디귿은 틀린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이제 보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연관 상태를 찾아내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조금 경험해 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봅시다. 가와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체에 존재한대요. 아, 독립되어져 있구나. 그런데 지금 가가 두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A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일 테니까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D가 E하고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우열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는 해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유전자형이 이러한 남자 P와 이러한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요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나의 표현형은 최대 7가지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 7가지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뭔가 곱으로는 7가지가 나오기가 힘들죠. 뭐, 그래봤자 1하고 7, 요거밖에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무언가는 두 개의 유전자, 즉, 가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일곱 가지라는 것을 보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가의 유전자가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으니까, 요 A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되어져 있는지, B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되어져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B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럼 A는 독립이다라는 것이니까, P에서는 라지 A 스몰 A고, 그 다음에 Q에서는 스몰 A 스몰 A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유전자형은 무엇이냐면,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인데, 얘는 어차피 대문자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대문자 한개 아니면 두 개이다. 대문자의 수가 한개 아니면 두 개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B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유전자형이 라지 B 스몰 B 라지 D에 기여,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E에 니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자손 중에서 이러한 표현형 유전자형을 가진 애가 나올 수 있대요.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연관 상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기억하고 니은이 지금 누구하고 누구 중에 하나라고 했냐면 라지 D하고 라지 F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라지 D가 될 수도 있고 라지 F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요 일곱 가지라는 것이 두 쌍의 이제 염색체에 있는 거에서 표현형이 일곱 가지가 나온다라는 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우의 수를 많게끔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뭐 이형 접합으로 DF로 놓고 얘로 D로 놓는 게 조금 더 가능성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BD가 나오게 되려면 B하고 D가 연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하고 기역 F가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냥 F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기억인데.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E 라지 B 라지 D를 여기 P에서 주는 거니까 P에서는 스몰 B 라지 E를 줘야 되죠? 그러면은 B하고 D가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의 예시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대문자와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게 된다면,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는 D, D에 라지 B 라지 D니까 대문자 두 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게 되면 라지 D, 라지 E에 라지 B 스몰 B니까 대문자 한 개. 그 다음 얘하고 얘 만나게 된다면 D하고 F에다가 라지 B 스몰 B니까 대문자 한 개.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면 얘는 아니 스몰 B 스몰 B가 아니고 EF니까

EF의 스몰 B 스몰 B니까 EF의 대문자 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문자 2하고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이 라지디 스몰이, 라지디 라지 F. 얘네들은요, 모두 같은 표현형일 거예요. D라는 것이 이제, E하고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에서 7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지금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2개만 똑같아야지 7가지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벌써 3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볼 것도 없이, 아, 얘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직감하고, 바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다 풀고 오답노트를 쓸 때는, 얘네들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아, 여기에서는 절대 7가지가 나올 수 없겠다라는 거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를 넣을 때도, F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7가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B하고 나가 연관된 것은 아닐 거야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연관된 거? A하고 나가 연관된 거. 그러면은 B는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독립된 거 먼저 보는 거야, 얘들아.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B가 독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라지 B 스몰 B와 라지 B 스몰 B 사이에서 나오는 유전자형은 라지 B 라지 B와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와 스몰 B 스몰 B 요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대문자의 수에서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건데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문자 두 개인 거, 한 개인 거, 0개인 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A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에서 한번 써보게 된다면, 라지 A 스몰 A의 D에 기여.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스몰 A의 E에 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역과 니은이 D와 F 중에 하나다.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얘가 동형적합이 되게끔 넣는 것이 아니라, 7가지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형적합이 되게끔 기역을 F, 그 다음에 니은을 D,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떠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라지 A 스몰 A, DE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라지 A하고 D를 같이 줄수 있는 애, 라지 A하고 E를 얘는 못 주니까, 라지 A하고 D를 P에서 같이 줬을 것이고, 스몰 A하고 E를 Q에서 줬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스몰 A하고 F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을 거고, 한쪽에. 그 다음에 한쪽에는 스몰 A하고 여기 니은 D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그 표현형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하고 얘는 DD에다가, DD에다가, 라지 A 스몰 A니까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나면, DE에다가, 라지 A 스몰 A니까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DF에다가, 마찬가지로 소문자, 스몰 A 스몰 A니까 제로. 그 다음에 EF에다가, 얘는 스몰 A 스몰 A니까 제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세 개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도 7가지 못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 독립된 게 아까 다르잖아. 아까는 2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대문자 2개, 1개, 0개인 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경우의 수 칸만 보더라도 총 12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된다면 이제 쌤이 앞으로 얘는 D만 가지면 같은 표현형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D의 3, 그 다음에 얘는 D의 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제 DF니까 마찬가지로 D의 2, 얘는 EF니까 E의 표현형 이렇게 가진다라고 하고 E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문자 숫자만 바뀔 거야. E, D의 1, E의 1 이렇게 될 것이며, 여기는 1,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들어간 애들은 각각이 모두 다른 표현형이니까 하나, 둘, 셋이고, 그 다음에 0, 1,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거에다가 3이니까 6개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7가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 연관관계가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대문자 두 개다라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이가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가 들어가면서 대문자 두 개인 거 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12칸 썼으니까 1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얘네들은 1대1대1대1이니까 4분의 1넷 중에 하나고, 얘네들이 1대2대1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4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넷 중에 하나다. 4분의 1을 곱해주니까 16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보기 디귿에서 뭐라 그랬어? 8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얘는 16분의 1로 고쳐주니까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1번이 답이 된다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가정했느냐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연습량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가게 되면 돌연변이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 순수 가계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세 가지 형질이 나와져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는 X염색체에 존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 가는요,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다가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대문자가 모두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A하고 B의 성별을 가려냈는데, 가려놨는데 우리는 찾을 수 있죠. A는 여자고요, B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 지금 범례에는요, 가와 나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 5번, 6번은 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만 발현되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만 발현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형질이 다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에 대해서는요, 2번, 4번, B에서만 다가 발현됐대요. 그럼 나머지에서는 다가 모두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바로 써보자. 2번, 4번, 그 다음에 B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계도를 보고서는 뭔가 우열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찾아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고 보니까 1번, 2번이 둘다 나가 발현된 부모인데, 4번에서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정상이 열성이다. 나 발현 유전자가 우성이다. 그러면 라지 B가 나 발현 유전자, 스몰 B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이 3번하고 A는, 지금 A는 가나만 가려놨을 뿐, 다에 대해서는 알려준 거야. 왜냐면 2, 4번 B에서만 다가 발현됐다고 했으니까 A에서도 발현 안된 거야. 그럼 3번에서도 발현 안 됐는데 B에서 다가 발현됐대. 그러면은 부모에게서 없던 유전자가 자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왔으니까 자손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다. 아, 다 발현 형질은 열성 형질이 되는 거고, 그럼 스몰 D가 다 발현 유전자, 그 다음에 라지 D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먼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해서는 뭐 주는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에서 스몰 A하고 스몰 B를 더한 값, 그 다음에 라지 D에서 라지 B를 뺀 값,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여기 기억하고 니은을 더한 값이 4이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나중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5번 구성원에서 스몰 A하고 스몰 B의 합이 3이다라는 걸 먼저 이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합이 3이다라는 거, 두 유전자의 합이 3이다라는 건 어떤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두 유전자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 플러스 2 아니면 2 플러스 1일 테니까. 맞지? 아, 그러면 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발현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하나의 라지 B를 가지기는 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스몰 A도 있고 스몰 B도 존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라지 B도 하나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스몰 B만 두개 가지는 1 플러스 2는 성립이 될수 없겠죠. 아,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은 5번은 라지 B, 스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는 스몰 A, 스몰 A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우열이 결정이 되네. 왜? 스몰 A만 가질 때 가가 발현됐으니까 A는 가발현 유전자, 라지 A는 정상 유전자. 아, 그래서 먼저 우열 관계는 다 찾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지금 가에 대해서 이제 열성 형질이다라는 거를 찾아냈는데, 여기에서 아빠하고 딸,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여기 3번하고 6번을 봐볼까? 3번은 아빠가 정상입니다. 그치? 근데 6번, 딸은 가가 발음됐어요. 그러면 쌤이 알려준 공식, 아정딸정에서 열성 유전이니까 아정딸정에 위배되죠. 아빠가 정상이면 무조건 딸도 정상이어야 된다. 이건데, 그거에 위배된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XM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다. 열성 유전인데 XM색체 유전이 아니니까 얘는 무슨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가에 대해서 유전 저장을 쓸수 있는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가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모두 스몰 A, 스몰 A다. 그래서 4번, 1번, 그 다음에 여기 6번 모두 스몰 A, 스몰 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받고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4번, 5번이 모두 스몰 A, 스몰 A만 가지니까 2번이 스몰 A 하나 줘야 되는데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3번도 마찬가지로 6번에게 스몰 A 줘야 되는데 가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몰 A의 값을 6번, A하고 B, 6번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A하고 B는 스몰 이 A라는 애가 스몰 A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 다음에 요 B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기에서는 뭔지 알 수는 없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알수 있죠. 뭐요? 5번이 7번에게 스몰 A밖에 못 주니까 요 B는 라지 A를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 요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나하고 다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나에 대해서 그 우성 유전이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는 모르더라도 여자인 경우에는 나가 써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스몰 비비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보니까 여기 2번, 5번은 나가 써 있고 7번이 나가 안써 있네. 6번도 나가 써 있는데. 아, 그러면 7번은 우리가 스몰 비비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스몰 비비니까 여기에서 스몰 비 하나는 5번으로부터 받고 여기 비로부터 스몰 비를 하나는 받았어야겠다. 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지금 라지 D에서 스몰 라지 B를 빼준 값, 요걸 우리가 체크를 안 했잖아요. 아직 사용을 안 했는데 5번에서 보니까 라지 D에서 라지 B를 빼준 값이 제로래요. 그러면 이두 값의 DNA 상대량이 같아야지만 제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5번에서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찾아냈으니까 얼마에서 빼줘야 된다? 1에서 빼줘야 된다. 아, 그러면은 이 5번은 라지 D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라지 D의 값이 하나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라지 D, 스몰 D밖에 될수 없죠. 상인지 성인지는 모르더라도 여자는 어쨌든 한 쌍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라지 D, 스몰 D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다에 대해서 정상이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는 라지 D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거 되겠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B가 다가 발현이 됐으니까 이 다는 어떠한 그 유전이었냐면, 아까 라지 D가 정상이었고 스몰 D가 다발현 유전자 있으니까 얘는 아직 상인지 성인지는 모르지만 스몰 D만 가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상염색체여도, 성염색체여도 무조건 여기 딸에게는 스몰 D를 하나는 줘야겠죠. 그래서 7번은 라지 D 스몰 D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스몰 D만 가진다라는 것은 성염색체 유전일 때도 스몰 D를 엄마로부터 받아야 되고, 상염색체 유전일 때도 스몰 D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A도 스몰 D를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우리 D에 대해서는 알려줬잖아. 다에 대해서는 요 A가 정상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정상이라면 라지 D를 하나 가져야 되니까 얘도 라지 D 스몰 D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에서 라지 D의 값은 1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번 같은 경우에는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도 라지 D를 하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아직 모르니까 얘는 이따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번을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나는 발현이 되었고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D를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B도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라지 B도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6번에서 이 라지 B하고 라지 D가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은 그 기억하고 니은에서 요 값을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6번에 이 라지 D에서 라지 B의 값이 니은이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억 더하기 니은의 합은 4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니은이라는 값은 무작정 커질 순 없어요. 두 유전자의 그 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기억이 4일 거고, 니은이 1일 때는 기억이 3일 것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이제 2로 가는 경우에는 뭐가 0, 2, 뭐 4,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부터는 더 커지지 않을 것 같고, 요두개 정도만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이 0이고, 기억이 4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얘는 스몰 a하고 스몰 b의 합이 4가 된다라는 건 2, 2, 2 플러스 2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몰 a 두 개, 스몰 b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b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스몰 b를 하나는 적어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라지 a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스몰 a, 스몰 a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요 기억 플러스 니은이 합은 4라는 값에 의해서 4하고 0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니은이 1, 기억이 3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이 된다라는 소리는 아까 여기 라지 A하고 그 있으니까 스몰 A가 1, 그 다음에 스몰 B가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스몰 B가 두개 나온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남자인데 스몰 B가 두개 나왔다? 그 말인즉슨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문제에서 이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다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이 다, 그 B는요, D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쓸수 있어? D에 y구나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라지 d가 제로죠. 라지 d 제로니까 얘도 라지 b 제로다. 그래서 0, 0 여기까지도 딱 들어맞잖아. 그치? 자, 무슨 점이 없으면 이제 기억 3, 니은 1 이렇게 가지고 쭉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까지도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유전자형을 이 a는 어떻게 쓸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a에서 라지 d의 값이 1이니까 라지 b의 값도 1이 나와서 1-1에서 0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라지 b가 하나 있다. 라지 b 하나 있으니까 얘는 라지 b 스몰 b겠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얘가 이제 라지 b 스몰 b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제 나머지에서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B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얘는 스몰 B, 스몰 B잖아요. 그러면은 3번이 스몰 B를 줬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B, 스몰 B다. 이렇게 결정이 되며 3번은 다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라지 D의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라지 D에서 라지 B를 빼준 값이 1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b죠. 그치?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값이 1이 나오게 되려면 2-1밖에 안 되겠죠. 아, 그래서 얘는 라지 d, 라지 d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라지 b, 스몰 b구나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기를 보면서 나머지 것들 좀더 채울 것이 있거든요. 보기 보면서 이제 나머지 것들 채워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어. 근데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최세포 한 개당
스몰 D의 상대량이 니은인 사람.

이라고 되어져 있어. 니은은 우리가 1이라고 찾아냈잖아? 그럼 스몰 DNA 상대량이 1인 사람이 5명이 맞니?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구한 것 중에 A 해당이 되죠? 스몰 D 하나고, 그 다음에 5번 하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도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보지 않은 1, 2, 4번만 보면 될 텐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다가 발음됐으니까 small d의 y, 4번도 되네요. 그 다음에 1은 large d의 y일 테니까 안될 것이고, 2는 다가 발음이 됐으니까 small dd이겠다. 그러면 얘는 DNA 상대량이 2니까 1인 값은 해당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5명.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은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져 있어. 자, 우리가 2에서 나에 대한 표현형만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나가 발음됐으니까 얘는 라지 B를 이렇게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4번이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는 스몰 BB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스몰 BB니까 얘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라지 A 가지니까 정상이고요. 나에 대해서는 라지 B 가지니까 나가 발현됐고, 다에 대해서는 이제 발현이 됐죠. 나다이. 나다의 표현형을 가질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5번하고 B를 다 구했으니까 할수 있죠. 5번이 small a, small a, B가 라지 A, small a입니다. 그쵸? 자, 이 사이에서 라지 A, small a, small a인데, 가에 대해서 정상인 거는 얘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B에 대해서는 라지 B, 스몰 B가 5번이고요. B는 스몰 B, 스몰 B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도 두 가지 유전자형 나오게 되고, 나가 발현된다라는 건 얘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5가 라지 D의 Y, 그 다음에 B가 라지 D의 스몰 D죠. 5가 라지 D의 스몰 D, D는 스몰 D의 Y 이거니까 라지 디 스몰 디, 스몰 디 스몰 디, 라지 디 와이, 스몰 디 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가 발현되려면 스몰 디만 가져야 되니까 얘네 둘이네. 그치? 그럼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 얘네 셋을 곱해주면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8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주고, 디가 틀렸으니까 니은만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이제 돌연변이가 있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계도를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자, 가나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X염 색체에 있고, 한 개가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리고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가족 구성원의 성별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1은 남자. 2, 3 모두 남자. 그리고 4만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표현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것들은 한번 써볼게요. 어머니는 나다가 발현이 되었어요. 그치? 그다음에 자녀 1은 가가 발현되었고, 다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 자녀 2는 나다가 발현이 되었고,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다가 발현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녀 4는 모두 정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인데, 이 DNA 상대량이 무엇이냐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이렇게 2233012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그냥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223012. 그러면 얘가 3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얘는 스몰 A도 하나 갖고 있고, 스몰 B도 하나 갖고 있고, 스몰 D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3이라는 숫자 자체가. 맞지? 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에서 알수 있는 정보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먼저 여기에 자녀 3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XXY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정상적인 가계도는 포함 안 시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블리 1에 일어난 염색체가의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와 그 다음에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난 자녀 3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얘네들의 우열과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가계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얘네들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지 봐야 돼. 근데 부모가 모두
가에 대해서 정상이야. 가에 대해서 정상인데 가라고 써져 있는 1번이 태어났어. 아, 그러면 이 가가 열성이다.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라지에이 유전자, 스몰 A가 가발은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하나 가지는데 가가 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발은 유전자가 스몰 A인데 얘가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옆에 라지에이가 하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얘는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이 생기잖아. 아, 그러면 얘는 X염색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가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가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거니까 먼저 유전자형을 쓸수 있는 애들은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가에 대해서는 다 알려줬으니까. 그치? 그러면 아빠는 라지에이의 Y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어머니는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에이를 하나 갖는데 요 스몰 A를 줄수 있어야 되니까 라지에이 스몰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에이의 Y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요 3번은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보고, 4번은 정상이었으니까 라지에이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 나하고 다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나다 중에 이제 각각 남은 게 X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를 상염색체 유전이고, 다를 X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열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을 봐야겠죠. 자, 1번을 볼게요. 1번을, 나가 상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라지비의 스몰비가 될 겁니다. 그치? 라지비 스몰비인데 1번은 나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정상이 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라지비가 정상, 스몰비가 나발현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나라고 써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스몰비, 스몰비, 그 다음에 2번도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스몰비를 하나 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이제 라지비의 스몰비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X염색체 있는 거니까 D에 Y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쌤이 이제 가정한 거니까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볼게요. 그러면 X염색체 있으니까 D에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D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면 엄마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고, 얘가 이제 D를 받았을 때 다에 대해서는 안 알려줬으니까 우열 관계는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 요것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라지에이 스몰 A니까 여기 하나가 나오죠. 그치? 얘는 스몰 B니까 스몰 B의 DNA 상대량은 2라서 그것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 스몰 D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라지 D 스몰 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라지 B 스몰 B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두 개여야 되는 거니까 스몰 D에 Y여야지 스몰 B 하나, 스몰 D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봐봐요. 여기 X염색체에 있는 애들은 같이 연관이 돼 있을 거잖아. 아버지 쪽에서는 X염색체가 라지에이 스몰 D 연관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쪽에서는 지금 1번이 스몰 A랑 스몰 D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A, 스몰 D 연관돼 있고, 라지에이, 라지 D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 각각 연관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3번 같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다가 발현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라지 디 스몰 디일 때 다가 발현됐어, 엄마에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가 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다가 라지 디 유전자, 스몰 디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가 다가 발현됐다라는 것은 라지 D를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라지 A, 라지 D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라지 A, 라지 D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엄마한테 스몰 A, 스몰 D를 이렇게 받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하나라는 조건, 지금 스몰 A랑 스몰 B, 스몰 D가 하나라는 조건을 먼저 넘어서 버리게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라지 A, 라지 D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만족이 되는 것인데,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얘는 지금 나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B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한 개다라는 조건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D, 라지 D.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정상 난자여야 되는데, 얘를 지금 정상 난자니까 라지 A, 라지 D를 같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라지 A, 라지 D고, 그 다음에 아빠 쪽에서 라지 A, 스몰 D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 그치? 그러면 요거 이 XY를 아빠 쪽에서 줘야지만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클라인 팔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몰 D 하나 있고, 스몰 D가 하나 이미 스몰 B가 있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두 개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1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를 상염색체 유전자, 달을 성염색체 유전자라고 가정한 조건부터가 이제 틀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네를 이제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 우열 관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니까, 지금 나가 그러면 어느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X 염색체에 존재하고, 가나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겠네. 다가 상염색체에 존재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번부터 가는 거예요. 자, 1번은 스몰 B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스몰 A하고 스몰 B가 같은 X 염색체에 존재해.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쌤이 스몰 A에 스몰 B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스몰 B를 하나 가질 때 이제 나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이 스몰 B가 정상 유전자다. 그러면 라지 B는 나발현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나는 우성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1에 스몰 A, 스몰 B는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지. 스몰 A에 스몰 B.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B에 스몰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빠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스몰 B를 가지고 있겠다. 그럼 라지 A에 스몰 B. 이렇게 될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A에 라지 B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로부터 라지 A에 스몰 B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오려면 스몰 BB만 가져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스몰 A, 스몰 B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네. 아빠요.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 수가 두 개야. 그러면 지금 스몰 B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얘는 스몰 D를 하나 가져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스몰 D의 상대량이 1이어야 되니까 상염색체에 있는 다는 라지 D 스몰 D다. 근데 얘만 봐서는 지금 아빠의 다에 대한 형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열을 몰라. 근데 4번을 보자. 4번을 보니까 얘도 DNA 상대량이 1인 거가 두 개가 있대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라지 A 스몰 A니까 하나 있고, 얘는 DNA 상대량이 2니까 안 되니까, 아, 얘도 라지 D 스몰 D가 되면서 스몰 A랑 스몰 D 두 개를 만족시킨다. 그럼 라지 D 스몰 D일 때, 자녀 4는 다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라지 D가 정상 유전자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스몰 D가 다발현 유전자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열 관계를 다 따져봤으니까 얘만 이제 따져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우선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XY를 아빠 쪽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클라인 필터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아빠 쪽에서 라지 A랑 스몰 B를 이렇게 줬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B만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럼 엄마로부터 스몰 A랑 스몰 B를 받아야겠다. 요 경우만 해당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인 팔터 태어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 나는 열성 형질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우성 형질이었어. 그래서 기억 틀린 것이고, A와 B는 모두 X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A가 아빠의 다에 대한 형질이에요. 자, 이것은 그 정상이니까 X죠. 그 다음에 자녀 1은 어떨까? 자녀 1 같은 경우에도 얘가 하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라지 D 스몰 D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라지 D 스몰 D면 얘도 정상이겠네. 그래서 X다. 그러면 둘다 X 맞으니까 니은 맞는 것이고, 다음에
잔여 사이에서 스몰A, 스몰B, 라지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여기에서 스몰A, 스몰B, 라지A, 스몰B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A하고 스몰B, 이렇게 갖는 애와 라지D를 갖는 애는 생식세포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전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고요. 이제 5단원과 관련된 문제들, 남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천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이 나와져 있는 건데, 이 중에서 ABC가 양수림, 음수림, 지류 나와 있습니다. 자, 용암돼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건성천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건성천이의 개척자 우리 지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초원 형성되고 관목림 형성되고 그 다음에 빛이 센 지역에서 양수림 먼저 형성되며 호남림 다음에 음수림이 형성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는 이 지역에서 천이 시작 후 종다양성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치? 그리고 구간 1이 천이의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1차 천이다. 용암돼지에서부터 시작한 건성천이, 1차 천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우점종은 C의 우점종보다 약한 빛 조건에서 잘 생장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B는 양수림이니까요. 이 B의 양수림의 우점종은 양수들, 즉 빛이 강한 지역에서 곳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니까 C의 우점종보다 빛이 강한 빛에서 잘 생장한다라고 해서 니에는 틀리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식물 군집의 종다양성은 극상일 때가 가장 높대요. 극상은 이제 천이의 마지막 단계, 안정화 단계인데 중기의 종다양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틀렸다라고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만 정답으로 1번 답이 되는 것이고, 다음 19번으로 가서 그림 가와나는 동일한 조건에서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작용은 기생과 상리공생 중에 하나래요.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기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한 종은 이익을 얻고 한 종은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상리공생이라는 거는 두 종 모두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가나 중에 가가 단독 배양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은 가나가 그 단독 배양과 혼합 배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독 배양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둘 다 이익을 얻은 가를 혼합 배양해서 상리공생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얘를 단독 배양으로 보면 얘는요 둘 다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 아, 그러니까 기생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기 기억에서 나는 단독 배양했을 때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한 개체군이라는 것은 동일한 종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A하고 B는 종 A와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종 A와 B라는 것 자체가 다른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한 개체군 이룬다 틀렸다 라는 것이고, 구간1에서 B의 환경저항이 작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구간1에서 이런 말 안 나오더라도 어떠한 구간이 나오더라도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은 없습니다. 환경저항은 모든 구간에서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경저항이 작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환경저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노폐물일 수도 있고 천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환경저항은 얘네들이 이제 구간에서 개체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요. 알겠죠? 환경저항은 어떤 구간에서든 작용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얘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질소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네요.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이고, 1과 2는 질산화 작용과 질소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산화 작용하고 질소고정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산화 작용은 뭐예요? 질산 이온이 된다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NO3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질소고정이라는 것은 이제 공중방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세균에 의한 것이라면 대기 중에 N2가 NH4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과 2가, 1과 2가 질산화와 질소 고정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대기 중에 N2가 기억으로 전환되고 있는

0: 플러스 되면서 요 1이 질소 고정 되겠죠. 그러면 이 2는 질산화 작용이 되면서 이 니은이 NO3 마이너스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NO3 마이너스가 N2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탈질산화 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은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한다면 분해자에 의한 작용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져 있어.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찾아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분해자는 어때요? 질소와 화합물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NH4+ 상태로 바꿔주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산화 세균은 2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질산화 세균은 2에 관여한다. 맞죠? 질산화 작용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질소 고정 작용은 누구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질소 고정 세균에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조토박터도 있지만 뿌리옥 박테리아를 우리 수능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뿌리옥 박테리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소 순환은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에서 모두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개념에서 공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에서 주어졌잖아요. 지금 N2를 이렇게 NH4+로 바꾸고 NH4+를 NO3-로 바꾸는 과정이 해양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모두 일어난다 라는 거 맞게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귿. 분해자에 의해 낙엽의 질소화합물이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떨어진 낙엽의 질소화합물이 암모늄 이온으로, 기억이 NH4+ 암모늄 이온이니까 이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분해자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으로 골라서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7회 문제도 20번 문제까지 함께 다 풀어보면서 우리가 박수현 쌤과 쌤과 해서 1회부터 7회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OT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문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문제풀이 전략을 찾아내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전략 찾아내시길 바라겠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14강이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달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부족한 부분 많이 많이 채우셔가지고요. 우리 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강의까지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7회차 문제 풀어보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이 엘니뇨 라니냐는 자료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이죠.

자료 해석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이 자료 해석에 대한 선지를 묻는 것도 되게 다양한 선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등장했던 것들이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기출 문제 많이 확인을 하시고요. 기출에서 어떠한 선지까지 다루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12번 문제에도 별표를 쳐놨어요. 비슷한 닮은꼴 유형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자료가 또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선지를 해석하는 방법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번 자료는요. 관측한 수온이 20도씨 이상인 해수층의 부피 편차, 즉 따뜻한 해수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A랑 B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엘니뇨 라니냐 공부가 좀잘 되어 있어. 그래서 잘할수 있어 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해서 판단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 아직 내가 이 엘니뇨 라니냐에 좀 부족해. 그럼 내가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판별해서 A와 B 시기를 내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요게 좀안 되시는 분들은요. 엘니뇨 라니냐의 상황을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한정된 시간에서 빨리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판별을 해서 요 값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이 값을 맞춰주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일단 여러 번 하다 보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과정 거치지 않고선 이 자료를 바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엘니뇨나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난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어. 그럼 그 시기에 대한 걸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자료에서 A랑 B 시기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판별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겠지. 나는 한번 엘니뇨 시기를 가정하고, 그랬을 때 20도씨 이상의 해수층의 부피 편차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자, 엘니뇨 시기야. 그럼 여기가 서태평양 쪽. 그리고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겠지. 근데 이 엘니뇨 시기는 평소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그렇죠, 약해지는 시기잖아요. 따라서 무역풍의 세기가 평소보다 약해지더라. 선생님이 이거 순서, 번호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면 원래 서쪽으로 해수가 많이 이동했었는데 그 서쪽으로 이동했던 따뜻한 표층 해수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올 거거든. 이게 2번.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가 원래보다 완만해지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승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더라. 그러면 지금 서쪽으로 이동했었던 따뜻한 해수들이 동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더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더라. 근데 이 엘니뇨가 대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었지. 그래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수온이 몰려오면은 우리 수온이 따뜻해질수록, 즉 따뜻한 해수층이 이동한 곳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더라. 따라서 상승기류, 구름대도요,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고, 상승기류가 원래보다 동쪽에서 생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엘니뇨의 기본적인 모습이더라. 되죠? 자, 그럼 또이 문제에서는 20도씨 이상인 해수층의 부피 편차, 즉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 편차를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엘니뇨 시기에는요, 따뜻한 해수층이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평소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요.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더온 거잖아. 그럼 평소보다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증가한 거니까 편차는 플러스 값, 평상시보다 높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플러스 값, 서태평양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게
엘니뇨일 거야. 자, 그럼 볼게요. 동태평양이 지금 점선이거든. 동태평양에서 플러스 값 가지고 있고, 서태평양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게 A네. 그러니까 이 A가, 아,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반대인 B가 라니냐겠지. 서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의 부피가 더 많아졌어. 왜냐? 동태평양에 있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버렸거든. 그럼 동태평양은 부피가 더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 요게 라니냐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을 했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B 시기와 비교할 때, 라니냐와 비교할 때,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 골라봐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때마침 너무 잘했다. 엘니뇨 시기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나는 디귿을 판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염록소의 농도 물어보았어요. 자, 서태평양에서는 지금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더 이동했기 때문에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소보다 좀 낮아졌을 거야. 그런데 우리 염록소의 농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록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지고. 자, 따라서 염록소의 농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해수의 증발량. 그럼 우리는 이 해수의 증발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해수의 증발은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거든.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엘니뇨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승기류도 잘 발달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증발량이 더 많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맞는 얘기. 증발량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증기량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요거까지 체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서태평양에서의 기압 편차 빼기 동태평양에서의 기압 편차 값이 플러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서태평양에서 지금 하강기류 발달했잖아. 하강기류는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이죠. 따라서 서태평양의 기압 더 높아진 거고요. 동태평양에서 상승기류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가까워진 거니까요. 기압 편차 마이너스 값이더라.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빼줬으니까 이 값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 맞네. 따라서 니은 디귿 답은 5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보면요, 해수의 증발량, 니은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해수의 증발량이 많다는 건 결국에는 수증기량이 많은 걸 의미를 하더라. 요것과 관련된 닮은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과 닮은꼴 문제가 24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자, 가해 자료를 보세요. 가해 자료에서 이미 수증기량 편차 값을 주고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량이 많아서 수증기량도 많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서 지금 이 수증기량이 서태평양의 수증기량이거든요. 그래서 서태평양의 수증기량이 평소보다 많다라는 건 그만큼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많이 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B가 라니냐 시기, 평소보다 수증기량이 적은 A가 엘니뇨 시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자료를 가져온 게이 나의 그림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나가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알 거예요.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의 해수면은 높아지고 동태평양의 해수면 낮아져요. 엘니뇨 시기에는 반대예요, 라는 건알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동경 140도. 이거 선생님이 6회차 할때 설명했었는데, 동경 140도이지만 사실 이게 서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이거는 경도 값이더라. 서경 100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 서태평양은 요 서쪽에 딱 여기 한 지점. 동태평양은 동쪽의 한 지점, 페루의 딱그 앞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 우리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개념서에도 무조건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동태평양이요, 그냥 요 동쪽에 페루 앞바다예요, 여기만 동태평양이 아니라요, 이 페루 앞바다와 이 적도에서 여기 중앙 태평양까지 둘러싼 요 부분 있죠?
요렇게 막대기처럼 된 부분.

여기가 전부 다 동태평양이랑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전부 다 동태평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태평양이랑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됐죠? 이 막대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요 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선으로 그은 부분이 전부 다 점선,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태평양은 어디냐? 서태평양은요, 요 막대기를 둘러싼 부메랑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그림 많이 본것 같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더잘 보이게 그려줄게요. 요렇게. 막대기를 둘러싼 요 부메랑 부분. 여기가 바로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메랑 부분은 전부 다 플러스 값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 중앙을 찍어놨어. 중앙을 찍어놓고 여기에 값이 어떻게 변해요? 라는 문제, 기출문제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어? 여기는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닌데? 서태평양도 아니고 동태평양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막대기, 요 구간은 전부 다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것이더라. 그걸 둘러싼 부메랑이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것이더라. 라는 걸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서태평양은 높아진 거고 동태평양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 라니냐 시기, 가의 비시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우리 기후 변화의 지구 외적인 요인, 천문학적 요인.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자, 보면요. 자료에서 경사각과 이심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차 운동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다음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요. 남반구. 남위 30도. 남반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남반구에서 ABC의 측정한 서로 다른 물리량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역이 1월과 7월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자, 봐봐요. 기역이 어느 시기에 이제 태양의 남중고도야. 그럼 우리는 남중고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생각해줘야 돼요. 자, 남중고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일단 첫 번째로 계절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을 판별을 해줬으면 뭘 확인해줘야지 남중고도라 할수 있을까? 남중고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계절, 그 다음? 맞아요. 경사각입니다.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사각이 클수록 여름철에 남중고도는 높아지고 겨울철에 남중고도는 낮아질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봅시다. A랑 B가 있어. 네, A랑 B가 있는데 C는 지금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기 때문에 남중고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경사각이 같으니까. 근데 A는요,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은 식이고 B는 현재보다 경사각이 큰 식이거든. 근데 봐봐요. 경사각이 작은 A 시기에 오히려 남중고도 높아졌지. 경사각이 큰 B 시기에 오히려 남중고도 낮아졌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곳은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계절은 여름이야, 겨울이야? 이게 일단 돼야 돼요. 그렇지. 남중고도가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겨울이어야 돼. 그럼 봐봐요. 기역에 1월 또는 7월이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이어야 돼. 그러니까 1월이야, 7월이야. 1월이요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왜냐? 문제에서 여기 지금 남반구라고 했거든. 아, 여러 번 꿨네. 그쵸? 남반구이기 때문에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입니다. 북반구는요, 남반구는요, 7월에 겨울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역은 1월이 아니라 7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땡. 잘 보셔야 돼요. 함정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잘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마이너스이다 라고 했는데, 기온의 연교차 편차예요. 자, 기온의 연교차 편차.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스텝을 차례대로 밟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 스텝 1. 제일 쉬운 게요, 경사각에서 판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경사각에서 판별되는 게 제일 쉬운데, 다행히도 A랑 현재는 경사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럭키한 거. 자, 경사각이 언제가 더 커? 현재가 더 커. 그러니까 경사각이

A가 현재보다 더 커. 그럼 우리 벌써 답 나온 겁니다. 기온의 연교차는 경사각이 클수록 큰 거잖아. 그런데 지금 A는 현재보다 경사각이 작으니까 기온의 연교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니은 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스텝 1에서 끝나면 2, 3로 안 내려가셔도 돼요. 여기서 끝내주셔야 됩니다. 실전에선 우리 시간이 생명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은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지. 경사각에서 판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사각이 똑같아. 예를 들어 C 같은 거. C는 지금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스텝 1에서 해결이 안된 거야. 그러면 스텝 2로 가야 돼. 스텝 2는 무엇이냐? 경사 방향. 선생님, 세차 운동 안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경사 방향은 따져줘야 됩니다. 왜냐? 경사 방향에 따라서 북반구가 연교차가 클지, 남반구가 연교차가 클지가 정해지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A랑 현재 할때 전부 다 지금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사 방향에 따라서 남반구의 연교차가 어떤지 봐야 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차 운동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현재랑 경사 방향은 똑같아. 현재의 경사 방향일 때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시기야, 작은 시기야? 남반구는 지금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이거든요. 따라서 연교차가 큰 시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 현재는 북반구가 연교차가 작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시기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 그럼 경사 방향에서 이걸 판별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토대로 스텝 3로 넘어갑니다. 20률. 요두 번째로도 결론이 안 나면 그때 20률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20률은 일단 A랑 현재를 비교를 해. 봐볼게요. A랑 현재 20률을 비교를 하면 A는 20률이 0.02보다 작고 현재는 0.02이기 때문에 20률은 A가 더 작아요. 됐죠? 근데 20률을 비교할 때 스텝 2가 필요해. 왜 필요하냐? 스텝 2에서 지금 A랑 현재 이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률은 연교차가 큰 시기면 20률이 클수록 연교차가 더 커져. 근데 만약에 이게 연교차가 작은 시기다? 라고 하면 20률이 클수록 연교차는 더 작아져요. 왜냐? 이 연교차 자체가 20률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20률이 크면 연교차가 커졌던 곳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연교차가 작았던 곳은 20률이 크면 연교차가 더 작아지는 거더라. 이 개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현재 20률은 A가 현재보다 작잖아. 근데 둘다 연교차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률을 고려했을 때도 연교차는 A가 현재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스텝 3까지 와도 A가 현재보다 연교차가 작은 거더라. 근데 우리가 스텝 3까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냐? 이 문제에선 스텝 1에서 이미 해결됐거든.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해결 안 됐어. 여기서도 해결 안 됐어? 그럼 20률까지 와야 되는 거다. 이 과정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니은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ABC 중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량. 자, 봐봐요.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 양. 이걸 딱 보면은, 아, 무엇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되겠구나가 이미 떠올려야 돼요. 자, 봐봐요.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려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 거리가 가까워야 돼.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식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가장 가까워야 돼. 근데 봐봐요. 원일점에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일점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 문제는요, 내가 선지를 보았을 때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점 거리가 가장 짧은 시기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원일점 거리가 짧으려면 어떤 값이 변해야 돼? 그렇지. 원일점 거리에 영향을 주는 건 20률이에요. 20률이 어떨수록 원일점 거리가 짧더라? 그렇지. 20률은 원일점과 근일점을 만든 요인이기 때문에요. 20률이 커지면 원일점, 원래 멀었던 거리는 더 멀어지고요. 원래 짧았던 근일점 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20률이 작아지면은 원일점 거리 작아지고 근일점 거리 길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일점 거리가 짧다는 건 20률이 작다는 거더라. 그러니까 ABC

중심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니까 근일점 거리는 길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짧아지는 거더라. 그래서 원일점과 근일점, 요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요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개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 니은 디귿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요 문제 우리 6회차에서도 비슷한 거 풀어 봤었죠. 14번 문제를 보시면 두 주계열성 A랑 B가 나왔고요.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그래프를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더라. 따라서 람다 맥스도 B가 더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A의 표면 온도가 B의 표면 온도보다 낮겠구나라는 것을 그래프의 형태를 따라서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5회차 할 때였나요? 분광형에 따른 F, G, K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 크게 세 가지는 좀 알아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성수소의 흡수선이었어요. 중성수소의 흡수선은 어디에서 최댓값을 가지더라? A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중성수소의 흡수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슘 이온선. 칼슘 이온선은 K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졌죠. 그래서 칼슘 이온선은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라고 한게 헬륨선이었습니다. 헬륨선은 O형별, B형별처럼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요, 칼슘 이온선, 이온화된 칼슘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흡수선이 강하다라는 뜻은 아래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강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A는 칼슘선이 더 강해. 반면에 B는 수소,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도, 아,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표면온도 좀 높은 별. 칼슘 이온선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표면온도 좀 낮은 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도 있더라.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별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 별이 주계열성이고.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크죠. 따라서 A가 더 작습니다. 기억땡. 니은입니다.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클수록 색지수 값이 작죠. 따라서 표면 온도가 더큰 B가 색지수가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보기. 이렇게 선생님처럼 먼저 판별해서 내가 부등호를 그려줘. 그런 다음에 문장을 읽으면 훨씬 더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내가 자신 있는 걸로 판별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게더안 헷갈리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디귿입니다. 별의 색깔이 노란색인 별. 별의 색깔이 노란색인 별은 우리 지금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즉, 이온화된 칼슘선이 강한 별이겠지. 따라서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비슷한 문제 나왔습니다. 별의 물리량에 대한 문제이고요. 우리 별의 반지름과 그리고 람다 맥스과 그리고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별에 대한 물리량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별 ABC가 있고 반지름은 지금 태양을 기준으로 상대값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표면 온도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람다 맥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통해서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더라. 왜냐?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랑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더라. 그쵸?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면 온도의 B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선생님이 또 문제풀이에서 팁을 하나 주자면, 요 식을요,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양변에 표면 온도를 곱해주시면, 그러니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곱하기 표면 온도는 항상 값이 일정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쉽게 우리가 표면 온도의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게 람다맥스가 제일 크니까 표면 온도가 제일 작

거거든요. 그럼 이걸 1로 둬. 이것도 1이겠지. 근데 이때 람다맥스 곱하기 t가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럼 500 곱하기 1은 500. 그럼 250 곱하기 2는 500이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표면 온도의 b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역수치라는 게이 문제에서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 문제에서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요런 방법을 통해서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반지름 알고 있고요. 표면 온도의 b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광도를 구할 수 있더라. 됐죠? 자, 광도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광도는 비례하더라.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별 A를 한번 잘 보세요. 별 A를 보니까 반지름이 1이야. 상대값이 1이야. 근데 표면 온도도 상대값이 1이에요. 그러면 반지름 1이고, 표면 온도도 1이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광도도 만약에 1이다. A의 광도가 1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같아요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광도를 지금 상대값으로 나타냈을 때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이랑 같아요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통해서 구해주면은 자, B 볼게요. B는요,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 그리고 표면 온도는 2니까 자, 요거를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 거기에다가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16. 이렇게 되겠지. 됐죠? 광도. 그 다음에 C 볼게요. C는요, 반지름이 태양의 10배이고 표면 온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1의 4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0의 제곱.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 빼기 니은을 구해보래요. 절대 등급을 비교하라. 그런데 광도가 100배 차이네. 우리 밝기가 100배 차이면 등급은? 5등급 차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기역 빼기 니은은 5이다 맞는 얘기. 여기가 지금 광도가 더 작으니까 절대 등급 값이 더큰 것까지 부호까지 신경 쓰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ABC 중에 광도가 가장 큰별 구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광도를 싹다 구해놨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광도가 가장 큰 별이 누구냐? C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자,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에서 지금 B의 광도 계급은 3이다. 그러니까 3이면 거성이지, 거성. 거성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B는요,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야. 근데 절대 등급은,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는 아니지만 표면 온도가 높은 편이죠. 그쵸? 표면 온도가 높은 편이고, 광도는 근데 되게 낮은 편이란 말이야.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아. 그리고 반지름이 되게 작아. 태양의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이것은 거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에 해당하겠지. 따라서 거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이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기 때문에요.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던, 6회 차에서 열심히 했었었던 등급과 밝기의 관계 구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외워놓으라고 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1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이거 밝기 2.5배. 등급은 생략하고 쓸게요. 그 다음에 5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밝기 100배 차이. 이때 물론 등급값이 작을수록 밝기는 밝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등급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5등급 더하기 5등급이니까 밝기 10의 4제곱배, 만배 차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이거 외에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있었죠. 등급이 2등급 차이면 2.5 곱하기 2.5니까 6.25배의 밝기 차이. 등급이 3등급 차이면은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를 하면 16배 차이 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던 거. 1등급에 2.5배, 2등급에 6.25배, 3등급에 16배, 5등급에 100배. 요거 외워두셔야 되더라. 이걸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우리가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다 구할 수가 있더라. 4등급은 5등급 빼기 1등급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2.5 해주시면 40이었죠. 6등급은 5등급 더하기 1등급이니까 100 곱하기 2.5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50배.

때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등급은요. 5등급 더하기 2등급으로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6.25 해서 625배 이렇게 될수 있고요. 8등급도 비슷하죠. 5등급이 지금 100배니까 여기 되게 쉽습니다. 5등급 더하기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16 해서 1600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9등급은 이번엔 우리가 요렇게도 할수 있겠지. 10등급 빼기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만에서 2.5를 빼주니까 4000이구나. 4100이구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5등급 더하기 4등급이니까 100 곱하기 40이라 4100이구나. 이렇게 해주셔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급과 밝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수능에서 반드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따라서 우리 답은 3번이라는 거 했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비슷한 닮은꼴 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의 형태로 우리 9월 모의평가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쵸? 수능.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보시면 표면 온도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어요. 표면 온도랑 반지름이 상대 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광도 구할 수 있겠지. 광도 구해주시고, 광도를 구해주신 다음에 광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등급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번에 절대 등급이 아니라 겉보기 등급으로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아, 절대 등급과 그리고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때 또 사용해 주셔야 되는 공식이 겉보기 밝기는 반지름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광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더라라는 식을 이용하는 게 우리 수능 모의평가에서 상당히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과 관련된 문제 빠삭하게 풀줄 아셔야지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서 이 닮은꼴 유형 문제 반드시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그림 가는 어느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느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가는 보니까 요거 딱 보니까 양성자, 양성자가 충돌해서 헬륨 원자에게 만들어지는 PP 반응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 6개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 핵 하나랑 수소 원자 핵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나를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주계열의 단계인 거죠. 보니까 좀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고요. 거의 태양이랑 같은 태양의 광도를 가지고 있고, 표면 온도 한 5800K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태양이랑 거의 같은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별의 진화 과정이구나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A는요, 지금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는 중이에요. 따라서 A는 원시별 단계에 해당하겠고요. 이때 중력 수축하면서 점점 중심부의 온도 높아지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 가해 반응을 포함하겠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 중심부에서 수소를 연소시키다가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고갈이 되면 중심부의 헬륨 핵은 수축하고 외곽부는 팽창하면서 거성으로 진화하죠. 그러고선 선생님이 요거 굉장히 문제 푸는 동안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광도의 피크점을 찍는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부분이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행성 상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더라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나의 A, 원시별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아니지. 수소 핵융합 반응은 주계열 단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니은입니다. 나의 B에서 C. 나의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이거?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잖아.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바깥층은 팽창한다? 맞는 얘기죠.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이때 기억할 거,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H활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이때 중심부는 다르죠. 바깥

중심부는 팽창하지만 중심부는 뭐 하고 있을 것이다?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도가 1억 케빈에 도달할 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더라. 자, 디귿입니다. 별의 평균 밀도. 우리 평균 밀도는 반지름이랑 반대였어요. HR도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더라. 따라서 우리 밀도는요, B보다 C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B가 C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다. 니은이 맞기 때문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말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17번 문제가요, 역시나 우리 식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또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방법만 확실히 습득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쌤이 도와줄 테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볼게요. 가의 이제 탐구 과정을 보면은 태양의 반지름과 질량을 넣고, 그러니까 별은 태양이고, 그리고 행성은 목성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넣고, 그런 다음에 행성의 공전계도면을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설정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을 변화시키면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자, 그럼 기억해볼게요.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이다. 그렇지. 중심별을 행성이 이렇게 관통할 때, 그때 일어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 관측하는 거, 식현상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맞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기역을 3배만큼 증가시키면, 근데 기역이 행성의 반지름이야. 그럼 다음 장 한번 봐볼게요. 기역이 행성의 반지름인데, A가 무엇이냐면요, 밝기 변화량입니다. 자, 이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런 그림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점마다 T1, T2, T3, T4 이런 그림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일단 원을 다섯 개 그려야 돼요. 원을 다섯 개 그려야 돼요. 자, 봐봐요. 큰 원을 하나 그려요. 이 원을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쌤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게 그려도 절대 문제 푸는데 상관없습니다. 원을 그리고 이 원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왜냐, 아까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계도면이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부를 관통하는 선을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을 4개를 더 그려야 되는데, 이번엔 좀 작은 원을 요 끝에 하나, 요 끝에 하나, 똑같은 크기의 원을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이 원들의 중심을 이렇게 다 찝어줘요. 그럼 우리 문제풀 준비 완료.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이때 A는 무엇이냐? 원래 이 지금 목성이겠죠? 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행성이 지나가는 동안 원래는 중심별을 하나도 안 가렸어. 그러다가 행성이 중심별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 행성의 면적에 의해서 중심별이 최대로 가려진 시점이 이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해되셨죠? 요런 상황이 되는 거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결국에 이 A, 밝기 변화량이잖아. 이 밝기 변화량은요, 전체 중심별의 면적에서 행성이 차지하는 면적, 행성이 가려지는 요 면적만 밝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안 보일 테니까. 요 값이 A거든요. 근데 우리 면적이라는 건 2차원이거든. 2차원은 1차원에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 따라서 중심별의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두고 행성의 반지름을 small r이라고 둔다면 결국에 이 a 값은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행성의 반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을 것이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아까 기역이 뭐였냐면 행성의 반지름이 기역이었거든. 그럼 봐봐요. 기역이 3배가 되었대. 행성의 반지름이 3배가 되었대. 그러면 3배의 제곱이니까 9배지. 그러니까 A는 9배만큼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까지 풀었어요. 네, 이 문제의 당연히 하이라이트는 디귿입니다. 자, 디귿에서 보시면 기역을 감소시키면 요 값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프에서 T1, T2, T3, T4가 각각 어느 시점인지가 나와 있어. T1은 이제 막 식현상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막 식현상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건 어디냐? 지금 요 지점이지.

왜냐? T1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행성이 중심부를 가리기 시작할 거거든. 그 다음에 T2는요, 이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된 시점이야. 그러면 행성이 완전히 중심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가 T2야. 됐죠? 그 다음에 T3는 행성이 중심별을 완전히 가리고 있고,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 여기가 T3. 그리고 T4는 이제 식현상이 완벽히 끝나기 시작한 시점. 식현상이 완전히 끝나서 중심별을 완전히 벗어난 시점, T4. 됐죠? 자, 그럼 이때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 T3-T1. 이게 분모 있고, 분자에 있고, 분모는 T4-T3예요. 그죠? 자, 근데 봐봐요. T3, 분모부터 볼게요. T4-T3. 이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봐봐요. 요 중심이 이만큼 지나갔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지. 그죠? 근데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냐면, 행성의 반지름 더하기 행성의 반지름이야. 즉,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4-T3예요. 근데 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이게 걸린 시간이니까 여기에다가 공전속도 V를 곱해줘요. 속력.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될 거냐면은 2 곱하기 행성의 반지름이 될 거라고. 그치? 이때 동안 이동한 거리가 2 곱하기 행성의 반지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T3-T1.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T1이거든요. T1에서 T3를 가는 동안은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요만큼의 길이도 행성의 반지름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행성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여기로 딱 떼와서 붙여주면요. 결국에 T1에서 T3 동안 간 거리는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요 시기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시간 동안 V의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는 중심별의 지름인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공전속도가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4-T3 분의 T3-T1은 결국에는 행성의 지름 분의 이것도 사실 E가 약분되죠? 행성의 반지름 분의 별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저게 요식을 의미를 한 것이더라. 근데 지금 기억을 감소시키면 이라고 했거든. 기억을 감소시키면. 근데 이 기억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아까 행성의 반지름이 기억이었어요. 그럼 요 식에서 기억을 감소시킨다는 건 분모를 감소시킨다는 거거든. 그럼 분모를 감소시키면 이 전체의 값은 증가하게 되겠지. 따라서 분모를 감소시키면 이 전체 값은 증가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요.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풀수 있어야 되고, 요거랑 상당히 비슷한 기출 문제가요. 26학년도 6월 19번 문제거든요. 똑같죠? 똑같은데, 시점들이 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와 있고, 자, 이걸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실전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점점, 점점, 점, 그리고, 요점이 지금, 여기가 요 시점이잖아. 4t인 거야, 4t. 여기가 5t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15t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16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중심은 지금 10t가 되겠지. 요딱 중심점. 10t가 될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공전속도 v의 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은 행성의 지름만큼을 이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전속도에다가 4t에서 15t가 될 때, 그러니까 11t죠, 11t. 11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은 중심별의 지름을 공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수 있겠지. 우리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이 식현상 그래프 위에다 더 씌워서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심점이 시선 속도가 0이고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시선 속도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가 시선 속도 0인 곳, 플러스인 곳, 마이너스인 곳. 근데 우리 시선 속도는 파장의 변화량이랑 똑같이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파장의 변화량이 0인 곳, 여기가 적색 변이, 여기가 청색 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요, 이렇게 기출문제 잘 해석하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 주계열성 가나다가 나와 있고, 분광형이 나와 있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세개다 주계열성이니까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클 거예요. 따라서 광도를 비교를 해보면,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지금 A형 별인 나하지. 나의 광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가, 그 다음이 다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광도가 클수록 폭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폭도 나가 제일 크고, 가가 크고, 그 다음이 다여야 될 거야. 근데 지금 가에서의 폭이 0.6A6고, 그 다음에 나는 기여, 다는 니은이더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기역에서 기역은 니은보다 크다. 맞는 보기. 자, 니은입니다.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우리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따라서 다가 가장 먼 것이 아니라 다가 가장 가깝겠다. 나가 가장 멀겠더라. 따라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물어봤어요. 자,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단위 시간에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결국에는 광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이미 광도 구했었지. 광도는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다다라고 했으니까, 가가 나보다 많다라는 건 틀린 얘기죠.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더라. 그래서 기역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 은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요. 그림 가는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의 모습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규칙적인 형태가 없는 게 불규칙 은하이니까 A가 바로 불규칙 은하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타원 은하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하 문제를 풀때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나오더라도 이 은하의 평균적인 별의 색깔이 어떤지, 요 색깔을 알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는 지금 불규칙 은하죠. 불규칙 은하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B는요, 타원 은하예요. 타원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나를 보니까 나는요, A와 B의 색지수 분포를 기역과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더라. 근데 지금 색지수라는 건 색지수 값이 클수록 붉은색, 표면 온도가 낮은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이 전체적으로 색지수 값이 크죠. 따라서 니은이 B, 즉, 타원 은하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역이 지금 색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아서 푸른색을 더 띠고 있는 불규칙 은하 A에 해당하겠더라.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역 볼게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은 누가 더 적으냐? 자, 여러분들.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 역시나 별의 평균 색깔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파란색 별과 붉은색 별을 비교했을 때 파란색 주계열성은요,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주계열성이야.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고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수명이 어떻더라? 되게 짧아요. 단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명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이가 어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지. 반면에 붉은색 별만 존재한다는 건 나이가 어린 푸른색 별은 이미 다
죽어서 없고 나이가 많은 수명이 긴 별들만 남아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평균적인 수명이 짧은 A가 훨씬 더 적더라.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기억은 B의 색지수가 아니라 A의 색지수의 분포지, 색지수가 작은

정답 푸른색을 띠더라. 디귿입니다. 단위 시간에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빈도수. 이건 사실 기억이랑 같이 가는 거죠. 평균 연령이 젊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막 태어난 별들이 많다.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 근데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는 건 성가물질의 함량이 많다라는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빈도수는 A가 더 많아. 성가물질의 함량이 더 많아서 나이가 젊은 별이 더 많더라.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 기역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이고요. 은하 A와 B의 거리, 적색 편이, 후퇴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허블 법칙은요, 문제 풀어줄 때 일단 요한 줄에씩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그럼 여기에서 상수값을 빼주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고요. 고유 파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사실 이 전체적인 값이 적색 편이니까 적색 편위에 비례하더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은하의 거리와 적색 편위와 후퇴 속도는 전부 다 비례하는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요. 거리를 알고 후퇴 속도를 알아. 거리를 알고 후퇴 속도를 아니까 허블 상수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를 구해보면은 지금 후퇴 속도가 3575km/s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가 55MPa이더라. 이렇게 구해주면 허블 상수가요, 65km/s/MPa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블 상수를 구해준 것이고, 그럼 이 허블 상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기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역에서 후퇴 속도, A의 후퇴 속도가 2210km/s거든. 근데 이것은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해준 값일 거거든요. 요 식을 계산을 해주면 은하까지의 거리가 34MPa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에서 34MPa이다라는 건 34이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분의 디귿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니은분의 디귿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둘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차피 적색 편위는 후퇴 속도랑 비례하거든. 그리고 이 후퇴 속도는 거리랑 비례하거든. 그럼 이세개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우리가 지금 이 A를 기역을 구했으니까, 적색 편위의 B 대신 거리의 B를 구해주는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결국엔 니은분의 디귿은요, 간단하게 쓰면 니은은 지금 요 A의 거리랑 비례하는 거니까 34. 분의 디귿은 55가 되겠지. 근데 요 값은 1.5보다 크거든요. 따라서 이 값이 1.5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자, 디귿. 우리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일단은, 우주의 크기, 마주알. 크기는 거리잖아. 거리는 시간분의 속도이죠. 자, 이때 속도는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가 될 거고요. 빛의 속도로 멀어졌는데, 이때 우주의 나이만큼 멀어진 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주의 나이 t. 근데 우리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죠. 그래서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이게 바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 허블 상수가요, 65km/s/MPa이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제곱km/s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단위도 이렇게 같이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값이 딱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면은 요 값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써보면 300 곱하기 10의 3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5로 나누어주면 13분의 60이 되겠지. 그러면 60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1, 2, 3, 4,

52, 80이 되겠죠. 네, 80은 요게 5번 들어가면은 5번보다 더 들어가죠. 지금 5번보다 더 들어가고 6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번까지 들어가면은 78.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점 몇몇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점을 찍어줘야 되죠. 4.6 몇몇이 되더라. 근데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는 거거든. 따라서 요 값은 4600 메가파색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4500 메가파색보다 작은 게 아니라 4600 메가파색보다 크기 때문에 4500 메가파색보다는 당연히 크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구나. 기억만 맞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1회부터 7회차까지 쉽지 않은 문제들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20번 문제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요, 꽤나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복습하시고 또 문제 푸는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친구들 중에 아직 6월 모의평가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또는 9월 모평을 기다리는 친구들, 또는 수능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한 선에서 우리 처음에 OT 할 때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갈라진 틈을 발견해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체크한 부분들, 그 부분들 잘 메꾸어서요.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메꿔진 상태로, 조금 더 채워진 상태로 만나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른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생명과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요한중입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를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뭐 동일한 패턴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로 해서 우리 흥분의 전도와 전달 모든 문제를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A와 B 지점 D1, D2, D3, D4, A의 기역, B의 니은, 뭐 P와 Q라고 준 거랑 좀 다르게 뭐 기역과 니은이라고 줬다, 뭐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근데 같은 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른 지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3ms다, 뭐 여기 이제 시간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속도가 1과 2다 그랬어요. 1초, 2초. 저는 뭐 이제 저는 1, 2,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간단하게. 요거 하나 줬네요. 요거 하나. 플러스 10 요거 하나 주고. 나머지를 봤을 때 자극지점을 좀 찾아볼까요? 자극지점. 이 거리가 같잖아. 그지? 시냅스도 없고, 거리도 같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기가 편해요. 여기죠. 여기에 자극을 줬고, 여기와 여기가 지금 막전이가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3ms라 그랬으니까 여기 값이 이제 마이너스 80이겠구나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를 자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는 이제 값을 준 게 요거니까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한번

속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엔 자극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자극을 줬다는 거고요. 자극지적 기억과 니은을 찾았고요. D1에 자극을 준 다음에 3초가 흘렀을 때 D2에서 플러스 10이다. 요거는 보자고요. 플러스 10이 나오려면 2초가 필요해요. 2초가. 그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에 가야 되는 거예요? 1초 만에 가야 되겠죠. 1초 만에. 그러면 1초에 2cm 간 거니까 속도가 2인 거고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라 그랬으니까 얘는 1인 거죠. 이렇게 속도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값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1초, 2초 걸린 거죠. 2초. 2초에서 1초 간 거니까 우리가 뭐 보통 뭐 마이너스 60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3초, 여기까지 가는 3초 걸린 거죠. 3초 걸렸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0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0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1이라고 찾았잖아.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2초. 2초 걸린 거죠. 총 3초에서 2초까지 걸렸으니까 1초 남은 거죠. 1초 가면,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몇 초가 필요합니까? 네, 4초가 필요하죠. 근데 3초에서 쟀다 그랬으니까 아직 자극에 도착하지 못했죠. 여전히 마이너스 70이다. 됐죠?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니은은 D1이다 그랬어요. A가 기억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A의 기억. A의 기억이 D1인 거고요. B의 니은. 니은이 D3인 거죠. 다시 보기 볼게요. 기억의 니은은 D1이다. 아, 니은은 D3이다. 틀렸고. 그 다음, 니은번.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다. 네, A는 2다. 얘는 1이다. 2. 맞고. 그 다음, D급번. 3일 때, 3ms일 때, B의 D2. B의 D2. 여기잖아요. 여기 구간이잖아요. 탈분극인데요. 문제 뭐라 그랬어요? 재분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시냅스가 없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속도가 1과 2라고 줬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정보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개의 이제 A와 B가 주어져 있고요. 시냅스가 하나씩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3ms라고 하는 시간 줬고요. 막전이 변화 그래프 줬고요. 그 다음에 막전이 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발문이 중요해요. A와 B의 지점 X에 네,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줬다고 그랬어요. 같은 지점에 줬다고 그랬죠? 그럼 같은 지점이면은 시간이 흘렀을 때 같은 막전이가 나오겠죠? 그죠? 자극준 지점에서 3ms가 지나가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80ms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아, 여기가 자극 지점인 X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가 자극 지점인가 보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좀 보실 수 있는 게,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지점을 한번 잡아 볼 건데, 자, 플러스 30이란 얘기는 여긴 거죠, 여기가. 2초인 거죠, 2초. 그죠? 총 3초 중에서 2초. 1초다. 라는 건데, 요 점, A에서의 요 점,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린 거야. 아, 그래서 이제 2초 지나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30ms 찍혔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예. 그럼 얘는 거리가 2니까 1초 동안에 2cm 간 거죠. 속도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 보시면. 하나는 1이고 하나가 2라 그랬잖아. 아, 얘가 속도가 1이고, 얘 속도가 2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점이 D3고, 이걸 D2로 잡았죠, 우리가. 요 점이 D1이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될까요? 네, 요 3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D1, D2, D3, D4, 그죠? D4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지금 거리가 4니까 네.
1초에 1cm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극이 아직 못 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인 거죠. 여기 문제 될게 없고. 그 다음에 D1일 때 여기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로 못 가죠? 일로 못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점은 마이너스 70이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갈까요? 기억번. X는 D3입니다. 자, 우리 자극 지점은 얼마라 그랬지? D2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마이너스 83초. 네. 그다음 니은번. 그 다음에 가는 마이너스 70이다. 이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5일 때, 5ms일 때 A의 3에서 자, 우리가 3을 줬는데 5로 한번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3이에요. 3. 3은 D4. 여기까지 가는데 몇초 걸렸다 그랬죠? 4초 걸렸어요. 4초. 그럼 1초 더 가야 되겠죠? 1초 더 가요. 그럼 어디예요? 8분급 구간이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분기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우리 2번,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 해결했는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9번 가볼게요. 자, 19번 문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A와 B 줬고요. 자극 지점이 얘는 여기고요. 얘는 여기입니다. 자극 지점 다시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좀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조금 헷갈리게 주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해결을 좀 해볼까? 일단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있어요. 여기 문제 보시면은 T1과 T2가 있는데 T2는 T1 이후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간이 더 짧은 거고 이게 긴 거다 이런 얘기죠. 요거 좀 하나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 중에 B가 얘가 얘보다 빠르대. 속도가 B가 A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인 거지.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T1에서 T2로 될까요? 자, 그럼 봅시다. 주어진 조건 중에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힌트가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80, B의 1에서 마이너스 80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기 점이 지금 마이너스 80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요? 지금 얘네들이 기역 니은이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10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극이 먼저 도착한 쪽이 그래프의 오른쪽이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인 점이 마이너스 10이나 플러스 20보다 그래프가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요 점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요게.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B의 1이 D2고 B의 2가 D1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따라가 보시면 1은 똑같은 1이니까 여기가 D2고 얘가 D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기역니은을 볼게요. 자, B의 D1 한번 체크해 볼까요? B의 D1점 여기에요, 여기. 여기 좀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좀 크게 볼게. B의 D1. 그 다음에 A의 D2. A의 D2니까 여기입니다. 자, 근데 B가 A보다 빠르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먼저 자극이 도착할까요? 여기에 똑같이 자극을 줬을 때요 점과 요 점은 거리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와 여기 중에 어디에 자극이 더 먼저 도착했을까? 여기에 더 먼저 도착했겠죠. 될까요? 자극이 먼저 도착했으면 그래프의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T2가 T1보다 시간이 더 뒤니까 더 오른쪽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오른쪽이란 얘기야. 그럼 그림상에서 더 오른쪽인 게 어디예요? 그림상에서. 자, 그림상에서 더 오른쪽인 거.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야. 여기가 플러스 20이란 얘기야. 더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 늦잖아. A는. 얘보다 늦으니까 왼쪽이겠죠. 왼쪽에 두개 값. 여기랑 여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더 경과된 거니까 T2가 플러스 20이요. 그 앞에. 예. T1이 마이너스 10이겠죠. 맞는지 볼까요? 자, 기역. 마이너스 10. 니은. 니은 플러스 20 맞죠? 자, 조금 좀 생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건들을 다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어디가 D1이고 D2인지를 아는 방법. 요 마이너스 80을 보시면 이게 가장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쪽.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기역, 니은 이런 값들은 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먼저 도착한 지점이구나. 여기가 여기보다. 그걸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극 지점인 D2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가 D1이다.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해 봤을 때 거리가 똑같은데 얘가 더 빠르대. 더 먼저 도착했겠지. 먼저 도착했으니까 더 오른쪽에 있겠지. 그래프의 오른쪽에 막전이 오른쪽 그래프의 값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20을 보면 되는데, 그죠? 재분극 구간 쪽에. 맞죠?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시간이 경과된 거니까. 그죠? 얘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가겠습니다. 기역번. 1은 D1입니다. 자, 우리가 1이 D2고 2가 D1이라는 걸 찾았죠? 요거 찾아야 되는 보기고요. 니은번. 니은은 플러스 20입니다. 네,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해주셔야 이 문제의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T1일 때 A의 D2에서 탈분기 일어났다. T1일 때 A의 D2, 마이너스 10,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무슨 구간이에요? 예, 탈분기 구간 맞죠? 그래서 탈분기 일어나고 있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학력평가 문제는 또 모의평가 출제하는 기관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꼭 모의평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마시고 여기 기출의 미래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학력평가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학력평가 문제죠.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 D2, D3에 위치다 그랬어요. 자, 문제 좋고요. 여긴 또 이렇게 친절하게 A와 B가 같은 지점을 자극했다라고 줬어요. 예, 뭔가 좀 심플하죠. 3월달이기 때문에 우리 고3 친구들 3월이 가장 첫 모의고사잖아요. 3월 이후부터 조금씩 문제의 난이도도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문제가 비교적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은 기억에 A와 B의 D1에 자극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얘가요, A의 D2랍니다. A의 D2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A의 D2의 막전이다 그랬고요. 3, 4, 5초다 그랬어요. 3초, 4초, 5초다. 이렇게 줬습니다. A의 D2.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1초가 걸렸다고 해볼까요? 1초가 걸렸어요. 1초 걸리고 3초면은 2초 남았죠? 그러면 1, 2 가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80. 제가 지금 속도를 2로 본 거야. 그지? 1초에 2 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4초라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으니까 3초 남았잖아. 그럼 마이너스 80. 그죠? 아, 여기 플러스 30이죠?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고, 3초 중에 2초 남았으니까, 1초, 2초 가면, 플러스 3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으니까 4초가 더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4초 지난 지점을 읽어보시면, 마이너스 70. 자, 되나? 자, 어때요? 값이 나오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구나? 2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넣어볼까요? 얘가 뭐예요? 3초고요. 얘가 4초고요. 얘가 5초. 밀리세크를 선생님은 초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3은 4초다. 3은 5초입니다. 틀렸고요. 니은번. B의 흥분전도 속도는? 자, 속도 얼마예요? 자, 우리 속도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는요, 뭐의 속도예요, 여러분? 이거 뭐의 속도야? A의 속도야, A의 속도. 지금 우리 A의 D2라고 그랬잖아, A의 D2. 그지? 우리 A의 D2 값을 읽은 거야. 속도는 지금 A가 지금 2입니다. 지금 문제 그림 밑에 보시면 흥분 전도 속도는 A가 B의 두 배라 그랬잖아. 그지? A가 2니까 B는 1인 거지. 발문 조건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는 1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B의 속도는 1이다. 오케이. 맞아. 됐고. 조심하시고. A 물어본 게 아니라 B를 물어봤다. 그 다음에 5초일 때 B의 D3라 그랬어요. 자, D3 가볼까요? 여기죠, 여기. D3. 근데 얘는 속도가 1이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는데

몇초 걸려요? 4초 걸리지, 4초. 그죠? 1, 2, 3, 4초 걸리잖아. 그지? 속도가 1이니까. 5초라고 그랬으니까 4초 갔고 1초 더 가면 되겠지. 1초 더 가보자. 1초 더 가보면 여기. 마이너스 61V. 무슨 구간? 탈분극 구간. 탈분극 구간. 자, 보기 볼게요. 5초일 때 B의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는 설명.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어때요? 이제 뭐 그림이 이제 주어진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 공부하시기에 되게 좋아요. 네, 개념 공부하시기에 좋은 그러한 자료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 2022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어떤 유형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A, B, C 줬고요.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봤던 그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값인지는 뭐 묻지 않고 있네요. 그게 좀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 중에 밑줄 친 부분 보세요. A, C의 D1에 여기 이제 요 점에 이제 동일하게 자극을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밖에 뭐 다른 내용은 없죠. 요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관건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1과 2와 3, 이게 어디겠어요? 1과 2와 3이 이제 요기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겠죠. 어디가 D2고, 어디가 D3고, 어디가 D4인지 요거 찾아보란 얘기인데, 일단 C를 한번 볼까요? C? C신경? D1을 자극을 했어요. 4ms가 지났어요. 그랬을 때 얘가 어디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디귿. 디귿이 제일 오른쪽이야. 그거 보셔야 돼. 가장 오른쪽. 그리고 1과 3은 니은이야. 더 왼쪽에 있죠. 그 얘기는 뭐야? 요 지점이 가장 흥분이 먼저 도착했다. 자극이 먼저 도착했다라고 볼수 있겠지. 될까요? 먼저 도착한 게더 그래프가 오른쪽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D2, D3, D4 중에서 얘는 어디인지를 알수 있겠죠, 얘는. 얘는 어디예요? D2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극 지점으로부터 제일 가깝잖아. 흥분이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이다, 디귿 구간이다라고 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고 보면은 다른 데를 보셔야 되겠죠.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요 A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A를 봅시다. 똑같이 얘는 니은, 니은인데, 얘는 여기가 디귿이고 여기가 니은이야. 그 얘기 뭐예요? 디귿이 니은보다 더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흥분이 더 먼저 도착한 지점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똑같은 원리로. 그럼 요 지점이 바로 그 다음인 D3. 여기가 D4.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1, 2, 3이 D2, D3, D4 중에 이제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봅시다. ABC의 속도를 물어보니까. 일단 얘부터 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D2의 얘는 지금 오른쪽에 이쪽 구간에 있는데 얘는 지금 기역이야. 이제 막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C가 B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죠.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돼. C가 B보다, B신경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A와 C를 또 비교해 볼수 있겠죠? 요거 비교하시면 돼요. 같은 D3 지점인데, 얘는 지금 니은인데, 얘는 지금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더 빠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신경은 A신경이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B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바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억번. A일 때 A의 2에서 여기. A의 2. 여기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뭘까? 이거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D3에서가 여기예요. D3에서가 여기예요. 그럼 얘는 얘보다 더 먼저 도착했잖아. 그지? 그럼 더 오른쪽일 거 아니야. 그렇죠? 얘보다 더 오른쪽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보기 보시면, 막전이는 디귿에 속한다. 맞죠? 이쪽 구간. 그렇죠? 얘보다 여기에 더 먼저 도착했으니까, 얘가 니은일 수 없잖아.

더 앞에 있어야 되겠지. 더 자기 먼저 도착해야 제1분기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얘는 더 뒤에 있으니까 얘보다. 그죠? 네,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A부터 C 중 시행 분용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랬는데 지금 속도 비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봤죠? 우리 이제 여기랑 여기를 좀 비교해 봤어요. 같은 D2 구간인데 얘는 디귿까지 와 있는데 오른쪽으로 와 있는데 얘는 더 왼쪽에 있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더 빠르다. 그래서 C가 B보다 빠르다는 얘기고 요거 두개 비교해 봤을 때 같은 D3인데 얘는 지금 니은 구간에 있는데 얘는 디귿 구간 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서 더 빠르다. 그래서 A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C, 그다음 B다. 여기서 이제 제일 빠른 게 C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우리 1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풀었던 유형과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그 해의 기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전 기출 문제도 가능하면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수능 기출 미래에서 좀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 요 문제도 여러분 좀 체크해 놓으시고 연습이 좀덜 됐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번. 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이 좀 푸시면서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 A와 B는 나와 있고요. 뭔가 시냅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같은 지점을 자극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D3를 같이 자극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B는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는데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겠지.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고 이 기억 디귿 중에 한 곳만 여기 이제 세 군데인데 시냅스는 이제 한 곳만 있다. 이런 이제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극 줬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 밑에 글이 나와 있고 속도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B를 구성하고 있는 두 뉴런의 속도는 1이다. 요게 1이래요. 요거의 속도는 1이다 남아 있고 A의 속도는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A 속도가 얼만지 뭐 그런 건 설명되어 있지 않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뭐 일반적으로 이러한 막전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좀 보셔야 될게 있는데 시냅스가 없는 걸 보는 게 낫겠죠. A를 보는 게 낫겠지. B는 시냅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A는 시냅스가 없으니까 A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A를 가지고. T1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마이너스 80이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이 나와 있어요. 0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얘보다 왼쪽이지. 보이세요? 0이라고 하는 걸 줬잖아. 0이라고 하는 값을 지금 준걸 보시면, 마이너스 80보다 왼쪽이란 말이야. 그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가 자극점이라면, 같은 점을 자극했으므로, 같은 시간이 걸렸을 때 막전이 값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긴 자극점이 아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마이너스 80이 주는 의미 뭐냐면 요 점이 자극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0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자극점이 될수 없는 이유는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자극점이 될수 없고 얘가 자극점이 될수 없는 이유는 요 값이 요 값과 다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다르고. 그러면 이제 자극점이 어디라는 걸알수 있냐면 여기가 자극점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3이. 여기가 D3야. 여기를 D3라고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 되겠고. 일단 요 마이너스 80이 오른쪽이잖아. 얘네들보다. 그러면 더 먼저 흥분이 도착했다고 볼수 있겠죠. D3 지점에서 가깝다. 라고 본다면 D1, D2보다 어디가 가까워요? D4가 가깝겠죠. 여기를 한번 D4라고 주면 되겠네요. D4. 그럼 속도를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자, 속도를 우리가 알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한번 가정해 보면, 여기를 만약에 1이라고 하면, 2cm를 1초에 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1, 2, 3이 갔을 때, 마이너스 80. 뭐, 모르지만 한번 4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 여기를 한번 2라고 놔보고,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줬고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4ms라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70, 뭐 마이너스 70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의 힌트가 될것 같아요. 여기가 똑같이 00이야. 그죠?
그럼 어디가 더

오른쪽에 있을까요? D2와 D1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을까? 흥분이 먼저 도착하는 쪽이 오른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D2의 0이 여기겠죠. 요게 D2의 0이고, 요게 D1의 0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알수 있습니다. 무슨 속도를 알수 있느냐? 지금 D1과 D2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자, 1.5에서 2.5니까 1초야. 1초에 얼마 간 거니? 2cm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찾았던 속도는 2가 맞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여기 해보시면,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3cm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린 거야? 1.5초 걸린 거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1초 걸리는 거니까 총 여기까지는 2.5초 걸리는 거지. 2.5초. 그러니까 4로 가정한다면 1.5 다음에 이제 4까지 가려면은 2.5 남은 거죠. 한번 볼까요? 1, 2, 2.5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 걸렸어요? 2.5 걸렸죠? 그럼 1.5 더 가야 되겠죠? 4로 가정하면. 그럼 1.5 가면, 네, D1 값.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았네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 중에 어디가 D2고 어디가 D1인지를 알려면 요거를 봐야 되는 거야. 요거. 마이너스 60.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자극점이라고 했고, 여기가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해본다면, 4ms 기준으로. 1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없다면. 그죠? 이게 없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1초에 1 가는 거니까 3초 걸리고, 4ms니까 1초 더 가면 되겠죠? 자, 그럼 1초 더 갑시다. 1초 더 가면, 자, 마이너스 60ml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은 뭐가 없고, 시냅스가 없고, 요 점이 뭐구나? D2가 되나 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D1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요것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냅스가 어디에 하나 있는지라는 걸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잡겠단 말이야.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라고 일단 가정해 보자. 시냅스가 없다. 우리 지금 여기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D4. 시냅스가 없다면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1초, 2초. 2cm니까. 속도가 1이고. 그죠? 그리고 총 4에서 2초 빼면 2더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1초, 2초 더 가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30mV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디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시냅스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2초 더 걸린 거야. 2초 이상 걸렸다라고 볼수 있겠지. 2.5초 걸렸다. 그럼 1.5초 남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1.5 가게 되면은, 예, 우리가 아까 봤던 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될까요? 한 2.5초 정도 걸렸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있다 없다? 시냅스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요? 한 곳만 있다고 했으니까. 한곳 찾았지. 디귿만 시냅스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역과 니은에는 시냅스가 없구나라는 것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해보면, 여기는 이제 5니까, 예, 5니까 4ms 지나가게 되면 여기 아직 흥분이 도착하지 못했죠? 주어지진 않았지만 여기 값은 마이너스 70이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T1은 5ms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4ms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번. 시냅스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보기인데요. 시냅스는 디귿에 있다. 네, 디귿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읽어줬고요. 그 다음에 디귿 번 보기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T1일 때 4죠. 4ms, T1일 때 A의 2에서라 그랬어요. A의 2는 어디입니까? A의 2는 D2. D2 여기. 여기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4초일 때 4ms일 때 A의 2에서 탈북이 일어나느냐? 요걸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는 거예요? 1.5 걸린 거죠. 그럼 1.5에서 4에서 1.5를 빼는 거지. 그죠? 요걸 빼면 2.5잖아, 2.5.

2.5. 그럼 이제 그림에서 2.5 구간을 보면 되겠지. 우리 아까도 봤지만 한번더 확인하는 거야. 2.5 가시면 여기 구간. 여기에 0이란 말이야. 그럼 이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게 재분국 구간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초일 때, 4ms일 때 A의 2에서, A의 2는 D2. 자, D2에서 탈분기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재분기 일어나고 있다.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자극점을 찾는 건데, 자극점 찾을 때 우리 친구들이 요 값을 보고, T 이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게좀 어려운 건데, 요 값이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럼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값이 같지 않고요. 여기 이제 모르고, 여기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자극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얘가 마이너스 80인데, 0은 도 왼쪽에 있으니까. 그쵸?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점이, 요 3 구간, 여기 지금 3 지점이 자극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극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자극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디스가 자극점이니까 가장 가까운 점이 마이너스 80이겠다. 요걸 가지고 요 점이 D4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3번 가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조금 뭐 색다른 유형의 문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의 지점 D1으로부터 4 지점 D2부터 D5까지 이렇게 제시했어요. 네, 여기 이제 5개의 점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D1과 D5 중한 지점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에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D1에 줄 수도 있고요. 네, D5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된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 5, 6 이렇게 줬습니다. 됐고 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고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와 있나요? 네, 여긴 지금 속도는 지금 뭐 소개되어 있진 않은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D1부터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D1에 자극을 줬다. D1 해보고 그 다음에 D5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가 맞는지 네, 찾으면 되는 거니까. D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살펴볼게요. 값이 있는 걸 보시면 돼. 30. 이게 30이란 얘기는, 그렇죠. 시간이 2초 소요됐다라는 거죠. 2초. 그러니까 4에서 2초를 빼면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다? 여기를 자극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2초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뭐 1이다라고 볼수 있겠지. 속도가 1이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를 뭐 D2라고 봐볼까요? 1이라고 가정하고 속도가 1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보면 플러스 30이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2 지점에 이제 6초가 지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고, 그 다음에 4초가 지나가는 거니까 예. 마이너스 70 나오는 거 문제 없죠? 그죠? 그럼 5초 걸렸다.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고. 그럼 3초가 가는 거니까 1, 2, 3 가시면 마이너스 80. 지금 우리는 D1 지점을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D4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D4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4까지 가는 데는 여기가 몇초 걸린 거예요? 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4초 걸리는 거니까. 여기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이너스 70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죠? 네. 그 점에서 이제 1초 더 가면, 여기서 1초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약한 마이너스 60mV? 네,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2초 가니까. 1, 2. 네, 가시면 플러스 30.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D5. D5를 자극점이라고 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D5라고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D2와 D4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요 순서대로 한번 놓지 말고 이번에는 바꿔볼까요? 얘가 D2, 얘가 D4. 이렇게 놓겠습니다. D4인 점이 가깝죠? 자, 1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3초가 더 가면 마이너스 80이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뭐 속도가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 아까 1이라고 놨을 때 모순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1로 놓고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를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3초가 더 흘러가게 되면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30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D4는 안 되고 한번 바꿔서 볼게요. 여기가 D4, 여기가 D2. 여기 되는지 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3초가 걸렸고요. 1초가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플러스 30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속도를 바꿔봅시다. 뭐 그러면 2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1초, 여기까지 가는데 1.5초, 그죠? 1.5초 빼면 2.5초 남죠. 그럼 2.5초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 값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간을 가지고 모순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바꿔가면서 속도를 지금 우리가 2로도 나왔고 1로도 나왔고 했을 때요 값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 구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기를 같이 볼게요. 이제 남는 것만 남겨두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네, 여기가 D2고, 네, 여기가 D4로 놔두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번.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이라고 그랬어요. 2로 한번 가보면 요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로? D1으로 놓고 한번 2로 해볼까요? 일단 아닌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걸 D4로 놓고, 요거를 D2로 놓고, 네,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극을 주고, D1 지점에 자극을 주고, 속도가 2라고 놓고, 여기가 이제 D4라고 하면 1초, 2초 걸리죠. 그죠? 1초, 2초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가는 거죠. 되네요? 되네요? 그죠? 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놔두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6초. 자, 여기까지 1초, 2초 걸리고, 4초 더 갔어요. 그죠? 네, 4초 더 가면, 마이너스 70. 나오네요. 요것도 나오고. 네, 그럼 이제 D2 한번 가볼게요. D2. D2에 5초부터 가보면 되겠죠? 네, D2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 데가 속도가 2라 그랬으니까 1초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4초가 남은 거니까 여기서 4초가 더 가지면 마이너스 60이 안 나오죠. 네, 여기서 4초가 더 가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나와버려야 되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뭐 6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70이니까 6초도 당연히 마이너스 70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성립이 되는데, 뭐로 했을 때, 속도를 2로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성립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많죠. 시간이 걸리려고 하면 1도 해보고, 2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어떤 게 맞는지를 찾는 건데, 뭐, 그냥 1로 넣었을 때 맞으면 다행이지만, 1이 안 맞으면 2로 가가지고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다행히도 이 문제는 속도를 1로 놓고 봤을 때 모순이 없었기 때문에 1초로 본 거고, 문제상에서 뭐 2초가 뭐 모순이 있거나 그랬으면 또 그걸 또 확인을 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일단 이 정도 찾았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속도가 1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가 D2, 여기가 D4.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의 보기를 다시 보면, A의 흥분전도 속도는 2cm per ms라고 그랬는데 1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기억번호 틀렸고 니은. 자, A는 마이너스 80이다. 자, 우리 아까 이제 D2 봤었죠, D2. 네, D2는 이제 5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고 그 다음에 3초가 더 소요되니까 3초인 점 마이너스 80mV. 네, 맞습니다. 됐고 그다음 D급번 4초일 때 4초 나왔고.

있고 사출 때 D3에서 탈공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D3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우리가 이제 1이라고 확인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1초, 2초, 3초. 그죠? 3초 걸리고 그 다음에 4초니까 1초 남았죠. 여기서 1초를 더 진행하면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60mV 점이라고 보는 무슨 구간? 탈분극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뭐 디귿본 보기에는 탈분극이냐 제분극이냐 요 보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막전위 값을 물어보진 않는데 어느 구간인지 정도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귿본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흥분 전도와 전달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오늘 시간까지 쭉 풀어봤는데 오늘 풀어본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문제가 바로 이제 18번과 19번 문제예요. 18번과 19번. 우리 앞서 이제 문제들도 이제 쭉 봤지만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두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있다면 일단은 우리가 자극지점. 자극지점을 찾기. 요걸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어요. 뭐 P점이다, Q점이다, 기억점이다, 니은지점이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자극점 찾을 때 우리가 뭘 봤냐? 중요하게 봤던 게 우리가 80mV가 어디냐? 요거 봤었죠. 왜? 우리가 3ms일 때요 막전위 변화 그래프를 가지고 80mV가 나오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3초일 때가 80mV니까 어느 지점이 자극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극점은 그 자극점이 같다면 요 값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점이 이 D1, D2, D3, D4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해봤을 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안내해 줬던 게 요 플러스 30과 여기 플러스 30 같은 값이 나왔다. 이게 하나의 뉴런 내에서 같은 값이 나왔다면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에도 30이 나왔고 여기도 30이 나왔다.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30이라면. 그쵸? 하나의 뉴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뉴런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속도가 다르면 거리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냅스가 있으니까 시냅스가 없는 구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 갔을 때 여기는 2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 점과 요 점이 다른 거니까. 요 1과 요 4가 다른 지점인데 같은 막전위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속도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요 점을 찾는 게 좀 수월할 것이다. 라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 문제 풀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이제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좀 제일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문제인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죠. 자, 먼저 도착한 지점이 막전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요런 유형의 문제 풀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D1이고 어디가 D2냐 라고 찾을 때 우리가 요 마이너스 80mV를 가지고 찾았다. 왜냐하면 나머지 기역과 니은이 주어진 문제에서 요 값이라 그랬으니까 요 마이너스 80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오른쪽에 있다면 여기에 자극이 먼저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점 중에서 자극이 여기에 먼저 도착했으니까 바로 1이 바로 D2가 되는 것이고 여기 2가 D1이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기역 니은과 여기에 있는 기역 니은의 값이 뭐냐? 라고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어차피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D2라고 했고요. 여기가 이제 D1이라고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쵸? 근데 거리가 여기가 지금 똑같은데 어디에 더 흥분이 먼저 도착할까? 그걸 봤을 때 속도가 빠른 게 흥분이 먼저 도착한다. 흥분이 먼저 도착한 게 그래프의 오른쪽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속도가 빠르니까 B가 누구보다? A보다. 같은 거리를 갈 때 얘가 더 먼저 도착했겠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20을 읽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20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20을 읽어주시면 된다.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흥분의 전도와 전달까지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수축입니다.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 다음에 근육 수축, 여기까지가 조금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고,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은 조금 미리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막혔던 부분이 어디가 있을지,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아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관계아법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가족관계아법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 번만 떠올려 주시면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종합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혼인과 이혼과 친자관계와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문제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를 다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번 수능 특강에서 기출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 D, E 가불병정 읽고 이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혼인에 해당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이번에 우리 수능 특강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전 문제에서도 혼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이혼이랑 관련된 절차들도 나눌 수 있는지, 친자관계라 상속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네 가지를 종합한 문제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혼인 이거 단독으로 안 나오잖아. 이혼 이거 단독으로 안 나오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종합 문제를 싹 풀어내기 위한 빌드업으로 작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이번 강에서는요, 기본 문제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성립해서 자유로운 혼인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일정 범위의 근친이 아닐 것 등등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혼인, 이혼, 친자관계의 상속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내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조금씩 더 부연 설명 같이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만 풀고 정답 뭐 기억 뒤긋 끝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내용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다시 보자. 자, 그래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 일정 범위의 근친이 아닐 것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과 함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였죠. 자, 실질적 요건의 대표적인 것들은 위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또 있었던 것. 주혼이 아닐 것. 또뭐 있었죠? 그렇죠. 혼인 가능한 연령에 해당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갖추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법률혼이 된다? 아니었다.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 신고를 갖추고 있어야지, 둘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유효한 법률혼이 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가족관계와법, 재산관계와법 같이 우리가 민법 파트에서 내용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아예 문제 풀면서 한번더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우리 기본 문제 1번 거의 다 맞췄을 거야. 안 맞췄어도 돼. 혹시나 틀렸어도 상관없는데 거의 다 맞췄을 거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쉬운 문제부터 일단 내용 요소 깊게 들어가야지. 왜냐면은 가족관계와법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돼요? 그래. 주체와 시점, 인과관계가 중점이 되잖아.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니까 아예 문제 풀면서 개념을 나와 같이 한번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이제 우리 기억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실질적 요건에는 혼인 신고를 할 것이 포함된다? 아니죠. 혼인 신고를 할 것은 혼인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에 포함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가능한 연령일 것은 무엇에 해당이 됐던 거였어요? 그렇죠. 혼인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인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아마 혹시나 1번을 기역 니은이 아니니까 아 속어법으로 기역 니은 아닌 거 알겠다. 정답 디귿 니을 이렇게 풀셨을 수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할 때에는 꼼꼼하게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때에 저는 진짜 뒤근 이근 안 보고도 일단 기억 이윤이 확실히 아니야 이러고 푸셔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개념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지는 단계라는 거를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는 새로운 인척 관계 형성이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죠. 얘들아, 우리 여기서 용어 설명 하나만 잡자. 인척은 혼인으로 발생한 친족 관계를 바로 인척 관계라고 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한다라는 설명, 옳은 설명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혼인 가능한 연령, 요거 한번 짚어보자. 몇살 이상이었어요? 18살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혼인 가능한 연령의 미성년자 누구 있었습니까? 그렇죠. 18살 있었죠. 혼인도 일종의 법률행위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 18살 이상부터 혼인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8살은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됐던 거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혼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되는 성년 의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다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 사실혼. 얘들아, 일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A가 사망한 경우에 B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B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만약에 사실혼 상태인 A와 B 사이에서 C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C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했던 거였죠. 자, 우리 그다음 정리할 내용. 자, 만약에 A가 남성이에요. 그리고 A와 B가 법률혼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이에요. 이 사이에서 C가 나왔어요. A와 C가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방법,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사실혼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적인 배우자 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률혼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다? 부부 별산제. 부부 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뿐만 아니라 일상가사 대리권의 경우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에도 모두 다 해당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1번 내용 사실은 병은 거 아닌 것 같고, 맞췄다면은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요것만 잘 읽었으면은 아마 맞췄을 거야. 근데 여기선 우리가 체크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요 내용들이 나중에 가족 문제와 법 종합에서 한 번에 싹 나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1번에서 먼저 정리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사례만을 다음 민법 조항에 연내 책임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의 사례. 그 요거 읽어볼까?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 관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 요거 뭐였지?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었죠?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A가 우리 집에 월세를 이번에 내야 돼라고 갑에게 돈을 빌렸어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였죠.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었는데, 얘들아, 여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어요? 그치, 바로 그 대상이 뭐였어? 일상의 가사였어, 얘들아. 그래서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일상가사의 의미를 꼭 기억해. 내가 그때 숙제도 아마 일상가사의 의미 쓰는 거 냈었을 거야. 일상가사가 뭐였는데? 가정에 적어봐.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거래 행위를 우리는 바로 일상가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의 범주는 바로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 행위 일상가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일상가사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혼인 전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돈을 빌린 경우.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하기 전에 내가 노트북 사려고 돈 빌렸어. 이거를 나중에 연대 책임진다고? 이거는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 책임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기억?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먹을 식료품, 얘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주예요? 일상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합숙 훈련비를 내려고 돈을 빌린 경우 역시 이게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일반적인 일상가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거를 설마 아니, 부부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거니까 일상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 배우자 모르게 도박을 할

빌리고 돈을 빌린 경우, 이거를 일상가사,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행위라고 볼수 있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혼인의 효과 중에 하나인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2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발문의 단서 조항 보니까 각각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랑 B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A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B와 달리 A는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이 확정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이루어지는 A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재판상 이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B는 바로 협의상 이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A랑 B를 찾았는데, 선생님은 이 제시문 자체가 우리한테 좀 주는 시그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여러분들은 그냥 법원의 판결로서 이루어지는 이혼, 그리고 법원이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요, 판결 재판을 신청합니다. 자, 우리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전 단계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조정 절차입니다. 근데 이 조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조정을 해서 화해시키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혼으로 가기 위한 조정의 절차예요. 다시, 이 조정 절차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다시 화해시키자,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혼으로 가기 위해 조정을 하자. 아니,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길게 오래 걸리고, 거기다가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재산상이라든지 시간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혼을 한번 성립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조정이 성공한다면, 즉, 조정이 성립됐다라는 건 뭐야? 이혼에 다다르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로써 이혼 확정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혼까지 한번 가보자, 조정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조정에 실패했어요. 그럼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조정의 개념이 이제는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조정을 오해를 해서 다시 화해시키자 이 뜻보다는 이혼으로 가기 위해 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이 확정이고, 만약에 조정이 실패하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조정 절차를 이제 디테일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조정 절차가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된다. 얘들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는 바로 협의상 이혼이었죠? 협의상 이혼은 B에 해당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재판상 이혼에만 있는 절차, 협의상 이혼에만 있는 절차를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 여기다 체크해 볼게.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는 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거는? 그렇죠. 바로 재판상 이혼이겠죠. 왜?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하는 거니까.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서,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혼이기 때문에 민법상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이 되더라도 협의가 되면 협의상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이거 선생님이랑 이번에 같이 했던 친구들 내가 엄청 강조한 거다. 여기다 체크할게.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 얘들아, 줄여서 인척 관계야. 이 인척 관계가 소멸되는 거는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종류일 뿐이야. 어떤 이혼을 거쳤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이혼이 성립하게 되면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 이혼의 효력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의 소멸. 인척 관계라든지 배우자 관계 등등의 소멸이었어. 대표적으로 인척 관계가 있었고. 어쨌거나 이러한 이혼의 효과이기 때문에 어떤 이혼이든지 간에 성립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달리 B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A와 B 모두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이혼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시기, 즉, 이혼 성립 시기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관청에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이후부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는 협의상 이혼이었죠? 따라서 B와 달리 A는 잘못된 설명,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짚어보자.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효력 발생이 언제였습니까? 이혼 판결. 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봐주셔야 돼요. 시점을 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여기까지도 봐주셔야 돼.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요거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이혼도 가사 사건이야. 그렇다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은 삼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시점을 꼭 봐주셔야 돼요. 그냥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꼭 방점을 찍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B와 달리 A는 아니죠. 이혼 신고를 행정기관에 한때 효력이 발생하는 건 협의상 이혼에 해당이 되었던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에게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무엇으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혼의 효과로서 기능하는 거였죠. 그 위에서 본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재판상 이혼이건 협의상 이혼이건 이혼의 종류일 뿐이야. 무엇을 거쳤을지라도 이혼이 성립하면 이혼의 성립으로서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5번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우리 넘어가지 말고 요것부터 체크하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할수 있다. 왜? 이혼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 분할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있어도 재산 분할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다? 조정 성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법률 효과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건 선생님이 멘트 봐주셔야 되죠? 두 명의 답변은 옳지만 다른 두 명의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사람 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이거 처음에 풀 때, 맞아! 라고 체크하면 안 돼. 선생님, 왜요? 이거 법률 효과 맞잖아요. 맞긴 맞지. 하지만 이혼의 법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금 갑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 혼인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 박탈된다고? 그건 아니죠. 양육권 또는 친권을 행사할자를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는 거지 친권이 박탈되는 건 이혼으로서 친권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동거 및 부양, 협조의 의무가 소멸합니다.

그렇죠.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 마지막,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에게 면접교섭권이 발생하는 거였죠.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구랑 누가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도 그냥 넘어가기 전에 디테일한 거 하나만 잡아보자. 요거 선생님 면접교섭권 얘기하려고. 자, 우리 면접교섭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미성년인 자녀를, 이제 이거 나올 때가 됐어.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 뿐만 아니라 누가 갖는 거? 그 자녀가 갖는 권리. 요두 가지 기억합시다.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문제, 다음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친자 관계랑 관련된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갑과 을은 혼인 후에 자녀 없이 살다가 병 과정의 미성년 자녀인 부를 친양자기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사실은 요한 문장 자체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식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해보자. 갑과 을은 혼인 후에 같이 살다가 자녀 없이 살았대. 병과 정의 미성년인 자녀인 무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대.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여기야. 미성년인 자녀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대. 여기까지 체크. 만약에 갑과 을이 무를 친양자로 입양했더라면 입양 이후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달랐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친양자가 아닌 양자, 즉, 일반 입양을 의미해요. 일반 입양의 케이스를 1번. 만약에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라고 한 거를 2번이라고 적었어요. 얘들아, 답이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달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1번에 대한 케이스, 2번에 대한 케이스, 1번이 일반 입양, 2번이 친양자 입양, 요거 지울게요. 2번의 케이스가 친양자 입양. 혹시나 요 문제가 좀 풀어내는 과정에서 헷갈렸다면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답변 달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일단 대상은 미성년인 자녀이기 때문에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가? 네,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되셨죠? 입양 전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건 뭐예요? 일반 입양의 케이스죠.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3번,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되니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양부모, 얘들아, 요거 잘 봐야 돼. 양부모의 성과본을 따르지 않고 친생 부모의 성과본을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가?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일반 입양이 청구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렇죠.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입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되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친생 부모의 재산에 대한 누군지도 잘 봐야 돼. 친생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유지된다라는 표현은 입양 전 친족 관계가 유지되는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지되고 유지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봐봐. 달랐을 것이다.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1번은 둘이 같은 답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의 정답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A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A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래요. 그렇다면 일단 A는 무엇이다? 친권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A는 자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보다는 미성년인 자녀를, 얘들아 중요한 건 여기지. 어떤 자녀? 대상은 누구야? 친권의 대상?
미성년인 자녀입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제대로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화돼요. 어쨌거나 A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친권입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의 행사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신분이라든지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기억, 옳은 설명입니다.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차근차근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보자. 법률혼을 한 미성년 자녀 가능해요? 가능해요. 얘들아, 일단 법률혼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18살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혼인 가능한 연령의 미성년자 누구였어요? 18살이에요. 혼인 가능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혼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됐었죠. 즉, 성년으로 간주되는 성년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년 의제가 뭐였냐면요.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년으로 간주해줄게라는 거예요. 즉, 너는 더 이상 미성년이 아니야. 성년으로 봐줄게라고 하는 거니까 민법상 행위 능력을 얻게 되는 거여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A와 B 사이에서 C가 태어났는데 C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는 C에 대해서 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친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더 해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야. 근데 C는 이제 부모 동의 얻어서 법률혼을 했다면은 미성년이 아닌 성년으로 봐주기 때문에 더 이상 A랑 B가 C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혼을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법적 사고력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모의 공동 행사가 원칙이다? 아닙니다. 친권을 행사할 쪽을 일반적으로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겠죠? 마지막 1 보겠습니다. 친권이 남용되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로서 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을에 당하는 2번이라고 6번 문제까지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번 문제부터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가계도 그리는 연습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가봅시다. 법률혼 부부인 갑과 을은 혼인 후에 낳은 자녀인 병, 갑의 어머니인 정과 함께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갑은 퇴근 후에 운동을 하던 중에 사망하였는데, 갑의 사망 당시 재산은 채무 없이 10억 원이었고, 갑은 모든 재산을 병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유언을 남겼으니까 유언에 의한 증여. 정확히는 유언에 의한 증여, 아,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의한 상속, 유언에 의한 증여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유언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였잖아요. 아니,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모든 재산을 병에게 준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7번 문제 같은 걸볼때 동체 시력을 활용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갑의 유언이 무효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이라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부터 보자. 갑의 유언이 무효라면, 즉 법적 효력이 없다면 무엇이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해 50%를 가산하니까 둘의 상속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특히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어쨌거나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만약을 위해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을은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이 보장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선생님, 이거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은, 을은 그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은 법정 상속분에 이걸 가능하잖아요. 라고 대충 공부하면 이게 옳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잘 읽어야 돼요. 법정 상속분만큼이 잘못됐어요. 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었죠. 법정 상속분만큼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상관없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갑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유효하지 않다면이라고 해볼게요. 유효하지 않다면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 누가? 직계비속인 병과 배우자인 을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자, 정은 상속받을 수 있어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정은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은 이순이 순이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잖아.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잖아.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인 병이 있기 때문에 정은 상속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면은요, 유류분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면은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에요. 유류분이라는 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라는 거는 법정 상속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 그 말은 법정 상속권자여야 된다라는 거잖아. 예를 들고 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이거 지금까지 기출에도 엄청 나왔던 주제였어요. 다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법정 상속분이 있구나. 그 말은 법정 상속권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정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법정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읽어봐. 갑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상관없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디귿선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거예요.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일단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병으로부터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을 반환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였죠. 누가? 을은. 을 가능한 이유는 뭐였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었죠. 그 말은 법정 상속권자여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리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었죠. 바로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억 동일하게 아니었습니다. 각각 다른 금액을 상속받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7번 문제까지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이제부터 또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A는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B,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 C, 아들 D, 혼인 후 친양자로 입양된 딸 E와 함께 살고 있고, A의 어머니 F는 혼로 살고 있대요. A는 불의의 사고로 채무 없이 9억 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 유언 없이 사망했다. 자, 그럼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법정 상속권자부터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직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그러니까 C와 D와 E가 1순위가 되고, 1순위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인 B까지 해서 법정 상속권자가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아들과 딸의 여부 구별하지 않고, 입양 여부도 구별하지 않고, 균등 상속이죠. 1대 1대 1대 1.5 5만큼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0%만큼을 가산해서 받게 되니까. 따라서 얘를 다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9억 원이 돼야 된다. 따라서 C와 D와 E는 2억 원씩을 받고 B는 3억 원을 받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2억 원을 상속받는다. 3억 원을 상속받는다. 얘들아, 2번은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풀수 있다. 계산한 다음에, 아, 그러니까 B의 상속분은 C의 상속분의 1.5배구나라고 계산을 물론 하셔도 무방하지만, 얘들아, 요거 생각해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0%만큼을 가산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다가 50%만큼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배우자는 1.5x만큼 받는 거였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x라면 그 말은 몇 배야? 1.5배야. 이렇게 바로 풀어내실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와 D는 성별이 다름으로 상속분이 다릅니까? 아니죠. 동순위 상속인 간에는 균등 상속이 원칙이었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랑 D랑 E랑 모두 동일하게 2억 원씩을 상속받는다. 정답 4번.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말뜻 잘 읽어야 돼. F는 선순위 상속인인 B가 있으므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선생님, 왜요? F는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거기까진 맞아. 근데 이유를 잘 봐봐. B는 누구야? 피상속인의 배우자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을 받는 게 아니라, 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은 누구야? 차근차근 생각해봐. 얘들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고,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었어.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받을 수 있었죠. 있으면 상속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는 거지,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이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기본 문제 1번처럼 실전 문제 1번에도 혼인의 효과랑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18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바로 1번 내려가 보자. 갑은 법률혼 성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발표했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냐면은 법률혼 성립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였잖아요. 지금 갑이 말한 대로 당사자가 18살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혼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에 들어가는 거였죠. 우리 기본 문제 1번과 실전 문제 1번에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가 좀 자주 나왔다.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구분하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요건의 혼인에서 사실혼은 배제됩니다. 그쵸? 중혼은 법률혼인 경우가 중복되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을은 우리 민법이 사실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가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률혼에서 당연히 적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얘들아, 넘어가

하기 전에 우리 3번 문제에서 요것만 한번 체크해 보자. 법률론과 사실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론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나머지 실질적 요건은 모두 다 갖춘 상태. 법률혼은 혼인신고하고 혼인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의 경우에는요, 법적인 배우자 관계가 존재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인 배우자 관계로 묶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제일 첫 번째는 둘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다 부부 별산제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3번 선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일상가사 대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18살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얻어서 법률혼을 하면 성년자와 같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성년처럼 간주해 줄게. 성년 의제죠.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이 성년 의제는 어느 관계에서만 민법이라든지 상법과 같은 사법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 공법의 관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 여기까지 맞죠? 친생 부모와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인척 관계가 발생함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인척이 뭔데요? 아니, 지금 혼인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척인데. 인척은 다시 뭐라고? 혼인으로 형성되는 친족 관계인데. 지금 혼인 중에 출생자로 친생 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인척은 다시 뭐라고? 혼인으로 형성이 되는 것. 반면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친생 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에 바로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A랑 B는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근데 가나다 중에 만약에 나랑 다에 하나만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면 우린 금방 알수 있어요. 근데 모르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요 정도 하나만 체크해. 가에는 A랑 B 모두 다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공통점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겠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가보자. 민법에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이혼할 수 있는가? 일단 아직 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민법에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이혼할 수 있는 건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아니죠. 아직 A랑 B가 뭔지 모르더라도 답변이 갈립니다. 답변이 똑같은 이 가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도 풀어봅시다. 가해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얘들아,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재판상 이혼이건 협의상 이혼이건 가능한 거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네라고 답변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재판상 이혼이라면 B는 협의상 이혼일 거예요. 나에 여러분들이 넣어보세요.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가? 말을 넣어보고 맞춰보세요. 재판상 이혼, 이혼 숙려 기간 해당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오, 네아. 아니오, 네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4번도 해봅시다. B가 협의상 이혼이라면 A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혼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0: 이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아니, 이거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거니까 협의상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다 가능한 거겠죠? 다에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네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하는가? 절차 중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하는 거는 뭐였어요? 협의상 이혼이었습니다. 그럼 B는 재판상 이혼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결했다. 그럼 다에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자.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가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한 때였죠. 따라서 다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오네, 아니오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에 정답 바로 5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모든 문제까지는 아니고 일단 실전 문제 2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어때요?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럼 요 내용들 토대로 이제 우리는 다음 강 넘어가서 바로 가족관계와법 나머지 문제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화학 식량과 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 뭘 배웠는지 단원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요, 화학 식량과 몰 첫 번째 시간 화학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입자수 그리고 질량, 이게 몰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몰과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 프리뷰 먼저 봐줘야겠죠? 자, 유니크 프리뷰 첫 번째는요, 앞에서 1몰과 그리고 질량, 1몰과 입자수, 이번 1몰과 무엇?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할 건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에선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 라는 것을 활용할 겁니다. 이게 대놓고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라고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보자마자 아!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구나 라는 것을 활용할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 관계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웠으면 이제 우리는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다 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요. 아, 분자량과 밀도는 비례관계야 라는 것을 활용할 건데 똑같이 무슨 조건 필요할까요? 같은 온도 압력처럼 여기도 같은 온도 압력에서 라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바로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입니다. 이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예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시 한번 더 이 물과 기체의 부피 관계 살펴보는 거 해보도록 해야겠죠? 아보가드로 법칙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조건,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바로 모든 기체는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또는 T도 1기압에서 T도 뭐 다른 T기압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조건이 줄 건데요. 그 의미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라는 의미라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조금 표현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지금 의미는 부피가 같아요. 그럼 여기가 A 기체, 여기가 B기체예요. 무조건 이 분자수는 같아요 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요.

모든 기체 1 몰의 부피는 어때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자수가 같다라는 건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와 같아? 그럼 그 부피는 어떻다? 같을 거야. 그래서 1몰에 해당한 부피는 22.4리터로 일정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부피가 같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 같아요? 그럼 반대로 표현하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일정해요. 그때는 0도 1기압에서 0도 1기압이 아니라 다른 온도, 다른 압력이 돼버리면 그 1몰에 대한 이 부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거는 0도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22.4리터로 둔 거고요. 혹시나 문제 풀때 22.4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럼 T도 1기압 이런 식으로 해서 24리터 또는 28리터로 바꾸기도 해요. 자, 그럼 다시 표현해 볼까요? 1몰에 해당 입자수 몇이었더라? 기체 22.4리터 속에는 1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때 입자수가 몇이다?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에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체 한번 비교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수소, 산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네 가지 기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체 네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 정육면체,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부피 자체는 모두 다 22.4리터로요. 제가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요. 0도 1기압에서 부피를 22.4리터로 줄게요. 이 안에 몇 몰이 들어있게요? 맞아요. 모두 다 1몰이 들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분자수를 물어봤다? 그럼 우리는 1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몇이다?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요. 모두 다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게 만약에 전체 원자수예요. 그럼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분자당 여기에서 수소다라고 하는 건 분자당 전체 원자수 몇인 거예요? 두 개. 그래서 분자당 원자수, 전체 원자수 두개 곱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분자수가 1몰, 거기다 분자당 원자수 2. 그래서 2예요. 자, 산소도요, 똑같이 1 곱하기 2, 2. 암모니아는 몇이에요? 분자당 원자수가 4. 그럼 1몰인데 여기 4개니까 곱해주면 4. 여기는 지금 1몰에 보니까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이것에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 원자수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분자가 탄소 하나, 산소 2개, 총 3개죠. 근데 얘가 지금 몇 몰이야? 1몰이야. 그럼 전체 원자수는 1 곱하기 3에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원자수 비는요, 2대 2대 4대 3으로요, 물질의 양과 어때요? 달라져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전체 이 분자수, 여기 분자수를 물어본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같은 게 맞아요. 하지만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해된 걸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앞에서 부피와 1몰에 대한 관계를 제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1몰이 아니라 만약 2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그럼 만약 22.4리터가 아니라 44.8리터는 몇 몰이야? 라는 관계로 이제 질문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 우리한테 주어진 게더 이상 1몰에 해당한 부피가 아니에요. 그럼 그 부피에다가 1몰에 해당하는 부피, 지금 0도 1기압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속이 22.4리터라고 했었죠? 22.4리터일 때 기체의 부피가요, 44.8리터입니다. 요걸 나눠주게 되면 지금 44.8리터에 해당하는 거몇 몰이야? 2몰이야 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예시 풀어보도록 할까요? 20도 1기압에서요,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일 때, 우리 외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줄 거다.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주어졌어요. 요걸 가지고 온도와 압력이 동일하다면 얘도 1몰에 해당한 건 24리터여야 돼요. 근데 메테인이요, 12리터래요. 그럼 원래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24리터일 때 얘가 1몰이야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한테 준건 12리터네. 그럼 12리터에 포함된 기체의 분자 양 몇이다? 2분의 1몰이구나라는 걸구할 수가 있게 돼요. 아하, 이해되셨죠? 우리한테 새로운 부피가 줬어. 1몰에 해당

하는 부피로 나눠준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분자의 양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알수 있는 건 온도랑 압력이 같다면 부피와 분자수는 필의관계다. 이걸 활용해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 이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밀도라는 건 모분의 모다라고 배웠죠? 그쵸.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요거 먼저 채워가 볼까요? 밀도라는 거 부피분의 질량이다라는 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밀도와 분자량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를 살펴볼 때는 실린더에다가 여기 바깥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피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체 분자수가 들어간 만큼 부피는 점점점 증가할 겁니다. 고정장치 없다란 뜻이고요. 여기 A라는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이 A 기체에 해당한 부피와 A에 해당하는 질량이 있겠죠? 여기는 지금 단일 기체 A뿐 있습니다. A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때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요. 같은 부피의 기체에 포함된 분자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A 기체에 대해서 부피와 질량을 안다면 옆에 똑같은 실린더에다가 B 기체를 넣어놨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밀도를 이제 알아요. 부피랑 질량을 알아요. 그럼 이때 얘 둘에 대한 관계 뭘알수 있는가? 그리고 이 밀도랑 그리고 또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알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피라는 걸 우리가 분자수와 비례관계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야? 그럼 다시 말해서 질량을 분자수로 나눠줬어요? 그럼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겠네요. 아하, 그럼 밀도는 무엇에 대해서 비례하게 된다? 분자량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A에 대해서 부피랑 질량 알아요? 밀도를 알아요. 그리고 A에 대해서 분자량 알아요? 자, B에 대해서 밀도를 알아요. 하지만 분자량 몰라요? 근데 A와 B에 대한 밀도비를 안다면 분자량 비도 나는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분자수와 부피는 비례관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에 만약에 B 기체가 들어와요. 그럼 혼합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단일 분자량이 아니라 평균 분자량이 돼요. 그래서 그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지금 문제를 풀 때는 단일 기체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시 가봅니다. 산소가요, 분자량 32고요. 메테인 분자량 16입니다. 자, 분자량 B가요, 몇대 몇이에요? 산소와 메테인은요, 2대 1이다라는 걸 알려줬고요. 20도 1기압에서 산소 기체의 밀도가 3분의 4래요. 분자량 B가 2대 1이에요. 여기 밀도비도 비례관계여야 되니까 몇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요. 그럼 메테인 기체의 밀도는 여기서 2분의 1 해주니까 3분의 2가 될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분자량과 밀도가 비례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요렇게 A와 B에 대해서 각각에 두어질 때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섞여 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섞여 있을 때는 나중에 혼합기체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린 단일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방식은요, 기체 1몰의 부피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과학 돋보기 밑에 보시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우린 우선, 여기 주어져 있는 부피를 몇 몰인지 바꾸고 나서, 질량과 그 몰에 대한 관계로 분자량 구해보도록 할게요. 0도 1기압에서요, 기체 X는 5.6리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6리터가 몇 몰인지 줘야겠죠? 그래서 단, 0도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그래서 22.4리터가요, 몇 몰이다? 1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몇 몰인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 먼저 해볼까요? 했더니 0.25가 나오네요. 0.25몰. 그럼 0.25몰이 몇 그램이래요? 4그램. 그럼 질량에다가 얘에 해당하는 양을 나눠주게 되면 이 몰을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분자량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몇이다? 16이다라고 구했습니다. 만약에 실제에 대한 분자량 구해라라고 하면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주겠지만 보통 문제는 이 단독 A 기체에 대한 실제 분자량보다는요. A와 B에 대해서 비교해볼래? 라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분자량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분자량이다 라고 했던 거는 질량이 있었고, 그때에 대한 물질의 양, 몰을 나눠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분의 질량이다 라고 했던 건 계속 우리 반복 학습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다? 화학 측량, 분자량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부피와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A에 대한 질량,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B에 대한 질량, 이 B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몰이다 라고 하는 건 분자 수죠? 뭐와 지금 비례 관계일까요? 온도랑 압력이 같다면 부피랑 비례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피에서 모두 다 1리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단위 부피라고 생각해도 돼요. 같은 부피에서 또는 1리터에서 얘네들에 대한 질량 B는요. 어차피 의미하는 게 뭐가 될 거다? 이 분자수와 같을 때 질량 B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분자량 B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 한번 해볼까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요. 기체 X 12리터에 질량이 8g이고, X에 대한 거 먼저 정리해 볼게요. 12리터에서요, 8g이고요. 산소에 대한 거는요, 12리터에서요, 16g입니다. 이때 산소에 대한 원자량이 16이고요. 분자량이니까 2원자죠. 그래서 두배 줬더니 32. 같은 부피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량비는 1대 2. 그럼 분자량 B도 1대 2가 돼줘야 되니까 X의 분자량 몇이다? 16일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대놓고 이번에 밀도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같은 부피에 A에 대한 질량, 그리고 같은 부위에서 B에 대한 질량, 부피분의 질량, 이거는 밀도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T도 1기압에서 X 6리터, 질량 8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라는 건 6리터고요. 8g 있어요. 그때 이산화탄소에 대한 거는요. 12리터에다가 질량이 22g입니다. 그때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4라고 주어졌고요. X에 대한 분자량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부피를 맞춰줘도 괜찮아요. 부피를 맞춰줘서 같은 부피에서 이 질량비로 가져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원했던 건 밀도기 때문에 6분의 8, 그리고 12분의 22, 그리고 나서 X 대 44. 요 비율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한번 얘를요, 두 배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요거를 2분의 1배로 여러분들이 안할것 같은 걸 해볼게요. 얘를 6, 얘를 11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피에서 8대 11. 근데 여기에서 얘를 지금 몇 배워줬어요? 4배. 그럼 얘도 몇 배워줘요? 4배. 그럼 얘 분자량 몇이 돼? 32가 돼. 라고 풀어봤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밀도 B와 그리고 여기서 분자량 B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비례 관계구나. 이걸 우리 활용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배웠던 내용 개념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0도 1기압에서요, 1g의 부피가 11.2리터인 기체 A의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g의 부피가 11.2리터인데요, 0도 1기압에서 1몰에 해당한 부피는 22.4리터다라고 했으면, 얘네 지금 몇 몰이다라는 거 알아요? 2분의 1몰이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몰에서 1g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분자량. 다시 말해서 1몰에 해당하는 거는 1g에서 2배 줬네. 그래서 2가 돼줍니다. 2번,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온도랑 압력이 같은 상황입니다. 분자량이 44인 이산화탄소 기체와 밀도가 같은 기체, 어떤 X에 대한 기체의 분자량 묻고 있어요. 그럼 밀도 B가 1대1이야? 그럼 분자량 B와 밀도 B는 지금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1대1, 분자량도 1대1이다. 그래서 얘도 분자량이 44이다. 그럼 2번을 배웠으니까 3번.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분자수와 그리고 나서 부피는 비례관계다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 B로요. 분자량 B 알수 있다란 뜻인가요? 2번에서 그렇게 활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질의 양과 입자수, 질량, 기체 부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모두 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물질의 양을 구하고자 하여. 근데 우리한테 입자수가 주어졌어?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번에 우리한테 질량이 주어졌으며, 어떻게 물질의 양 구하더라?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근데 사실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분자량의 의미는 무엇이었더라? 화학식량 또는 분자량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 기체 부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줄 겁니다. 그때 0도 일기압이야? 그럼 22.4리터. 또는 다른 온도와 다른 압력이라면 그냥 이 비례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자수가 대놓고 주어지기보다는 보통은 몇 몰인가에 대해서 이 몰비를 조금 더 많이 구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부피비와 분자수비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질문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에테인이요. 분자량 30인데요. 기체 2몰의 입자수 1몰에 해당한 건6.02 곱하기 10에 23제곱계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바로 2몰에 해당하는 게될 거다. 자, 질량입니다. 1몰에 해당한 건 30이죠? 여기다가 2 곱해주면 그게 바로 2몰에 해당하는 질량. 부피라는 건 1몰에 22.4리터일 때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건 2몰인 거잖아요? 2배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이해한 거를 가지고 개념 체크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0도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일 때 이산화탄소가 20.4리터 있어요. 그럼 이게 몇 몰이란 뜻이에요? 1몰이란 뜻이죠. 자, 다음 값 구해볼까요? 이산화탄소 분자량 1몰이요. 그렇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요, 여기에서 원자량 각각 줬습니다. 탄소 12 하나, 산소 16인 게두개 더해주면 44. 이것이 바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돼버렸어요. 탄소가 지금 몇몰 있대요? 여기 이산화탄소 1몰 있죠? 그 안에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 1몰 있네. 그럼 원자량 12g 그대로가 탄소의 질량일 것이다. 2번 갑니다. 0도 일기압에서 수소 1몰과 그리고 산소 1몰의 부피는 같다. 같은 압력, 같은 온도에서요. 뭐가 같아요? 분자수가 같아요. 그럼 얘가 들어있는 기체 부피도 같겠죠. 아주 잘했습니다.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0도 일기압에서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같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량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물질의 양, 바로 이 몰과 무엇을 곱해준 값? 화학식량, 그냥 우리 분자량 M이라고 표현해볼까요? 그럼 얘네 화학식량이 같아야겠죠? 몰은 일단 같잖아요. 1몰, 1몰. 그러면 이 질소라는 건 원자량 14에다가 2배 해주니까 28. 이산화탄소는 44라고 구해놨었죠? 비교했더니까 화학식량이 달라요. 그럼 여기 질량이 같을 수가 없겠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봅니다. 1번 갈까요? 물질들의 값을 빠르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 일기압에서 메텐 16g의 부피입니다. 메텐 1몰에 해당한 질량이 몇인가부터 우리 계산해 봐야겠죠? 탄소 하나 12, 그 수소가 1인 게 4개 있다. 4 해주면 16. 이게 바로 1몰에 해당한 질량. 그럼 16g? 이게 1몰 있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몇이다? 22.4리터다. 그 다음, 물이라는 건요, 9g에서 수소 원자의 양이에요. 그럼 우선 일단 1몰에 해당한 질량부터 구해볼까요? 원자량이요, 1인 게 지금 2개 있고, 산소는 16이니까 18입니다. 이것이 바로 몇 몰일 때? 1몰일 때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지금 9g이에요. 그럼 9g이기 때문에 이 질량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9g이고,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몰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분의 1몰은 물에 대한 거, 물 분자수야. 이 안에서 수소는 2원자죠? 곱하기 2 해주면, 아하, 수소는 1몰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 3번 갑니다. 0도 일기압에서 질소 기체 2몰의 부피입니다. 1몰에 해당하는 게 22.4리터다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2배죠? 2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탄산 칼슘 10g의 양이에요. 자,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1몰에 해당한 질량이에요. 칼슘에 대한 원자량 40, 탄소 12, 산소는 16인 게 3개 있다. 그러면 102이다. 이게 바로 1몰일 때예요. 그럼 우리 질량을 바로 화학식량에 나눠주면 이것이 뭐다? 바로 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2번 갑니다. 메테인 기체 16g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0도 일기압에서 20.4리터라고 했지, T도 일기압이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3번. 물 18g과 얼음 18g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같다. 일단 물, 얼음 모두 다 화학식이 뭐예요? H2O. 자, 그럼 H2O라는 화학식이 같다라는 건 화학식량이 어떻다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량이 같아요. 화학식량이 같아요. 질량과 화학식량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다? 물질의 양. 이 몰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 다 됐나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제 2점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달려봅니다.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문구 나왔어요. 전체 원자수는요. 전체 원자수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 원자수가요, 가에서 두 배를 해준 게 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또 조건 갑니다. 1기압 T도에서요, 1몰의 부피는 24리터, 그리고 원자량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요, 탄소 하나 12에다가 산소가 16인데 두개 있습니다. 그럼 분자량 몇이다? 44. 그럼 44를 나눠주면 몇 몰이다? 2분의 1몰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에서 분자의 양은 2분의 1이고요. 분자당 원자수는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총세개 있죠? 이것이 바로 뭐야? 전체 원자수예요. 그럼 2분의 3인데 나랑 같아지기 위해서 몇배 해주래요? 두배 해주래요. 그럼 이때 바로 나에 대한 거, 이 나에 대한 분자 양 n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분자당 원자수는 두 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분자수는 몇이란 뜻이에요? 이거 약분되니까 분자수는요, 2분의 3몰입니다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그럼 2분의 3몰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x리터래요. 2분의 3몰인데 1몰에 대한 부피는 몇이었냐? 24리터래요. 그럼 1몰에 대한 건 24리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 몇 리터인가요? 라고 하면 12 곱하기 3이니까 36리터요. 라고 가주면 되겠네요. 기억 갑니다. T도 1기압에서 가의 부피는 24리터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아, 얘 지금 1몰이니? 란 질문이에요. 근데 몇 몰이었어요? 2분의 1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4리터가 아니라 12리터가 있어요. 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니은 X는 36 맞죠? 좋아요. 디귿. 기체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는 건 22g이고요. 나라는 걸 한번 구해볼 건데요. 나에 대한 원자량부터 일단 질소가 14.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자니까 2 곱해주면 분자량 28. 이것이 바로 1몰에 해당하는 거. 실제로는 몇몰 있어요? 2분의 3몰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을 해주면 몇이다? 42g이다. 그럼 22g, 42g, 누가 더 커요? 42g인 나가 더클 겁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건 틀렸구나. 그래서 니은만 맞는 선지니까요.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량을 뭘로 바꾸는 거, 부피를 뭘로 바꾸는 거, 이 관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의 포인트는요, 나에 대한 분자식 찾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포인트는 1몰에 해당한 질량과 그리고 T도 1 기압에서의 밀도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했어야 됩니다. 아하,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표는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는 Y와 Z로 구성된 3원자 분자이고요. 요거 먼저 잠깐 끊고 할게요. 3원자 분자다라고 하는 건요. 일단 구성된 게 Y랑 Z라고 했으니까 Y가 두개 왔을 때 Z 하나. 그리고 나서 가능한 거는 Y가 하나 왔을 때 Z 두개 오는 거. 이렇게 그냥 쓰고 시작하면 돼요. 3원자다? 원자가 3개다라는 뜻이거든요. 질문 갑니다. Z 원자량분의 Y 원자량. 원자량을 제가 그냥 M이라고 해볼게요. Z 원자량분의 Y 원자량에 대해서 구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율 시작해볼까요? 그럼 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밀도비가요. 8대 9라고 줬어요. 그럼 이 밀도비가요. 바로 이 분자량.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비와 어때요? 비례 관계다. 그럼 다시 여기서 8대 9야? 그럼 반 나눠준 값이 4죠? 그럼 여기 반 나눠준 값? 4.5. 그리고 나서 D 대신에 W를 붙여준 게 바로 1몰에 해당한 질량일 것이다. 그런데 아직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다와 가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확정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다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X 하나와 Z 두개 더해준 값이 바로 11W다라는 거고요. 가에서는 X 하나와 그리고 y 4개를 더해준 값이 4w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x를 없애주면 2z 빼기

4y는 몇이다? 여기서 7w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가지씩 모두 다 써볼게요. 만약에 y가 두개 와서 z 하나인 경우 4.5w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y가 하나이고요. z가 두 개인 경우 4.5w라고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식이에요.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 z에다가 내가 4y를 뺐거든요. 근데 7w예요. 근데 여기는 이 z에다가 y를 더해줬어. 오히려 뺀게 아니라 더해줬어. 그러면 당연히 7w보다 커져야 되는데 어때요? 작아요. 모순입니다. 그래서 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능한 게 y to z라는 분자식이에요. 이걸 이제 확정 지었으면 둘의 관계로 원자량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구해볼게요. 자, 얘에 대해서 지금 이 y로 되어 있으니까 두 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4y 더하기 2z는 몇이다? 9w다. 그러면 여기에서 4y 소가 되죠? 그러면 4z는 16w니까요. z는 몇이다? 4w다라는 게 구해지고요. 여기 z 넣어줄게요. 그럼 y는 몇이다? 4분의 1w다. 그럼 다시 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아, 여기가 4w. 4W도 그냥 없애볼게요. 4,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 그래서 얘는 몇이다? 16분의 1이 나옵니다. 어차피 W는 속과 돼서 사라져서요. 4분의 4분의 1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16분의 1, 답 1번 가주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 밀도와 그리고 이 분자량, 이 밀도 비와 분자량 비가 비례관계 같다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그때 여기 모두 다 단일 기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다음 3번 가봅니다.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3번과 5번을 비교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3번에서는 위에 뭐라 써 있냐면 강철 용기라고 써 있어요. 그림은 부피가 같은 강철 용기 가와 나의 X2와 Y2 기체가 각각 1g씩 들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실린더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와 분자 수가 비례라고 했는데 여긴 온도와 압력에 대한 조건이 없이 그냥 강철 용기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갱이 수를 세주시면 분자 수가요, 가는 8개, 나에서는 7개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강철 용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무조건 뭐야, 강철 부피 같잖아, 분자량 같잖아, 그럼 큰일 나요. 알았죠? 문제 꼭 꼼꼼하게 읽으세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꼭 필요하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건 부피가 같다, 질량이 모두 다 몇이다? 1g이다라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기어, 용기 속 기체 밀도를 물어봤을 때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부피 같아요. 질량 1g 같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어떻다? 같다라는 게 맞습니다. 니은, 이제 이걸 조심하자. 자, 니은에서는 원자량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g에 지금 몇개 있다? 8개.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에는 몇 g이다? 8분의 1이다라는 뜻인 거고요. 여기도 1g에 7개. 그러면 하나에는 몇 g이다? 7분의 1g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분자를 구했고요. 구하라는 건 원자량이에요. 이원자죠? 여기도 이원자야. 나누기 2를 해줘봤자 어차피 의미는 얘네들에 대한 비기 때문에 몇대 몇이다? 8분의 1대 7분의 1이기 때문에 7대 8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x가 y보다 크다? 아니요. y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구나. 디귿 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주어진 애들을 가지고 새로운 분자에 대한 분자량 구해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7대 8이라는 어차피 비율을 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헷갈린 친구들은요, 보통 뭐 7K, 그리고 8K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요. 위아래 비율에 대한 거기 때문에 K는 속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타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X라는 게두 개다. 14, Y라는 거 하나. 그럼 22분의 0. 자, X라는 거 하나 7, Y라는 두개16 해주면 23. 22분의 23이니까 맞구나.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강철 용기다. 그래서 5번과 비교해서요, 압력과 그리고 온도가 같을 때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한다라는 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일단 조건이 같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에 저번 시간에 풀었거든요. 5번과 한번 비교해서 봐주세요. 자, 3번과 5번 비교해 주세요. 바로 실린더 나옵니다. 실린더는요, 그 위에 조건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아, 그림은 T도 일기압에서 온도랑 압력을 같게 주었구나. 그럼 여기에서 막 왔다 갔다 했을 때이 기체의 부피가 의미하는 거,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다. 그러면 여기 계속 읽어볼까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각각 들어있고요. 여긴 3V 리터, 2V 리터입니다. 그래서 문제 바로 나가요. 실린더 수, 기체 분자수 B는요, 가대다가 3대 2다. 그래서 맞다. 됐나요? 이게 돼야 됩니다. 자, 리응 갈게요.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가에서와 나에서 같다. 전체 원자수다라고 하는 건 아까부터 연습하고 있습니다.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에서는요, 일산화탄소 탄소 하나, 산소 하나, 총두 개.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니까 총세 개. 그럼 가에서와 나에서 그대로 2대 3이 아니라 분자수도 곱해야 된다. 그럼 가에서는요, 3 곱하기 2. 그럼 나에서는요, 2 곱하기 3. 그래서 어떻다? 같다라는 게 맞습니다. 디귿이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냐면, 실험실 같은 물질에 대해서 단위 질량당 탄소 수, 탄소 질량, 요런 거 구해보자 라고 했었죠. 여기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더 정리할 겁니다. 기체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입니다 라고 할때 의미는요, 다시 말해서 질량 분해요. 탄소 원자수는요, 분자수 곱하기, 그리고 탄소 원자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질량분의 분자수? 익숙한 문구죠? 사실 이건 뭐다? 아,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구나. 그럼 이거는 분자량분의 탄소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원자량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뭘할수 있냐면, 탄소 하나하나 똑같아. 산소 여기 하나, 산소 여기 두 개. 분자량이 적어도 이산화탄소가 더클 거예요. 산소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탄소수는요, 가와 나에서 비교해줬더니 탄소수 분자당 아니에요. 분자당은요, 이 분자수 여기 뺐잖아. 그쵸? 분자당이 아니라 분자수 곱하기 탄소수 가주시면 안 되고요. 질량분의 분자수 뺐기 때문에 이제 분자당 탄소수만 봐줘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도 지금 하나. 모두 다 하나일 때 분자량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네. 분자량 나가 더 커? 그럼 역순 누가 더 커야 돼? 가에서가 더 커야 돼.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 가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체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 바로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탄소 원자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래는 분자수 곱하기 탄소 원자수를 했던 거를 분자량 분해 탄소 원자수를 할 거면 분자당 탄소 원자수만 봐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 풀 건가? 그냥 질량으로 갈 거면 분자수 곱하기 탄소수를 해줘야 되고요. 내가 분자량으로 갈 거면 분자당 여기 하나 있는 탄소수 하나로 가주면 돼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6번 갑니다. 6번에서는 1몰에 대해서 묶어버린 표현으로요, 이제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발문 가볼게요. 다음은 세 가지 물질의 1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얘 1몰이야 라는 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1몰일 때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기억부터 가볼까요? X 원자량과 Y 원자량에 대한 비율을 구해봐라. 그럼 여기 X 하나에다가 Y가 3개일 때 얘네들에 대한 합은 17이야 라는 뜻인 거고요. 두 번째, X가 2개 있고요. Y가 4개 있을 때는요. 32래요. 그럼 다시 이걸 2로 약분시키면 X 더하기 2Y는 몇이다? 16이다. 그럼 여기에서 Y 하나에 대한 차이값은 1이니까 X 하나 몇이다? 14다. 그럼 14분의 1 네,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T도 1기압에서 X2, Y4, 12리터에 대한 질량을 묻고 있거든요. 지금 1볼에 대한 게 32g이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12리터기 때문에요. 1볼에 24리터인데 사실 얘는 지금 2분의 1몰에 대한 걸 물어본 거야. 그럼 32에다가 반절 나눠주면 16g. 네, 맞습니다. D급 갑니다. T도 1기압에서요. Y2, 2g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위에 없는 애들이야. 우리가 맞춰줘야겠죠? 그럼 Y라는 거 원자량 1이고요.

1g이라고 해요. 그럼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원자니까 2g이 바로 1몰일대요, 분자량이. 근데 2g이 부피? 1몰이죠? 그럼 1몰일 때 부피는 24리터인데 48리터는 2몰이잖아요. 그래서 24리터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으니까 3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은 뭐냐면 3점 문항을 가기 전에요. 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뭘 의미하는가? 바로 화학식량을 모두 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때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다 합해준 값. 그래서 X 하나, Y 세 개에 대한 게 17, X 두 개, Y 네 개에 대한 거 32.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각각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는 7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7번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대놓고 몇 몰인지 몇 그램인지 눈에 좀잘 보이도록 줬다라면 이건 X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하는 건좀 숫자가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얘보다는 크다 작다라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 가와 나는 같은 질량의 두 가지 물질을 나타냈습니다. 산소랑 물이 있는데요. 무엇이 같대요? 질량이 같대요. 저는 B로 한번 가볼게요. 1대1이다. 그때 화학식량은 산소라는 게 원자량 16인데 두개 있으니까 32. 물이라는 거 수소 원자량 1인데 두개 있고 2에다가 산소 16 더해주면 18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의 양, 분자수 B는요. 질량과 이 화학식량이 나눠줘야겠죠? 그럼 나눠줬던 얘네가 몇이다? 아, 18대 32고요. 여기서 실제 산소라는 건 1몰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1몰이라면 18분의 32가 뭐다? 바로 이 물에 대한 몰, X에 대한 값일 거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적어도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아요. 이 정도의 수치로만 따라가주면 돼요. 기억갑니다. 자, O2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원래 원자 수는요, 저희가 상대 값을 많이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 요 비로 많이 물어보는데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아보가드로 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아보가드로 수는 NA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해주는 건 아, O2 1몰에 그럼 이 분자 수가 지금 1몰인데 이 안에서 원자 수는 두 개죠. 그래서 2 곱하기 1몰인데 여기 2몰이 실제로 원자 수로 나타내면 1몰에 해당하는 건 NA니까 2 곱하기 NA를 해줘야 아 산소의 원자 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니은. 그럼 물이 X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질량인데요. 이걸 진짜로 넣으면 숫자가 너무 복잡해요. 저 숫자 복잡한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그냥 얘가 1몰이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1몰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에 대한 양부터 구해 볼 건데 분자가 지금 1몰인데 그 1몰 안에 수소는 2원자니까 두개 들어있죠. 그럼 이때 수소에 대한 원자량은 하나에 1이에요. 그럼 1을 곱해주면 얘에 대한 건 질량 몇이다? 2g이 나와요. 그때 1몰일 때.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적어도 1몰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2g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서 풀어주는 문제예요. 실제 값을 요구하진 않았으니까. 디귿 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짐작을 이렇게 똑같이 1보단 크되 2보단 작다라는 거 활용해 볼게요. 자, O2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수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표현했던 거 보통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원래 상대 값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안 해도 돼. 우리는 몰 양만 가지고 하면 되거든 이라고 했었죠. 여기 똑같이 해볼까요? O2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수는 1몰에다가 저기 1몰 안에는 산소가 2원자죠? 2 곱해준 값이야. 그리고 나서 원자 수 실제 아보가드로 수는 하지 않아요. 어차피 위아래 소거될 테니까. 근데 물이요. X몰에 들어있는 원자 수를 물어봤는데 누구? 산소. 얘는 어차피 1원자예요. 1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X몰.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2를 기준으로요. 2와 같다면 얘가 1이 될 거고요. 만약에 2보다 작은 경우면 이 비율 자체가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근데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상황. 그럼 당연히 얘는 1보다

선 X축, Y축, 나에 대해서 Y축, X가 들어있고요. 부피가 상대값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 부피, 어차피 온도 압력 같기 때문에 부피라는 건 뭐다? 분자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실린더 속 기체의 분자수 비는 가대다가 몇대 몇이다? 2대 1이다. 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이제는 이 간에 X2와 Y2가 몇대 몇의 비율로 들어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좀 가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대값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한 거를 그대로 따라가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가정을 할 건데 어떻게 가정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Y 원자수, X 원자수가 있어요. 그러면 X에 대한 분자수, 그리고 X2에 대한 분자수, Y2에 대한 분자수. 그러면 Y에 대한 분자수 곱하기 여기 2. 그럼 X에 대한 분자수 곱하기 2를 해줬을 거예요. 그때 얘네가 2분의 1에 대한 비율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모두 다 2원자이기 때문에 2에 배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 비율을 4분의 2로 바꿔볼게요. 그때 얘네가 실제로 4분의 2라면 2 곱하기 몇을 해야 4가 돼요? 2. 그럼 2 곱하기 몇을 해야 2가 돼요? 1. 아하, 그럼 X2가요? 1몰일 때 Y2는 2몰이다. 이건 제가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1N몰, 아니면 2N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때 얘네에 대해서 분자수가 3이죠. 그럼 부피가 3몰에 해당한 게 2라면 그러면 이때 1에 해당한 건 몇이란 뜻이에요? 그쵸. 2분의 3이구나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Y2X가 2분의 3이야 라는 거고요. 조금 더 나와서 기억도 한번 맞춰볼까요? 가에서 보니까 X가 두 개일 때, 그리고 Y가요, 두 개일 때인데, 사실은 2몰이니까 Y는 네개 있을 때, 얘네들 모두 더해둔 질량이 4W래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나타내볼까요? 여기에서는 X가 하나 있을 때, Y가 두개 있을 때, 이때 질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 반으로 나눠주면 X 더하기 2Y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값도 반 나눠주면 2W예요. 이것은 바로 XY2가요. 1몰 있을 때 질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2분의 3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2W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2분의 3몰일 때 질량이다. 3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가에서 y 원자수는요, 2 곱하기 2에서 4고요. 나에서는요, 2분의 3 곱하기 2. 이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 해주니까 몇이다? 3. 4분의 3이 맞습니다. 디귿, 기억은 몇이다? 바로 3W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으니까 몇번 가져요? 5번 가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로웠던 건요, 가에서 혼합기체였어요. 자, 혼합기체일 때도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관계인데, 이 안에 지금 X2 기체와 Y2 기체의 분자수를 모두 합해준 값이다.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어진 값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나를 했었죠. 바로 2분의 1로 주어졌지만 2의 배수라면 조금 편해지기 때문에 4분의 2로 바꿔줌으로써요. 얘네가 모두 2원자야. 분자당 원자수는 여기 2 써줬고, 그럼 분자수는 몇인데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2, 2가 2야 되니까 1. 그래서 2와 1. 1몰과 2몰로 가정을 했더니, 아, 이 부피가 2일 때는 3몰이더라. 그럼 1일 때는 2분의 3몰이더라.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서 풀었던 6번에서 제가 연습했었죠? 화학식량을 바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X2개와, 그래, Y 4개를 더해준 게 바로 4W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딱 정해놓은 거를 가지고 나에서도 우리는 이 기억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자들의 원자를 더해준 값이 몇인가에 대해서 나타낸 식도 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3점 풀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야겠죠? 바로 유니크 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리한 내용들은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피와 분자수 어떻다? 비례관계다. 기체의 분자량 구하는 게 오늘은 중요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 다시 한번 더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더 문제 나갑니다. 문제는요, 너무 어렵죠? 분자량 비는요, A와 B가 몇 대면 4대 5일 때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 비는 A가 B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 대 B가 몇 대 몇인지 그때 그 숫자가 누가 더 큰지라는 거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대 B에서 누구의 숫자가 더 큰지 실제 값을 써주면 더 좋고요.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내가 수능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친구들, 오늘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오늘도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은 13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97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중탐구 첫 번째 제목, 허물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법. 선생님도 허물이 없는 이 경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인비 성지면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비 아니다라는 얘기고 성인 성자가 되겠죠. 어떤 도덕적 품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물론 지혜도 그렇고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런 완벽에 가까운 성인의 지혜가 아니라면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성인의 경지까지는 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정도가 되겠죠. 숫자는 선생님이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WHO, who, 누구, 누가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누가 능할수 있겠는가 정도가 되겠죠. 가, 능, 득. 뭐뭐 할수 있다로 많이 풀이가 됩니다. 지금 13강까지 오면서도 가능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무과 이니까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정도가 됩니다. 과자가 또 나왔습니다. 과자는 명사로는 허물이나 잘못을 일컫는 뜻. 그런데 통과하다, 투과하다 할 때는 지나다의 뜻으로도 쓰이고요. 과속하다, 과식하다, 과음하다 할 때는 정도를 오버한다라는 지나치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아직까지도 이 여러 가지 쓰임이 정리가 안된 친구들은 잠깐 멈춤 하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이 성인의 지혜가 아니라면 누구인들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므로 누구나 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이능회하여 여기서의 과 다음에 접속사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이자가 오네요. 순접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역 접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풀이도 그러나로도 가능, 그리, 그래서, 그리고로도 가능하다는 것. 앞에 있는 과자는 잘못하다 정도로 풀어야 되겠죠. 잘못해서, 잘못이 있어서 정도가 되고요. 능자 또 나왔습니다. 뭐뭐 할수 있다. 뒤에 뉘우칠 회자가 있으니까 잘못하고 뉘우칠 수 있다면 정도가 되겠죠. 잘못을 하고, 나 이거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고, 뉘우칠 수 있다면, 뉘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곧. 그쵸. 뉘우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못하고 뉘우칠 수 있어.

뉘우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곧직자가 되겠죠? 곧, 당, 마땅히, 도. 도자는 별표 하나 치고 갑니다. 요 도자는 그림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몽유도원 도 할 때처럼 그림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도자인데 여기서는 그림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도모하다, 꾀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곧 마땅히 도모해야 된다 라는 거죠. 뭘 도모해야 되느냐? 소이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까닭이나 방법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 방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계지 여기서의 지자는 주격 아니고 관용격 아니고 대명사입니다. 잘못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고칠 게자 그러니까 그것을 고친다라는 건 잘못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곧 마땅히 그것을 고칠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맨 끝에 있는 자자도 뭐뭐하는 사람의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다시요. 잘못하고서 뉘우칠 수 있어. 곧 마땅히 그것을 고칠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곧종 끝이라는 뜻도 있고 끝냈다, 끝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끝내, 마침내 정도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곧 끝내 여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어자가 또 나왔네요. 김제 호어우 에에 에 기억나시죠?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보다 정도로 풀이가 되겠죠. 여기 에 이르는 것이다. 에로 풀이가 됐습니다. 어디에 이르는 거냐? 길 도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도. 자 앞에 있는 지자는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인지, 도는 돈데 어떤 도인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인지 꾸며주는 역할이 되겠죠. 허물이 잘못이 없는 길에 이르는 것이다.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자, 한 글자, 한 글자 직역을 하다 보니 엉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죠.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못하고서 뉘우칠 수 있어. 곧 마땅히 그것을 고칠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곧 끝내. 잘못이 없는 길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법이 뭐냐 하면 잘못하고 뉘우치고 그것을 고칠 방법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허물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법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개과천선이라는 성어도 떠오르네요. 그렇죠?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그래야 선에 갈수 있으니까요.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갈게요. 능력에 맞는 인재 선발, 인재와 선발이 막 섞여서 뭐라 그랬나요, 선생님이? 하여간 집중 탐구 두 번째는 능력에 맞는 인재 선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관, 벼슬관자죠. 벼슬관자. 벼슬은 큰 것, 작은 것 없이라는 뜻이 됩니다. 큰 것, 작은 것 없이 반드시 그 재주를 천거해야 된다.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재능을 갖춘 사람이란 의미가 되겠죠. 재자는 관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큰 일을 하는 관직도 있겠고 작은 일을 하는 관직도 있겠죠. 그런데 작은 관직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그 자리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재능에 맞는 사람, 재능을 갖춘 사람을 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자도 또 벼슬이네요. 벼슬 작자예요. 선생님, 그러면 얘도 벼슬관, 얘도 벼슬 작. 똑같은 벼슬이라는 뜻인데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관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른 벼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거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일에 배치를 하고 추천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선생님이 가진 재능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샘이 느려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재능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을 뭐 예산을 짜거나 또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걸 심사하는 그런 파트에 넣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자도 요거는 어떤 적성이나 타고난 바탕, 타고난 자질, 이게 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관직은 크고 작은 것 없이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 그 사람이 타고난 자질, 바탕에 맞게 추천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과는, 아, 작은, 과는 어떤 일을 하느냐고, 작은, 서열, 순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벼슬도 높은 벼슬이 있고, 낮은 벼슬이 있잖아요. 그 벼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하는 단순한 위치의 차이를 나타낼 때, 1층이냐, 2층이냐, 그건 상하가 되겠죠. 하지만, 가치나 수준이나 품질, 이런 것들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할 때는 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관직의 높고 낮음.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서열이 낮다고 해서, 그 관직의 서열이 조금 낮다고 해서 아무나 막 갖다가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드시 그 능력을 들어야 한다. 천거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능력에 맞는 사람을 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타고난 어떤 바탕, 자질, 적성이라면 요 능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실력 하나도 없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놓는다거나 실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낮은 데에 배치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시, 즉,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하면, 여자,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나왔죠.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고, 만약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무엇과 같다라고 풀이를 했죠. 시자 따라 나오는데, 옳다의 뜻도 있고 서술형 어미인 뭐뭐이다로 풀이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 풀이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 시자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면 정도가 되겠죠. 즉자도 뭐뭐이면으로 풀이가 많이 된다. 이제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그러니까 제 능에 맞는 사람, 재능을 갖춘 사람을 벼슬,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자리에 놓을지, 그것에 따라서 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옛날의 이른바, 이른바라는 말을 많이 쓰죠. 소위 이른바, 이른바라는 말이 나오면, 야, 이제 내가 중요한 걸 정의할 거야, 라는 강력한 신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의 이른바, 공이라는 것이다. 아, 공정하다, 공평하다, 공적이다 할 때의 공이라는 건 뭐냐? 재능에 맞는 사람을 그 일이나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게 공이었구나. 능력에 맞는 인재 등용, 그게 공이었구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자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돌이키다, 돌아오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사로는 도리어라는 뜻도 있죠. 반대하다의 뜻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와 반대로 하면 정도가 됩니다. 재능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배치하는 거죠.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되겠죠. 이와 반대로 하면 옛날에 이른바 사 공과 당연히 반대가 되는 사라는 것이다. 좋습니다.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의 정의.

공의라는 건 뭐냐? 재능에 맞는 사람을 그 일, 그 자리에 등용하는 것이 바로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갈게요. 장공 예는 이렇게 가는데 사람의 이름입니다. 장공 예는 구세가 함께 살았다. 구세 동안 같이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세, 세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이 세자는 인간이란 뜻도 있고 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세이니까 9 곱하기 30년 하면 270년 정도가 되네요. 딱 부러지게 270년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세월 동안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공예라는 사람의 집안은 270년 동안, 대략 9세 동안, 9세대 동안 분가하지 않고 가족이 한데 모여 살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 지금 당나라 때인데요. 중국의 당나라 때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들끼리 나누어 갖고 분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장공예의 집안은 그러지 않고 9세 동안에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고종이 지금 선생님이 당나라 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당나라 때의 고종입니다. 당나라 고종이 봉태산하고 봉은 봉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꽉 맞게 하는 거, 봉투할 때의 봉자가 이 봉할 봉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같은 거 집어넣고 편지 봉투를 봉한다라고 그러죠. 꽉 막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제사 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봉선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산에서 제사 지내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아, 태산에서 제사 지냈구나 싶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태산이라는 것은 중국의 아주 험하고 높은 다섯 개의 산, 오악이라고 그러는데 오악 중에서도 으뜸으로 일컬어지는 산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많이 쓰는 말 중에도 아우 씨, 걱정이 태산이야. 그때의 태산이 바로 요 태산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지요 할 때의 태산입니다. 오악 중에서도 으뜸 가는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산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천하의 주인이야 라는 걸 선포하는 국가적인 빅 이벤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행기택하여 행자도 별표 밑줄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할 때의 행자인데 여기서는 행차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기택 그 집이 되겠죠? 그는 당연히 앞에 나온 장공예가 되겠고요. 장공예의 집에 행차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별 생각 없이 가면 아, 제사 지내고 그 집을 방문했구나, 행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빅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장공예의 집을 찾아갔다? 그렇다면 당나라 황제인 고종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이것도 중요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튼 장공예의 집에 행차해서 불렀어요. 장공예를 불렀죠? 그래서 만났어요. 봤어요. 공예를 불러 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만난 게 되겠죠. 그래서 고종이 묻습니다. 뭘 묻냐 하면 그 요로요로요로한 길, 도, 방법을 묻습니다. 앞에 지자가 붙었네요. 그렇죠. 무슨 무슨 길, 무슨 무슨 방법, 무슨 무슨 도를 물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소이가 또 나왔습니다. 소이, 이유, 방법. 이란 뜻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깨끗하게 지우고. 자, 능자는 할수 있다라고 풀이가 된다는 것. 가능득. 지금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 되겠죠. 뭘할수 있는 거냐면 목적. 목자는
화목할 목자이고 족자는 친족의 뜻으로 보셔야 되겠죠. 물론 결의라는 뜻도 있지만 앞에 구세 동안 함께 살았다라는 말이 오니까 이 족자는 친족을 의미하는 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친족을 화목하게 할수 있는 방법의 길을 물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돌아가시면 그 재산 갖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구세 동안 다 모여 살았지? 그렇게 친족을 화목하게 할수 있는 방법의 길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세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나요? 그 길이 무언가요? 하고 물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랬더니 공예가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하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 대답으로써 대자는 대할 때 인제 대할 때 인제 인데 앞에 고종께서 물으셨으니까 당연히 대답이 되겠죠. 공예는 대답으로써 청했다라는 거예요.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요청했냐 하면 종이지 붓필자가 뒤에 오니까 공예는 종이와 붓을 대답으로써 청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친족이 화목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종이와 붓을 주십시오. 종이와 붓으로 답하겠습니다. 하고 청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종이에다 붓으로 과연 무엇을 적었을까요? 네. 곧 내자입니다. 곧 내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럴 때에 내자, 곧 내자, 곧 서인자. 서는 글, 책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다의 뜻도 있습니다. 당연히 붓으로 썼겠죠. 곧 썼다. 어떤 글자를 썼냐 하면, 어떤 글자를 썼냐 하면 인이라는 글자를 썼다라는 거죠. 뒤에 두 글자가 따라오네요. 백여. 와, 그러니까 인이라는 글자를 백여 번, 백여 번 써, 서, 진. 진짜는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드렸다,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임금께. 그렇죠. 지금 고종 황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친족들이 화목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장공예가 종이와 붓으로 답하겠습니다 하고 청했던 거죠. 그리고 종이에다가 붓으로 인자를 백여 번 써서 임금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각각의 그 자리에서 백여 번은 참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구세 동안 모여 살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화목의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집중탐구 세 번째 여기까지였고요. 네 번째로 갑니다. 고양이 그림의 대가가 된 이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변씨자는 변은 성씨라는 걸 뒤에 따라 나오는 씨자를 봐서 알겠죠. 김씨, 최씨, 박씨 할때 씨도 우리말 아니었어요, 선생님? 아닙니다. 한자예요. 그렇죠? 변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 변씨의 자, 아들 이야기네요. 변씨의 아들은 약관에. 이 정도도 교양적으로 꼭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약관은 나이 20살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자를 볼까요? 약할 약자의 갓관자입니다. 남자 나이 20이 되면 예전에는 갓을 쓰는 관례를 치렀거든요. 갓을 썼어요.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구나 하고 갓을 썼어요. 신체는 아주 건장하게 성인이 되었지만 그 기운은 아직까지 성인으로서 약하다. 그래서 약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선가 약관의 나이 3개를 제표하다 그러면 약관이 뭐야? 라고 묻지 말고 아, 약관은 나이 20살을 일컫는 거구나. 딱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씨 아들은 약관에 즉 나이 20살에 이 선화묘하여 선 그다음에 화자가 오는데 그릴 화자입니다. 뭘 그렸냐면 뒤에 고양이 묘자가 오네요. 묘 진짜 고양이 같지 않나요? 묘 묘 고양이 묘자입니다. 고양이 그림을 잘했다라는 얘기니까 고양이를 잘
그림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고양이를 잘 그려서 그림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선자 별표 한번 칠게요. 착하다, 선하다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잘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선생님이 잘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마다 이야기하는 예가 바로 선방이죠.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상대방의 슛을 잘 막았다,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주전 선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선전했다. 들어보셨죠? 선전했다. 착하게 싸웠다가 아니죠. 잘 싸웠다가 되겠죠. 그때도 요 선자를 쓰는데, 아, 착하다가 아니라 잘하다의 뜻입니다. 고양이를 잘 그림으로써 명동 이름이 동, 진동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름이 움직였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진동을 했다. 여기서도 우와, 최고 최고 변씨아들 최고. 저기서도 변씨아들 최고 최고 고양이 그림 최고 최고 하고 이름이 진동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경사에. 경은 서울 경자니까 알겠는데. 선생님, 사자 이거 뭔가요? 스승사자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일단 왼쪽에 있는 요 글자는 왼쪽에 있는 요 글자는 언덕을 나타내는 글자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뭔가 빙 둘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물이 지어 있다. 물의 뜻도 있습니다. 이 사자에는 지금 요 글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에는 물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지어 있는 사람이 질서를 갖추게 되면, 규율을 따르게 되면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 군대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가장 많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당연히 임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있는 곳에 군사가 가장 많습니다. 임금이 있는 곳이 옛날에 도읍이었죠. 그래서 도읍의 뜻까지 갑니다. 군사, 가만히 있으면 군사가 안 돼요. 그렇죠? 화살 쏘는 법도 가르쳐야 하고, 말 타는 법도 가르쳐야 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스승의 뜻까지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한 분야에 뭔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뜻도 있습니다. 이 사자의 뜻이 이렇게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 여기서는 앞에 서우를 나타내는 경자가 왔으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사자는 바로 도읍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경사는 아, 서울이구나. 이름이 서울을 진동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름이 쫙 났다, 유명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언왈, 그가 말했다. 자, 지금 보면 말하다 언, 말하다 왈, 말하다의 뜻을 가진 글자가 두 개가 연달아 왔죠. 사실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자는 말을 하는 동작입니다. 말을 하는 동작이고, 왈자는 진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요렇게 말하였다라는 거가 되겠죠.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업은, 일은, 지금 고양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이야기이니까 요 일도 그림 그리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여서 공부도 그렇고 기술을 익히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작게 생각되는 일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은 여기 불여. 요거는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여기 불여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음을 A로 놓고 불여 뒤를 B로 놓는다면 A 하는 것이 B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불여, 불약, 여약, 여약, 여약. 불여, 불약은 뭐뭐만 못하다라고 풀이되는 것 배우고 왔습니다. 요것이 요것만 못하다. 요것보다는 요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1이라는 것은 요거 하는 것보다는 요거 하는 것이 더 낫다. 요거 하는 것은 요거 하는 것만 못하다. 다 같은 뜻이죠. 자, 박이조 하는 것은 정일물이 성명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은
넓을 박자죠. 넓고 거친 것보다는 요것이 더 낫다.

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넓게 손을 대고 널리 알아요. 그러나 박하다면, 조하다면, 조자는 거칠 조자가 되겠죠. 거칠다라는 건 정밀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밀하지 못하다라는 건 자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디테일이 부족한 것이 되겠죠. 많이 알지만 거칠어요. 다시 말해, 많이 알지만 자세하지 않고 디테일하지 않는다면 요것만 못하다라는 얘기죠. 하나의 사물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사물에 정밀하여서 이름을 이루는 것만 못하다. 됐나요? 됐나요? 됐나요? 다시요. 어떤 일이든 일은 넓게 알고 거친 것보다는 하나의 물건에 정밀하여서 이름을 이루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널리 알기는 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의 사물일지라도 정밀하게 파고들어서 자세히 아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을 이루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나 오자가 나왔네요. 아, 오, 야이여. 아, 오, 야이여. 한문에서 나. 라는 1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4개, 아, 오, 여, 여, 예, 오자입니다. 나 또한 됐고요. 상자, 일찍이 상자입니다. 자세히 눈 크게 뜨고 보면 입구자가 보이죠. 그래서 맞보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일찍이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나 또한 일찍이 학 배웠다. 라는 거죠. 뭘 배웠냐면 산수 만드는 것을 배웠다. 위자 하다 되다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이렇게 일단 여섯 가지의 뜻은 알자라고 얘기했는데 산수를 만든다. 지금 그림 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종이에다가 산수를 만드는 건 산수를 그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위자는 그리다라고 풀이하면 매끄럽겠죠. 나 또한 일찍이 산수 그리는 것을 배웠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연자, 그러하다의 뜻도 있고, 불타다의 뜻도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의 역할도 한다. 배웠죠. 그러나, 탁! 요 글자, 별표입니다. 탁자. 왜냐? 대부분 이 글자의 쓰임은 정도나 법도나 횟수를 나타내는 도자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아릴 탁자로 쓰였습니다. 도라는 음으로 많이 쓰이는 이 글자가 헤아리다의 뜻으로 쓰이면 탁으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헤아렸다라는 거죠. 뭘 헤아렸냐 하면 요고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헤아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의 화살을 압도하여서 일단 압도 볼까요? 누를 압자, 압박하다, 압력이 가해지다 할 때의 누를 압자고 도자는 넘어질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넘어뜨리는 것이 압도인데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압도되었다, 압도시켰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냥 음대로 가면 될것 같고요. 화사 사자가 또 나왔는데 좀 전에 사자의 쓰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의 사자는 전문가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리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화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화사는 화가로 풀이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화가들을 압도하여서 그 위로 뛰어날 수 없음을 헤아렸다. 정도가 되겠죠. 출자 잠깐 볼게요. 날 출자이지만 나오다 나가다의 뜻으로 쓰인 출자이지만 여기서는 뛰어나다로 풀었습니다. 우리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남을 뜻하는 성어 여러 개를 배웠습니다. 압도하다,
학권도 배우고 백미도 배우고 군계일학도 배우고 그때 선생님이 출중하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때의 출도 뛰어나다라는 뜻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나도 일찍이 산수화 그리는 걸 배우긴 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화가를 압도해서 내가 그 위로 뛰어날 수 없음을 헤아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로 그러므로 어떻게 했느냐? 택 물이 스번이라 택, 물, 물자, 하나의 물, 사물을 택하여 서 연습했다, 익혔다가 되겠죠. 선생님 같으면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를 묻는 그런 문제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이 이야기죠. 첫 부분에 고양이를 잘 그려서 서울에 이름이 났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거는 고양이가 되겠죠. 그렇죠? 산수도 그려봤지만 지금의 화가를 압도해서 내가 그들보다 뛰어날 수 없음을 헤아렸고 그래서 그러므로 한 가지 삶을 고양이를 택하여서 연습을 했다. 꾸준히 익혔다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수능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문제에 빡빡 두 자에 밑줄을 그어놓고 풀이를 잘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도 100% 출제가 됩니다. 풀이를 묻는 문제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 쉬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2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100% 출제가 되겠죠. 두 문제 머릿속에 넣고 풀이를 해볼까요? 사람이 성인의 지혜가 아니라면 누가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누구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잘못을 하고서 뉘우칠 수 있어 곧 마땅히 그것을 고칠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꾀하는 것이 기억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도모하다, 꾀하다 정도의 풀이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4번과 5번은 빠이빠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마침내 잘못이 없는 길에 이르는 것이더라고 풀이가 됩니다. 니은 이를 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르다라고 풀어야 되겠죠. 왜 밑줄이 그어졌냐면 지극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모하다와 이르다로 짝지어져 있는 1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글의 내용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잘못을 바로바로 고쳐야 한다.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꾀하는 것이 결국은 허물이 없는 길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허물이 있으면 뉘우치고 바로 고쳐야 함을 말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3번, 4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인데요. 3번은 단어의 짜임을 묻고 있습니다. 단어의 짜임과 관련된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3강 더 알아보기에서 단어의 짜임 5가지를 설명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수능 실전 문제를 모아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여기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복습 삼아 볼까요? 벼슬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른 그 벼슬은 크고 작음 없이 반드시 그 재능에 맞는 사람을 천거해야 한다. 그리고 벼슬, 높은 벼슬, 낮은 벼슬, 그 벼슬은 낮이 없이 높은 벼슬, 낮은 벼슬 없이 그 반드시 그 능력에 맞는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을 천거해야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하면 옛날에 이른 바 요거라는 것이요. 이것과 반대로 하면 옛날의 이른 바 사라는 것이다. 뒤에 문장을 풀이할 수 있다면 기억에 어떤 한자가 들어가야 할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반대로 하면 사라고 이야기했으니 결국은
사와 반대가 뭐냐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사사로울, 사의 반대는 공적일, 공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공적일, 공자 1번을 찾아서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했던 공이라는 것은 뭐냐? 공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재능에 맞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공이었다라는 거죠. 아,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죠? 이쪽 분야에 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니까 그 자리 주고. 이런 것들은 공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글에 의하면 사가 되겠고요. 5번에서 7번. 세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으로 갑니다. 5번, 의미상 가와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 가는 행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다행, 행복할 때의 행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6번, 기역부터 디귿의 풀이로. 아, 선생님이 5번 문제를 잘못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요거는 가가 아니라 기역이죠. 5번은 가와 바꿔 쓸수 있는 걸 고르는 문제이니까 여기 겉자, 살다 겉자와 바꿔 쓸수 있는 한자를 골라라 라는 문제죠. 그리고 6번은 기역, 니은, 디귿의 풀이를 잘할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7번은 역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볼까요? 장공예는 아홉 세대 동안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5번 풀고 갈게요.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가, 예, 거라는 글자는 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살다의 뜻을 가진 또 다른 한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1번은 선비 뜻을 가진 사자이고요. 2번은 가다. 뜻을 가진 거자이고요. 3번도 역시 가다, 행하다의 뜻을 가진 행자가 되고요. 4번이 바로 살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므로 의미상 바꿔 쓸 수가 있겠죠. 5번은 보다, 보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견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견자가 되겠네요. 자, 계속 갑니다. 고종이 태산에 제사를 지내고 그 집에 행차를 했다. 밑줄 쳐져 있는 기역은 행차하다라고 풀으셔야 되겠죠. 행복하다 잘못된 풀이이므로 6번 정답에 기역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불러서 공예를 보고는 그 가족을 화목하게 할수 있는 방법의 길을 물었다 정도가 되겠죠. 니은 길. 방법 정도로 풀어야 하는데, 니은은 지금 인도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도 잘못된 설명, 답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공예가, 장공예가 대답으로써 종이와 붓을 청하여서 곧 인이라는 글자를 백여 번 올렸다, 받쳤다 정도가 되겠죠. 밑줄 쳐져 있는 디귿의 서는 글이란 뜻이 아니고, 책이란 뜻이 아니고, 쓰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6번, 풀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 디귿의 쓰다밖에는 없네요. 디귿 2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문제를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친구와 사귈 때는 신의가 있어야 해. 친구, 이야기 전혀 관련이 없죠. 지금 한 집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종이 물었고, 장공예가 인이라는 글자를 백여 번 써서 바쳤다라는 내용이니까 친구 관련 없고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노력해야지 이웃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가족 간의 화목은 인내에서 비롯되는구나.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4번, 5번 읽어보시면 글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8번에서 10번 세 문제가 걸려있는 지문으로 갑니다. 8번, 감사합니다. 인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도금 문제도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수능특강 맨 뒤쪽에 있는 부록, 중고등학교용 교육용 한자 1800자, 음과 뜻, 모양을 짬나는 시간 계속 반복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은 요두 글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우선 8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풀고 갈게요. 한자는 지금까지 도금을 묻는 문제보다는 조금 획수가

않아서 복잡해 보이네요. 앞에 있는 한자는 누르다의 뜻을 가진 앞자입니다. 압박하다 할 때의 앞자가 되겠죠. 강압적이다 할 때의 앞자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도자는 넘어지다라는 뜻의 도자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압도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도금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1800자, 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 1800자만이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나는 한자다 그러면 음과 뜻이 주석으로 붙어서 출제가 됩니다.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 반복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고요. 9번 문제입니다. 니은의 내용,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니은은 요 부분이지요. 한 가지 사물을 택하여서 익혔다. 왜 그랬니? 왜한 가지 사물을 택해서 익혔니?를 묻고 있습니다. 아이고, 9번 문제를 풀으려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네요. 10번 마저 보고 지문 풀이할게요. 10번 윗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요두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본문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씨의 아들은 약관에 약관 몇 살이라고 얘기했죠? 20살입니다. 20살. 갓은 썼는데 기운은 약해 보인다. 그래서 약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참고적으로 나이 30은 이립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이 40은 불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이 50은 지천명, 60은 이순, 70은 고희 내지는 총심, 80은 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변 씨의 아들이 나이 20살에 고양이를 잘 그림으로써 서울의 이름이 진동했다. 와, 고양이 그림 변 씨한테 최고야! 라고 서울에 아주 그냥 이름이 쫙 깔렸다. 그걸 진동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가 말하여 요렇다고 말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봅시다. 1이라는 것은 그것은 널리 알고 거친 것보다는 한 가지 사물의 정밀해서 이름을 이루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면 단 하나의 사물일지라도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내 이름을 이루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 또한 일찍이 산수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산수 그리는 것으로서는 지금의 화가를 압도하여서 그 위로 뛰어날 수 없음을 헤아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의 사물을 택하여서 익혔던 것입니다. 왜 하나의 사물을 택해서 익혔냐 하면 바로 앞에 내용이지요. 그렇죠. 한 가지, 그러니까 산수를 배웠지만 지금의 화가를 압도해서 그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정도가 답이 되겠죠. 9번의 답이요.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5번이네요. 그쵸? 5번. 다른 화가들보다 산수화를 잘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산수를 그렸지만 지금의 화가들을 압도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화가들보다 산수화를 잘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물을 택하여서 그것을 익혔다 정도가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변 씨는 고양이를 많이 길렀다. 고양이 그림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련이 없죠. 니은, 변 씨는 고양이 그림을 잘 그렸다. 첫 부분을 보면 변 씨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변 씨의 아들 역시 변씨 아니겠어요? 변 씨는 고양이 그림을 잘 그렸다. 맞는 설명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변씨는 고양이 그림을 많이

소장하였다. 역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니은 하나만 되어 있는 2번이 되겠죠. 오늘 13강 3문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14강도 3문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Mül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바로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 배울 거고요. 또 좋아하는 과목 있죠?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도 묻고 답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지난번에 기술을 배웠다면 오늘은 서수 그리고 의문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가볼게요. 이제 본문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해져서 본문 길어졌습니다. 아라는 사람이 먼저 질문을 하죠. Ist das dein Schulzeugnis? 이거 너의 성적표야? 학교 성적표야? 뭔가 학교 성적표 같은 종이를 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너 성적표야?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하죠. Ja, ich habe es heute in der Schule bekommen. 응, 나는 이 성적표를 오늘 어디서? 학교에서 받았어. 오늘 성적표 받는 날이었어. Welche Note hast du denn in Mathematik? Welche Note? 노트는요, 여러분, 네 노트예요. 점수란 뜻입니다. 점수. 여기서는 뭐 등급으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내신 성적에 1등급부터 9등급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점수인지 그 정해진 것들 중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welche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이란 뜻이죠. 영어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 독일은 1부터 6등급까지 있으니까 1, 2, 3, 4, 5, 6 중에서 어떤 점수를 Hast du? 너는 가지고 있니? 땐 도대체 어디서? In Mathematik, 수학에서. 자, 여기서 in이라는 말 다음에 과목명을 써서 그 과목에서의 점수를 물을 때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요. Mathematik의 관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then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뭔가 캐묻는 느낌을 안 주려고,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쓰는 그런 부사예요. 너 근데 수학은 몇 점 받았어? 몇 등급 받았어?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랬더니요, ich habe eine Eins. 나 수학 1등급이야. 되게 좋은 거죠? 나 1등급 받았어. 자, Eins. 원래 여러분 숫자, 수사 Eins는요, 이렇게 작게 써야 돼. 근데 얘는 수사 아니고요, die Eins. 수사가 명사된 거예요. 1점이라는 점수, 1등급이라는 점수라고 해서 이렇게 대문자 Eins로 쓰셔야 합니다. 나는 수학 1등급이야. Toll! In welchem Fach bist du noch gut? 와, 대단하다. In welchem Fach? Das Fach니까요. in에다가 삼격 써서 in welchem Fach 이렇게 정관사 변화해야 합니다. 어떤 과목에서 bist du noch gut? 너 또 잘해? 너 수학 말고 또 뭐 잘해?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In English habe ich auch eine Eins bekommen. 영어에서, 자, 과목명 다음에 과목명 앞에 in을 써야 돼. 영어에서 나 또 1등급이야. English is dein Lieblingsfach, oder? 영어는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지? 너의 최애지? 최애 과목이지? 그렇지 않니?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한 말에 동조를 구할 때 oder 이렇게 붙여요. 너 영어 제일 좋아하지? 그치? 하니까 Nein, mein Lieblingsfach ist eigentlich Kunst.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사실은 Kunst, 미술이야. Denn, 왜 그래? Der Unterricht macht mir Spaß. 재밌기 때문에. 자, den이라는 대등 접속사 다음에는요,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Spaß machen은 재미있다 라는 표현이죠. 반드시 누구한테 재미있다 할 때는 이렇게 삼격 써야 하고요. 그 수업이, 여기서는 미술이 되겠죠? 미술이 나한테 재밌기 때문이야. Leider bin ich aber schwach in Kunst.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schwach해. schwach는요, 약한 거야. 여기선 힘이 약한 거 아니고요. In Kunst니까 미술 과목에서 내가 약해. 그러니까 미술 과목 성적은 좀 별로야 라는 뜻이겠죠.

해서 웰시노테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 웰시를 쓰냐? 독일에는 1부터 6등급으로 1부터 6점으로 성적을 나누기 때문에, 물론 절대평가예요. 나누기 때문에 이 1, 2, 3, 4, 5, 6 중에 어떤 점수인지 웰시노테라고 묻습니다. 웰시노테 하스투 인 마테마틱 해서 인 다음에 이렇게 과목명 쓰시는 것도 봐두세요. 너 수학 몇 등급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너 수학에서 점수가 어떻게 돼? 라고 해서 V라는 의문사 써도 괜찮습니다. Wie ist deine Note in Mathematik? 수학에서의 너의 점수는 어때? 라고 묻는 거죠. 점수를 물을 때, 뭐, 이름을 물을 때처럼 V로 물어봐야 돼요. Was로 물어보면 너무 취조하는 느낌이야. 너 수학 몇 점이야? 말해.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V로 물어봐야 합니다. 점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자, 독일 성적은요, 이렇게 6단계예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1등급이고, 제일 나쁜 건 6등급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등급이라는 건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다 어때? 다 대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로 써서 얘는 숫자 1이 아니라, 1이라는 점수. 숫자 2가 아니라, 2라는 점수, 2라는 등급.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D1, D2, D3, D4, D5, D6이기 때문에 D여서 eine 1, eine 2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1이 제일 좋고 6이 제일 나빠. 근데 여기가 4까지가 꽈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 2, 3, 4까지는 패스한 거고요. 5, 6은 페일이에요. 둘다 페일인데 둘다 그러니까 시험 되게 못본 건데 6은 진짜 못본 거고, 5는 이제 조금 덜못본 거죠. 그래서 6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있어도 유급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6은 하나만 있어도 유급됩니다. 유급된다는 건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가고 또 여기 계속해야 돼. 요 학년을 반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한한 개, 두 개까지는 어떻게 만회가 되는데 한세 개부터는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급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5, 6은 진짜 나쁜 거고 4까지는 그래도 패스하는 점수예요. 자, A부터 볼까? Welche Note hast du in Geschichte? 역사에서 너는 몇 점이니? 할때 이렇게 Welche라는 말 써준다. Ich habe eine Eins in Geschichte. 역사 나 1등급이야. Wie ist deine Note in Physik? 물리에서 네 점수 어떻게 돼? In Physik habe ich eine 2. 물리 나 2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점수를 묻고 점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웰시를 다시 볼게. 웰시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는 정관사처럼 변해라고 했거든요. 정관사처럼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웰시는요, 영어의 위치에 해당해. 어떤이란 뜻인데 어떤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위치도 있고 what kind of도 있는데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게 바로 welche입니다. welche는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아는 것들 중에서 특정한 어떤 거를 말하기 때문에 얘는 정해진 거거든. 정해진 거니까 정관사처럼 변한다. 정관사가 뭐였죠? 데어 데스 댐댄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댄디 요게 정관사잖아. 그걸로 변해. 어떻게 해요? 여기 데어 데스 댐댄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댄 디. 아, 정관사 어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웰시라는 말 앞에 붙이면 이게 바로 정관사 어미 변화가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야. 한번 볼게요. Welches Fach magst du am meisten? 너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라는 문장인데요. Fach는요, das Fach거든. 그러니까 여기 중성 칸에서 보셔야겠죠. 요네 개의 격을 가지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das Fach니까 möge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네. 여기는 사격이라는 거지. 그럼 중성 사격의 어미 welches를 가지고 welches Fach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야? Was ist dein Lieblingsfach?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자, welche로 묻는 이유는 알겠지? 과목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라 우리 시간표에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 중에 고르는 거니까 welche를 쓰시면 돼요. 근데 과목을 여러 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Fach의 복수인 Fächer를 가지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Welche Fächer hast du heute?
오늘 너는 어떤 과목들이 있어? 너 오늘 수업 뭐뭐뭐뭐 있어?

라는 문장인데, 자, 패션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스의 복수여서 the 패셔예요. 그럼 요 칸에서 봐야겠지? 복수 칸에서. 하벤의 목적어니까 여기도 사격이 필요해. 그러면은 복수 사격의 어미 에를 가지고 와서 will she fashion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 will she는 정관사 어미 변환하니까 대여 대수 됨된 요거 외워가지고 요 표를 적용하셔야 해요. 다음은 4번입니다.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 댄이 나와서 그랬거든. 댄이라는 접속사는요, 대등 접속사예요. 뭐 등위 접속사라고도 하는데 대등한 거야. 문장의 급이 같아. 급이 같아서 특징 정치한다. 이때 정치는 그 정치 경제할 때그 정치가 아니라 바른 위치에 둔다예요. 바른 위치에 두는 건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동사가 원래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이 독일어의 바른 위치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두 번째 쓰는 접속사고요. 얘 의미는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란 뜻이겠죠? 한번 볼게요. Mein Lieblingsfach ist Kunst. 내 최애 과목은 미술이야. 땐 왜냐하면 대등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순서 그대로. Der Unterricht macht mir Spaß. 강의가,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고요. 물론 다른 성분이 오면 도치될 수 있어요. Mein Lieblingsfach ist Kuns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미술인데 왜냐하면 주어가 아닌 다른 게 왔네. 그래도 정치니까 동사는 두 번째 뒤에 이렇게 주어가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 도치됐다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어가 어디 있든 간에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든 얘든 간에 둘다 이제 정치문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 문장은 그럼 무슨 차이예요? 라고 묻는 사람 있죠? 두 문장은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미어를 앞에 써서 그냥 너한테 재밌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재밌어 라고 나에게는 재밌다 라고 강조하려고 그냥 앞으로 뽑은 것뿐이고 중요한 건 then이라는 건 대등 접속사니까 동사만 두 번째 자리에 쓰면 된다. 앞에 뭐가 오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 댄을 가지고 바로 요 while이랑 비교하는 거지.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while은요,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된다는 건 어디에 속해 있는 거, 어디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후치되는 후치문, 후치문이고요. 부문장이 쓰이죠. 후치대, 후치라는 건맨 뒤에 동사가 간다. 그래서 주어는 첫 번째 쓰되 맨 뒤에 동사 가고 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 Mein Lieblingsfach ist Kuns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Weil der Unterricht mir Spaß macht. 왜냐하면 수업이 나한테 재미있기 때문이야. 자, weil이라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뭐가 오든 간에 동사는 맨 뒤로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맨 뒤로 쓰는 거. 자, 의미는 비슷하죠. 댄을 쓰나 와이를 쓰나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는 같지만 얘네들의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니까 이것도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5번도 보자. 어떤 과목을 되게 잘하면요, 여러분, gut 아니면 stark라는 표현을 써요. 잘하거나 되게 강점이거나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쿤스트에서 약하다라고 해서 슈바흐를 썼는데 약할 때는요 슈바흐 쓰시면 되고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못해 나는 이걸 재능이 없어 점수가 아주 안 좋아 이럴 때는요 슐레히트 나쁘다라는 표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Ich bin gut in English 나는 영어 잘해 굿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되게 잘하면 슈다크 쓰셔도 되겠죠? 잘 못하면요, du bist schwach in Biologie. 너는 생물에 약해. 근데 진짜 약하면 schlecht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6번도 볼게요. finden 동사 중요합니다. finden은요, 일단은 여기서처럼 뭐뭐라고 생각하다란 뜻이 있어요. 너는 영어를 어떻게 찾니? 그럼 안 되겠죠? 너는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니? Ich finde deine neue Bluse schön. 나는 너의 블라우스, 새 블라우스 예쁘다고 생각해. 라고 할 때, 이렇게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문법 용어로 하자면,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er findet den Film interessant. 그는 그 영화를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목적어를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영어의 find처럼 찾아내다,

발견하다란 뜻이에요. Sie hat die Blume im Park gefunden. 그녀는 그 꽃을 공원에서 찾았다. 뭐뭐를 찾다 해서 사격 목적어 바로 나오면 되고요. Wir müssen den Fehler schnell finden. 우리는 그 오류를 빨리 찾아야 한다. 이렇게 사격 목적어 바로 나와서 뭐뭐를 찾다, 발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이에요. 어휘에서 형용사의 반대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책에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헷갈릴 만한 거, schwierig이랑 schwer만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schwierig이나 schwer 둘다 일단 어려운이란 뜻이 있어. 어려운이란 뜻이 있는데, schwierig은요, 난이도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과제나 그런 게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낼 때 schwierig을 쓰고요. 이 schwer의 어려운 거는 뭔가 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참 삶이 고단하고 이런 어려움 있죠? 그런 건 schwer를 씁니다. 한번 여기 예시를 볼게. Die Prüfung ist schwierig. 시험 같은 거는 어렵고 쉽고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schwierig를 써야 좀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das Leben ist schwer. 삶이 어려워. 이럴 때는 삶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짐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때는 schwer를 써야 좋고요. 이 schwer는 무게가 무겁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der Koffer ist schwer. 가방이 무거워요 할 때도 schwer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말은요, 당연히 schwierig 반대말은 간단한 거, einfach를 쓸수 있고요. schwer의 반대말은 가벼운 것도 되고 쉬운 것도 돼서 leicht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아라는 사람이요. Warum machst du so ein langes Gesicht? 아, 이 표현 잘 알아야겠다. Ein langes Gesicht. 이거는요, 뭐 수거적인,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너왜 그렇게 긴 얼굴을 만들어? 이게 네 얼굴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긴 얼굴을 만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막 우울하거나 침울할 때 이렇게 입꼬리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얼굴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ein langes Gesicht machen 하면은 뭔가 우울하고 침울한 얼굴, 뭔가 기분 안 좋은 얼굴을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왜 그렇게 얼굴이 우울해 보여? 너 무슨 침울한 일이 있니? 얼굴이 왜 그래? 라는 질문입니다. 너 침울한 얼굴을 왜 해? 라고 하니깐요. Ich habe dieses Schuljahr keinen guten Stundenplan. Stundenplan 하면 Stundenplan은요, 교시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시간표예요. 이번 Schuljahr, 이번 학년도에 keinen guten Stundenplan, 시간표가 안 좋아. 독일은요, 여러분, 초중고생들도요, 자기가 시간표를 짤수 있어요. 물론 완전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어린 학생 말고 조금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좀 자율권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짤수 있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나는 뭐 영어만 듣겠다 이런 건안 되고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학점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생들처럼. 그래서 얘는 아마 이번 학년도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좀안 좋게 짜졌나 봐요. 그래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나 이번 학년도 시간표가 영 별로야. Ich mag Sport nicht, aber dieses Jahr habe ich viel Sportunterricht. 나는 체육을 안 좋아하는데, 근데 dieses Jahr, 올해, 이번 해에 habe ich viel Sportunterricht. Sportunterricht가 너무 많아. 체육 수업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우울해라는 말이죠. 자, dieses Jahr 하면은요, 여기 사격으로 써서, 시간 명사를 사격으로 써서 그냥 부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올해 나는 뭐가 많냐면, 너무나 많은 체육 수업이 있어 라는 표현이죠. 수업은요, 여러분, 셀수 없어요. 그래서 feel이라는 부정수사, 어미 변화하지 않습니다. Oh, wie schade. 아유, 안타깝다. 야, 불쌍하다, 너. Ich interessiere mich sehr für Sport. 나는 Sport에 되게 많이 흥미가 있는데, 너랑 다르게 나는 스포츠, 체육 되게 좋아하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Sich interessieren für 사격 기억나요? 여러분, 수거처럼 외웠죠? 뭐뭐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영어에 be interested in 그 표현이에요. 나는 체육 되게 좋아하는데, Welches Fach magst du?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해? Fach는요, das Fach여서 중성명사 사격 정관사 어미 변화해서 welches 하셔야 되죠. 너는 그럼 어떤 과목 좋아하는데? Mein Lieblingsfach ist Englisch.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야. Heute habe ich es in der zweiten Stunde. 오늘 나는 그것이 여기서는 영어.

영어 과목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나는 영어가 in der zweiten Stunde 2교시에 들어 있어. 2교시에 영어를 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교시는요, Stunde라는 표현 쓴다고 했어. 어떤 시간의 단위 개념이죠. 나는 오늘 2교시에 영어가 있어. 예요. 자, 요거 Stunde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시간의 단위를 의미하는 단위 명사예요. 그래서 eine Stunde hat 60 Minuten처럼 1시간. 60분이라는 표현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교시라는 뜻도 있다고. Heute habe ich 4 Stunden Unterricht. 난 오늘 수업이 4교시 있어. 이럴 때 교시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Unterricht는 셀수 없어. 불가산. 얘를 세고 싶으면 4 Stunden 이렇게 복수로 써서 Stunde라는 셀수 있는 단위 명사를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Wirklich, für mich ist Englisch immer langweilig. 진짜 나한테 영어는 항상 지루해. 영어 재미없어. Was ist denn dein Lieblingsfach? 그럼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뭔데? Ich mag am liebsten Physik. 나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Physik, 물리야. 난 물리가 제일 좋아. Wie viele Stunden Physik hast du pro Woche? 너는 주당 일주일에 Wie viele Stunden Physik? 얼마나 많은 물리 수업 교시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역시나 physics도요, Unterricht처럼 셀수 없기 때문에 Stunde라는 그 시간 교시 개념을 가지고 와서 물어봐야 돼요. 3 Stunden, 나 물리 일주일에 3번 있어. Ich freue mich schon auf den Unterricht. 나는 벌써 그 강의가 기다려져. 란 뜻입니다. sich freuen, auf 사격 써가지고요. 뭐뭐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영어의 look forward to ing 그거 있죠? 그 표현이에요. 요거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요. warum이라는 의문 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거 쉽죠? 영어의 why니까요. warum isst du kein Fleisch? 너왜 고기를 안 먹어? warum은 이유를 묻는 거. 그쵸? 자, 그다음 2번이에요. 요게 중요하다고 했어. sich für 사격 interessieren 이라는 제기 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수거처럼 외워야 되죠? für라는 전치사 쓰고 뒤에 사격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 영어에 be interested in 이에요. 근데 영어는 제기 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영어에 be interested in과 같은 건 사실 요 바로 아래 거죠. 안 삼격 interessiert sein 하면은요. interessieren 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마치 형용사처럼 쓰여서 상태를 나타낸 거. 영어로 치면 interested, 요 티드에 해당하는 요 느낌으로 interessiert라는 과거 분사를 쓴 거죠.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interesse an 삼격 haben 해서 뭐뭐에 대한 interesse, 흥미라는 명사를 가지고 쓴 거지 뭐뭐에 대한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치면 have an interest in 뭐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하는데 독일어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제일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건 제기동사 표현이에요. 독일어에만 있는 이 제기동사 표현을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고 이렇게 과거분사, 형용사 형태로 쓴 거, 이거는 조금 더 공식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 형태, interesse라는 명사를 가지고 쓴 거는 완전 공식적. 되게 뭐 인터뷰 같은 데서나 쓸수 있을 법한 되게 공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점점 더 공식적인 표현이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제기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뉘앙스는 방금 말했듯이 달라요. Ich interessiere mich für die Firma. 저는 그 회사에 흥미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Ich bin an 삼격, an der Firma interessiert. 나는 그 회사에 흥미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고요. Ich habe Interesse an der Firma. 나는 그 회사에 흥미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는,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때를 나타내는 부사 한번 볼게요. 뭐, 한국말로도 어제, 그제, 모레,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허위태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는요, gestern이고요. 어제보다 하루 전인 그제를 말하고 싶으면 for 붙이면 돼요. for gestern. 근데 어제 그제 말고 그 그제라고 하려면 책에는 없지만 for 한번더 쓰면 되거든. for gestern. 근데 뭐그 그제는 그럼 for gestern 이렇게 하지 않고 3일 전부터는 사실 for drei Tagen 3일 전에, 4일 전에 이렇게 쓰겠죠. 자,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로 가볼게. 내일은 모하겐이고요. 대문자 모하겐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문자 모어겐은 내야 모어겐에서 아침이잖아. 구텐 모어겐처럼 대문자 모어겐 아니고요. 소문자 모어겐으로 써야 부사예요. 내일은 모어겐이고요. 내일 모레 하려면 한번 건너뛰는 거니까 위버 모어겐이고요. 내일 모레 글피 하려면 두번 건너뛰니까 위버 모어겐 해도 되지만 이렇게 언제 위버 모어겐 이렇게 계속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라고 해서 in drei Tagen 이런 식으로 in이라는 전치사를 해서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때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땐도 한번 볼게. 땐은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이렇게 도대체라고 해서 의문문을 강조할 때 쓰이는 부사일 때도 있습니다. 일단 접속사 다시 한번 보면은요, 등위 접속사 또는 대등 접속사라고 하죠. 대등 접속사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란 뜻이 있어요. 대등 접속사에서 중요한 거는 대등한 거니까 동사 위치도 그냥 대등하게 가면 돼. 동사 위치 몇 번째? 두 번째. 요게 핵심입니다. Ich gehe heute nicht ins Kino. 나는 오늘 극장에 안 가. 영화관에 안 가. Denn ich muss für die Prüfung lernen. 나는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야. Denn이라는 대등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데 동사는 항상 두 번째 위치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도대체란 뜻이었어. 도대체가 막 화나는 그런 도대체 너왜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 캐묻는 느낌을 안 주려고 then이라는 말을 넣어줘서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Warum hast du denn den ganzen Tag geschlafen, obwohl du viel zu tun hattest? 너, den ganzen Tag, 사격으로 썼네. 너왜 하루 종일 잔 거야? obwohl, 비록 모이지만, du viel zu tun hattest. 너할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루 종일 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then은요, 부사로 이때는 쓴 거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얘가 접속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불규칙 동사 뮤겐의 현재 인칭 변화를 볼게요. 뮤겐은요, 좋아하다의 뜻이고요. 얘가 불규칙합니다. 근데 항상 불규칙하진 않고요. 현재 인칭에서 이렇게 단수일 때만 불규칙합니다.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단수일 때만 움라우트가 지금 사라지고 아로 바뀐 형태로 ich mag, du magst, er, es mag 이렇게 쓴다는 거. 이렇게 써서 여기 단수일 때만 불규칙하고 복수일 때는 다시 규칙하더라.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어미 빼고 어감만 가지고 여기 엔둥 여기 어미를 똑같이 현재 인칭에서 원래 에엔 테 에엔이잖아. 여기 규칙적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뮤겐 동사 단수 인칭에서만 불규칙하더라 외우시면 되고요. 책에는요 이렇게 써 있다. 뮤겐이랑 비슷한 표현으로 게안하벤이 있다라고 있는데요. 번역을 하자면 둘다 좋아하다인데 게안하벤은 잘은 안 써요. Ich mag Kaffee. 나는 커피를 좋아해. Ich hab Kaffee gern. 써도 되는데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mögen이란 동사를 더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표현이 등장했네. 그 vorhin 동사인데요. sich vorhin, auf 사격이 있고 똑같이 sich vorhin 있는데 über 사격이 있어요. 뒤에 사격이 온다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이 auf라는 전치사를 쓰면 뭔가 미래의 느낌이고 위버라는 전치사를 쓰면 뭔가 과거의 느낌이다라고 좀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 그래서 sich freuen auf 사격 하시면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즉 미래의 일이랑 많이 쓰이겠지. 미래라고 써놓을게. 영어로 치면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웠었잖아. 여러분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sich freuen auf 사격 이렇게 외워서 미래의 일. Ich freue mich schon auf die Sommerferien. 나는 벌써 여름방학이 기다려져 할 때, 아직 안온그 여름방학, 미래의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거니까, auf 쓰시고 사격 쓰셔야 하고요. Sich über 사격 freuen 하시면, 뭐뭐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뭐뭐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건 지금 일어났거나, 과거에 일어난 일. 그래서 보통 여기는 과거나 현재랑 많이 쓰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 과거나, 현재,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그래서 영어로 치면 be happy about에 해당하는 거죠. Ich freue mich sehr über deine Einladung. 내가 이미 초대를 받은 거야. 아니면 지금 초대를 받고 있거나. 그래서 너의 초대에 대해서 매우 기뻐. 네가 초대를 이미 해줘서 고맙다란 뜻이죠. 그래서 언제 위버를 쓰고 언제 아웃을 쓰는지 요거는 문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요. 문법 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 기수를 했는데 오늘은 서수예요. 서수는요. 무슨 서야? 이거 순서라는 뜻의 그 서거든요. 서수는 독일어로 오디날 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오더, 독일어의 어른웅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서수예요. 서수는 형태가 기수랑 조금 다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서수는요. 숫자 다음에 여기 다 점이 있네. 이거 점왜 찍었어요? 여러분, 지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수에서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서수에서는 점을 찍어요. 이 점을 찍는 걸 통해서, 아, 얘가 순서가 있는 수구나, 서수구나. 그러니까 얘를 1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첫 번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2라고 읽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지. 요게 서수의 일단 특징이고요. 서수의 두 번째 특징은 또 여기 있네. 기수에서는요, 네어디다스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서수에서는 네어디다스가 등장을 해. 마치 영어에 더가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서도 뭐첫 번째 결혼, the first라는 말쓸거 아니야, the라는 말을 쓸거 아니에요? 그 the를 쓰듯이 독일어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따로 있으니 이 the에 해당하는 there나 die, das를 반드시 써야 순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순서를 나타내는 거는 그첫 번째 거, 그네 번째 거, 이렇게 셀수 있는 거, 이렇게 몇 번째인지 볼수 있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정관사를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쓰다 보니까 정관사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정관사가 있다는 거고 이 서수는 마치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예쁜 학생처럼 첫 번째 학생,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다, 일단은 지금 애가 붙어 있어. 근데 얘가 형용사 약변화이기 때문에 애가 붙은 거거든. 약변화라는 건 뭐냐면 애 아니면 애, 애니 붙는 게 약변화잖아요. 침대 변화라고 해서 뒤에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 약변화 어미가 지금 일격으로만 붙은 거고 얘가 이격, 삼격, 사격일 때는 애, 애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미는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적인 표에서는 일격으로만 해서 애로 일단 써놨어요. 애, 애닐 때도 있다는 거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서수의 표현 방법 보겠습니다. 자, 1부터 19까지는요, 기수 다음에 태만 붙이면 되고요. 20부터는 기수 다음에 ST 붙이면 돼요. 예외는 1, 3, 7, 8이래.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럼 1, 3, 7, 8 중요하니까 요거 먼저 이렇게 표시 좀 하고 이따가 잘 보자. 자, 20부터 달라졌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 자, 1은요, 원래 아인스니까 아인스테 하면 좋겠지만 예외죠? 에아스테. 2부터는 다시 규칙, 츠바이에다가 테 붙이면 되니까 츠바이테. 3은요, 드라이테가 아니라 드리테니까 예외죠? 피아테, 품테, 잭스테까지 다 규칙이고요. 7은 예외였어. 지벤테가 아니라 집테. 8도 예외였죠? 원래 8은 아흑트에다가 이렇게 테를 붙여서 테가 두번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외예요, 예외. 그리고 9부터는 다시 규칙이니까 엄청 쉽지? 9테, 11테, 12테, 9테, 10테, 11테, 12테, 13테, 16테, 17테라고 해서 기수에다가 그냥 테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20부터는 스트를 붙여야 돼. 스트, S까지 같이 붙여서 20부터는 집안 찍스테, 아이는 집안 찍스테, 트라이 식스테, 이런 식으로 여기 스트, 20부터는 스트를 붙인다라는 거. 계속 같은 원칙으로 31도 아이는 트라이 식스테 하시면 되고요. 쭉 가서 100도 똑같아. 혼닷 스테, 다 스테 붙이면 돼요. 이제부터는 혼닷 에아스테. 그리고 타우젠트도 마찬가지로 타우젠트 스테, 천일도 마찬가지로 타우젠트 끊고 에아스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규칙이니까 일단 여러분이 기수를 똑바로 아셔야 거기다가 테를 붙이든지 에스테를 붙이든지 그걸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연습해 보자. 그럼 18번째 할 때는요, 18에다가 일단 점을 찍는데 18번째, 18번째 뭔지는 잘 모르니까 뭐 데어일 수도 있고 디일 수도 있고 다스일 수도 있는데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치고 여기 있는 형용사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볼 거예요. 지금은 일격으로만 하는 거지. 악센테 하시면 되겠죠? 22하니까요. 40은요, 20보다 크니까요. 피아 찍스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88. 이거 당연히 20보다 크니까 스테 하시면 됩니다. 100 하고 act on act 스테 이렇게요. 100을 하고 88 이렇게 따로 하시는 거죠. 이건 연습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2번. 서수는 형용사 어미 변환 한다라는 말이 책에 써 있어. 근데 이 표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추가한 건데요. 이거 잘 보세요. 서수는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하는데 서수 앞에는 그첫 번째 뭐뭐, 그네 번째 뭐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정관사를 대어디 다스 중에 꼭 써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관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니까 이 형용사 같은 게 바로 서수예요. 몇 번째가 바로 형용사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이 형용사는 열심히 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약하게 변해도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형용사 약변화표라고 하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약하게 변한다는 건 뭐냐면 에 아니면 에엔만 붙이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에엔인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 봤더니 요거 침대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약변화표는 여러분 침대 변화표다 이렇게 들어봤죠. 침대 이렇게 옆모습이야.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팔 있고 다리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는 거. 그래서 침대 변화라고 하는 이 변화예요. 아까 여러분 바로 전표에서는 왜다 에만 써 있었냐면 일격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인데 얘가 격변화를 해서 이격이나 삼격이나 사격에 가면 항상 N은 아니고 EN일 때도 있더라. 이렇게 EN일 때도 있더라가 여기의 핵심입니다. 책에는 그냥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한다라고만 써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형용사 약변화를 한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추가해서 써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자. In their chanting class, 10학년에서 How do you feel in your fascia? 우리는 많은 새로운 과목들이 있는데 This is interessant인데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클래스가 D 클래스거든. 학년이란 뜻, 학급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얘는 여성이야. 그리고 인 다음에 삼격이니까 약변화 여성 삼격, 약변화의 여성의 삼격 에엔 해서 젠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젠테 에가 아니라 격에 따라 에엔일 때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일월 표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어에서 일, 몇 월, 며칠, 이 일월은요, 서수예요. 왜 그런고 하니, 일은 몇 번째 날, 여러분,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고, 뭐, 30일까지 있는 달도 있고 하잖아요. 그몇 번째 날을 말하기 때문에 일도요, 순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31번째 날, 이렇게. 그래서 일도요, 그 서수로 표현해야 하고요. 월도 달 있잖아. 달 1월, 2월, 3월 이런 것도요. 서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12달이 있기 때문에 12월이라고 해도 되지만 12번째 달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서수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일은요. 소문자로 쓰고요. 달은 얘를 명사화시켜서 대문자로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월 21일을 표현할 때 독일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일격이죠, 지금은. 일격이니까 여기 점을 읽을 때 대야 아이는츠반 찍스테라고 해서 이렇게 남성 일격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아프리를 이렇게 숫자로 써도 되고 이걸 풀어줄 수도 있잖아. 네 번째 달, 4월이니까 네 번째 달. 이럴 때요, 똑같이 대야 아이는츠반 찍스테 피어테 쓰되 명사는 대문자로 써야 하니까 월은 명사화시켜서 여기 대문자로 써야 된다. 파울을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에인 이유는 둘다 약변화 남성 일격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앞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 탁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생략됐으니까 탁을 써도 되나요? 아니, 탁은 의미상 들어간 거고 의미상 이게 몇 번째 날이란 뜻이라는 거고 실제로는 쓰면 안 돼요. 대 아이는츠반 찍스테 하고 피어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끊어갖고 21번째 날이야. 근데 몇 월의? 피어테, 4월의 21번째 날.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은 독일어에서는 순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몇 월, 며칠 에라고 할 때는 안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써야 되는데 안 플러스 삼격이기 때문에 안됨 돼서 암이 됐어요. 암.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주되 8월, 11월 8일이면 am acht November 하셔서 여기 삼격, 약변화 남성 삼격으로 en 써도 되고요. 월도 우리 November라는 고유 명사가 있지만 11번째 달로 바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an 똑같이 써서 am achten elften 해서 11월 8일이란 표현을 약변화 남성 삼격의 그 약변화 형용사 어미표 있죠? 그걸 가지고 an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몇월 며칠을 이렇게 일격으로 쓰면 에가 붙지만 몇월 며칠에 안을 써서 몇월 며칠 에라고 해서 삼격으로 써야 할 때는 an이 붙는 거죠. 그리고 명사로 바뀐 이 월은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 오늘 몇월 며칠이니? 이럴 때 Der Wievielte ist heute?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 Welches Datum ist heute?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요. 이렇게 7월 20일이다 라고 했을 때 대야로 대답할 때, 즉 일격으로 대답할 때는 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요. 똑같은 표현으로 너 언제 태어났니? 라고 했을 때 am, 언제 에 태어났어? 이렇게 하려면요. 삼격이기 때문에 a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월은 중요한 게 대문자로 써야 된다. 얘는 명사화됐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편지의 날짜는요. 써놓으세요. 관용적 사격.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편지는 사격이다. 그래서 내야 탁의 사격이니까 댄 탁을 써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사격 남성 댄을 쓴다는 거. 그리고 약변화 남성 사격. 그 아까 형용사 어미 변화표 침대 변화를 보시면 사격 에엔이거든. 남성 사격이. 그래서 이렇게 에엔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몇 연도 할때 얘는 순서가 없어요. 자, 월 일은 생각해봐. 일. 몇월 며칠 할때그 일은 1부터 31일까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몇 번째라고 셀수 있어. 그래서 서수로 쓰고요. 월도 1부터 12월까지 있으니까 몇 번째라고 셀수 있어요. 그래서 서수로 쓰지만 연도는 기수로 씁니다. 우리가 뭐 2000년, 3000년에는 지구가 멸망해서 뭐 3000년까지밖에 못 살아. 그러면은 순서를 샜겠지만 지금 언제까지 살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지구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세면 돼서 기수로 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우리 의문 대명사 볼게요. 의문 대명사. 자, 의문대명사 2라고 있거든? 의문대명사 1은 뭐였냐면 여러분, where랑 was를 가지고 격변화시킨 거 있잖아. where, was, and when, then 이렇게 바꾼 거 있죠? 걔가 의문대명사 첫 번째였고요. 오늘은 의문대명사 두 번째, where와 was für ein을 배우겠습니다. 자, 의문대명사도요. 크게는 대명사, 더 크게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다시 생각하셔야 돼. 이 명사라는 자동차가 있으면 이 명사는요. 의미만 있어요. 얘가 달리고 싶으면 바퀴가 4개 필요하다 그랬어. 일격, 이격, 삼격, 사격. 그래서 이 의문대명사 welche도요. 당연히 명사의 격변화를 합니다. 자, welche는요. 영어의 which라고 했어. 어떤이란 뜻. 정해진 거 안에서 질문하는 거. 특정 대상에 대한 질문이고요. 어느 것, 어느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거니까 당연히 정관사처럼 변하겠죠? 정관사처럼 변하는 건 뭐야? there, this, them, then처럼 변한다. there, this, them, then, d, there, there, d, das, this, them, das, d, there, then, d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그 처음에 정관사 외운 거 그냥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거 계속 변형하기 때문에 외울 만한 가치가 있죠. Welches Getränk trinkst du am liebsten? 어떤 음료수를 너는 제일 즐겨 마셔? 라고 했을 때 das Getränk니까요. 뭐뭐를 마시다. 중성 사격이죠. welches가 된 겁니다. 이렇게 welche로 물을 때는요. 정해진 것들 중에 대답하니까요. 보통 정관사로 대답을 해요. Ich trinke am liebsten den Orangensaft라고 말합니다.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거 오렌지 주스야. Der Saft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잖아. 예, 남성 정관사 사격으로 바꿔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welche로 물으면 정해진 걸로 대답하니까 정관사로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로 가서요. was für ein도 볼게요. was für ein은요. 영어에 what kind of, what sort of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어떤 특성을 가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지칭 대상은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거죠. 근데 얘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왠지 부정관사로 대답할 것 같지만, 부정관사 어미 변화할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얘두 개로 나눠지거든. 얘가 만약에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면 얘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니까 명사가 충분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0: 그럴 때는 부정관사처럼 변해요. 이때는 부가어적용법이라고 하고요. 얘가 만약에 뒤에 명사가 생략된 채로 요 자체로 쓰이면, 즉이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명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보를 많이 주려고 정관사처럼 변합니다. 이런 거를 명사적용법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하나씩 볼게요. 자, 부가어적용법. 부정관사류라고 하는데 요거 먼저 볼게요. 부가어적은요, 말 그대로 부가해주는 거니까 명사를 수식해줘요.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지. 명사가 오면 명사가 정보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뭐 열심히 정관사처럼 일할 필요는 없고요. 부정관사처럼, 아인처럼만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인, 아인에스, 아인엠, 아인엔, 아인에, 아인에, 아인에, 아인에, 아인, 아인에스, 아인엠, 아인 이렇게 쓰고요. 복수일 때는 아인으로 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워둡니다. 비워둠으로써 부정관사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안 씀으로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익격은 없어요. 복수의 경우. 자, 그래서 보시면 was für ein Hemd, das Hemd이기 때문에 suchen의 목적어니까 여기네. was für ein Hemd 이렇게 부가어적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 있고요. 그리고 was für로 물을 때는 부정관사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Ich hätte gerne ein weißes Hemd. 이 셔츠요, 저 셔츠요가 아니라 이러한 셔츠, 어떠한 셔츠? 하얀색의 셔츠요라고 성질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고, 아인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요, 명사적 용법 볼게요. 명사적 용법은 명사가 뒤에 생략된 거여서 얘 자체가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변해야 돼? 명사가 없으니까 정보가 좀 약하잖아. 그래서 was für ein이 정보를 많이 줘야 돼. 정보를 많이 줘야 돼서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정관사처럼 변합니다. 정보를 어떻게 많이 준 거냐 하고 여러분 보시면 표가 조금 달라. 비슷한데 뭐만 다르냐면요. 남성 일격, 중성 일사격이 다르거든. 여기는 다 아인이어서 얘가 남잔지 중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뒤로 넘어가서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아인네아 해서 남자인 게 보이지? 대어니까 아인스 해서 어때? 중성인 게 보이죠? 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좀 많이 주면 되고요. 복수일 때는 아인을 쓸수 없고 따로 없기 때문에 그 welche를 가지고 와서 여기 똑같이 써줍니다. 익격은 없고요. 그래서 Der Schüler hat ein dickes Buch in seiner Hand. 그 남학생 손에 두꺼운 책이 있네 라고 했을 때 어떤 책인데 라고 묻는 표현에서요. 이 부흐가 나스 부흐잖아. 근데 여기 뒤에 명사가 없는 형태, 즉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으니까요. 하벤의 목적어, 여기 사격이니까 여기 was für eins 해서 여기 eins가 된 거예요. 이 eins가 의미하는 건 ein Buch겠죠? 한 책. 그래서 eins 중성 사격으로 쓰고요. 똑같이 was für ein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거를 물었으니까 das Buch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ein Buch라고 해서 특성을 대답해야 해요. 그래서 ein Bilderbuch, 하나의 그림책 이런 식으로 부정관사로 대답을 한다. 아, 그러면 welche로 물었을 때는 정관사로 대답하고 was für ein 종류로 물었을 때는 그게 뭐 명사적이든 아니면 부가어적이든 간에 부정관사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네 라고 이걸 알아두셔야 다음에 문제 풀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문 대명사까지 정리했어요. 명사하면 여러분 자동차 바퀴 잊으시면 안 돼요. 자동차가 달리려면 격이 필요하다. 우리말은 격조사가 있지만 독일어는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격변화를 신경 써줘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요. 여러분 복습 잘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인간 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태내기부터 우리가 유아기까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실전 문제를 모아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느라 실전 문제들을 많이 못 풀어봤는데요. 오늘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실전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내기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재 4강에 해당하는 수능 실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다음 검색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분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가분만 방법은 뭘까요? 태아의 인권을 존중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기 중심 분만법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편안하게 분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분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르부아의 분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네요. 르부아의 분만 방법입니다. 물속에 앉은 자세로 분만하는 거 수중분만이고요. 임신 중독증이나 전치체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은 제왕절개 분만입니다. 자, 근육 이완과 통증 감소로 분만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라마즈 분만에 해당하고요. 서양의 근육 이완법, 동양의 요가를 결합한 분만 방법은 소프롤로지 분만에 해당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 보고서는 임신부가 받아야 할 검사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자, 가는 임신부의 소변에 들어있는 당과 알부민 수치를 확인하는 소변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나를 통해서 혈액형, 빈혈, 혈당 등등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는 산모의 배를 통해서 가는 바늘을 찌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수를 채취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양수 검사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는 소변 검사인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당뇨, 임신 중독증 등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혈액 검사에 해당합니다. 자, 다는 양수 검사인데요. 수정 후 6 내지 8주 사이 아니고요. 10일에서 14주 사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는 여러분 뭐였죠? 소변 검사. 다는 뭐였죠? 양수 검사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역과 니은이네요.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태아의 부속기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아의 부속기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중에서 가는 지금 탯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아기가 머물러 있는 공간 안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 안을 채우고 있는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골라보시면 간은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이동 통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바깥에 막, 이건 양막이거든요. 양막 아니고 양수입니다. 자, 가와 나의 완성 시기는 발악이 아닙니다. 태아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탯줄, 나는 양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함께 살펴볼게요. 5번 문항에서는 피임 방법을 다루고 있네요. 그쵸? 우리 피임 방법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피임 방법부터

어떤 피임 방법인지 볼까요? 자, 간은 여성에게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약을 복용해서 배란을 막거나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간은 약을 복용하는 경구 피임약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기초 체온을 측정해서 배란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기초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이구나. 기초 체온법이구나. 우리 알 수가 있네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간은 피임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피임 방법이 아닙니다. 자, 나는 점액 상태를 관찰해서 배란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기초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죠. 자, 간은 경구 피임약, 나는 기초 체온법이다. 자, 보기 ㄷ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6번 문항은 출산의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의 과정, 가, 나, 다인데요. 지금 가를 보시면 자궁벽에서 태반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탯줄이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는 출산의 과정 중에서 후산기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지금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기가 나가야 할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있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이 열리는 시기를 우리는 개구기라고 합니다. 자, 달을 보시면 아이가 머리부터 밖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 시기는 아기가 밖으로 태어나오는 출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순서는 개구기, 출산기, 그리고 후산기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골려 볼까요? 가에서는 자궁부가 열린다. 아닙니다. 개구기에서 열리게 되겠죠. 나에서 태반, 탯줄, 양막들이 떨어져 나온다. 자, 이거는 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다에서 출산 과정 종료되지 않고요. 아기가 나오더라도 태반과 탯줄 등이 빠져나와야 모두 다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다 과정은 아기가 지금 머리부터 빠져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기가 엄마의 자궁구에 갇혀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태아는 태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 정답입니다. 자, 출산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나, 다, 가 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다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함께 푸는 세트 문항입니다. 자, 세트 문항의 게시판 확인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지,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서 영양소 가 어떤 것인지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게시판에서 가로 문자 가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항이네요. 그러면 원문자 가와 가로 문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 한번 살펴볼게요. Q&A 게시판에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 12주차의 예비 엄마라고 합니다. 12주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인데요. 입덧이 심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신경이 쓰이면서 영양 섭취가 점점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아기와 산모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 섭취에 관심이 간다고 하는데요. 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칼슘이 있겠죠? 그죠? 간은 칼슘에 해당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 시기에,
아기에게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로는 가가 있어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비 엄마는 지금 임신 12주 차라고 했습니다. 자, 12주 차에 받을 수 있는 검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전문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검사는 수정 후 10일에서 14주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기형아 검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온 경우에만 실시하는 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검사는 아니고 우리가 유전자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10일에서 14주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인 건 거죠. 그래서 간은 양수 검사. 되겠습니다. 자, 7번 우리 함께 볼까요? 위 게시판에서 영양소 가 뭐였죠? 칼슘입니다. 자, 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볼까요? 태반 형성에 중요한 영양소이다. 자, 부족하면 임신 중독증에 걸릴 수 있다. 이두 가지는 단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자, 부족하면 적혈구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엽산이냐 아니면 철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유제품, 우유, 멸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자, 이게 칼슘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임신 중에 흔히 나타나는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내용 함께 해결해 볼까요? 위 게시판에서 가에 해당하는 검사, 우리 양수 검사라고 했었는데요. 이 양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육모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한다. 자, 이건 육모막 검사에 해당이 되죠. 자, 고령의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고령의 임신부들은 이렇게 태아에 유전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령의 임신부들은 양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산모의 배를 통해 가는 바늘을 찔러서 양수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태아의 크기, 탯줄, 태반의 위치, 자궁 내 이상, 쌍생아 여부 등을 알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는 관련이 없죠.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여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는 지금 임신의 과정 중에서 여러분 어떤 과정에 해당이 되나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있는 수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는 이 수정란이 이동을 해서 자궁 내막의 위치를 잡은 착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간은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리나요? 이거는 요 이동 거리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요렇게 2주 정도 걸린다라고 보죠. 그래서 착상까지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나는 착상인데요. 수정란이 자궁 내막을 뚫고 자리를 잡고 태아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자궁 내막을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태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가에서 낫까지 이동하는 기간을 발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수정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착상하기까지의 시기, 우리 발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는 수정, 나는 착상 단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살펴보실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태아의 부속기관,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은 태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탯줄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지금 어떤 태아의 부속기관인지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특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죠. 양막 안에 있으면서 태아를 감싸고 있는 물이니까 양수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자, 이와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우리가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 태반은 임신 4개월에 완성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탯줄은 산소와 영양분을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이동하는 통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접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반의 역할이라고.

개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보면, 자, 가는 초산부인 경우에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건 개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가에서 태아가 산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 이건 출산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나에서 개구기에서 초기에는 약한 진통이 오다가 점차 강한 진통이 온다. 맞고요. 가는 후산기, 나는 개구기이다.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로 웃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을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자, 12번 문항에서는 태내 발달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단계는 여러분 발아기고요. 나 단계는 배아기, 그리고 다 단계는 지금 태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가에서 태반, 탯줄, 양막, 양수도 발달하기 시작할까요? 이건 배아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는 자궁에 임신이 될까요? 이건 발아기에 착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다는 태아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4번과 5번 보겠습니다. 자, 다, 태아기에서 청력과 시력이 거의 완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는 나보다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나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5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강의에서 대부분의 문항을 다 풀었고요. 10번 문항이 남아있네요. 자,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수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신생아기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수면인데요.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수면은 줄어들 거예요. 자,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가수면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렘수면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수면을 비렘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면 가수면은 각성 상태의 뇌활동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나수면에서는 깊은 수면을 하기 때문에 호흡과 심박수가 느리고 규칙적입니다. 가는 렘수면, 나는 비렘수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포함이 되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6강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강 문항에서 6번, 7번 문항, 세트 문항입니다. 함께 우리 세트 문항의 제시문을 확인하기 전에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에서는 아기가 속한 시기 알아내면 되겠고요. 7번 문항에서도 역시 아기가 속한 시기만 알아내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요. 자, 아기는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보 아빠 수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곧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텐데, 아직 기어다니지도 않는 상태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유식을 먹고 나서부터는, 아기의 대변에서도 성인의 대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유식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그 즈음에 영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아기의 발달 지원을 위한 탐구 주제로 옳은 것을 우리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에릭슨의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를 조사하는 것은 아동에게 적합하죠.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 내적 작동 모델의 의미를 탐색하는 거, 이거 영아기에 적합합니다. 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조사하는 것은 유아기에 적절하고요.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감각 운동기의 발달 과정 중 정신적 표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영아기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아기가 속한 시기에 발달 사례를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서 영아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고르면 되겠습니다. 엄마, 맘마 등의 의미

는한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이게 영하기에 적절한 사례에 해당이 되네요. 자, 피아제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지각적 속성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한다. 자, 이거 직관적 사고를 이야기하고요. 규칙은 절대적이며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타일적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촌이가 없어요. 이거는 과잉 일반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말이나 행동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해서 재현하는 것은 지연 모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발달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가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항입니다. 가, 어떤 반응을 보인 걸까요? 자, 연구자들이 이렇게 두 개의 젖꼭지 중에서 아동에게 눈을 가리고 이 젖꼭지를 물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두 개의 젖꼭지를 모두 다 보여주었을 때 실험 결과 아동들은 자기가 입에 물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젖꼭지를 더 오래 쳐다봤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 반응을 나타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입안으로 느껴지는 촉각과 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함께 서로 협응해서 나타나는 감각 간 지각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함께 볼까요? 다음 글의 놀이가 적합한 시기에 발달 지원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요? 이 시기에 손가락 쏙쏙쏙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마카로니 과자를 손가락에 끼우면서 먹으면서 재미있게 노는 놀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놀이의 효과는 시각과 운동 협응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놀이 시 주의사항에도 보면 손가락에 과자 끼우기는 눈과 손의 협응이 요구되는 놀이다. 그래서 이런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놀이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의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대근육 발달을 위해서 세발 자전거 탄다. 이거 유아죠? 가설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과학 실험에 참여한다.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유식을 준비해서 모유로 부족한 영양을 공급한다. 이건 영아기에 적절하겠고요. 그다음에 자,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시기. 이게 영아기잖아요. 감각운동기. 그래서 자, 시기이므로 오감을 만족하는 놀이를 한다. 적절하죠. 그래서 답은 디귿리을로 묶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11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10번, 11번 문항도 자, 우리는 이 하나의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을 알아내야 할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0번, 가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11번 역시 가 시기를 알아내면 되는 문항이네요. 자, 가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시기에는 운동 능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운동 능력이 발달하나요? 머리를 들고, 앉고, 뒤집고, 기고, 서고, 걷는 순서를 거치면서 이런 대근육 운동 기능이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근육도 팔, 손, 손가락 순으로 발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좋아지는 이런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자, 가는 여러분 영아기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위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영아기의 발달 특성, 어떤 것일까요? 깊이 지각 능력을 획득한다. 어때요? 6 내지 7개월경에 획득하게 되죠. 그죠? 적절합니다. 일생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적절합니다. 자, 글쓰기를 할때 발명 철자를 사용한다. 이거는 유아기에 해당하죠.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것도 유아기의 말기 무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 함께 보실까요? 11번 문항.

이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식이의 발달 지원을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영아기에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설 연역적 사고에 대해서 조사한다. 청소년기이고요. 타율적 도덕성의 의미와 특징을 조사한다. 유아기입니다. 인공론적 사고의 정의와 사례를 조사한다. 유아기에 해당하고요. 만족 지연 능력의 의미와 연구 사례를 조사한다도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제1성장 급등기에 신체 및 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조사한다. 이게 영아기에 적절하네요.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수능 실전 문제 7강의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항 함께 볼까요? 다음 글에 가, 나에 나타난 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면, 멍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동이 고양이에게도 멍멍이라고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강아지 멍멍이를 알게 되고 고양이에게도 멍멍이를 적용을 하는 과잉 확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생긴 멍멍이가 나타났는데 이 멍멍이에게는 멍멍이라고 지금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얘에게만 멍멍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또 다른 강아지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과잉 축소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실은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린 아이가 나타내는 그런 언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의미에만 좀그 의미의 해석만 두고 봤을 때는 이와 같이 과잉 확대와 과잉 축소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에서는 과잉 확대를 보이고 있고요. 나에서는 과잉 축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어 사용 규칙을 한 가지 알면 다른 것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입니다. 자, 가와 나는 영아기에 나타나는 언어 발달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함께 살펴볼까요? 3번에서는 소은이가 속한 시기 알아내야 되겠고요. 자, 4번에서도 역시 소은이가 속한 시기만 알아내면 되네요. 자, 3번, 4번 일기에서 소은이는 어느 시기인지 알아보면 다다다다 바바바바 같은 옹알이를 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엄마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한 단어의 말을 사용하게 되는 시기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역시 영아기 임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아기의 발달 특징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인공론적 사고를 한다. 유아기입니다. 크기 항상성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자, 주 양육자와 떨어질 때 분리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대상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티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는 소은이가 속한 시기의 언어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 발달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지 살펴보면 영아기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 과잉 확대, 과잉 축소 나타납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혼잣말로 옮기는 사적 언어 발달하는 거 유아기이고요. 다음에 자신의 말의 문장 끝에 이렇게 확인 부가 의문문 사용하는 것도 유아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듣는 사람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집단적 독백이 나타나는 것도 모두 다 유아기라고 할수 있네요. 자, 5번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문항은 관찰 일지에서 아동 A와 아동 B의 행동을 피아제의 감각운동지능의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A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인형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인형을 주워줍니다. 이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형을 떨어뜨려요. 자, 계속 인형을 떨어뜨리면서 선생님이 인형을 주워주고 떨어뜨리고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2차 순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B 볼까요? 소리가 나는 오리 고무 인형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형을

흔들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눌러보기도 하는 등 여러 행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서 막대를 이용해보거나 물건을 던져보기도 하는 등또 역시 여러 행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3차 순환 반응을 우리 살펴볼 수 있죠. 자, 아동 A는 2차 순환 반응기에 해당한다, 맞고요. 아동 A는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흥미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체를 벗어났어요. 외부의 흥미로운 행동을 반복합니다. 자, 아동 B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 티귿 맞는 답지입니다. 자, 리을은 어떤가요? 아동 A와 B는 정신적 표상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을 살펴보시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실험에서 아동 A가 행동이 변화됐는데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아동 A가 갖고 놀던 딸랑이를 담요 밑에 숨겼어요. 그랬더니 아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딸랑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상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불을 들치고 딸랑이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대상 연속성이 생긴 거죠. 여러분, 원인으로는 대상 연속성 개념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5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8번 문항에서는 우리가 이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까요? 나은이가 속한 시기 알아내야 합니다. 자, 8번도 역시 나은이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면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나은이는 어느 시기에 속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제에 따르면 이 시기는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시기 언제죠? 감각운동기이고요. 감각운동기는 우리가 나눈 8단계로는 영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단계에 속해 있는 나은이를 위해서 로션을 발라주면서 로션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쵸? 자,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 영아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7번 이 시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건 아동기죠. 제1성장 급등기이다. 맞습니다. 사고의 중심화가 나타난다.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이거 영아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도 역시 우리가 영아기라는 것을 알고 영아기의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영아기에 어떤 발달 지원 방안이 적절할까요? 보조바퀴가 달린 두발 자전거 타기 할까요? 이거는 유아기 말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병원 놀이, 소꿉놀이 놀이 등의 지연 모방 놀이 이것도 유아기 할수 있습니다. 자, 딱지치기, 공기 놀이 등의 놀이를 통해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시기 사회성을 발달을 촉진한다. 요 아동기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주 양육자는 아기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아기에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언어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왜라는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 유아기입니다. 다음에 9번 살펴볼까요? 자, 9번 내용에서는 애착 유형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A와 아동 B가 지금과 같은 낯선 상황에서 엄마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보이는 반응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 A와 아동 B의 애착 유형을 우리가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1, 낯선 방에 아동과 엄마가 함께 있어요. 이때 아이가 아동 A 같은 경우에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면서 엄마를 안전기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 B는 엄마와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상황 2에 엄마가 나가고 아동이 혼자 남겨졌는데

잠깐 불안 반응을 보이기는 합니다. 아동 A는. 그런데 아동 B는 나가거나 말거나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엄마가 돌아왔어요. 상황 3에서. 돌아오니까 위로받고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아동 A는 안정에 착이구나 할 수가 있고요. 자, 아동 B는 엄마가 돌아와도 역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자, B는 회피의 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아동 A는 엄마를 안전 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동 B는 낯선 상황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까요? 이건 혼돈 애착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아동 A는 안정 애착, 아동 B는 회피의 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0번 문항을 함께 볼게요. 자, 10번 문항은 수업 상황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할로우의 애착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철사 원숭이와 그리고 헝거 원숭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 원숭이가 우유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헝겊 원숭이에게서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자,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우유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는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애착 형성에 피부 접촉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8강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관찰 일지에서 다이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다이는 어느 시기일까요?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다이는 여동생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있다고 합니다. 자, 있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바꿨어요. 다이 동생에게는 언니가 있니? 이게 다이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없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포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제법 가위질도 할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신발끈은 잘 묶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5살경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아기에 해당이 되니까 어떤 발달 특성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무란론적 사고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좋겠어요. 자, 제1 성장 급등기는 영아기니까 부적절하고요. 집단적 독백 현상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상형 속성 발달에 대한 것도 영아기니까 적절하지 않죠? 답은 기억 티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실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아동의 대답을 분석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동은 그래서 어느 시기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아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실험인데요. 아동을 의자에 앉히고 책상 위에는 강아지 인형이 놓여 있고요. 반대편에는 장난감 로봇을 앉힙니다. 그리고 아동은 강아지 인형의 얼굴 정면을 바라보고 로봇은 강아지 인형의 어디가 보일까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럼 로봇은 강아지 인형의 뒤통수가 보이는 게 맞는데 자기가 보이는 것처럼 얼굴이 보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뭘까? 자, 아동의 대답을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면 일단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시기는 유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아기의 발달 지원 방안 골라봅시다. 조직적인 단체 경기, 아동기에 가능해집니다. 추상적 사고 획득은 청소년기.

가 되어야 되겠죠? 괄약근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면서 배변 훈련을 시작한 건 영아기입니다. 자, 전두엽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달을 해요. 3살에서 6살 경에 집중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예절 및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래의 동조합력이 가장 큰 시기는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아동 A부터 C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이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는 칼을 만들었어. 싸워야지. 자, 어제 삼촌이가 꽃구내를 만들어줘서 탔어. 난 비행기를 만들 거야.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집단적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집단적 독백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아이의 삼촌이가라고 하는 과잉 일반화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발달 특성 뭐가 있을까요? 인공론적 사고를 한다가 있겠죠? 자,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에 해당하고요. 프로이트에 의하면 생식기는 청소년기입니다.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영아기,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도 역시 영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 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일기에서 지영이가 속한 시기의 언어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영이는 어느 시기일까요? 자, 지영이가 나갔다가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자가 도망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 자동차가 아파라고 말하죠. 이런 무란론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무란론적 사고를 나타내는 시기는 유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언어 발달 특징 살펴볼까요? 조사, 관계사 등을 생략하고 중심이 되는 단어만 연결해서 사용한 거, 전보식 언어라고 하는데, 영아기에 해당하죠. 언어 사용 규칙 한 가지를 알면 다른 것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과잉 일반화, 유아기에 나타납니다. 자, 어떤 범주에 속한 한 단어를 그 범주 전체가 아닌 특정 대상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거, 과잉 축소라고 하는데, 영아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 리을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말하는 주제가 달라요. 상대방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반응 또한 반드시 요구하지 않아요. 서로 얘기를 하지만 각자 딴 말하는 거 집단적 독백이라고 하죠. 리을,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살펴볼까요? 수행평가 보고서에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는 세모세모 시기에 인지 발달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모세모 시기가 언제인지부터 우리 알아내야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는 얼굴 표정과 정서 상태를 일치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남자어른, 여자아이는 여자어른으로 성장한다는 이런 성 안정성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 개념이 신체적인 모습, 소유한 물건 등으로 묘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유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아기의 인지발달 특성으로 우리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친구들 사이에서 키가 큰 순서대로 줄을 선다. 이건 서열화인데요. 아직 못하고요. 버스, 자동차, 트럭을 보고 모두 자동차로 분류한다. 위계적 분류 아직 하지 못합니다. 동생이 아프면 내가 동생을 미워해서 아픈 거야 라고 말하는 전환적 추론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종이 비행기를 접었다가 펼치면 원래 크기의 종이가 된다. 가역성을 아는 것인데요. 이거는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눈앞에 있던 딸랑이가 엄마 등 뒤로 숨기면 엄마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린다. 이거는 대상형 속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영아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9강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항,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이 시기는 자신의 가족관계, 신체적 특성, 소유한 물건 등의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자신을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잘 그려, 달리기를 잘해, 이처럼 자기를 표현하는 시기인데요. 유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유아기의 발달 특성 고르면 정의는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일까? 이거는 청소년기에 하는 추상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밤에 깜깜

깜깜하면 사람이 불편하니까 달을 만들어서 환하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이런 인공론적 사고를 하는 것이 유아기의 특성입니다. 자, 만일 뭐뭐라면 뭐뭐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응급차가 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서 이거는 아동기 이후가 돼야 되겠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나는 안전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우화로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문항을 함께 볼까요? A씨와 B씨의 답변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에 근거해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 자녀가 당신이 아끼던 꽃병을 깨뜨리고 옆집 친구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2번. 자녀가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이번에도 또 하지 않고 등교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건데요. A씨. 자, 아깝지만 괜찮다라고 얘기한다. 거짓말을 했는데도 괜찮대요. 그다음에 2번,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혼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자, A씨,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넘치는, 그래서 통제를 하지 않는 허용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B씨,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만일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꽃병 깬 거는 혼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타이르고 다음부터는 알림장을 꼭 가지고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권위 있는 양육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A씨는 자녀의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단지 자녀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만 유형이다. 맞습니다. 자, B씨는 자녀가 규칙을 왜 준수해야 하는지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는 유형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씨가 속한 유형에서 자녀는 자신감은 있으나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허용적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A씨는 권위가 있는 양육유형 아니고 허용적이었죠. B씨는 허용적 양육유형 아니고 권위 있는 양육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재 9강에 8번에서부터 10번까지 세 문항을 선생님이 미처 풀지 못했는데요. 이세 개의 문항은 우리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의 문제를 함께 풀때그맨 앞에 이세 문항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동기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현재형, 변화형 같은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하고 준조동사, 이런 거. 그리고 대명동사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또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목 보시면서 이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뒤에 부정법,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랑 같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동사 원형과의 그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역동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역동사 페어가 나오는데요. 페어는 원래 이제 뭐뭐 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역동사인 경우에는요, 뜻이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서도 페어가 쓸수 있는데, 그렇게 쓰이는 페어를 우리가 사역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정법이 온다라고 나오죠? 부정법은 동사 원형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부정법이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 위치를 보시면, 엘페 멍쥐에 소낭펑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볼까요? 페어 동사 다음에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먹게 하는 뭐 무엇을 누가 먹게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먹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먹는 사람의 아니 먹는 사람이 아니죠. 먹는 거의 주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사의 주체 주어가 바로 이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페어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요, 의미상의 동사와 주어의 관계로 보시면 되는데, 의미상의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사역동사는. 나중에 뭐 지각동사나 뭐 레스동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끊어요. 그럼 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의 아이가 먹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Il a fait hier Benjamin 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끊어요. 그러면 그가 뭐뭐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게 했느냐? Benjamin이 웃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실 때. 그래서 그가 Benjamin을 웃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fair 동사 다음에 문장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심할 점은 지각동사나 레스동사와는 달리 부정법의 의미상의 주어, 명사의 경우에는 부정법의 뒤에만 올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조금 어렵죠. 의미상의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에는 부정법 뒤에, 이 말은 반드시 동사 뒤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페어 동사 다음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올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 틀립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부정법 동사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페어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볼게요. 엘페 끊어요. 그럼 그녀가 하게 한다. 누구를? 남동생 또는 오빠를 일하게 만들어요. 일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의미상의 주어를 대명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남동생을 이라고 할때 얘를 대명사로 바꾸면 르가 되잖아요. 어쨌거나 목적어니까 지금. 그래서 남동생을 일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이 르는 대명사는 프랑스어에서 대명사는 동사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 동사 앞에 어느 동사 앞에 오느냐에 따르면 얘는 사역동사의 경우에는요, 동사 원형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페어 동사 앞에 온다, 그 말이에요. 위치가 여기에 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사역동사의 경우에는요, 사역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하나로 묶으시고, 그 앞에 대명동사가 온다라고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항상 여기에 동사 원형 앞에 넣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원래는 준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일 때. 그러면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앞에 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볼게요. 자, 페어 동사와 부정법 사이에는 원칙상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온다라는 의미인데, 단 부사 또는 대명동사의 재개 대명사는 올수 있다. 왜냐하면 부사는 수식어니까 사실은 얘는 의미상의 주어나 동사의 의미가 아니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장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이렇게 좀 정보를 풍부하게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명동사의 재개대명사는 얘는 대명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가 있어야지 하나의 온전한 대명동사 자체가 되기 때문에 얘도 동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Elle fait souvent nettoyer la chambre à son fils라고 돼 있죠. 여기서 역시 끊어볼게요. 그녀는 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자주. 그렇죠. 이건 부사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사 사이에. 지금 동사가 여기죠. 냇도아예. 청소하는 거. 동사 앞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청소하게 하는 거. 무엇을 청소하는 거예요? 방을. 이거는 방에 청소를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녀의 아들이.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요거는 지금 뒤에 조금 있다가 나오는 건데 예문이 조금 먼저 나왔네요. 아송 피스 그러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이 자주 방을 청소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수방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르 페르페 이것도 끊어요. 여기서 페어의 앞 뒤에서 이렇게 끊어볼까요? 그럼 아버지가 뭐뭐 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동사 볼까요? 동사 스쿠시에 자다. 누가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게 만든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쓰쿠시에가 없으면은, 쿠시에는 그냥 앞에 쓰가 없으면은 누구누구를 재우다예요. 그럼 아이들이 재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얘까지 있어야지 온전하게 자다라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넣어줘야 됩니다. 재개대명사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feature 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온다. 기억하시고. 근데 요거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교재에 없는데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사역동사 feature 다음에는 의미상의 동사 그리고 주어 이런 어순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동사 원형이 자동사인 경우에 주어가 동사하도록 만들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그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를 볼게요. 부정법이 직접 목적 보호와 함께 쓰이면 이걸 쉽게 풀면 동사가 목적어와 함께 쓰이면이라는 거예요. 목적 보호와 함께 쓰이면 부정법 동사 원형의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빠흐 또는 아와 함께 부정법 뒤에 온다라고 돼 있죠. 이 경우에 명사 주어를 대명사로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간접 목적 보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요거를 문장 안에서 보고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볼게요. 엘페 여기서 끊어볼까요, 또? 그녀는 한다, 하게 한다. 무엇을 쓰다. 그죠? 이게 의미상의 동사. 그 다음에 편지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친구가 쓰는 거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맨 뒤로 나갔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없으면, 빠가 없으면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얜 주어예요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빠흐를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흐 다음에 나오는 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친구가 편지를 쓰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지금 그 의미예요. 부정법이 직접 목적 보호와 함께, 이게 직접 목적 보호잖아요. 편지를 직접 목적 보호와 함께 쓰이면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빠와 함께 부정법 동사 원형 뒤에 나온다. 그쵸? 이해가 되시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Il fait lire ce livre à son frèr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Il fait에서 끊어요. 그러면 그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읽게? 무엇을 읽어요? 책을. 의미상의, 아이고, 이건 동사군요. 이건 의미상의 동사, 이건 의미상의 목적어. 그다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그의 동생이 이 책을 읽다죠. 그럼 그의 동생이 이 책을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흐나 아로 주어를 나타내

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up 요게 이제 주어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p 송프라는 up 플러스 사람이니까 up 플러스 사람이죠. up 플러스 사람은 우리가 간접 목적 보호를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 목적 보호 대명사에서. 그래서 얘를 간목 보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넘기느냐? 앞으로 쉽 넘겨서 그에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사역동사. 그래서 il lui fait lire ce livre라고 해서 그의 동생에게 이 책을 읽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동생에게가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의 문장을 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역동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외워서는 안 돼요.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외워가지고 Il faut lire ce livre à son frère. Il lui fait lire ce livre.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안 틀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교 볼게요. 그가 만들었어요. 그의 동생이 읽도록 책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대거 동사 다음에는 사역 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죠? 아까 주어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동사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제가 표로 한번 볼게요. 자, 동사 원형의 타동사인 경우 예를 볼게요. 사역동사인 경우에 이제 의미상의 동사가 먼저 나온다. 의미상의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요. 주어는 맨 뒤로 빠져요. 근데 대신에 주어, 얘 주어예요. 라고 하는 표시를 아나, 빠후로 요렇게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 박스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역동사가 조금 어려워요. 사역동사, 그 다음에 레세 동사, 지각 동사 중에 사역동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만 조금, 하면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제 뭐그 출제를 할 때는요,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역동사, 그다음에 레세 동사, 지각 동사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세 개를 세트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당임의 사역동사다라고 해서 이제 레세 동사가 나와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교재에서 그냥 사역동사다라고 해서 따로 나왔는데, 아니, 방임동사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방임의 사역동사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페어동사, 사역동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뜻이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 방임의 의미가 딱 들어가 있죠. 해석을 할 때도. 그래서 레세 동사 뒤에 부정법이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때 부정법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법 앞 또는 뒤에 올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퇴거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그 부정법 반드시 뒤에 와야 됐잖아요. 의미상의 주어가. 근데 레세 동사는 왔다 갔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문장을 볼게요. 일 레스 여기서 끊어요. 그가 내버려 둬요. 무엇을? 그의 아들이 주어. 떠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얘는 레스 동사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순서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페어 동사는 주어와 동사가 아니고 동사와 주어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레스 동사는 SV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또한 바꿀 수도 있다. 의미상의 동사 주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세는 주어 동사가 왔다 갔다 앞뒤로 다올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L, S 끊어요. 그녀가 내버려 뒀어요. 무엇을? 아이들이 주어져 놀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져도 된다. 레세 동사는. 그래서 훨씬 쉬워요. 회화 동사보다. 그 예문을 보시면, 레세 동사는 자동사인 경우에 동사가 동사 원형, 의미상의 동사,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와도 되고요. 아니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 이렇게 와도 된다. 둘다 오케이. 라고 해서 레세 동사는 다올수 있다. 그럼 지각 동사를 볼게요. 이제 지각 동사는요, 보다, 듣다, 뭐 느끼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뒤에도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아 흑역할 때 보다, 듣다, 듣다, 느끼다. 네, 지각 동사는 뒤에 부정법이 따르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그렇죠? 부정법의

동의상의 주어는 부정법 앞 또는 뒤에 다올수 있어요. 레세 동사랑 똑같아요. 똑같이 주어 동사, 동사 주어 이렇게 다올수 있어요. 이것도 끊어볼게요. 정당 나는 들어요. 무엇을 새가 새들이 동사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 요렇게 써도 되고 레세 동사처럼 동사가 먼저 나와도 돼요. 동사 쉬때 주어 레즈와조 새 들이 노래하는 걸 듣는다. 저 요렇게 다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법의 목적 보호와 함께 쓰이면 부정법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법의 앞에 놓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목적어일 때 주부와 나는 본다. 무엇을 엄마가 어머니가 동사 드시는 것을 사과를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동사는 SVO 구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페어 동사는 안 됐죠. 페어 동사. 사역 동사는 여기 S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됐어요. 사역 동사는 이렇게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아나 빠흐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각 동사는 이렇게 구조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각 동사. 부정법 동사 원형의 자동사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 다시 말해서 의미상의 동사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와도 되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 이렇게 와도 됩니다. 그다음에 타동사인 경우에는 지각 동사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 의미상의 목적어 이렇게 올수 있어요라는 의미예요. 개표로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다시 문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방임동사, 레세동사, 그다음 사역동사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동사 원형하고 왔을 때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페거동사가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다쓸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동사 구문, 에트르 전치사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굉장히 많이 틀리십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 조금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혼동이 돼요. 아가 나오느냐, 뭐, 드가 나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에트가 다음에 지금 다 형용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죠? 요런 것들이 다 지금 전치사예요. 뒤에 나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요런 데에서 이제 뭐 아를 쓰느냐, 들을 쓰느냐, 저 이런 데도 또뭐 아를 쓰느냐, 들을 쓰느냐 이런 거가 이제 혼동이 됩니다. 막 마구마구 뒤섞여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와 함께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되는 동사 구문이 되겠어요. 그럼 내용을 보시면요, être, bon 또는 bonne 또는 mauvais, mauvaise, en이라고 나오죠. 앞에 있는 봉은 남성이고 뒤에 나와 있는 본느는 여성, 그렇죠? 모베는 남성, 모베즈는 여성. 그래서 뭐뭐 하는데 능숙하다 또는 서투르다라는 뜻이고요. 꽁땅꽁땅트 만족한이란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는 주어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금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세크땡트 뭐뭐를 확신하다, 네졸레트 뭐뭐를 미안해하다, 디페헝드 뭐뭐와 다르다. 포어 뭐뭐에 강하다, 정티 아베 누구누구에게 친절하다, 플랜드 가득 차다, 프렛 부흐 그다음에 슈르트 뭐뭐를 확신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뭐 포거나 모베 봉 이런 것들은 어디어디 능숙하다 보통 이제 그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 이런 거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수능 수학은 강한데 영어가 좀안 돼, 영어는 강해, 내가 영어는 잘해라고 할때 저런 구문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오네요. 수학을 잘한다라고. 자, 보시면 일레봉 엉맞드. 그는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나와요. 에트르 모베즈 엉. 모베즈가 된 거는 이제 주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가 들어간 거죠. 주스 꽁땅 드뜨 부아. 나를 너를 보게 돼서 기쁘다. 에트르 꽁땅트, 에트르 서땡트, 확신하다라는 거죠. 나는 내 대답에 확신합니다. 주스 서땡트마 해봉스. 주스 데졸레트 늦바 아부와 텔레폰에 플리토라고 나오죠. 뭐뭐 했는데 미안하다. 무엇을 미안한 거예요?
늦바 아부와 텔레폰에 전화를 했던 거, 좀더 일찍 전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거예요. Malheureusement, son différend de ceux d'hier. 옷들이 어제의 그것들과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C는 우리 지시 대명사에서 배웠죠.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the 플러스 뭔가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꾸미는 뭔가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il est fort en four foot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나 과목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축구를 잘한다. Il est gentil avec les clients. 그는 손님들에게 친절하다. La bouteille est pleine de lait. Pleine가 된 거는 지금 부테유가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병이 우유로 가득 차 있다. Le train est prêt à partir. 준비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뭐 할 준비가 된. Il est sûr de son succès. 그는 그의 성공을 확신한다. Être sûr d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이제 전치사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네 번째는 아부와 플러스 무관사 명사로 이루어진 수거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관사의 생략편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박스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부와를 가지고 fang, raison, chaud, peur, besoin de, envie de, mal, 아 이렇게 나오죠. fang은 이제 배고프다, soif, 목마르다. 회종 옳다 또 그르다 이거 우리 했었어요. 아부와 회종 아부와 또 아부와 쇼프와 덥다 춥다 아부와 빼르트 뭐뭇이 두렵다 부주행드 필요하다 엉비드 하고 싶다 말아 어디 어디가 아프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에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기 다 아부와로만 쓰는 겁니다. 문장을 볼게요. Il a faim après l'école이라고 나오죠. 아부와 팡 배고프다. 방과 후에 그가 배가 고프다. 아부와 수아프 목마르다. 너 목마르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Elle a raison sur cette question.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녀의 말이 옳아. 아부와 raison. Nous avons tort. 우리가 틀리다. Ne pas écouter. 듣지 않은 것은 우리가 틀린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J'ai chaud parce que j'ai couru. 라고 되어 있는데 couru는 couhi흐. 달리다, 뛰다라는 거에 과거 분사입니다. 내가 덥다. 제 쇼. 왜냐하면 제 꼬리 뛰었기 때문이다. 삐꾸와 아찌 후아 너왜 춥니?라고 물어보죠. 아부아 후아. 내 지금 이거를 주어하고 동사를 도치시킨 거예요. 의문문이라서 이렇게 도치를 한 겁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지 되겠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네 빠빼어 주 쉬안 개를 무서워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부와의 명령문의 형태예요. 아부와 빼어 든데 지금 이 아부와의 명령형이에요. 아부와의 명령형 2인칭 단수 명령형 요렇게 되는 겁니다. 형태가 요거예요. 요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매주에 무수한 데 도금이 자야 할 필요가 있다. Elle a envie de manger une pomme. 사과를 먹고 싶다. 아부와 envie de. 쥐말 아, 그 다음에 정관사 나온다 그랬죠? 신체명사 앞에 라, 떼트, 머리가 아프다. 쥐말 알라 떼트.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장을 보고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이 끝났고요. 이제 축하나 기원 표현하기부터 시작되는 의사소통 대화 지문 볼게요. 자, 소피가요. Surprise, félicitations, Lucie, tu as enfin ton diplôme라고 하죠. 어머, 축하해, 루시야. 너가 너의 학위를 끝냈다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디플롬, 학위가 되겠습니다. 엉팽은 마침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드디어. 또마가 엉플리스 찌빠가 비엔토 뽀 몽헤알이라고 합니다. 몽트리올은 몽헤알이라고 해요. 프랑스어로. 또 그리고 곧, 게다가 몽트리올로 떠난다며? 떠나잖아. 몽 voyage.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래. 그리고, 본느 샹스. 보다 누벨 위라고 돼 있죠. 새로운 너의 인생을 위해서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벨 새로운이라는 것이죠. 누보의 형용사 여성형. 루시가 올라라 부제 토정지라고 합니다. 어머 너희들 정말 너무 친절하다. 너무 착하구나. 너무 친절하구나. 맥시 복구 정말 고맙다.

세 오씨 그리고 생일 축하해라고 합니다. 축하할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루시가 뚜똥 맨무땅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는구나. 맥시 복구 정말 고마워. 부살레 브레몽 무멍케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그리울 거야라고 하는데요. 멍케가 그리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능이 정말로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뭐이 부족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기원 표현하게 문장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Felicitation 나오죠? 그 다음에 뭐뭐 했으면 좋겠다, 기원하는 거, Bon voyage, bonne chance,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아유 잔이벽서 이것도 생일 축하니까 축하를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표현 연구. 자, Felicitation, Lucy, 축하해, Lucy라고 하면서 축하의 표현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Felicitation,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Bravo, 잘했어, 잘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Bravo는 많이 아실 거예요. Chapeau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모자라는 뜻이지만요, 감탄문으로 쓰일 때 잘했어,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Chapeau 또는 Chapeau bas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기원의 표현들 보시면은 여기에 본느도 있고요, 봉도 있죠. 그럼 뒤에 이제 명사에 따라서 뒤에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봉 남성형 또는 본느 여성형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본느 샹스 그러면은 샹스가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꾸하즈는 남성형이라서 봉 꾸하즈 이렇게 된 겁니다. 본느 샹스 행운이 함께하길 봉 꾸하즈 힘내라는 거고 몽 와야쥬 여행을 잘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유브 스웨트 윈을 본느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스웨떼라는 동사를 써서 이렇게 좀 문장으로 길게 써도 되고요. 사실은 이거를 그냥 하나로 본 안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도 이제 새해에 할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On ne pouvait pas te laisser partir sans fêter ça 라고 나오죠. 너가 떠나기 전에 축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죠? 축하하지 않을 수 없었어. 너를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버려 두다. 뭐뭐하게. 너를 내버려 둘수 없었어. 떠나도록 내버려 둘수 없었어. 그것을 축하하지 않고라는 의미.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라는 방임동사를 한번 더 기억해라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Elle me laisse choisir le film. 내가 영화를 선택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도 끊으면 이렇게 되겠죠. 내버려 둔다.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잘레 vraiment me manquer. 너희가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근접 미래다. 나오죠? 근접 미래는 가까운 미래의 사실이나 현재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래의 사실을 나타낸다.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Je vais rencontrer mon ami ce soir. 오늘 저녁에 내 친구를 만날 거다. 뭐뭐 할 것이다.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접 미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봤고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기쁨이나 감탄 표현하기가 되겠습니다. 루카가요. 와우, 세 마니피크라고 나오죠. 와,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야가드 세트 뷰 아벡 레몽타뉴라고 나옵니다. 흑야가드 명령문인데요. 이것도 es로 끝나는 명령문에서 s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인칭 단수. 이 전망을 한번 봐. 이 산을 끼고 있는 이 전망을 봐봐.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엠마가 oui, c'est vraiment beau. 정말 멋지네. La marche était longue라고 나오죠. Longue는 우리 2강에서 품절 형용사 할때 나왔어요. Long 남성 형용사의 여성형인데 보통 남성 형용사에서 여성형으로 만들 때는 그냥 음만 붙이는데 얘는 음만 붙이면 long 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으 하나 더 들어가, 유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long. 아, 그 걷고 있었던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었지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 걸을 때에는 되게 오래 걸었지만 mais on n'a pas fait ça pour rien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걷는데 좀 힘들고 오래 걸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pour rien이 뭐 헛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한게 아니다.
공 일세 보 오죽을 쥐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감탄문인데요. 지금 느낌표가 있잖아요. 꽃무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느낌표를 쓰면 감탄문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날씨 정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루카가 exact 막 정말 그래. Après une montée comme ça 이렇게 올라가거나 등반하고 나서 s'assoit ici 여기에 앉아서 그리고 et regarder le paysage 그리고 이 풍경을 보는 것 그것은 c'est génial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구나 엄마가 super si on mange un peu avant de redescendre 라고 나오죠 그래 좋아 훌륭해 그러면서 si 다음에 반과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앞선 시간에 반과거가 나오면 얘는 제안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약간 좀뭐 먹을까? 뭐 먹는 게 어때? 다시 내려가기 전에 데상도가 내려가던데요. 앞에 후가 있어가지고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겠죠. 그럼 내려가기 전에 이제 뭔가를 먹자라는 거죠. 그때 루카가 세 트레보니데 아주 좋은 생각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몽 샌드위치 아벡 세트 뷰이 전망과 함께 맛있는 샌드위치라니 세 파페 정말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감탄 표현하기가 있어서 이 문장을 보시면 느낌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여기 보시면 막 이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그쵸?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있네요. 심지어.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감탄 표현이 되는데 그냥 평소문에다가 느낌표를 붙이고요. 말할 때 조금 억양을 감탄문스럽게 말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꽁 주어 동사처럼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형식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표현 연구에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Regarde cette vue avec les montagnes라고죠. 산들이 보이는 저 경치를 봐라고 하고 있어요. 2인칭 단수의 현재형이 es나 as로 끝나는 경우에 명령문에서 s를 생략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2인칭 단수일 때 Regarde는 tu, he, garde 너는 본다 하잖아요. 그럼 명령문일 때는 주어가 없어지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es로 끝나니까 여기 s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흑야가 뒤에 s가 없죠. 다음 문장도 볼까요? Tu vas acheter du pain 빵을 사러 간다를 이제 명령문으로 바꿔서 빵을 사러 가라고 할때 is로 끝나가지고 얘도 역시 s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Va acheter du pain. 이런 것들은 명령문 나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2번 감탄문 만들기라고 나오죠. Comme il fait beau aujourd'hui.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라고 했을 때 감탄문 만드는 형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처럼 이렇게 문장에 구가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명사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볼게요. 끄나 깨스크 꽃무는 주어 동사가 같이 나옵니다. 뒤에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꿈 일페 푸아 정말 춥구나 또는 낄페 모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깰 형용사 명사 형용사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따라서 깰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괄호가 저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남성 단수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지금 깰 보땅처럼 땅의 남성 단수일 때는 이렇게 쓰고 여성 단수일 때는 이렇게 쓰고 남성 복수일 때는 이렇게 여성 복수일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네 가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네모를 치고 마지막으로는 꽁비엥트 끄드 명사가 있어요. 끄드 몽드 이게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앞에 지문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할때 나왔죠? 꽁비엥트 명사, 끄드 명사는 뭐가 많은 거예요. 끄드 부아찌오 널라후이 거리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편에 수능 특강의 그 마지막 그 언저리에 보면요. 감탄문 만들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제 라 마르쉬 에텔 롱그 오래 걸었다 하지만 오나빠 페사프호 히앙이라고 나오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자, 요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푸호 히앙 헛되이 무료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그것을 한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문 볼까요? 주씨 분이 내가 왔다. 부호 희양. 헛되이 왔다. 삐스크 왜냐하면 나의 친구들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걸음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줄레 부호 희양. 공짜로 얻었다. 그때는 이제 무료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니까 부호희행 하나 알아두시고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는 축하, 기원, 기쁨이나 감탄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방임동사 워낙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제 항상 쉽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의사소통에서는. 자, 축하의 표현. 본 애니버서리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뭐 이런 의미고 주아유즈 애니버서리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봄으로 써도 되고 주아유로 써도 됩니다. 브라보, 펠리시타시옹. 브라보는 그냥 브라보 이거고요. 펠리시타시옹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기원하는 표현을 보시면 이제 앞에 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봉, 본느, 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브 스웨트 윈느 본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문장으로 딱 써도 되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느 안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주아유 노엘 즐거운 성탄절 되길 잠깐 지울게요. 주아유 노엘. 노엘에서는 요거 의 위에 트레마가 있다 그랬죠? 이게 점두 개. 이거는 따로따로 끊어 읽어라 라는 표시라고 했어요. 우리 제일 첫 번째 1강에서 배웠죠. 이렇게. 노, 엘 이렇게 읽어라. 얘를 한꺼번에 넬 이렇게 읽지 마 라는 표시라고 했어요. Bon voyage. 여행을 잘해라. Bonne vacances. 휴가 잘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죠. 휴가라는 단어는요. 항상 복수로 쓰여요. 바캉스라는 뜻으로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S가 있죠. 본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복수형으로 씁니다. 휴가라는 의미일 때. 본느샹 생운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안 넣을 것 같지만 나와요. 가끔 봉 바이아지나 본느샹스. 맨 마지막에 들어간 문장. 그래서 뭐 답변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요. 빈칸 이렇게 쳐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기쁨이나 감탄에서는 super, genial, 멋져요, 훌륭해요, c'est magnifique, 어우, 굉장하군요. 뭐 이런 뜻이에요. Quelle belle fleur, 참 아름다운 꽃들이네요. 감탄을 하고 있죠.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 Quelle,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얘는 꼴은 의문 형용사, 그러니까 감탄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끌지 못해요. 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플레어가 여성형 명사인데다가 복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꼴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꼴, 벨, 플레어가 되는 거죠. 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남성 단수 보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얘도 여성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벨로 바꿔준 다음에 S를 붙여서 문장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길페 보 날씨가 참 좋네요. 그 플러스 주어 동사. 저는 그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느낌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탄문이 된 거예요. 감탄문도 한몇년 전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꽁비엔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감탄에서는요. 그래서 꽁비엔 그 그다음에 뭐깰 해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거를 고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서 문장이었는데 깰을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거 고르는 거 나온 적 있어요. 감탄문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게 뭐 나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도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교재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다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문화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프랑스의 대중교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램이라고 하는데 트람웨이라고 하죠. 이 트램은 그 뭔지는 아실 거예요. 도로 위에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동차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리의 시내에는 없는데요. 조금만 나가면 볼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트램은 지하철 RER라고 해서 레조 엑스프레스 레지오날 지역 고속 철도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스와 더불어서 파리가 속한 일드 프랑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꼽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년 기준 일드프랑스 지역에 총 15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트램이에요. 근데 트램이 이제 좀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도로 한가운데에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우리처럼 버스 정류장처럼 무슨 트램 정류장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이 툭 튀어나와 있거나 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 땅에 레일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가 트램이 지나지 않을 때는 막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지나가다가 트램이 올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그런 교통수단이에요. 굉장히 이거를 막 물론 뭐 들어온다 막 소리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정류장도 많아요. 자, 계속 볼게요. 프랑스에서 20세기 초반에 트램은 버스와 맞먹는 수준의 넓은 교통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과 도로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사라졌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 정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주도하에 트램이 재도입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현재 프랑스의 트램 교통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트램은 교통수단을 분담하고 공공공간의 환경을 개선했다라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트램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트램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그리고 일자리 증대 등 노선 주변에 도시 활력이 증대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이 조금 이렇게 뭔가가 설비가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좀 오른다. 이거 똑같은, 이제 세계에 똑같은 그런 게 되겠어요. 그리고 트램은, 여름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요.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유럽이. 근데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막 빵빵하게 막돼 있거나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트램은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쾌적하고 그리고 또 빠르고 뭐 교통 정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교통이라고 해서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긴 좀 그래도 어쨌든 교통이죠. 수상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상버스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도시내 강, 운하, 해안 등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수상교통수단이다. 그래서 버스나 트램처럼 노선과 정류장이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상버스는 단순 관광, 크루즈가 아닌 도시의 지리적인 특성을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수상버스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파리의 바토비스라고 해서 지금 나옵니다. 파리의 싯대 섬, 릴 델라 싯대와 생루이 섬, 일 생루이 사이를 운행하는 전기 수상 셔틀버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파리에 섬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있어요. 싯대 섬, 생루이 섬, 이렇게 되어 있어요. 9개의 정류장이 센강 주변의 주요 관광지와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그런 장소들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가댕 데 플랑트, 오텔 드 릴, 시청이에요.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을 얘기하는 거죠. 플라스 드 라 콩코르드, 콩코르드 광장, 투구 에펠탑, 앵발리드라고 하죠. 뮤제 독세, 오르세 미술관, 생제르맹 데 프레, 노트르담 드 파리, 이렇게 이런 데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토뷰스에서 이제 우리가 유람선으로 알려진 바토무슈라는 유람선이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수상버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리옹의 나비곤이라고 했는데, 파리의 그 수상버스 말고요. 리옹과 보르도에도 있는데, 리옹과 보르도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교재에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아까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파리는 리옹과 보르도도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옹에는 이제 쏜강이 있거든요. 쏜강을 따라서 리옹의 주요 관광지에 가까운 4개의 정류장에 정차한다. 도시를 둘러보기에 좋은 교통수단이다. 2025년 가을부터 장애인 승객도 탑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운행 빈도도 늘어나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옹은요, 그 파리 다음으로 그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프랑스 문화에서 도시를 주제로 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파리 다음으로 이제 그뭐 스트라스부르도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프로방스 이런 데로

0: 해야 되는데 리옹도 굉장히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올 수 있는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주 자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교재에 지금 나왔으니까요. 리옹에 대해서 도시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가 있다.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역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지문에서는 등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비곤이라고 하는 거 리옹에도 역시 수상버스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즘에 리옹은 그 요리 학교로 좀 많이 떠가지고 많이 기억이 되실 만한 도시예요. 리옹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 학교가 많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르도가 되겠습니다. 보르도는 이제 와인으로 유명한 도시긴 한데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깁이라고 하는데 보르도에도 이제 갸혼이라는 강이 있어요. 갸혼 강을 따라서 운행이 되는 공공 수상버스다. 시민들이 통근 등에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그네 곳을 돌아다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시테 두뱅이라고 해서 이제 와인으로 유명하니까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지역 대중교통망과 연계되어서 트램 및 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나 정기권 티켓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는 뭐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어서 사실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또 나왔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보르도 뭐 보통 뭐 시골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상버스까지 받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프랑스의 교통편에 대해서는요, 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죠? 떼제베, 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뭐 떼제베 같은 것만 여태까지 교재에 많이 나왔지만, 수상버스나 앞에 트램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리옹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조금 좀 각광받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리옹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좀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또 이게 기사도 또 이렇게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가지고 한번 프랑스어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 그리고 방임동사, 레세동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부정법과 함께 나오면서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2년 전인가요? 한번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또 게시판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 3점 문항 테스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3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림 가와 나는 대서양의 구간 A'과 B, B'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음향측심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음향측심 자료. 자, 음향측심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D는 2분의 1 VT,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심이고요. 초음파의 속력, 그 다음에 왕복시간. 됐죠? 그 다음에 또다시 밑줄. 이 해역에는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해령이 존재한다. 아, 여기에 지금 해령이 존재하는구나, 해령. 해령이 존재하는데 해령이 남북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대. 그 얘기는요, 남북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동서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그런 상태인 거고, 여기에 발문 조건을 보면 단 해수에서 초음파의 속력은 1500m 퍼 세크이다. V가 1500m 퍼 세크이다라고 준 것은 계산해봐라. 이런 의미죠.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건데, 지금 요 A, A', 그 다음에 B, B' 구간에 해령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해령은 평균 수심이 대략적으로 2에서 3km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곳에서 해령이 존재할 수 있다. 해령의 축, 정상부가 존재할 수 있다. 즉, A, A'에서는 여기 부근에 해령의 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열곡이 요 부근에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 B'에서는 여기 부근에 열곡이 존재할 수가 있겠지. 아셨죠? 그래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 3초, 초음파의 왕복 시간 3초를 여기다 넣으면 3초 넣고요. 1500m를 넣으면 대략적으로 2에서 3km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즉, 이런 거구나. AA'에서는 구간을 봤을 때 해령이 A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A'. 지금 BB'에서는 해령이 B'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령축, 여기에 해령축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쪽에 있는 그림으로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령의 축 열고, 여기에 해령의 축 열고,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거. 그 다음에 동서 방향으로 확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해령과 해령이 끊어져 있네? 이 사이에는 변환 단층이 존재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의 포인트. 됐죠? 자, 보겠습니다. AA'에서 측정한 수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5000m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해보라는 거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여기는 뭐 3초 정도, 여기는 뭐 7초 정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왕복 시간의 차가 4초예요, 4초. 그럼 여기다가 4초를 넣는 거지. 그 다음 얘는 1500m 퍼세크라고 했으니까 미터 퍼세크. 그럼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2. 2 곱하기 1500 하면 3000. 그러니까 너 틀렸구나. 이렇게 됐죠? BB'에서 지각의 나이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열곡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바다고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거고. 맞죠? 그러면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나이가 많은 거 맞죠? 됐죠? 그 다음에 AA'과 BB' 사이에는 변환 단층이 존재한다. 여기에 해령의 축, 여기에 해령의 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해령축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변환 단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봤고요. 용스 픽, 좋은 자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항 봤고, 이제 이어서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항부터 해서 고지자기와 대륙의 이동, 지계 이동 문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지계 이동 문항은, 그 다음에 고지자기 극의 이동 문항은 좀 자세히 몇번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지구에서 관찰되는 지질 단면과 화성암 PQ의 고지자기 북각을. 그 다음에, 고지자기 북각이라고 했는데, 얘는 수평면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북각이 플러스구나. 얘 나오고 있네? 북각이 마이너스구나. 그쵸? 고지자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자각기를 가정하는 겁니다. 북반구에서 만들어졌어요? 남반구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지구의 현재 위치와 과거 기억, 니은 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 현재 위치가 여기 있고, 현재 지자기 극의 위치는 지리상 북극이랑 같은 거야. 그런데, 기역 시기의 지자기 극이 여기 있다는 거지. 니은 시기의 지자기 극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는 지계 위치가 현재와 다른 곳에 있구나. 지계가 이동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계는 동일 경도선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거의 밑줄입니다. 동일 경도선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했으며, 암석의 연령은 4암이 Q보다 많다. 4암이 Q보다 연령이 많대. 그 여기서 생성 순서는 4암 다음에 Q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지구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대.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얘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 현재 지구는 여기가 지금 적도예요. 남반구에 있거든. 그 현재에서 어떤 암석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의 잔류작의 북각은 마이너스야. 음수여야 돼. 지표면 바깥으로 나오는. 그죠?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4암이랑 Q는 플러스야.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거고, 4암은 Q보다 더 과거에 만들어진 거야. 즉, 지계는 북반구에서 지금 남반구로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4암일 때도 북각은 플러스였던 거지. Q 만들어질 때도 북각은 플러스. 근데 P는 북각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따지면 이렇게 된 거지. 아, 사 만들어질 때 북반구, Q 만들어질 때 북반구, P 만들어질 때 남반구 이렇게. 요게 지금 요쪽에서 자료에서 볼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지계에서 봤더니 기역 시기의 극과 니은 시기의 극이 현재 지리상 북극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겁니다. 여기 지계가 있어요. 아, 얘좀더 밑에다 그리겠습니다. 여기 지계가 있어요, 이렇게. 지계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기역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 있어. 기역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 있어. 기역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 고지자기를 가지고 극을 찾았더니 여기야. 이게 기역 시기 극이야. 아셨죠? 니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을 가지고 극을 찾았더니 니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을 찾은 극은 여기야. 됐죠? 기역 시기의 극보다 니은 시기의 극이 더 북반구 북극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현재의 극은 어디야? 현재의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같은 거야. 여기야. 왜 현재의 북극이 지리상 북극과 같냐면 이 문제의 반문 조건을 볼게요. 단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일반 조건으로 주어진 조건인데 이 조건이 고지자기 자료 해석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는 일반 조건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자극기를 가정한다. 이 지리상 북극이 지자기 북극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사실 기역 시기에 이 암석이 만들어질 때이 만들어질 당시의 잔류자기 방향은 여기에 수렴했거든. 니은 시기 암석이 만들어질 때 당시의 잔류자기 방향은 여기에 수렴을 했거든. 그러면 기역 시기의 지계의 위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둘을 가지고 이 기역 시기의 극을 지리상 북극과 일치시키면, 기역 시기의 극을 지리상 북극과 일치시키면 그 당시의 지계의 위치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니은 시기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이 잔류자기의 방향은 지자기 북극과 일치했거든. 근데 걔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치시키면 그 당시 지계 위치가 나온다. 이런 관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지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고지자기 극과 그 다음에 현재 지계 위치, 여기서 거리, 보존. 고지자기 극과 지계의 거리가 보존된 상태에서 이 고지자기 극을 지리상 북극에 일치시켜주면 당시의 지계 위치. 고지자기 극과 지계 위치가 보존된 상태에서 요 극을 지리상 북극에 일치시켜주면 당시의 지계 위치가 나온다. 아셨죠? 그걸 가지고 니은 자료를 보면요. 나자를 보면요. 볼게요. 지금 니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의 고지자기 극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 일치되도록 얘를 옮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준다? 그러면 이 눈금 간격, 반간격 정도 이동시키면, 아, 니은 시기의 지계의 위치는 여기구나. 이렇게. 얘를 눈금 간격 반만큼 이동시킨 것만큼 얘를 이동시켜주면 그 당시에 얘의 위치가 나온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주면 눈금 간격 한 칸, 두 칸, 두 칸의 반만큼 얘를 올려주면 여기가 기역 시기의 지계의 위치가 된다는 거야. 다시. 자, 기역 시기의 지계 위치가 여기 있었죠? 그 당시에 지자기 극은 이거야. 이걸 가지고 보존된 상태에서 지계가 두칸반 내려왔더니 극도 두칸반 내려왔다. 아셨죠? 니은 시기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그 당시 지자기 극이 이거라고. 이걸 보존한 상태에서 반칸 내려왔더니 극도 반칸 내려왔다. 이런 관점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요 자료에서 볼때 지계는 어떻게 이동한 거죠? 기역에서 니은, 그 다음에 현재로 이동을 한 거고, 기역일 때는 복각이 플러스, 니은일 때는 복각이 마이너스, 현재 복각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사암이 퇴적된 시기에 지계의 고지자기 복각은 플러스 값이다. 사암이 퇴적될 때 북반구에 있었어요? 플러스. 기역 시기는 니은 시기보다 오래되었다. 기역, 니은, 현재. 요 순서니까. 기역 시기는 니은 시기보다 오래되었다. P는 기역 시기 이전에 생성되었다. P는요, 남반구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건데, 기역 시기는 플러스인데 북반구에 있을 텐데. 그러면 기역 시기 이후, 최근에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지. 틀린 거.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는 거. 됐죠? 굉장히 좀 좋은 문항이고, 요걸 따져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자, 5번 문항은, 해령 부근에서 나오는 이제 고지자기 줄무늬 자료 해석인데, 그림은 어느 해령 주변에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와 고지자기 줄무늬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정자극기와
자격기 중 하나이고 ABC는 지표상의 지점이다. 지금 보면 여기가 열곡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니까 여기가 열곡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령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들은 현재의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자극기가 되는 거지. 정자극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역자극기가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볼 때, 얘 정자극기인데 얘도 정자극기야. 그런데 고지자기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쪽이 북쪽이라는 거야. 이쪽이 북쪽이라고, 밑에가. 그 다음 위에가 남쪽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북남 동쪽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자극기 또는 역자극기 고지자기 방향 정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동서남북 방향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아셨죠? 그게 포인트인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D1, D1. 해령으로부터 해령축으로부터의 거리 D2, D2. 아, 거리 수평 거리는 지금 일정한데 지각의 나이가 분포를 보면 여기까지는 4 100만 년인데 여기까지는 6 100만 년이야. 그러면 확장 속도가 다르구나. 여기가 나이가 더 젊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확장 속도가 더 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렸을 때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쯤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200만 년된 녀석, 200만 년된 녀석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심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해령에서 만들어진 암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지대가 낮아집니다. 냉각 수축을 하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이가 지난 것만큼 가라앉는 양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딱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아, 얘가 요만큼 가라앉아야 돼. 요만큼. 아셨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 동안 확장되는 속도는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다. 더 빨리 확장되었다, 더 천천히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해령축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퇴적물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퇴적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와 얘의 나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에 쌓여 있는 퇴적물 두께와 여기에 쌓여 있는 퇴적물 두께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두께가 같아야 된다. 아셨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시간만큼 퇴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령축으로부터 멀어질 때 확장 속도는 이쪽이 빠르지만 가라앉는 만큼, 가라앉는 깊이는 나이가 똑같으면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퇴적물의 두께도 같다라고 보는 거고. 됐죠?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볼게요. A에서 고지자기 방향은 북쪽을 향한다. A라고 하는 건 3억 년된 녀석이야. 3억 년된 녀석인데 3억 년이라고 하면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자극기거든. 정자극기면 여기서 고지자기 방향은 요거야. 요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요 방향이 북쪽 방향이야. 아래가 북쪽이라고 했으니까. 북쪽 방향. 맞고요. A는 B의 동쪽에 위치한다. A와 B. A는 B의 동쪽에 위치한다. 맞는 거죠. 맞고요. 퇴적물의 두께는 B가 C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 발문 조건에서도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비례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C는 2억 년 동안 쌓였으니까 요만큼의 두께거든. 근데 이 C와 똑같은 두께를 갖고 있는 지점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B는 어디예요? B는 여기야, 여기. 그럼 B에 쌓여 있는 퇴적물의 두께는 C가 쌓여 있는 퇴적물의 두께보다 얇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시간이 적게 됐으니까. 시간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B가 C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얇다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다. 됐죠? 이렇게 해서 5번 문항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항 볼게요. 6번 문항은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섭입대가 분포하는 판의 경계. 아, 지금 여기서 준 정보는 섭입대가 있대, 섭입대. 그러면 여기서 이 판의 경계는 어떤 경계냐면 수렴형 경계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수렴형 경계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나는 구간 A, A'과 B, B'에서 각각 측정한 진원 깊이 100km, 300km인 지진의 진앙 분포를 봤더니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0km 진원 깊이가 나타나는 곳까지 수평 거리가 꽤나 멀다.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0km 진원 깊이를 갖고 있는 곳까지의 진앙의 수평 거리가 꽤나 짧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0km고 300km, 0km, 300km. 그 다음에 여기가
0km고 300km라고 할게요. 300km라고 한다면 지금 똑같은 지점에서 판의 섭입이 일어난다고 치면 A, A'에서 판의 섭입이 일어날 때 지금 섭입 때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쯤까지 들어간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평 거리인 거고 얘는 0km, 300km 진원의 깊이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 섭입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B, B'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B, B'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보다 수평 거리가 훨씬 더 짧다고. 수평 거리가 300km까지 들어가는데 꽤나 길다. A, A' 구간에서는. B, B' 구간에서는 수평 거리가 꽤나 짧다. A, A'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얘기는 아, 지금 들어가고 있는 판의 기울기를 보면, 들어가는 판의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는, 얘가 훨씬 더 급하구나. BB'에서.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역판의 밀도는 니은판의 밀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판은 요거고요. 니은판은 요건데, 지금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렇게 섭입이 일어나고 있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렇게 섭입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밀도를 비교하면, 둘의 밀도를 비교하면 얘가 밀도가 크다. 둘의 밀도를 비교하면 얘가 밀도가 크다. 그럼 둘의 밀도를 비교하면 얘가 밀도가 더 크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면서 섭입되는 이쪽이 형성이 되겠다. 보셨죠? 그러니까 기역판의 밀도는 니은판의 밀도보다 작다가 맞는 거고요. 깊이 300km까지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A'이 BB'보다 크다. 기울기는 이것보다 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AA'이 BB'보다 작다라고 되겠지. 얘가 더 커요. 자, PP'에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진은 동쪽이 서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진은 어디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진앙분포가 나오겠지.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섭입되는 요 밑에 형성이 될 거니까. 그럼 지진은 이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동쪽보다 서쪽에서 활발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동쪽이 서쪽보다 활발하다가 아니라 동쪽보다 서쪽에서 활발하다. 아셨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항부터 또 어려운 문항이 나온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 지게 이동인데 두 개의 지게 이동. 최근 트렌드입니다. 지게 두 개를 이동시키면서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 자, 지게, 그림은 지게 A, B의 시기별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고지자기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을 일치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고지자기 극의 이동이 나온다? 그건 지계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계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럼 고지자기 극이 이동한다라고 보는 거고. 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답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덧붙여 볼게요. 자, 기억. A와 B에서 각각 구한 고지자기 복각이 같았던 시기가 있다. 자, 보면요. A는 100만 년 전이니까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전에 여기 있었어. 5000만 년 전에 여기 있었고 현재 여기 있어. B는요. 1억 년 전에 여기 있었고 5000만 년 전에 여기 있었고 현재 여기 있어. 그러면 지금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까지 A는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이동을 한 거지. 1억 년 전에서 5천만 년 전까지.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얘는 이렇게 이동했어. 지금 A가 이동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B가 이동을 해버렸어.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 얘가 이동을 하면 둘이 고지자기 복각, 둘의 위도가 같은 시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고지자기 복각이 같았다는 얘기는 위도가 같았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동한다, 얘가 이동한다. 서로 지금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쨌든 겹치는 시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위도가 같았던 시기, 고지자기 복각이 같았던 시기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50mA에 생성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위도를 비교하는 거지, 위도. 위도 값을. 그죠? 지금 50mA가 여기잖아요. 50mA. 그 다음엔 50mA가 여기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위도가 더큰 거야? 얘가 위도가 더 크지. 그죠? 남반구 20도고, 얘는 북반구 10도가 좀안 되는 거니까, 얘가 더 위도가 더 크지. 그럼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 얘가 더큰 거지. 그죠? 그러니까, 50mA에 생성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A가 더 크다고.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맞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디귿. 현재 A에서 구한 100, 요게 좀 어렵네요. 현재 A에서 구한 100MA의 고지자기 극은, 그 다음에 B에서 구한 100MA의 고지자기 극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은 이렇습니다. 기본은. 지금 지게의 형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 지게 형태를 보면, 요 지게나 요 지게나 요 지게나 지금 형태가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경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회전도 하지 않고 경도선을 따라서만 이동을 했어. B, 그쵸? A 보세요. 요 형태와 요 형태를 요 형태를 볼 때 A 역시 경도선을 따라서 회전 없이 그대로 간 거야. 경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맞죠? 그럼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100MA의 고지자기 극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봐봐요. 지게 B는 현재 위치가 요거야. 100MA의 위치가 이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요만큼 이동을 했으니 고지자기 극도 현재의 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동해야 돼. 뭐 10도 정도, 10도 내외로 이동을 해야 돼.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녀석이 요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왔어. 그러면 적어도 현재의 위치와 100MA의 위치를 봤을 때 위도 변화가 요만큼 나타났기 때문에 고지자기 극의 위도 변화도 이만큼 나타나야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현재 지자기 극의 위도는 지자기 북극의 위도는 90도라고 한다면 얘는 20도 나타나야 된다고. 얘는 뭐 한 10도 정도 나타나고. 그러면 극으로부터 얘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니까 얘가 더 고위도겠지. 100MA의 고지자기 극이. 그래서 100MA의 극은 현재 B에서 구한 100MA의 고지자기 극보다 얘가 틀린 거야. 얘는 더 저위도라고. 아셨죠? 더 많이 이동을 한 거라고. 경도선을 가지고 왔을 때. 위도를 더 많이 거슬면서 이동했다고. 아셨죠? 이걸 여기다 이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조금 크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 놓고, 여기다가 적도를 딱 그리겠습니다. 적도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해석하기 위해서, B의 모습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B. 이렇게. B. 자, B.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적도고, B는 지금 100MA일 때 남방구 20도보다 조금 밑인데 그냥 남방구 20도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가 적도고요. 10도, 20도. 여기에 지금 B가 위치하는 거야. 20도. 됐죠? 대략적으로. 이게 언제냐면 100MA일 때. 됐죠? 그리고 50MA일 때는 언제냐면 그냥 10도에 위치한다고 할게. 10도에. 여기에 50MA일 때 B가 위치한다고 할게. 됐죠? 그리고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 10도. 여기가 현재야. 현재. 됐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얘가 지금 10도고 얘가 지금 10도예요.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100MA일 녀석 100MA에 있었던 고지자기 방향을 가지고 이 당시 암석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당시에 잔류자기 방향은 그 당시에 그게 수렴한다고. 거리 보존. 그런 상태로 지게가 지금 10도만큼 이동한 거야. 10도만큼 이동하면 이 극도 10도만큼 이동을 해서 현재의 극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지. 즉, 아, 지금 100MA의 극, 현재 B에서 구한 100MA의 극은 현재 90도로부터 더 뒤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존재하게 된 거야. 여기가 100MA B의 극이라는 거야. 100MA B의 극. 10도만큼 이동한 것만큼 10도만큼 더 내려간 거. 그럼 대략적으로 뭐 80도 부분 되겠지. 됐죠? 그게 지금 현재 B에서 구한 100MA의 고지자기 극.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A를 볼게요. A. A라고 하는 건 자, 여기다가 이렇게 경도선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경도선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A는 100MA일 때 적도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A야.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가 A가 현재 100MA일 때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50MA일 때 어디 있는 거냐면 20도. 10도, 20도. 여기.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50MA일 때야. 그리고 현재는 한 칸 넘어서 여기 현재야. 현재. 됐죠? 이게 지금 A 상태. 그럼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A에서 구한 100MA의 극은 어딨냐? 자, 지금 100MA가 여기 있을 때 그 당시의 지자기 극은 이거야. 그 당시의 지자기 극은 이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50MA까지 이동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게가 한 칸, 두칸 내려온 거지. 그러면

그러면 얘가 더 조위도가 된 거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지게의 이동을 가지고 봤을 때 지게가 경도선상에서 회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경도선상에서 회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게가 위도를 몇 개를 거슬렀느냐에 따라서 극도 가치 몇 개를 거슬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 포인트.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항이었어요. 이렇게 7번 문항 풀어봤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8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도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좋은 문항입니다. 두 개의 지도, 지게의 이동을 얘기하는 건데, 자, 표는 현재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한 지게 A와 B에서 각각 T1, T4 시기에 행성된 암석으로 구한 시기별 고지작이 그의 위도와 지게의 고지작이 복각을, 그 다음에 그림은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게 A와 B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지게 A와 B는 각각 T1, T4 동안 경도선을 따라 회전도 하지 않고 회전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했으며 계속 밑줄 이 기간 동안 한 번의 충돌 후 분리되었다. 한 번의 충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지게의 위도 변화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일단 현재 지금 현재 만들어진 암석을 가지고 잔류자기를 가지고 복각을 측정해봤더니 A는 복각이 0이야. 복각이 0이래. 그러니까 현재 A는 0도, 적도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B는 복각이 10도야, 10도. 플러스 10도죠. 10도라고 한다면 현재 B는 어디 있냐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도죠. 이쯤. 한 5도 정도 있어. 5도 정도. 여기 있어.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A와 B의 위치라고.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대략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적도가 있고요. 동일한 경도선상에서 A는 여기 있는 건데 B는 어디 있는 거냐면 얘보다 조금 위에 여기에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A와 B가 경도선상에서 이동을 했어요, 일정하게. 그런 상태에서 한번 충돌로 분리가 됐대.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네 둘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충돌로 분리돼서 요 위치가 됐거나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충돌로 분리돼서 요 위치가 됐거나. 그런데 봤더니 복각이 다 플러스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아, 과거의 얘네들의 위치는 현재보다 더 북반구에 고위도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한번 충돌로 분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한번 충돌로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자료를 봐야 돼. 자, 볼게요. A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는 0도야. 그런데 지금 T3 시기에는 고지작이 극의 위도가 80도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지작이 극의 위도는 90도, 지작이 북극, 지리상 북극과 일치하죠. 그런데 이 시기는 10도만큼 이동한 거야. 10도만큼. 그러면 현재는 여기인데, 지금 T3 시기는 여기 있다는 거지. T3 시기는 여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게가 과거에 지금 T3 시기에 10도만큼 더 고위도에 있었다는 거지. 고위도에 있다가 T3 시기에 당시에 지작이 북극. 저장된 상태로 얘가 10도만큼 이동해서 내려왔더니 고지작이 극도 같이 이동. 거리 보존. 됐죠? 그러니까, 아, 이때는 얘가 10도에 있었구나. 이렇게. 아셨죠? 여기 보니까 T2 시기에는 고지작이 극의 위도가 70도래. 그러니까, 아, 너는 20도에 있었구나. 됐죠? 그래서 A는 지금 북쪽에서부터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T1, 가장 과거죠? T1 시기는 이 값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지작이 복각을 봤더니 50도 정도 돼. 그럼 50도 정도 된다?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30도 정도 위치. 됐죠?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다 다시 표시해볼게. 이렇게.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해볼게. 이렇게. 쭉 그려놓고, 요렇게 표시해보겠습니다. 얘가 적도고요. 얘가 지금 30도고요. 얘가 60도라고 하면 지금 A는 T1 시기에 어디 있었냐면 A는 여기 있었던 거야. A. 여기. 그리고 나서 현재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야. 즉 A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내려온 거지. 됐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5도에 있었던 거야. 5도. 여기. 현재. 여기에 지금 B가 있는 거야. 그러면 T3, T2는 과연 언제 어디에 있었을까? 찾아가 보는 거죠. 자, T3 시기에는 고지작이 복각이 40도래. 40도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2도 정도 되겠다. 아, 그러면 T3 시기에는 22도니까 뭐 이쯤 어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T2 시기로 갔더니 고지장이 그게 위도가 30도래. 현 시점에서 만들어진 암석의 잔류자기를 구한 극은, 지자기 극은 지리상 북극이랑 같아요. 위도가 90도야. 그런데 T2 시기는 30도야. 즉, 몇 도야? 60도만큼 이동한 위치에 놓여야 되는 거지. 60도만큼. 그러면 현 시점으로부터 얘가 지금 5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가 5도인데, 여기서부터 60도만큼 위에 놓였다는 거니까, 여기가 T2 시기에 B의 위치가 되는 거지. 65도가. 그래서 요 시점에 고지자기 극. 그죠? 요거죠? 요런 상태로 요거를 유지한 채쭉 내려와서 현재 위치까지 왔더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고지자기 극이 30도가 되는 거야. 요런 모습. 아셨죠? 요걸 유지한 채 거리 보존 온 상태고 왔더니 여기에 놓인다고. 그런 자료. 됐죠? 그러고 봤더니, 와, T2 시기엔 얘가 여기 있었어? 이런 설명이 되는 거지. 아, A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고, B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부터 쭉 이동을 했는데, 자, 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여기서 충돌한 거야. 충돌하고 나서 다시 분리돼서 B는 여기, A는 여기. 이런 과정.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T1 시기에는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0도래. 0도래. 현재는 90도인데 0도래. 그럼 현재 위치로부터 90도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과거에 놓였었다는 얘기니까, 아, 결국에 얘는 제일 처음 시작점이 여기구나. 여기가 가장 최 시작점이구나. 여기로부터 5도로부터 90도 떨어진 것만큼 위 85도. 여기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왔구나. 여기서부터 이동을 해서 현재까지 왔고요. A는 여기서부터 이동해서 현재까지 왔고요. 그러한 와중에 한번 충돌로 분리. 그럼 충돌로 분리는 언제 일어난 거야? 지금 적어도 T1, T2 시기까지는 지금 이 B와 A의 경로가 겹치지 않죠. 그리고 T3 이후 T4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얘와 얘의 위도 범위가 겹쳐지니까 적어도 충돌은 T3 이후에 일어났다. T3 이후부터 현재 전까지. 이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보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합은 15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90도니까 얘의 값만 알면 되겠죠? 지금 얘는요, 위도가 65도예요. T2 시기에. 그럼 T2 시기에 위도가 65도라고 하면 쭉 그려주면 복각이 70도보다 크다. 그럼 둘이 합쳐주면 150도보다 크다. T3 이후에 A와 B 사이에는 발산형 경계가 형성되었다. T3 이후에 얘네들은 충돌한 다음에 벌어졌어. 충돌한 다음에 벌어졌어. 왜 벌어졌어? 지기가 지기가 왜 벌어져요? 판의 발산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고. T1과 T2 사이에 B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이 90도인 시기가 존재한다. 여기가 T1 시기, 여기가 T2 시기. 그러면 T1 시기와 T2 시기 사이에 B는 무조건 북극 지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고지자기 복각이 90도인 시기가 존재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정답. 됐죠? 굉장히 좋은 문항이고 우리가 이 과정을 따져가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항 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9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은 판의 이동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림 가는 각각 서로 다른 판에 속한 세 지점 A, B, C의 2024년 말의 상대적 위치를, 그 다음에 나와 다는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A, B, C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 자, 밑줄. 가의 기역과 니은은 각각 A와 C 중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A와 C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플러스는 북쪽 방향과 동쪽 방향. 아, 여기는 북쪽. 여기는 동쪽, 플러스니까 북쪽, 동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남쪽과 서쪽을 의미한다. 남쪽과 서쪽. 됐죠? 그 다음에 또 밑줄. A와 B 사이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A와 B 사이에는 해구가. 자, A와 B 사이에는 판의 수렴이 있다는 겁니다. 판의 수렴이 모인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볼게요. 지금 A, B, C인데 A와 B는 요 자료에 의하면 남에서 북으로 가고 있어. 남에서 북으로 가고 있어. 여기서 A와 B는 동에서 서로 가고 있어. 이 값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동에서 서로 가고 있어. 그 얘기는 A와 B는 북서로 가고 있다는 거야. 북서.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북서로 가고 있다고. A도 북서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A와 B의 속도를 비교해.

비교해 보면 A가 속도가 더 빠르거든. A가 더 빠른 속도로 간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A와 B 사이에는 회구가 발달한대. 만약에 얘가 A면 빠른 속도로 가니까 얘와 얘 사이에는 회구가 발달할 수가 없죠. 발사능 경계가 되겠지. 즉, 얘가 A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똑같은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간다? 그럼 여기에 수렴형 경계가, 회구가 발달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C는요, 그럼 얘는 C는 북에서 남으로 갑니다. C는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맞죠? 그럼 C는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겠지. 얘가 C겠지. 남, 동으로 가니까. 맞죠? 자, A는 B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A는 B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평균 이동속력은 A가 C보다 빠르다. A가 C보다 빠르다. 자, 2015년, 2024년 동안 B와 C는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B와 C는요,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멀어지는 방향이 틀렸지. 됐죠?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항. 10번엔 초대륙의 분리, 형성과 분리와 관련된 거죠. 자,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과정을 설명하는 어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초대륙이라는 거고, 여기에 판의 운동, 맨틀 대류에 의한 판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륙이 벌어졌어. 그럼 대륙이 벌어지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뭐가 생긴다? 열곡대가 생긴다. 아셨죠? 얘가 충분히 벌어집니다. 여기에 물이 차서 바다가 된다고, 바다가. 바다가 되고, 바다의 가운데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해령이 존재하는 거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표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고, 고지장의 줄무늬는 대칭적 분포. 됐죠? 충분히 멀어졌다. 이 만들어진 이 해양판 또는 해양지각이 충분히 멀어졌다. 그럼 냉각 수축을 충분히 많이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 아셨죠? 이 소멸 운동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나중에는요, 맨틀 대류 양상이 바뀌어서 이판 전체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양판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 있는 대륙판과 여기 있는 대륙판이 다시 충돌을 해서 또 다른 초대륙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A 구간에서 대륙판의 두께는 열곡대 부근에서 가장 두껍다. 대륙판의 두께는 여기가 제일 두껍다? 아니죠. 얇게 나타나야 되겠지. 왜냐면 판이 벌어집니다. 판이 벌어지면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마치 엿가락이 늘어나듯이. 뜨거우면 엿가락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것처럼 대륙판이 얇아지다가 뚝 끊어진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열곡대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열곡대 부분이 가장 얇은 거야. 판 중에서. 대륙판 중에서. 아셨죠? 그 다음 B 구간에서 지각의 연령은 중앙부로 갈수록 점차 많아진다. 이 중앙부는 뭐예요? 이제 해령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지각의 연령이 가장 젊어야 되겠지. 틀린 거. 자, 과정 가에서 발사능 경계는 사라진다. 여기는 지금 발사능 경계가 있죠. 벌어지니까. 근데 여기는 자료에 보면 발사능 경계가 없지. 이판 전체가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사능 경계가 사라져 있는 상태. 맞는 거. 됐죠? D급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문제를 볼수 있다. 10번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그림 간의 어느 모형에서 제시한 시간에 따른 대륙 분포 변화를 그 다음에 나는 T1 기간과 T2 기간 중 어느 한 시기에 추정한 시간에 따른 대양의 면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양의 면적 변화. 대양이라고 하는 건큰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면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1 기간과 T2 기간은 모두 1억 년이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 중 하나이다. 태평양과 대서양 중 하나이다. 자, 자료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대서양이야. 여기가 태평양이야.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면적을 따지라고 하면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넓어요. 이 자료에서 여기가 대서양이고 여기가 태평양이라고. 현재 태평양의 면적이 대서양보다 넓죠. 그죠? 이 시기는 현재로부터 1억 년후 시점인데 이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면적 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나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난 건데 A가 면적이 B보다 더 넓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A의 면적이 B보다 줄어들었네. 그러면 적어도 요 기간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이 기간도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넓고, 요 때도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넓기 때문에 만약에 요 기간이 T1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태평양이 가장 넓어야 돼. 대서양보다. 그런데 보니까 넓었던 녀석이 상대적으로 좁아졌으니까, 아, 얘는 T2 기간을 의미하는 거구나. T2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T2 기간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현재가 되는 거야. 현재가 되는 거고, 현재로부터 1억 년 후. 현재

넓은 게 누구라고요? 태평양. 너가 태평양이 되는 거고, 너가 대서양이 되는 거야. 됐죠? 대서양.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A는 태평양이다. A는 태평양이다. 맞고요. T1 기간의 대서양에는 주로 발산형 경계가 발달한다. 지금 요 기간을 보면 대서양의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고?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해저가 만들어져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해저가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로 발산형 경계가 발달한다. 맞고요. 자, 나는 T2 기간에 추정한 대양의 면적 변화. 나는 T2 기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평양이 넓었다가 1억 년 후가 됐더니 태평양이 더 좁아진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더 넓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러니까 예, 맞는 얘기. 기억년 뒤고 전부 다 맞는 얘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항 봤고요. 이제 3점 테스트 마지막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을 보면 12번 문항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림가는 현재 북반구에 위치한 서로 다른 두 대륙의 충돌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가 북반구에 위치한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이 대륙들이 처음부터 북반구에 있었는가? 아니면 북반구에 없었는데 현재 북반구가 된 건가? 아니면 하나는 북반구였고 하나는 남반구였는데 충돌해서 이런 현재 북반구가 되었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요, 나는요, 지점 A와 B의 시기별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A의 고지자기 복각을 봤더니, 고지자기 복각이 계속 플러스야. 그런 얘기는 뭐예요? A는 계속 북반구에 있었다. 아, 너는 계속 북반구에 있었구나. 북반구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고. 계속 북반구에 있었구나. 쭉 북반구야. 지금, B 같은 경우는, B는 T1 시기의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너는, 아, 너 남반구에 있었구나.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문항의 설계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도 대륙이야. 인도 대륙이 판계 형성 시기에 남반구 중위도, 거기 남극 대륙 주변에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북상으로 올라, 북상을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다가 신생대가 되면서부터 적도를 통과해서 북반구에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현재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설계한 거지.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A와 B 모두 T1, T3 기간 동안 시기별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위도를 얘기하는 거지. 고지자기 복각이 지속적으로 커졌다는 얘기는 계속 고위도로만 갔냐는 거야. 지금 A 같은 경우는 복각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복각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적도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적도는 복각이 0인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복각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복각의 크기가 다시 커졌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틀렸다고. 지속적으로가 틀렸어요. 됐죠? 자, P 지점에서는 T1 시기에 해양 생물의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했죠. 지금 보면 P 지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있는 요 해양판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요판 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해저퇴적물이 나중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일부가 이두 대륙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스콕산맥을 이루면서 여기에 퇴적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퇴적물 중에 남아있는 녀석에는 과거 생물의 화석이 존재할 수가 있겠지. 산출될 수가 있겠지. 아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P에서는 T1 시기, T2 시기의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중생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고.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산출될 수 있다. 자,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은 T2 시기가 T3 시기보다 작다. 얘는 섭입을 하고 있잖아요. 섭입을 하고 있으니까 섭입한 판이 잡아당긴 힘이 꽤 있겠지. 근데 얘는 지금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야. 섭입하는 힘이 없어. 충돌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 그럼 얘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힘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T2 시기가 T3 시기보다 T2 시기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항까지 다 봤고요. 자, 이 3점 문항 중에서 선생님이 한번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레벨업 퀴즈. 3점 문항 중에서 7번 문항인데요. 자, 두 대륙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50mA 당시 지자기 크기의 위도는 어떠한가? A에서 구한 50mA의 고지자기 크기의 위도는 어떠한가? B에서 구한 100mA 고지자기 크기와 50mA 고지자기

극은 어떻게 위치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위도선과 경도선이 같다. 같은 간격이다. 등 간격이다.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라고 한다면, 100mA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이동 속력은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요 퀴즈 꼭 해보시고요.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퀴즈의 답은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꼭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설명해주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항을 풀 때도 답만 딱 정하는 것보다 왜그 답을 신청, 골랐는지, 왜 OX를 골랐는지 부연 설명을 간단히 해주면 더 좋아요. 아셨죠? 그럼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더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강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4강이고요. 두 번째 주제, 필수 개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실전 문제,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재 4강과 교재 5강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예습 다 해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 24문항인데요. 저랑 한 문항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실전 문제 4강부터 갑니다. 자, 1번 문항인데요. 글로리아가 이번 주에 할 일이다.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Lunes, Martes, Miércoles, Jueves, Viernes, Sábado, Domingo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딱 봐도 맞아요. 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요일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차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각 요일에 뭘 하는지 적어 놓은 건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lunes, 월요일에는 뭘 하죠, 글로리아가? cortarme el pelo 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제기동사 배울 때좀더 자세히 하겠지만, 머리를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컷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머리를 자를 거고요. 자, martes, 화요일에 글로리아는 desayunar con Carmen이라고 했어요. desayunar 하면은 아침 식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아침을 먹을 거냐면 Carmen이랑 아침을 먹는데요.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은 조금 후에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ércoles입니다. 수요일에는 Terminar el trabajo de literatura española. 자, 끝낼 거예요. 자, 뭘 끝내야 되냐면 과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trabajo는 스페인 문학 과제. 스페인 문학 과제를 끝내야 하고요. Jueves 하면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arreglar el móvil이라고 했어요. arreglar 하면은 이제 이거는 여기서 수리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치다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빌,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수리한대요. Viernes입니다. 금요일은 cenar con los López. 해서 cenar 하면은 뭐예요? 저녁 식사하다 라는 뜻이죠. 저녁 식사를 한대요. 로페스 씨네 부부랑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바도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hacer la compra 한대요. 자, 요것도 정리 한번 할 건데 hacer la compra 하면은 장 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 도밍고 일요일에는 jugar al tenis니까 테니스를 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답을 먼저 찾고 나머지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맞지 않은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장을 봐야 한다. 자, 언제 하죠? 네, 사바도에 장을 본다 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운동을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운동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 어디에 있어요? 예, 도밍고. 일요일에 있네요. 그래서 테니스 치는 거,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해야 한다, 있습니다. 자, 3번, 과제를 끝마쳐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예요? 네, 미에로콜레스에 있죠. 스페인 문학 과제를 해야 한다, 끝내야 한다 라고 했고요. 4번에 아침 식사 약속이 있다. 언제? 마르테스, 화요일에 있죠. 까르멘이랑. 그래서 1, 2, 3, 4는 전부 다 이 표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요. 5번에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건 이제 comprar 하면 될 건데 comprar 동사가 아니라 arreglar가 쓰여서 수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ayunar도 나왔고 cenar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아침 식사하다 하면 desayunar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다 하면은 cenar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점심 식사하다도 있겠네요. 자, 점심 식사하다라는 동사 뭘까요? 맞아요. almorzar 동사가 점심 식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동사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더불어 desayunar와 cenar는 규칙 변화하지만 almorzar 동사는 불규칙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오, 뭐의 오가 우회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다 또마르 동사로 또 다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 식사하다를 tomar el desayuno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el desayuno는 아침 식사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점심 식사하다 라는 표현을 또마르 동사로 표현을 해 보려면 tomar el almuerzo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녁 식사하다 tomar la cena.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나온 김에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다시 지우고 다시 돌아와서 자, 두 번째로는 hacer la compra가 나왔었는데 이거 이제 장보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더불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ir de compras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쇼핑 가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구문들 알아두면 좋죠. 자, 그리고 사실 hacer로 시작하는 또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아까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다라는 표현을 아세르 동사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셀 에르시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주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숙제하다라는 표현. 그거는 hacer los deberes.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hacer la tarea. 이것도 숙제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지우고. 그다음에 또 밑줄 친게 후갈 아에다가 밑줄을 쳤는데요. 자, 후갈 아 뒤에 이제 운동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운동을 하다. 뭐 혹은 뭐그 운동을 경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아로 같이 쓰인다라는 거, 요거 후갈 아 그리고 뒤에 운동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이제 나왔죠? 요 알로 했는데 요거는 뭐의 축약형? 전치사 아와 남성 정관사 엘의 축약형이다. 예,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다고요?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읽은 것은, 그래서 이제 밑줄은 21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하시겠지만 숫자 1의 그 변화, 0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A가 tu hermana trabaja o estudia라고 묻죠. Tu hermana, 너의 여동생 정도로 할까요? 너의 여동생은 일하니 아니면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Estudia en la universidad.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해 라고 얘기했어요. ¿Cuántos años tiene? 자, 이거 뭐 묻는 표현이었죠? 우리 떼네로 동사했을 때 그쵸? 나이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몇 살인데? 자, 21살이야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 21살이라고 했을 때 숫자 우노가 몇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숫자 우노는 남성 명사 앞에서 오 탈락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이 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6부터 29는 축약형이다. 요두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 21은 일단 축약형으로 쓰면 21가 되는데 지금 이게 수 형용사적으로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오가 탈락된 21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 했죠? 맞아요. 띨데를 이렇게 표기해 줘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티 운 띨데 들어간 거 보면은 요거 1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요것도 복습 겸 Cuántos años tiene 하면은 몇 살이니?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몇 살이 되니? 라는 표현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뜻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뭘 바꾸면 되죠? 요건 몇 살이니? 라는 뜻이고 몇 살이 되니? 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으면 동사, 땐데르 동사 대신에 무슨 동사? 맞아요. 꿈플리르 동사 쓰면 돼요. 그러면 Cuántos años cumple?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요거는 몇 살이 되니? 라는 뜻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Me pasas la sal, por favor? 라고 하죠. 쌀 하면은 소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소금을 좀 건네주시겠어요? 건네줄래가 되네요. 마사스니까. 그래서 나한테 소금 좀 건네줄래? Claro, 물론이지. Claro 하면 물론이지란 뜻이에요. 아끼,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너가 가졌어. 해서 여기 있어. 라는 표현으로 아끼, Tienes 하시면 돼요. Toma, 받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DNS,

5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라살 하면은 소금이란 뜻이었죠? 그러면 설탕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설탕은 뭐라고 할까요? 아는 친구들은 또알 테지만, 엘 아수카르라고 하죠. 띨데 있습니다. 기본 어휘표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어휘라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사르 동사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빠사르 동사는 저희 뒷강의에서 한번 쫙 한번 동사 뜻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밑줄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밑줄은요, AIS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요것만 해석을 따로 해보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이다 란 뜻이에요. 그녀는 뭐뭐이다 란 뜻입니다. 요걸로는 이제 감은 안 오고요. 자,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화자는 세 사람입니다. 그죠? 자, A가 먼저 오스카르. Ya te he hablado de Vanessa, ¿verdad? 이라고 하죠. 오스카르 부르면서 이미, 야 하면은 뭐 이미, 벌써,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때 너에게 he hablado de Vanessa.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he hablado. 자, 요거는 이제 현재 완료형입니다. 요거는 뒷강에서, 16강에서 배울 텐데요. 말했다. 이미 너에게 말했지. 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네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블라르 데 하면은 뭐뭇에 대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말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렇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에이스 그러면서 에이아에스 미 아미가 바네사. 아, 그녀가 나의 친구 바네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비가 이제 오스카르가 되는데요. Encantado.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Encantado 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이죠. 만나서 반가워, 바네사. 나는 오스카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C는 그럼 바네사가 되겠네요. 바네사가 mucho gusto. Encantado와 같은 뜻이죠. 만나서 반가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이 대화 상황은 소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요 상황에서 답부터 찾을게요. 요것과 비슷한 의미, AIS와 비슷한 유사한 의미로 바꿔쓸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1, 2, 3, 4, 5번을 보시면, 맞아요. 5번이 되겠죠. 왜요? Presentar 하면 소개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소개할게. 내 친구 바네사를. 요게 이제 들어가면 AIS 대신에 들어가도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에 아블라도 해서 요거는 현재 완료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완료를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강에서 배웠었던 I의 용법 정리하면서 배웠던 동사 하나 있죠? 그 동사가 뭐죠? 맞아요. 아베르 동사거든요. 자, 이 아베르 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와서 현재 완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베르 동사의 현재 변화형은 어떻게 됐어요? E as, a, emos, aveis, an 하고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설명했지만 아볼라르데 하면은 뭐뭐에 대해 말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은 encantado도 되고 mucho gusto도 됩니다. 같은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encantado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제가? 요거는 이제 형태 변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mucho gusto는 형태 변화 없죠. 근데 encantado는 어디에 맞춘다고요, 형태를? 하자. 말하는 사람에 맞춥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성수일치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가 남자, 여기서 지금 오스카르니까 엔칸타도라고 했고요. 말하는 내가 여자면 네, 엔칸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건 이제 응용인데 한번 제가 설명은 했던 것 같아요. C가, 그러니까 바네사죠? 바네사가 mucho

그리스도 대신에 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엔칸타다 할수 있죠. 엔칸타다 할수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표현으로 할수 있을까요? 지금 오스카르가 한 말을 본인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초 구스토 대신에 맞습니다. Igualmente로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Igualmente는 상대방이 한 말을 나도 하고 싶을 때요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3번에 pienso en이 있는데요. 자, pienso의 동사 원형은 사실 이제 pensar입니다. pensar고 이 pensar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어간 에페에가 이에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pensar 동사 뒤에 동사 원형 infinitivo가 올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뭐뭐 할 생각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지금처럼 이제 n이 오면 자 그러면 뭐뭐를 생각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의 정답 몇 번이라고요?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5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Desde cuándo tienes este coche? 라고 하죠. Este coche. 이 자동차란 뜻이죠. Desde cuándo. 자, cuándo는 when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desde의 뜻을 알면 되는데 desde는 from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부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면 desde cuándo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니? 라고 묻는 거죠. 우리 기간 표현 한번 다뤘었던 것 같아요. 짧게. 자, cinco años라고 합니다. 5년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한지 lo compré. 지금 과거형이 나와서요. 좀 그런데 이거 이제 comprar 사다라는 동사의 1인칭 단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것 여기서 lo는 꼬체 앞에 있는 꼬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지 5년 됐어. 그래서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라는 기간 표현을 할때뭐 쓴다고 했죠? 아세 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르 동사 그거 설명할 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세게 기간 표현. Ya tiene bastantes problemas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5년 됐으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bastantes는 problemas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이라는 거.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네, 2번에 아세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한 학생이 먼저 묻습니다. ¿Sabes cómo se llama la persona que sirve a los clientes en el bares o restaurantes? 라고 묻죠. ¿Sabes? 너 아니? ¿Cómo se llama? 우리 이거 이름 묻고 답할 때 배웠었죠. llamarse 동사.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 La persona. persona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대명사 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a los clientes, 그러니까 고객이죠. cliente는 고객. 고객들한테 서빙하는 사람들이 돼요. 자, 어디나 어디서? 바나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에게 서빙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se llama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 자, 뭐라고 부르나요? 종업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종업원이란 뜻을 가진 단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번 선택지 보시면 솔테로 오 솔테라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미혼. 남자 미혼이면 솔테로, 여자 미혼이면 솔테라라고 하고요. 2번 까마

camarero o camarera. 이거는 이제 종업원을 얘기합니다. 남자 종업원, 여자 종업원. 3번, ingeniero o ingeniera 하면은 이거는 엔지니어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 4번, enfermero o enfermera. 이건 간호사지요? 남녀, 간호사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compañero o compañera 하면 이건 동료란 뜻이죠? 남자 동료, 여자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1번을 보시면 이 솔테로 솔테라 해가지고 이제 미혼을 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미혼 남녀를. 그러면 기혼 남녀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거는 casado, casada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3개의 문장이 나왔고요.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동사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호세. 자, 호세가 un fuerte dolor de cabeza라고 했어요. fuerte 하면은 강한이란 뜻입니다. dolor는 고통이에요. 아, 강한 고통이고요. cabeza는 이제 머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통. 아주 강한 두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가 강한 두통이 있나 봐요. 자, 이제 뜻만 일단 그렇게 짚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ese chico 그다음에 la misma edad que yo. 자, mismo misma 하면은 같은이란 뜻이고요. edad은 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 혹은 그 남자가 될 거고요. 아, 그 소년은 요니까 이제 나, 요, 나잖아요. 나와 같은 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문장 볼게요. Celia, 뭐, que volver a casa temprano. 자, Celia는 집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가야 돼요. temprano, 일찍 돌아가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다 알아놔야 되는 구문들로 지금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배운 것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답을 알려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떼네르 동사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서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tener dolor 그리고 뒤에 신체 부위가 오면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신체 부위가 아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dolor가 고통이라는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아구 죄송합니다. 여기 전치사 대가 들어가야 돼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건 사실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dolero 동사 뒤에 이제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어휘를 넣으면 그것도 이제 아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건 뒷강에서 좀더 자세히 보고 여기서는 tener dolor de 그리고 신체 부위를 써서 아프다. 이 부위가 아프다라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tener la misma edad. 자, 요거는 동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배웠었죠? 떼네르 동사 정리할 때, 떼네르께 동사 원형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의무 표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이 적용된 세 개의 문장이었어요. 7번의 정답, 5번입니다.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입니다. 이번엔 자 A가 먼저 Se encuentra bien Rafael? 하고 묻죠. 라파엘 괜찮아? 아, 그 상태 표현, 상태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encontrarse를 써서 그랬더니 이제 B가 Por qué lo preguntas? 자, lo 오,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물어?
라고 물어봤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porque ayer. 자, 왜냐면 어제. ayer 하면 어제란 뜻이죠. 어제 cuando lo vi en la plaza. 자, 여기서 lo는 라파엘을 말하는 거죠. 광장에서 라파엘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사실 선택지가 다 과거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막 그거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라파엘을 어제 아무튼 내가 광장에서 봤는데 muy raro. 자, raro는 이상한이란 뜻이에요. muy raro니까 아주 이상한 sombrero. sombrero는 이제 챙이 달린 모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챙이 달린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동사는 Eso no es normal en él. 그건 그에게 있어서 normal한 건 아니잖아. 평범한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B가 Pues no sé. 모르겠네. Últimamente no lo veo mucho. 그래서 로는 다시 라파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라파엘을 많이 보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입다, 뭐 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를 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바로 동사는 입다, 쓰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먼저 me pueden hacer un pastel de queso? 자, pastel 하면 케이크란 뜻이죠. queso는 치즈예요. 그래서 pastel de queso 하면은 치즈케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acer는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네, 요거는 만들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저에게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Es para mi madre. 자, 누구를 위한 케이크예요? 나의 엄마를 위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Muy bien. 아주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para molo quiere. 자, 여기서 lo는 pastel 앞에 있는 pastel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레르 동사 나왔는데 원하다란 뜻이잖아요. 그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를 뜻하는 의문사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럼 벌써 1, 2, 3번이 다 제껴지게 되겠죠? cuando가 언제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para mañana por la tarde. 자, 전치사 para는 기한을, 시한을 나타낼 때또 쓰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후까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Me lo pueden traer a casa? 자, 여기서 로는 역시 파스텔을 말하는 거죠. 집으로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다시 한번 묻죠. 그랬더니 ningún problema. 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빈칸 es su dirección. 자, dirección은 주소, 방향이란 뜻이 있고 여기서는 주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주소, 뭐 번호, 뭐 이름, 성 이런 것들을 부를 때는 우리가 의문사 꼬아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꼬아를 su direcció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oledad가 18번지 5층 D호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꼬안도와 꼬아리 같이 짝지어진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의문사 8종 정리 한번 쭉 했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밑줄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자, 그래서 밑줄은 이제 여기에 밑줄 전체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Qué hace usted para ganarse la vida? 해서 당신은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표현, 직업을 묻는 표현을 할때 hacer 동사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이제 요게 이제 생략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Qué hace? 혹은 ¿Qué haces?로 배웠었고요. hace면 이제 usted 여기서 지금 주어가 usted이 된 거고요.
그리고 뒤에 요거를 생략을 해서 우리가 물어봤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신은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trabajo en un banco. 방코는 여기서는 은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코는 사실 다의어예요. 그래서 은행이란 뜻도 있고요. 네, 긴 의자, 벤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부 이제 그 직업 묻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업 묻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4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머지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뭐 보셨던 거고 또 외우시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당신의 직업이 무슨 분야에 뭐입니까? 뭐 이런 뜻이어가지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비문에 해당이 됩니다. 모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당신의 일은 무슨 분야인가요? 라는 뜻을 가진 4번이 정답이 돼요. 1번만 좀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는 표현을 할 때, ¿Cuál es su trabajo? 라고도 할수 있고, trabajo 대신에 profesión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동사가 들어가면 되네요. 자, 카를로스. 오늘, 자, 뭘 묻는 거예요? 날씨가 어때? 자, 날씨 표현할 때 우리 아세로 동사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날씨 어때? 해변에 갈까? Está nublado. 흐려. 날이 흐려. 그리고 이제 기온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기온 표현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기온 표현할 때도 아세르 동사 씁니다. 요건 이제 구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지 20도야 라고 얘기를 해요. La verdad es que hoy prefiero quedarme en casa. 그래서 말이지. 사실 말이야. 나는 hoy. 오늘은 뭐 하고 싶냐면, 집에서 quedarse 하면 머물다란 뜻이에요. 집에 있고 싶어. 집에 더 있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3번의 아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4강의 마지막 문항, 12번 문항. 파타고니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요. 자, 파타고니아는 아메리카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겠죠? 에스테니까. 자, 동쪽 부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르헨티나에 속해 있고, 서쪽 부분은 칠레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타고니아에는 많은 빙하들이 있대요. 크고 아름다운 그런 많은 빙하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방문을 많이 하는 곳은 무슨 빙하냐면 페리토 모레노라는 빙하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아르헨티나에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볼수 있습니다. 엠바르코니까 배를 타고 관광하면서 가까이에서 볼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길지 않은 저기 글이고요. 네,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메리카 최남단에 있다 맞죠? 지역명은 빙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아르헨티나가 점유하는 건 아니고요. 고유한 이름을 가진 유명한 빙하가 있었죠. 페리토 모레노. 그래서 A와 D가 맞아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 수능 실전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5강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En esta ciudad. 자, 이 도시에는 hay bueno, restaurantes muy buenos. 아주 좋은 식당들이 있는 거죠. 뭐 아주 좋은, 뭐 아주 맛있는, 뭐둘다 가능할 겁니다. 그런 식당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I가 쓰였다라는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면 I는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를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수반할 수 있는 명사, 명사구가 같이 가는 거몇개 있었죠? 뭐 무관사여야 된다, 뭐 수사여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뭐가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렇죠. 정관사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되죠. 뭐 6개, 그죠? 6개의 식당이 있는 거고, 뭐 몇몇의 식당이 있는 거고, 많은 식당.

네, 뭐뭐 맞은편에 란 뜻이었죠. 장소전치사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죠. 네, 4번 벨로타. 자, 벨로타는 공입니다. 공. 공은 의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니요, 의자 아래에 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배낭과 의자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제 옷을 구입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No me queda bien esta blusa. 아, 그래서 quedar 동사는요, 나중에 또 뜻을 한번 쭉 정리할 거지만 많이 쓰이는 의미로는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입 표현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No가 붙었죠. 그래서 이 블라우스가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es que 하면서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grande, 크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너한테 크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rande를 꾸며주는 앞에 이제 부사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사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전부 다 부사의 용법을 가지고 있고요. 5번만 suficiente, 형용사, 충분한이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갈 수 없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Muy 뜻알 거고 bastante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도 우리 아시죠? 부사적 용법에 약간, 조금이란 뜻이 있었고, 이 비에는요, 아직 안 배웠지만, 비에는 여기서는 무의의 뜻을 갖습니다. 매우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부정어, 부정사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가. 자, I 못 빨아 꺼메라 엔엘 프리고리피코 하죠? 자, 프리고리피코 냉장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냐 없냐라고 묻는 거겠죠. 자,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A에는? 맞아요. 부정대명사 알고가 들어가면 되겠죠. I 알고 뭐가 있니? 냉장고에 먹을 만한 뭐가 있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알고가 들어가야 돼서 일단 나머지 3, 4, 5번이 지워지고요. 그랬더니 이제 비가 있다라고 하지요. 뭐랑 뭐가 있냐면 하몬과 깨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깨소는 치즈란 뜻이었습니다. Con eso te puedes hacer un bocadillo. 그래서 그걸로 너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Bocadillo 하면은 이제 스페인식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간식으로 많이 먹는, 네. Todavía hay fresas. 자, 아직까지 란 뜻이었죠. 아직 딸기도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하면서, Ya no están tan frescas. 그러니까, fresco, fresca 하면 여기서는 이제 신선한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신선하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문장을 보니 부정 대명사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몇은, 그죠? 몇몇은, 몇몇 개의 딸기들은 그렇게 신선하지 않아,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알구나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Está bien. 아, 괜찮아. Voy a comer solo las buenas. 아, 먹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먹을 거야. 단지 상태 좋은 것들만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여기는 교실인 것 같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Quién sabe cuánto es 22 más 39? 라고 물었어요. ¿Quién sabe? 누가 아니? ¿Cuánto es? 얼마인지. 자, 여기 지금 사치견산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건데요. 22 하면은 22지요. 우리 숫자도 배웠습니다. más라고 했는데, más는 사치견산,
플러스

더하기를 의미합니다. 22 더하기 39. 39가 몇인지 아는 사람? 과거 선생님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일단은 뭡니까? 61이죠. 네. 이요, 저요. 그러면서 손 하면서 몇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1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61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죠. 어디 있어요? 61. 62, 1. 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사칙 연산이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나머지 것들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었습니다. 자, 더하기는 좀 전에 봤지만 마스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빼기는 뭘까요? 네, 메노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곱하기는요? 곱하기는 볼. 그럼 나누기는 맞아요. 디비디도 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엔트레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자, 그래서 요 사칙 연산 요것도 나온 김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5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남미 지도가 나와 있고요. 아, 봐봐. 여기 아르헨티나야. 아, 남미의 남쪽이지. 여기 있죠? 남미 남쪽에 있죠, 아르헨티나. 아, 파라과이. 자, 이번에는 파라과이를 얘기합니다. 파라과이 에스타 아키. 아, 그리고 파라과이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까시 하면 거의란 뜻이죠. 거의 센트로, 중앙, 중심에 있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로 보면 파라과이는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 방위 배웠죠? 북쪽이고 그다음에 동쪽,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북동에 해당하는 어휘를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죠. Noreste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에스타시온 하면 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기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거지요.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니까 뭐예요?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를 묻고 있으니까 I가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A에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레띠로가 있습니다. 그죠? 곧장 가세요. 이 거리 끝까지 곧장 가세요. 거기 지하철역 복가 입구란 뜻입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있습니다. 가 돼서 뭐가 레띠로역이 있다란 얘기죠. 자, 라키 에스타 마세르카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아이 에스타 가 들어가면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레티로입니다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치사 N의 용법입니다. 볼게요. 1번. 실바 거리의 거리는 estar en obras 하면 공사 중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외워두시면 되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달러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단의 N 맞고요. 3번 하임에는 그의 일을 그의 일에 그의 직장이죠. 그의 직장에 갑니다. 나갑니다. 언제? 밤에라는 표현을 할 때는 엔 노체라고 하지 않고 데 노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4번 아나는 박사래요. 어느 분야를 얘기할 때 N 썼었죠? 의학 분야의 박사입니다. 맞고요. 5번, 파블로는 두달 안에 그 코스, 그 과정을 끝냈다. 그래서 시간 표현할 때 N 역시 맞습니다.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루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니? 모르겠어. 열어보는 거 어때? 좋아. 아무것도 없으면 버릴 거야. 그걸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존재 유무 묻고 있는 거지요? 몇 번이 정답? 2번. I가 들어가면 됩니다. 10번 넘어갑니다. 대화의 내용을

친구랑 실비아에 해당하는 사람은 봐봐, 여기 내 친구 실비아야. 실비아, 어렸을 때 실비아야. 알라노데 오모 옆에. 아줌마 옆에 있는 애?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 오른쪽에 있는 애. 자, 실비아는 D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 난이 장소가 너무 좋아. 왜? 많은 나무들이 있거든. 수영장 어디에 많은 나무들이 있거든. 쉬기 아주 퍼펙트한 장소야. 나도 좋아해. 자, 알맞지 않은 건 뭐예요? 수영장 위에 나무가 있을 순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메스티소에 관한 글을 이해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보시면 사전에 따르면 메스티소란 다른 인종의 아버지와 어머니, 특히 백인 남성과 원주민 여성 또는 원주민 남성과 백인 여성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스티소라는 단어는 16세기 스페인이 통치하던 아메리카입니다. 그때 원래 누구를 지칭하려고 쓰인 거냐면 유럽 남성들과 원주민 여성들 간에 태어난 자녀들만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치만 오늘날에는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족, 문화, 전통, 풍습, 그리고 상이한 인간 집단의 사회적 관계에 혼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을 보시면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이죠. 스페인 혈통인 사람을 구분할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이거는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4강, 5강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재 6강 들어갈게요.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성특강 농업 기초 기술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과 이제 이어서 동물 자원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이 이제 사육하고 번식이에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될 때도 난이도가 제법 높아요. 물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동물 쪽을 잘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접해보지 못해봤기 때문에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출제 잘 안 되는 내용은 좀 쉽게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출제가 줄어드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에 함께 볼 내용이에요. 자, 닭의 사양 관리와 번식. 닭, 돼지, 소, 가축이죠, 가축. 가축의 사양 관리와 번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애완동물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반려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닭의 특징.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뉘지요. 그리고 몸통에는 기낭, 공기주머니가 있고 뼈에는 기질이 있습니다. 부리가 있고 이가 없죠. 방광이 없고 항문은 총배설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깃털은 얼굴과 정강이를 제외한 온몸을 감싸고 있고 피부에는 땀샘이 없고 꼬리 끝에만 기름샘이 좀 있습니다. 자, 부화예요, 부화. 부화 이 부분도 한 번씩 잘 나옵니다. 부화는 말 그대로 계란, 달걀에서 수정란에서부터 개체가 발생되는 게 부화지요. 암탉과 수탉이 교미해서 생산된 수정란에서 병아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부화 작업에서 요거 세 가지 중요합니다. 요거 세 가지. 첫 번째, 임란. 그러니까 그 부화를 닭이, 암탉이 부화를 시킨다면 임란 필요 없어요. 검란도 필요 없고 전란도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부화기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부화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달걀은 완벽한 타원형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은 좀 뾰족하고 어느 한쪽이 좀 둔탁하게 되어 있어요. 둔부처럼. 그러니까 한쪽은 조금 더 넓게 생겼고 한쪽은 좀 더 뾰족하게 생겼어요. 계란. 그래서 달걀은 뭉툭한 부위를 둔단부라 그러고요. 뾰족한 부를 첨단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화기에 들어갈 때는 둔단부가 위로 올라가게 해요. 위로. 이유는 둔단부 쪽에

기실이 있어요. 기실. 우리 그 삶은 계란 깨보면 계란이 완벽하게 난각, 달걀 껍질 모양하고 일치하지 않죠. 어딘가 모르게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데가 둔다모입니다. 그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해서 난좌, 계란판처럼 놓고 부화기에 넣습니다. 검란, 알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무정란인지 아니면 발육 중지란인지 아니면 썩어가고 있는 란인지 부화기에서 썩어버리면 부화기 내에 있는 계란 그 달걀들이 다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무정란 또는 발육 중지란 또는 부패란을 걸러내는 거죠. 총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1주, 2주, 18일. 5일에서 7일에서 한 번, 12일에서 14일에서 두 번째, 그리고 18일에 세 번째. 세 번을 검란을 합니다. 세번 검란을 해서 무정란, 중지란, 부패란을 가려냅니다. 다음은 전란, 알을 굴려요. 알을 굴려. 1일에 5에서 6회씩 알 굴리기를 합니다. 이유는 부화 초기에 배자에 난각막이 부착되는 걸 방지하고요. 나중에는 요막해서 안쪽에서 이제 병아리가 발생을 하면 그 알에, 알 안에 있는 병아리도 대사작용을 해요. 그래서 배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막이라는데 배설물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알 굴리기를 안 해주고 있으면 요막이 눌려버려요. 그럼 배설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배자가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 6회씩 좌우로 90도씩 돌려줍니다. 전란. 전란 며칠까지? 18일까지. 18일까지. 자, 계란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지요. 안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른자, 난황이 있습니다. 난황. 배반.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실제로 개체가 되는 거죠. 난황 있고 난백이 있는데 난백이 두 가지예요. 계란을 깨보면 흰자위가 약간 좀 두툼한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어요. 두툼한 데를 수양 그러니까 두툼한 데가 이제 노무난백이라고 그러고 두툼하지 않고 좀 물처럼 좀 묽어진 데를 수양난백이라고 합니다. 수양난백. 자, 부화 기간을 18일을 기준으로 해요. 18일을. 그래서 온도가 18일 이전까지는 37.8도, 그 이후에는 온도를 좀 낮추고 습도도 18일 이전에는 60도씩, 그 이후에는 75도씩. 산소는 21%, 그리고 CO2는 0.5%의 사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병아리 사육. 이 부분은 그렇게 출제가 잘 되진 않아요. 자, 일단 병아리예요, 병아리. 성장이 아직 안 된, 그러니까 일단 보온하는 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는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온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따뜻한 거에서부터 약간 차갑게. 자, 습도. 건조하면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럼 소화불량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몸이 단단하지 못하고 병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처음 10일간은 습도를 60에서 65, 이후에는 조금 더 낮춰서 50에서 55%로 유지하게 합니다. 자, 환기. 닭은 체온이 40도가 넘어요. 40도가 넘고 날개짓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닭의 배설물에 암모니아 많습니다. 암모니아. 그러니까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배설물 등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성장에 큰 영향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큰닭 사육인데, 이제 산란기예요, 보통. 봄에는 번식능력이 왕성합니다. 닭은 일조 시간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산란하는 게. 일조 시간이 많아야 산란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닭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해가 짧아지는 시기에 알을 잘 낳지 않아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무창개사, 창이 없는 개사에다가 불을 계속 켜줘요.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그래서 산란율을 꾸준히 유지를 하죠. 자, 여름에는 보호 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환기와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 구충제를 급여합니다. 사료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더우니까. 닭은 땀샘이 없어요.

땀샘이 없어. 근데 닭털 잠바를 하나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에 취약합니다. 사료 섭취량이 감소함으로 고단백 고열량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각이 얇아지기 쉽습니다. 난각, 알껍질, 달걀 껍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칼슘 함량을 높여줘야 합니다. 가을에는 해가 짧아지는 가을에는 산란율이 저하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등 시간을 높여줍니다. 겨울에는 보온과 방안을 주의하고 점등 관리로 높은 산란율을 유지를 해야겠죠. 자, 산란계 특수 관리 5가지. 불이 잘 나요, 불이. 7일에서 10일 양에 한 번, 8일에서 10주령에 한 번, 불이를 윗불이 2분의 1, 아랫불이 3분의 1로 자릅니다. 그래서 편식하는 습관을 없애서 사료 낭비 예방하고, 알을 쪼아서 깨는 달걀 팥을 억제하고, 다른 닭하고 싸워도 상처가 나지 않죠. 다른 닭 보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벼슬 잘라요, 벼. 머리에 벼. 2일 영양제 실시합니다. 겨울철 동상 방지. 그리고 질병 감염 예방. 이게 그 케이지에서 이렇게 머리를 케이지 바깥으로 빼고 넣으면서 이제 사료 먹을 때 케이지에 이제 벼이 닿거든요. 그러면 쇠에, 그러니까 그 쇠붙이에 피부가 그냥 닿는 거니까 이가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초에 벼슬을 잘라버리죠. 자, 점등 관리. 부화부터 관리해서 산란율 저하 방지 위해서 불을 많이 오래도록 켜줍니다. 강제 털갈이, 절수, 절식,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줘서 털을 다 뽑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 빠지잖아요. 이것처럼 닭도 스트레스를 줘서 털을 빼버려요. 이유는 산란을 계속하면 체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쵸? 그럼 산란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산란이 언제 중지되냐면 이렇게 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란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언제 산란을 다시 하냐? 몸에 충분히 건강을 회복했을 때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란 시기 조절할 때, 이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절수, 절식 등으로 해서 많이 죽어요. 한 5%? 많으면 10%까지 죽기 때문에 이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돼지예요. 돼지는 증체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태어날 때한 1kg로 잡으면 되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도축할 때가 언제냐면 몸무게가 약 110kg 됐을 때.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냐면 150일? 150일에서 180일 정도, 5달,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1kg 정도 찐다고 보면 되죠. 굉장히 증체율 빠릅니다. 잡식입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임신 기간이 114일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4개월이 채안 됩니다. 1년에 2에서 2.5에 2년에 5번을 분만시킬 수가 있어요. 복당 한번 새끼 낳을 때 10에서 12도, 많으면 15에서 17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5마리씩 난다. 15마리씩 2년 동안 5번을 낳으면 몇 마리 낳는 거예요? 75마리 낳는 거예요. 75마리.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낳죠. 사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료를 1kg 증가시키는데 2.5에서 3kg만 먹어도 1kg씩 쪄버립니다. 자, 새끼 돼지의 사양 관리. 일단 분만할 때 점액 다 가지고 체온 유지시킨 다음에 택질은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죠. 초유 먹여야 됩니다. 이건 모든 포유동물이 초유를 먹여야 되죠. 이유는 글로불린이라는 면역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역 성분이 함유된 초유를 꼭 먹여야 되고요. 자두는 분만 후에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소장에서 면역 글로불린 단백질을 최대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꼭이 시간, 이때, 이 안에 초유를 꼭 먹여야겠죠. 다음, 철분 주사. 돼지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죠. 그 젖만 먹고는 그 철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의 형식으로 2번, 생후 3일 차에 1번, 생후 10일 차에 2차, 철분 주사로서 철분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철분 주사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겨요. 빈혈이 생기면 돼지가 성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꼬리 자르기. 돼지는 굉장히 호기심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가만히 보지 못하고 가서 깨물어 버려요. 근데 돼지는 사육하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죠. 넓지 않고 환경 자체가 청결하지 못합니다.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깨물려서 상처가 생기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3일령에 꼬리를 3, 4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다음은 송곳니.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송곳니가 완성이 돼요. 8개, 위 4개, 아래 4개, 8개의 송곳니가 완성된 상태로 나옵니다. 근데 돼지는 포유동물이에요. 그쵸? 젖을 먹어야 돼요. 젖 먹을 때 엄마의 젖을 깨물어버리면 거기도 상처가 생길 수 있죠. 역시 사육 환경 또한 그렇게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감염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3일령에 송곳니 니퍼 같은 거로 잘라주든 연마기로 갈아버리든 송곳니 자르고요. 숫돼지에 한해서 거세를 합니다. 웅치, 그러니까 수컷 호르몬으로 인해서 고기에 웅치가 발생해서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품질을,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소도 마찬가지죠. 소도. 건강과 발육 상태를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3일령에 송곳니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거세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유. 젖대기를 내요. 보통 생후 6주령 10kg 이상일 때 젖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젖을 빨리 떼야지 엄마 돼지가 빨리 발정해 오고, 그래야 인공수정을 하고 또 빨리 새끼를 낳게 할수 있으니까 요즘에 조기 이유에서 생후 24일 때 이때 바로 조기 이유를 많이 실시를 합니다. 자, 비육돈의 사양 관리. 비육돈. 막 태어난 아기 돼지 자돈이라고 그러죠. 비육돈은 청소년 돼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살이 쪄가고 있는 돼지. 젖을 뗀 돼지고기, 돼지 중에 고기 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체예요. 비육돈. 발육 과정은 성장 초기에는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고요. 나중에는 지방이 축적됩니다. 비육돈의 사육 환경. 온도는 20도 내에 습도는 60에서 80%. 온도가 낮으면 체열 발산이 커지죠. 그래서 사료를 더 많이 먹어요. 온도가 높으면 살이 쪄서 답답한데 온도가 높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사료 섭취량이 감소해서 살이 잘안 쪄요.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다음은 소입니다. 자, 포유 송아지. 젖을 먹는 송아지의 사양 관리. 젖을 먹는 송아지면은, 젖먹이 송아지면 그냥 어미소가 주면 되지. 왜 사양 관리를 따로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젖소의 경우. 젖을 다 송아지한테만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착유를 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4일령까지는 초유를 급여해요. 면역 성분 때문에. 급여량과 급여 시간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바로 착유한 건 바로 먹여도 돼요. 그런데 냉장 보관한 초유, 우리 보통 우유는 냉장 보관하죠. 상온에 보관하면 금방 상하죠. 냉장 보관한 우유는 요 정도로 데워서 급여를 합니다. 어미 체온에 맞춰서. 냉장 상태로 그대로 급여를 하면 배탈 납니다. 갓난 송아지의 제4위 용적, 소는 위가 4개인 반추동물이죠. 그 중에서 제4위가 사람 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소화를 하는 작용. 제4위 용적이 1.5리터예요. 1.5리터. 1.5리터 병에다가 2리터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0.5리터가 흐르겠죠. 이것처럼 2리터를 줘버리면 설사를 하든 오바이트를 하든. 그래서 제4위 용적이 1.5리터니까 1회에 급여하는 포유량은 1.5리터 이하로 해야겠죠. 그리고 4일령부터 젖뗄 때까지 어미젖이나 대형유를 공급을 하고요. 7일령 이후에는 조사료 공급합니다. 이제 제1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7일부터 14일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뿔을 잘라요. 제거를 하고. 14일부터 3개월까지는 이후 사료 급여하고 3개월령부터는 엔실리지 담금먹이를 급여합니다. 자, 육성기의 사양 관리. 좋은 사료 충분히 급여해야 되고요. 조사료는 부드러운 건초, 푹배기 사료 등이 좋지만 청초는 그러니까 말린 풀이 아니고 방금 베어온 풀. 파란색 풀은 수분이 많아서 설사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초랑 함께 먹이는 게 좋습니다. 비유구를 위한 사료 급여는 사양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 NRC 사양 표준도 있고 그 사양 표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급여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산이 힘들 때는 조사료, 풀사료를 자유취득시키고 생후 6개월부터 몸무게 1.5%, 그 이후부터는 10개월까지는 몸무게 1% 정도의 농후사료를 급여하면 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잘안 나오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젖소의 비유생리. 비유생리. 젖소는 1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혈액이 500리터가 돌아야 돼요. 500리터가. 우유는 유산 상피세포에서 24시간 만들어지고요. 착유할 때 호르몬, 이두 가지 호르몬이 관여를 해요. 굉장히 기분 좋아. 기분이 좋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유도 자극, 마사지 등 조응 작용의 분비가 원활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젖분비가 원활해져요. 그래서 착유량이 많아져. 근데 착유라고 했는데 옆에서 젖소를 때린다든지, 개가 짖는다든지, 소리를 쾅쾅 낸다든지, 못을 박고 깜짝깜짝 놀라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두 개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옥시토신, 나쁘면 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활성화되면 분비량, 젖의 분비량이, 젖의 분비가 억제가 돼요. 억제가. 그렇죠? 그래서 같은 소라도 착유를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착유량이 차이가 납니다. 자, 다음 거세예요. 거세. 거세를 하는 이유는 고기의 고품질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혈 거세법. 거세를 하는데 피가 보여요. 메스로 째고 드러내는 겁니다. 고환을 드러내는 법. 무혈 거세법은 째진 않고 그 정계 혈관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풍선 불고 돌린 다음에 이빨로 세게 누르면 붙어버리죠. 그것처럼 혈관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고환으로 가는 혈관이 없,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아래쪽 조직이 어떻게 돼요? 혈관, 그러니까 피가 안 가니까 괴사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떨어집니다. 무혈거세법. 조금 아까 나왔던 거 옥시토신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부분 몸에서 무언가를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분만 촉진할 때 사용하고요. 유즙분비 촉진. 태반정체, 아기 집 정체됐을 때 치료, 그리고 자궁 내 이물질 배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우비육. 한우는 고기소죠. 방금 젖소였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 육성, 장기 육성, 큰소비육. 단기와 장기는 숫소예요. 숫소. 숫소고 큰소는 암소입니다. 둘다 고기소인데, 숫소 고기소인데, 단기는 거세를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키워. 그래서 출하를 합니다. 고기의 질은 어떻게 했어? 고기의 질은, 거세를 하지 않으니까 고기의 질은 그만큼 떨어지겠네요. 장기 육성 비육은 거세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키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키우는 단점은 있지만, 고기 품질이 좋아져.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지. 단기는 빨리 출하는 장점은 있지만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고 큰소 비육은 아 이제 얘는 새끼를 낳는 소로 이용을 해야지 했는데 얘가 불임이야. 그 소를 다시 고기소로 만드는 겁니다. 단기, 장기, 큰소 비육. 숫소가 단기 장기고 암소가 큰소 비육입니다. 자, 이번엔 생식과 관련된 걸 생식. 일단 생식 기능, 암탉의 생식기관, 난소와 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른쪽 난소와 난간은 퇴화되어 있습니다. 왼쪽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난포의 발육은 FSH, 난포자극 호르몬, 성숙한 난포는 황체 형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습니다. 산란 기능, 어렵죠?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닭의 산란 기관이에요. 난소에서 노른자, 달걀에 난황이 발생이 되고 나오면서 흰자 발생되고 난각막 발생되고 난각 계란 껍질 형성돼서 산란이 되는 형식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누두부예요. 누두부. 누두부에서는 수정 장소입니다. 계란을 잘 보면 달걀을 잘 보면 계란 껍질 그리고 껍질을 까다 보면 흰색 막이 나올 거예요. 그게 난각막. 그 안에 보면 흰자위. 그렇죠? 흰자위가 있고 그 안에 보면 노른자가 있어요. 난황. 그 노른자 위에가 배반이 있어요, 배반. 그러니까.

여기 질부나 자궁부나 협부나 팽대부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흰자위가 벌써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은 여기서밖에 안 돼요. 수형경소. 남백분비고 팽대부입니다. 거기서 노후남백하고 알끈, 칼라자라고 하는 노후남백이 발생이 되고, 협부에 와서 수양남백, 수양남백과 난각막이 발생이 됩니다. 난각막, 흰막. 그 다음에 자궁부, 지금 난각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난각 자궁부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난각이 나와요. 난각, 계란 껍질. 그래서 19시간, 20시간 동안 계란 껍질 성분이 액체 상태로 나와서 고체로 굳어지죠.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질부로 가서 1분에서 10분 정도 대기하다가 산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가 약 24에서 26시간. 그러니까 24시간 하루에 하나를 못 만들어요. 조금 더 걸려.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에 30개를 낳느냐? 그렇게 안 낳습니다. 그렇게 안 낳아요. 보통 25개, 25개, 26개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자, 수탉의 생식 기관, 수탉의 생식 기관은 정서, 정수상지, 정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참, 돼지와 소의 생식 기관 및 번식이에요. 자, 암컷입니다. 내분비, 안쪽에서 분비되는 게 있고, 외분비, 바깥으로 분비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분비돼서 몸 속에서 없어진 애가 있고, 어떻게든 몸 바깥으로 나오는 애가 있어. 호르몬은 내분비, 몸 속에서 분비돼서 몸 속에서 사라져요. 주로 나오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외분비에는 난자예요. 난자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난소의 크기는 동물 따라 다르고요. 배란 직후에 황체세포가 비대해서 황체가 형성이 되고, 황체세포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한대요. 에스트로겐 발정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임신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시난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난포 하나가 선택이 돼서 커져요. 1차 난포, 2차 난포, 3차 난포. 그러다가 이제 난자가 거의 다 자랐어요. 그라프 난포. 그라프 난포에서 난자가 뿅 하고 나옵니다. 이걸 난자가 나와요. 배란이라고 그래요. 배란. 배란 되면서 황체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난자는 정자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정자를 못 만나면 난자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황체도 퇴행되면서 다시 원시난포가 하나 선택이 돼서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쭉 가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며칠 걸리냐? 며칠 걸리냐? 난자가 나오고 그 다음 난자 나오는 이걸 보통 주기라고 그러죠. 주기. 그래서 돼지나 소는 이 주기가 21일이에요. 21일. 자, 다음 난자 구조. 자, 난관이에요. 난관은 난자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길. 난관지 누두부 팽대부 협부로 구성된 관 모양의 긴 관입니다. 동물마다 길이 좀 다르고요. 난관체는 배란된 난자를 받기 쉬운 모양이면 난관 내부의 육모세포에서 난자를 자궁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포유동물의 대부분은 난관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포유류 대부분입니다. 포유류 대부분. 자, 다음 자궁. 자궁은 자궁각, 자궁체, 자궁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쌍각자궁, 말이나 소는 분열자궁이에요. 정자수성, 그리고 수정란이나 태아의 영양분 공급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경은 자궁에 이물질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 중에 혼탁한 점액으로 세균 침입하는 걸 막아줍니다. 암소, 분열자궁이에요. 분열자궁. 여기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분열자궁. 돼지 쌍각자궁입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부위 있죠? 여기가 각이에요. 각. 여기에 새끼들이 한 마리씩 수정란들이 하나씩 이렇게 착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5마리, 17마리 새끼 날때 보면 이쪽 난간에서 한 마리가 분만,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한 마리씩 번갈아 가면서 분만이 되게 됩니다. 돼지는 쌍각자궁, 암소는 분열자궁입니다. 자, 수컷 생식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지금 돼지하고 소는 같은 포유류니까 같이 갑니다. 정소에서는 정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컷 호르몬인 안드로겐 만들어내고요.

아까 난소에서는 난자를 만들어냈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냈죠. 정소 상체에서는 정자 운반 농축 성취 저장을 하고 정과는 미부에서 요도까지 정자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정자는 두부와 미부로 나눠요. 두부와 미부,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하고 여기에 유전 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꼬리 부분은 운동 추진 기능이 있지요. 자, 돼지와 소의 번식. 이제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일단 번식 나이 보죠. 동물은 일단 몸이 커는 차성장을 해요. 그다음 어느 정도 컸으면 그다음에 성성숙, 생식 기관이 완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체성장, 성성숙, 체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다 끝나기 전에 벌써 임신을 할수 있는 또는 정자와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기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그 번식에 사용을 해버리면 나중에 더그 몸이 더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 나이는 수컷은 생후 8에서 10개월 몸무게가 120에서 130kg인 개체, 돼지는 이때 사용합니다. 암퇴지는 8에서 9개월 몸무게가 110에서 120kg 개체를 이때 돼야 비로소 번식을 사용합니다. 암퇴지는 보통 6살, 5살에 6살, 요즘 7살까지도 번식에 이용을 합니다. 계절과 관계없어요. 계절과 관계없이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발정 증상도 한 번씩 나오죠. 시험 문제. 자, 발정 증상은 외연부가 붓고 돼지의 허리 부분을 누르면 가만히 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발정이 오지 않았을 때 누르면 도망가죠. 수컷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발정 주기 21일, 소, 돼지 같습니다. 발정 지속 시간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임신 기간 114일, 3개월 3주 3일, 3개월 24일 정도, 24일 정도. 교배 적기, 뭐 요거까지도 굳이 교배 적기까지도 시험에 나오긴 좀 애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 발정 주기 알아놓으세요. 돼지. 자, 소는 한우는 16개월에서 18개월, 젖소는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의 암컷은 번식이 이때 번식에 이용합니다. 수컷은 300kg 이상 되었을 때. 자, 발정과 교배. 발정이 오면 거동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소리를 자주 지릅니다. 소변을 조금씩 자주 놓고 식욕과 젖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소가 있으면 위에서 올라타는 승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발정 주기 21일, 지속 시간 필요 없고, 발정 주기 21일, 발정 주기 21일. 그리고 평균 임신 기간, 젖소 280일, 한우 285일. 이게 문항에 나와도 그냥 한 280일 정도로 애호해보세요. 이 5일 차이로 그 정답의 유무가 갈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임신을 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질이 온순해지고, 태아도 크고, 나도 움직일 수 있는 영양소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욕이 좋아지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태아의 발육으로 오른쪽 복부가 커집니다. 오른쪽 복부가. 처음 임신한 소는 차츰 유방도 커지기 시작하죠. 분만 소유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 탯줄은 10cm 남기고 잘라지고요. 분만 완료는 후산. 태아가 나오고 태반도 나와야 돼요. 아기 집도. 이 태반이 나오는 것까지가 분만 완료입니다. 근데 태아만 나오고 이 태반이 10시간 이상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건 이제 후산 정체라고 그래서 인공 배출해야 됩니다. 이때 옥시토신을 넣든지 아니면 수술로 해서 꺼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의 번식 특징. 여기서 알수 있는 가축의 번식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 세계에는 천여 개의 품종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지방형, 가공형, 고기형. 가축은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세 종류. 닭, 돼지, 소. 근데 지방형, 가공형, 고기형으로 나눈다. 산란용 아니면 젖을 생산하는 용, 알을 생산하는 용이 아니고 지방형, 가공형, 고기형으로 나뉜다. 재래종은 조선시대 말엽까지 사육되어 오다가 외래종이 도입되면서 외래종이 대입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됐어요. 이때 처음에 도입된 외래종, 버크셔라는 놈이 있습니다. 재래종은 흑색으로 몸이 작고 주둥이가 길고 체질이 강건하여 질병을 잘 견디는 장점이 있어. 주로 산간지방에서 사육됐어요. 근래에는 그 모습이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잡식성 동물 때문에 일단 소는 아니네요. 소는 초식이니까. 송곳니와 어금니가 있어요. 치아가 이가 있네요. 이가. 이빨이 있는 건

일단 닭은 아니네요. 그럼 돼지네, 돼지. 돼지. 그럼 돼지의 번식 특징. 돼지의 발정 주기는 이 주기라는 말은 같은 게 며칠 만에 나타나느냐. 같은 게 며칠 만에. 오늘 배란을 했으면 언제 배란할 거냐. 이거 배란 주기. 오늘 발정이 일어났다. 또 다음 발정은 이건 발정 주기. 배란 주기나 발정 주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며칠? 21일.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번식합니다. 1년에 2회에서 2.5회 번식을 하고요. 자궁 형태에 따라 쌍각 자궁이죠. 소는 분열 자궁. 암컷은 발정 직후 나타나는 생후 4, 5개월령부터 번식 이용하면 안 되죠. 이때는 몸이 들컸기 때문에 이때 이용하면 안 되고 좀더 키운 다음에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소 분열 자궁 이렇게 생겼죠. 돼지의 쌍각 자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정 주기 21일, 임신 기간 114일, 3개월, 3일, 3주, 3일, 114 또는 333 이렇게 해놓으면 편합니다.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학생 A가 수정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공공생명과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다음과 같은 부화 계획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검토를 부탁드렸어요. 자, 이에 선생님께서는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할 곳이 있다면서 조언해 주셨어. 자, 온도 발육실 발생실 발육실 37.5, 발생실 36.5. 옳은 내용이에요. 습도 발육 이게 지금 기준이 며칠이다? 기준이 18일이다. 18일 기준으로 해서 자, 산소는 둘다 21%, 이산화탄소 이상 없네요. 입란 둔담부가 위쪽으로, 그렇죠. 둔담부에 기실이 있다 그랬죠. 기실인 부분을 위쪽으로. 옳은 내용이고. 검란은 1회가 아니고 몇 회예요? 3회, 3회. 언제? 1주차, 7일, 2주차, 14일, 그리고 18일차. 18일차. 발생실로 옮기기 전에 18일차. 3회. 전란은 5일에 1, 2회가 아니고 1일에 5, 6회죠. 1일에. 하루에 5, 6회. 이게 좀 틀렸네요. 자, 검란 횟수를 3회로 수정한다. 옳은 내용이고요. 전란을 1인에서 5, 6회로 수정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발육실 온도를 30도 너무 높지요. 입란 시 둔담부 유체를 아래쪽으로 첨단부가 위가 아니고 지금 그 상태인 둔담부가 위쪽이 맞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으로 된 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화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이거. 입란할 때 둔담부 위로 둔다. 검란은 3번 한다. 1주, 2주, 18일차. 1주, 7일차인데 5에서 7일. 2주차, 12에서 14일. 그리고 18일차. 전란은 1일에 5, 6회씩 알굴리기를 한다. 언제까지? 임란 후 18일까지. 임란 후 18일까지. 발생실로 옮기기 전까지. 아시죠? 자, 다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가 일자로, 날짜로, 일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의 인공수정을 배우고 있는 학생 A는 처음으로 자신이 인공수정을 시행했고, 인공수정 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어요. 자, 한우고요. 인공수정을 했어. 지금 간은 여기네요. 재발정일. 재발정일. 발정 주기. 배란 주기.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발정이 왔어. 근데 인공수정에다가 왜 재발정 예정일을 써요? 오늘 인공수정을 했는데 재발정일 날 발정이 오면 임신이 안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발정일 날 발정이 오지 않으면 임신이 된 거지. 그걸 알기 위해서 재발정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6월 1일이네. 2025년 6월 1일. 그럼 재발정일은 발정 주기가 21일이에요. 21일. 그러면 6월 1일 있으니까 6월 22일, 6월 21일, 6월 22일 정도 되겠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1일 후. 수정하고 21일 후. 아시겠죠?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나 돼지 둘다 발정 주기 21일이에요. 평균 임신 기간은 젖소 280일, 한우 285일. 그냥 280일로 외워놓으세요. 5일 때문에 절대 정오답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임신하면 태아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질이 온순해지고 식욕 좋아지고 몸무게 늘어나고. 소는 분만 소유 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 탯줄은 배꼽에서 10cm 간격으로 잘라주고, 분만 완료는 태아 나오고 그 태아가 있던 태아 집,

후산이 나와야지 완료가 됩니다. 그 태아즙이 나오지 않는 태반이 안 나오면 후산 정체로 해서 인위적으로 배출을 해 줘야 합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아는 것. 자,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분만실에서 실습하게 된 학생 A입니다. 반가워요. 아, 여기 분만실인데 양돈장이네요. 돼지 분만이네. 돼지 분만에 대한 작업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니까 네, 학교에서 실습으로 몇번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임신도는 처음이라 걱정이 됩니다. 분만 후 일주량 안에,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자돈에게 실시해야 될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볼래요? 하니까 가. 아, 지금 가에 들어갈 내용은 태어나서 일주량 안에 자돈 새끼 돼지에게 해야 할 작업이 가네. 자, 일주일 전에 거세를 하나요? 하죠. 3일령에. 인공수정.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인공수정을? 아니죠. 철분조사. 3일령에. 1차하지요. 최유급여. 태어나자마자 해야 되고. 꼬리 자르기도 3일령에 하지요. 자, 가에 들어갈 일주령,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해야 될그 돼지 사양 관리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건 인공수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새끼 돼지 사양 관리. 자돈이라는 말이 새끼 돼지라는 말이에요. 자돈. 자, 분만 할때 탯줄 5에서 7cm 남기고 잘라주고 초유 먹이고 철분주사 2회 생후 3일차, 생후 10일차에 2차 두번 놔주고 꼬리 자르기 생후 3일차에 꼬리를 3, 4cm 남겨두고 잘라주고요. 송곳니 태어날 때부터 송곳니 8개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퍼로 자르거나 연마기로 갈아주거나. 그것에 수태지에 한해서 웅치가 발생해서 고기의 질이 떨어질 걸 막아주기 위해서 생후 3일령 정도의 거세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죠.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달걀의 형성 기관, 가로 오른 것은. 자, 달걀 형성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난소 부분이죠. 난소 부분. 난소 부분, 난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누두부에서 수정이 되고 팽대부로 오면서 남백이 분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남백은 농후 남백. 흰자 중에서도 조금 더 끈적끈적한, 조금 더 점도가 높은 농후 남백. 그리고 알끈이 남백 분비 팽대부에서 분비가 되고 협부로 오면서 수양 남백, 찐덕찐덕하게 그나마 좀 덜하는 수양 남백과 난각막, 우리 찡기랑 먹을 때 보면 흰색 막 나오죠. 난각막이 되고 자궁부 난각선이죠. 여기에서 달걀 껍질 난각과 색소가 분비가 돼서 굳습니다. 그 다음에 질부에서 1분에서 10분가량 대기를 하다가 산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알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생산된 달걀의 상태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모양이 찌그러진 알이 있어요. 계란이, 달걀이 찌그러진 알이 있어요. 그리고 껍질이 말랑거리는 애도 있어. 산란기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때문에 알이, 이런 알이 생산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알이 형성될 때, 어디에 도착하면, 질부, 협부, 누두부, 자궁부, 남백 분비부, 어딘가에 도착하면, 난각 성분이 분비돼서 굳어져요. 이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난각 성분, 그리고 굳어지는 거. 어디서 굳어져요, 그게? 자궁부에서 굳어지죠, 자궁부. 여기서. 자궁부에서. 그래서 이게 굳어질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난각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난각 성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문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란 껍질이 없는 애, 말랑말랑한 그런 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작성한 일자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양돈 실습장에서 영농과제 실습을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모돈사에서 인공수정을 실습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모돈 현황표에 작성을 했네요. 자, 모돈 현황표 보니까 이렇게 최근 분만했고 자돈했고

국정이 8월 31일 날 관찰해서 인공수정을 9월 1일 날 실시를 했네. 분만 예정일. 분만 예정일. 임신 기간이 기억나나요? 114 또는 333. 기억나요? 3개월 3주 3일 또는 114. 3개월 3주 3일이면 3개월하고도 24일이네요. 왜? 3주가 21일이니까. 그러면 9월 1일 날 인공수정을 했으니까 일단 3개월, 9월, 10월, 11월.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24일 정도가 분만 예정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분만 임신기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측정해 볼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로봇의 실행 조건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로봇이 나오네요. 농촌진흥청은 송아지의 발육과 영양 상태에 따라 젖을 먹는 양과 시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네요. 송아지 유모. 아, 송아지에게 젖을 포유를 하는 로봇인 거 봅니다. 자, 이 로봇은 송아지 체중과 일령에 따른 맞춤형 젖 주기와 영양 상태 관찰 기능 등 다기능을 갖춰 송아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이 매일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젖을 먹였기 때문에 송아지가 배고픔, 급체, 장염, 설사 등에 쉽게 걸려 성장과 발육 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외국 제품보다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돼서 성장은 30%가 향상되고 소가 설사 및 폐사율은 30% 이상 줄여 낙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인공 포유를 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 로봇의 실행 조건. 이 로봇은 포유 횟수를 1일 1회로 한다? 아니죠. 이거보다는 많아야겠죠. 1일 1회는 실행 조건으로 적습니다. 포유하는 젖의 온도는 36도씨로 한다. 어미의 체온하고 맞는 온도 36도씨. 옳은 내용입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1회 포유량은 2리터로 한다. 송아지의 제4위, 진위, 그러니까 사람이 이와 같은 소화를 하는 위의 용적이 얼마다? 1.5리터죠. 1.5리터. 1.5리터인데 거기다가 2리터를 급여를 해버리면 0.5리터 어디 가겠어요? 토하거나 설사가 되겠죠. 그래서 7번은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유 송아지 사양 관리. 보관한 초유는 바로 짝는 괜찮은데 보관한 청소는 36도씨로 그리고 급여량과 급여 시간은 규칙적으로 송아지의 제4위 용적은 1.5리터니까 그걸 넘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세팅 방법이겠죠.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보충해 줘야 될 영양소네요. 보충해 줘야 될 영양소. 학생 A는 학교에서 닭의 사육을 공부하고 직접 사육해 보고 싶어서 아빠와 함께 텃밭에 작은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매일 건강한 달걀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에 사료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정성스럽게 사육해서 닭들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네요. 시작하고 학생이 알을 수거하면서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아요. 뭐가 이상했느냐? 알의 껍질이 너무 얇아 쉽게 깨져버려요. 알의 껍질이 너무 얇아서 껍질의 색깔도 연하게 보이네요. 원인을 찾기 위해 선생님께 직접 만든 자가 사료의 배합비를 보여주었더니 선생님은 아, 영양소가 부족해서 지금 껍질이 얇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달걀의 껍질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칼슘으로 되어 있죠. 칼슘. 그러니까 칼슘이 적기 때문에 난각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각이 얇은 그런 계란이 달걀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달걀 껍질을 좀더 강하고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칼슘을 줘야 합니다. 자,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회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선택하게 도와드릴 국민 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찬 체육 시간 함께 하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혹시 여성분들 더워졌나요? 아마 중년의 남성분들은 추워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호르몬이 바뀌게 되면서 중년 여성들은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게 되고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추워합니다. 애석하게 저도 40대 중반이 넘으면서 온돌장판을 깐다든지 또는 파카를 좋아한다든지 히터를 좋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열을 느끼는 구간이 좁아지면서 우리의 몸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거죠. 아마 졸음이 와도 추위가 느껴질 거고요. 반대로 추위가 와도 졸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각각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대체적으로는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들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무릎의 통증, 어깨 결림, 기침과 구토, 설사, 변비, 또는 허리의 아픔, 그 다음에 손발이 차갑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초조하고 불면, 불안이 온다든지, 이명 또는 입냄새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상 체온은 아시다시피 36.5도에서 37도인데요. 대략 1도 정도 떨어지면요. 알레르기 증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배설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2도씨 정도 35도까지 떨어지면요. 암세포가 증식한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30도까지 떨어지면 의식불명이 생깁니다. 27도 밑으로 떨어지면 신체 기능이 정지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36.5도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온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의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체적으로 낮은 체온을 유지해요. 유지한다기보다는 낮은 체온 속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밤새 잠을 잤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된다면 가볍게 운동을 하면 떨어진 체온을 조금 빠르게 올려줄 수 있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습관으로는 우선 운동을 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나쁜 식생활을 멀리하면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숙면, 그 다음에 낮에 햇빛을 쬐는 일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역시 체온을 올리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나의 체온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이 굽은 자세로 생활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북목,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등이 굽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등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게 되고요. 가슴에 있는 근육은 짧아지게 됩니다. 늘어난 근육, 짧아진 근육 모두 혈액순환엔 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육은 최적의 길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숄더를 잡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운동이고 동작입니다. 지금부터 굽은 등을 해결하는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굽은 등이 있는 사람들은요, 등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물러나면서 등으로 흐르는 혈액이라든지 신경, 근육들이 늘어나거나 짧아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을 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등을 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을 모아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 뒤에 깍지를 한번 껴주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팔은 그대로 있고요. 가슴만 펴입니다. 이 가슴의 위쪽을 45도 방향으로 일으켜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셔야 됩니다. 호흡을 뱉지 않으면 등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가 늘어나면서 허리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슴을 펴고 호흡을 쭉 길게 해주시는 첫 번째 동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동작이 만약에 잘 된다면 다시 살짝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가슴을 펴면서 팔꿈치까지 뒤쪽으로 쭉 호흡을 뱉으면서 내 몸의 가슴을 가장 높은 곳으로 펴주시면 등이 펴지게 됩니다. 천천히 호흡을 뱉어주시고 다시 앞에를 봐주시고요. 등을 펴는 것에 집중해서 호흡을 안 하시면 허리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슴을 펴고 혹시 할 수 있다면 양쪽 팔도 펴줘서 견갑골을 뒤쪽에서 모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만 하실게요. 첫 번째는 가슴만 펴고요. 두 번째는 등을 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팔꿈치까지 벌려주면서 등을 조여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굽은 등 또는 거북목까지가 회복되는 좋은 운동이 될 겁니다. 만약에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식탁에 앉아 계시다면 이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해 주셔서 혹시 불편하면 이전 동작을 해주시고요. 쉽다면 다음 동작으로 운동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굽은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더우면 땀이 분비되죠.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체온을 가져가게 되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 수축에 의해서 떨림이 생기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확인하기 좋은 건 소변을 보고 나서 몸이 떨리는 일이에요. 또는 추운 곳에서는 사람이 다리를 떤다든지 손을 떠는 일들이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본능적인 일들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운동의 영역으로 보면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체온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체의 체온은 연령대마다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좀더 체온이 높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체온이 떨어집니다. 아, 우리가 근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생을 마감하는 순서로 간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온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생존의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손끝과 발끝이 차갑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손끝과 발끝에 혈관들이 작기 때문에 따뜻한 혈액이 손끝과 발끝까지 전달이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혈행 개선제 같은 약을 드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 몸의 심장에서 혈액을 분출하면 마지막 손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심장이 강하게 수축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세혈관까지의 이 직경이 좀더 길고 강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손끝과 발끝 또는 말초에서 차가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열이 나는 건그 체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폐경에 이르면 더워지죠. 그래서 춥고 덥고가 반복되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일들이고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추워하죠. 저도 두꺼운 거를 자꾸 입게 되고요. 선풍기 바람이 싫어지고 에어컨 바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근육에서도 기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근육이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온도가 왔을 때이 갑옷이 두껍고 튼튼하다면 잘 견뎌줄 텐데요. 그 갑옷이 얇으면 추위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이러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상체와 하체가 있는데요.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코어라고 하는 복부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힘이 약해지면 상체는 위로, 하체는 아래로 움직이면서 허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상체와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의 부상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코어가 강해지면 허리가 안정되고, 허리가 안정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일석삼조죠. 지금부터 혈액순환을 향상시켜주고, 체온을 올리는 코어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코어 운동을 하실 건데요. 코어 운동하면 전통적으로 플랭크 또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코어의 진짜 기능은 상하체를 연결시키면서 회전시키는 동작이거든요.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양손을 깍지를 껴고, 네. 오른쪽 무릎 옆에 둡니다. 가능하면 양쪽 무릎은 붙여주시고요. 가슴을 곧게 펴주세요. 팔꿈치 구부리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대각선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요 접히는 위치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제자리로 천천히. 그래서 쭉 밀고 올라가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대각선으로 운동이 되면서 갈비뼈가 좁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해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코어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면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쭉 올리고. 무릎이 벌어지지 않으면 코어 운동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어깨 내려주시고, 손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무릎은 꽉 조여주시면 되고, 벌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보통 남성분들이 버스에서 무릎이 벌어지는 이유가 코어가 약해지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무릎 벌어진 분 보면, 아, 코어가 약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강하게 조여주면서 회전을 하시면 갈비뼈에서 골반까지 연결되는 근육이 강력해지면서 미용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강한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혹시 골프나 테니스, 탁구를 치는 그런 회전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기능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체온 조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대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숨찬 동작의 운동들이고요. 또 하나는 근력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연성과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이 짧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반대로 길어져도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최적의 길이를 유지했을 때 우리 혈액은 막힘없이 전신을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과 스트레칭 운동이 우리의 체온 조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폐지구력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RPE라고 하는 운동 자각도가 있는데요. 그 자각도에 6에서 7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러닝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호흡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되면서 간단한 단어는 옆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안 될 정도까지 숨이 가빠야 심폐지구력 운동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공원에서 30분간 걷기를 했는데 숨이 하나도 차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운동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산책을 하신 겁니다. 심폐지구력은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대략 반복 횟수로 하면 15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하는 정도인데요. 이게 그냥 만약에 제가 스쿼트를 했다면 15번을 그냥 편안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15번을 하고 16번을 못하는 시점까지 가야 근육이 성장하고 근육통이 생기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심폐지구력은 숨이 차야 한다. 근력운동은 12번에서 15번 정도 해야 하는데 그 다음날 약간의 근육통이 생긴다면 나는 운동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근육은 짧지도 길지도 않을 때 가장 좋은 힘을 내고요. 가장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쓴 상태에서 발끝 닦기를 이렇게 했는데 손이 발끝에 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허벅지를 포함한 몸 전체 뒤쪽의 근육이 짧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이 바닥에 닿을 만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고요. 반대로 손이 닿고 저는 안 되지만요. 손이 닿고 팔꿈치까지 닿는다면 반대로 너무 느슨한 거예요. 왠지 우리가 많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지만 유연성은 적당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 발끝을 닿는 동작으로 하면 내 손끝이 발끝에 닿으면 근육의 길이는 적당한 거고요. 그 적당함이 혈액의 순환도 좋고 근력도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물 섭취가 부족한지 또는 과잉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소변의 색깔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4시간이 지났는데도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분 부족 상태인 겁니다. 물을 잘 드셔서 수분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 역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분 보충은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대략 뭐 1.5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입이 목이 탈 때 자주 마셔주는 게 좋고요. 운동할 때는 대략 15분에서 20분 간격에 100ml 정도니까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수분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배출돼서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략 20분 간격에 100ml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환경에 맞춘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실내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겨울철에는 몸이 열이 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좀 더 길게 해서 체온을 끌어올린 후에 본 운동을 하시는 게 체온 조절에 가장 좋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혈액순환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거북목입니다. 우리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게 되고 뒤쪽은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앞쪽, 뒤쪽 모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정상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은 내 머리 위에서 대략 5kg 정도의 덤벨을 얹고 사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략 한 30도 정도가 기울어졌다면 20kg에 가까운 무게를 위에다 올리고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60도 정도 앞으로 거북목이 생겼다면 27kg 정도의 압력을 느끼고 사니까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목과 등 뒤에 누군가가 하나 붙어 있다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키로수가 우리의 몸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압박력 때문에 두통이 생기죠. 그리고 피곤하죠. 당연히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체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북목을 바로잡는 운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거북목을 해결하려면 내가 거북목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로 앉은 상태에서 견갑골 펴주시고요. 자,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턱을 가슴에 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두 마디가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목은 손가락이 안 들어갈 만큼 턱이 이 쇄골에 닿아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략 두 개에서 많게는 세 개에서 네 개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내가 거북목이 존재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그 동작의 스트레칭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왼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잡아서 왼손과 오른손이 벌어지게 잡아당겨줍니다. 네, 그대로 30초 계실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손이 위로 따라 올라오지 않게 꽉 잡아주셔야 어깨에서 목으로 연결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꽉 잡아주시고 오른손과 왼손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지금 소리 들리시는 것처럼 호흡은 계속해 주십니다. 보통 스트레칭 할 때 힘 빼세요라고 하는데요. 호흡을 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지속적인 호흡이 힘을 빼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반대쪽 똑같이 해보실게요. 오른쪽으로 잡아서 의자 꽉 잡아주시고요. 왼쪽으로 회전, 오른손으로 뒤통수 잡아서 왼손과 오른손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거북목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쭉 호흡 뱉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팔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목을 당겨주시면 되고요. 척추뼈는 단단하게 곧게 세운 상태에서 늘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도 머리 쪽으로 혈류의 순환이 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늘려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을 조금 해야 하는데요. 양손으로 내 턱 밑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내 턱은 뒤로 들어가려고 하고 손은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머리는 뒤로 가고 손은 못 가게 막으면서 목의 뒤쪽이 늘어나고 목의 앞쪽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서 거북목이 정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호흡 뱉으면서 당길게요. 후. 뒤에 늘어난 느낌 드나요? 네. 목의 앞쪽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북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뒤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둘, 그대로, 더, 후. 늘어나는 위치가 요 머리와 목이 연결되는 뒷부분일 때 가장 좋고요.
당겨지는 건 목의 앞쪽일 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목이 자기의 위치로 들어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세가 곧게 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요. 이제 움직이면서 거북목을 해결할 건데요.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이 바로 서는 겁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살짝, 네,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정위치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회전. 머리 살짝 숙여주시고요. 그렇죠. 제자리로 더. 내 몸을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구부리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스트레칭하기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10번 하실게요. 그대로 늘어나는 위치가 아마 목과 등 쪽일 건데요. 아마도 대체적으로는 이 등을 이렇게 회전하는 일이 없어서 빳빳하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이 등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 부드럽게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목 주변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움직임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점차적으로 움직임의 크기가 커지고 거북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거북목이 있는 목 뒤는 늘어나게 되고요. 목의 앞쪽은 힘이 생기면서 목을 단단하게 잡아줘서 오랫동안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목 또는 두통이 생기는 것까지 해결되는 좋은 운동이니까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을 위한 체온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체온이 안 올라가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자세가 나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좋은 자세는 근육을 적절한 길이로 유지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이 올바르게 자기의 근육의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서 있을 때 근육의 앞과 뒤가 균형을 이루는 건데요. 만약에 배가 나가 있거나 목이 이렇게 나가 있다면 그 나간 방향으로 근육이 짧아지고 길어지면서 혈액의 정상적인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의 기준에서도 좋은 자세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에 할 운동들에서도 좋은 자세를 가져야 조금 더 올바른 동작의 운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좀 꼬고 앉는 경우들이 많죠. 다리를 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의 다리가 물이 지나가는 호수라고 했을 때 그 호수를 비틀어버리면 그 호수로 지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우리 몸도 다리를 꼬게 되면은요. 그 꼬인 다리는 혈관과 근육이 압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당연히 손과 발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다리를 꼬고 있는 습관은 골반의 틀어짐이나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꼬은 다리가 혈액순환을 저해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목에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통증, 그 다음에 두통 또는 가슴의 통증, 그 다음에 무릎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좋지 않은 자세로 한번 서 있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멍해 보이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이런 자세로 서 있다면 올바른 자세로 설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혈액순환과 근골격계 중요한 회복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세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아주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기능이 최적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도 혈액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와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이죠. 올바른 서기는 단순하게 근골격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부 기관까지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요. 운동을 하기 이전에 기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올바른 서기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서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이용해서 쓰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거든요. 벽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벽에 가까이 가신 후에 벽에서 뒤꿈치가 대략 한 5cm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붙고 등을 붙인 후에 견갑골이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벽에 붙으면 좋은 자세가 되고요. 그래서 머리, 등, 엉덩이 세 개의 포인트가 벽에 딱 붙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목 뒤로 내 손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아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경추의 굴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려서 허리 뒤로 손바닥에 들어가면 요추의 아치가 건강하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손이 안 들어간다면 아치가 뒤로 무너진 거고요. 손이 들어갔는데 너무 헐렁하다면 아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딱 하나 정도만 들어가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올바른 서기, 척추의 중립을 만드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유지되려면 힘을 줘야 하는데요. 어디에다 힘을 주냐면요. 허벅지 앞에 한번 힘줘보시고 엉덩이에 힘줘보시고요. 가슴을 쭉 펴고 턱을 살짝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 완벽한 자세가 됩니다. 후. 네, 그대로 세 번만 호흡 뱉으실게요. 후. 그렇죠.

올바른 서기와 올바른 앉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운동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바른 동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시면 올바른 앉기, 올바른 서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운동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벽에 기대서 내 올바른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등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올바른 서기를 연습하시면 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체온 관리의 기본이 되는 운동과 바른 자세를 알아봤는데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시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체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0: 곳이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3: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3: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3: 우주 발사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3: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을 강력 현장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는 박미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집안 형편상 어렵다는 생각도 했지만 꿈을 포기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보자라는 결심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리어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도 우연히 형사를 했는데 한 건 한 건 사실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형사, 최초의 강력팀장, 마약팀장, 최초의 강력계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이렇게 전문수사가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마스터 자격증 7번인데요. 이걸 이미 형사 경력 15년 차에 제가 이 마스터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보다 또 다르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없던 시절에 그 판례를 만든 형사가 되어 보았다는 거. 그리고 법의학 점검안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해서 선배 형사로서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준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간을 연 없이 사용하고도 그런데도 제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정말 시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지도 벌써 6년인데 지금 본캐가 순수 예술 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이런 일들을 형사인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를 놓고 삶의 새로운 청소년기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형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라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만 그거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이야기고요. 살아본 경험 없는 제가 범인을 잡아야 했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했고 정말 세상은 막상 시작해보니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두려웠고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막상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는 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본 잔인한 범죄는 나약하고 비급한 인물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뜻하지 않은 진짜 신을 원망하고 싶은 일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일생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서 진짜 형사가 되어 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산 덕분에 여자 형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담당 형사로서 존재하는 가치, 저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인생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겼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가장 일을 잘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태어난 곳, 학교, 친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많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신은 그래서 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진 자도 없고요. 다 안 가진 자도 없어요. 저마다 환경과 기질,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어린 날에는 그 자체가 부정되고 싫더라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한 번은 집에 있고 싶지 않고 부모님한테 보호받고 싶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재미로 편의점도 털고 훔친 차로 도로를 달리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형들이 어울려 있는데 이 형들이 나쁘게도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 막내들한테 범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이 친구들이 훔친 차로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까 봐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타인도 위험해질까 봐 그래서 형사과 전체 인원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촉법소년 위주로 그 친구들 집 앞에 자주 모이는 장소에 가서 범죄를 못하게 예방했습니다. 흉기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틈에 형들이 하는 범죄를 소명하고 형들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들한테 범죄를 못 시키게끔 그 촉법소년한테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해맑게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멋진 삶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많이 크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아무튼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근데 줄 게 없는 어머님이 처지가 안타까운 어머님이 울고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이한테 그 자신이 극복해야 될 환경을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네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우리 형사들이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네가 너를 스스로 도와서 진짜 멋있는 삶이 뭔지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이요,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해서 강도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학생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달랑 잡아온 게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를 잡아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객기로 범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될까 봐 거부 못했고 친구들한테서 소속감이 없어질까 봐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피해자는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해온 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날인 겁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피해 학생을 생각하자니 당장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해 학생들의 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은 기회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시험 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의 여죄를 더 수사할 거고 추가 범죄가 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구속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쳤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했고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경사로서는 조금 웃긴데요. 여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오고 가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채 각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금전고시를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이 회복됐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꼬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또 할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생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도 당황할 만큼 수준이 높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놓고 인문학의 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 말을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그 순수한 질문에서 저에게 주는 현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 언어, 예술 등을 살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더구나 범죄 현장은 인간 그 자체가 고민입니다. 결핍과 상처, 욕망 그 덩어리가 살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구나 범죄라는 일을 저질러서 저는 그 일을 현장에 직접 봤어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날 것 같은 모습을 나는 그대로 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 범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왜 일하려고 하냐고. 사람들 나쁜 것만 보면서 왜 상처받는 직업을, 그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냐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말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조언해줄 말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충분히 대화했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세상에 좋은 조건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을 가면 힘들지 않아? 그곳에서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월급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네요. 후회했죠. 도망도 치려고 해봤고요. 계속 도망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보람과 가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회가 밀려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들리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시작한 마음이 변해서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 약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씩 웃어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을 안 버릴 것 같아요. 꿈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걸 또 고등학생한테 또 제가 배웠잖아요. 형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형, 형용사, 사, 사역동사.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제 책에 선물을 줄 친구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특별함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이미 말하는 자존감.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천과 지속성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지금 당장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보고 날씨와 호흡하면서 내 기분도 챙겨주고, 그렇게 반걸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이 되고, 그게 내 걸음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 순서고 가정입니다. 가끔 허세도 피우세요. 진정 멋있는 허세를 피우다가 초기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겪어야만 하는 이치를 알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Kevin, where are you?
2: I'm in the living room.
1: Where is your dad?
2: He's in the bathroom. He's fixing the tap.
1: Can you go and tell him that dinner's ready?
2: Ok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오늘의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Living room 하나, bathroom, fixing, tap, tell 이렇게 다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한 단어예요. Living room. Living room. Living room은 우리 집 안에 있는 공간 중에서 거실을 뜻해요. Living, 이 뭔가 이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가족 대부분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간, 거실. Living room. Bathroom, 요건 붙어서 한 단어. Bathroom이에요. Bathroom은 욕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화장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샤워하고 목욕하는 공간이랑 보통 용변을 보는 공간이 붙어 있잖아요. Bathroom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Bath가 목욕이라는 뜻이거든요. Bathroom. Fix. Fix. Fix는 고치다 라는 뜻이고요. Tap. Tap. Tap은 수도꼭지를 tap이라고 해요. Tell. Tell. Tell은 이야기하다, 말하다, 누군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누군가에게 용건이 있을 때 얘기할 때 이런 것들 다 tell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도 함께 살펴볼게요. 엄마예요. 엄마가 Kevin, 아들 이름이 Kevin인가 봐. 남자 이름이죠. Kevin, where are you? Kevin, 너 어딨니? 이렇게 막 불러요. 그랬더니 I'm in the living room. 엄마 저 어딨어요? 거실에 있어요. 집이 엄청 큰가 봐. 거실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Where is your dad? 이제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 계시니? Where? 이 where이 어디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어디니는 첫 번째 문장처럼 Where are you?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ere is 누구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your dad? 너의 아빠는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He's in the bathroom. 아빠 어디 계세요? 화장실에 계세요. 뭐 하시나 봤더니 He's fixing the tap. Fixing, 기억하죠? 동작 뒤에다가 ing 붙여서 하고 있는 중이다. He's fixing이니까 그는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The tap. 아빠 지금 수도꼭지 고치고 계세요. Can you go and tell him that dinner's ready? 긴 문장이지만 우리 친구들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Can you 뭐뭐 해줄래? Go and tell him. 예요. Go, 가서 and tell him. 아빠한테 이야기 말해줄래? That, 뭐라고 말해줘요? Dinner's ready? 저녁 식사 다 됐다고 아빠한테 말씀드릴래? 뜻 듣고 보니까 단어가 척척 맞춰지죠. Can you go and tell him that dinner's ready? 저녁 다 됐다고 말씀 좀 드려줄래? Okay,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대화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94, 94 눌러서 842 들어가 볼게요. 배운 내용 잘 생각하면서 단어 듣고 눌러보기.
1: Where are you?
0: Where are you? 들렸죠?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물어보는 말.
1: I'm in the bedroom.
0: I'm in the bedroom. Bed, 침대가 있는 room, 방이니까 침실. 저 침실에 있어요.
1: I'm in the bathroom.
0: 이건 우리 친구들 아는 거죠. I'm in the bathroom. 저 화장실에 있어요.
1: Where is mom?
0: Where is mom? 엄마는 어디 계시니?
1: She's in the kitchen.
0: 아하, 엄마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인 것 같죠. She's로 시작했어요. She's in the kitchen. 엄마는 주방에 계세요.
1: She's in the living room.
0: 이번에는 she's in the living room. 엄마는 거실에 계세요. 이렇게 어디니 어디에 있어요 대답하는 거 함께 봤어요. 자,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봐요. 오늘의 미션. 개구리는 연못에 있어요. 수탉은 지붕 위에 있어요. 말은 들판에 있어요.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55 눌러서 함께 대화해 볼게요. 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2: Hi, I'm looking for some animals.
0: 동물을 찾고 있대요.
2: Where is the frog?
0: 개구리 어디 있는지 우리 말해 줄게요. 개구리는 연못에 있어요니까 The frog is in the 연못. Pond. The frog is in the pond. 그렇지.
2: Thank you.
0: You're welcome.
2: Where is the rooster?
0: 동물을 또 찾고 있네. 이번에는 rooster. Rooster은 수탉이거든요. Where's the rooster? 수탉은 지붕 위에 있어요. The rooster is 위니까 on이에요. The 지붕, 지붕은 roof. 말해볼까요? The rooster is on the roof. 좋았어.
2: Thank you.
0: 한 마리 더.
2: Where is the horse?
0: 그렇지, 알았어. 말은 어디 있나요? 말은 들판에 있잖아요. 들판은 field이고요. 들판에 있다 할 때는 on the field.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The horse is on the field. 왜냐면 들판 위에
2: Thank
0: 있는
2: you.
0: 느낌이니까요.
2: I found all the animals.
0: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뭔가 집의 장소들 물어볼게요. 리빙룸도 나오고 베드룸도 나왔으니까요. Hi, AI 니콜. 집의 장소들 알려줄래? 집의 장소들. Bedroom. 침실. Bathroom. 화장실. Kitchen. 주방. Living room. 거실, garden, 정원, garage, 차고. 야, 장소가 많은데. 자, 첫 번째, bedroom. bed가 침대잖아요. 침대가 있는 방, 침대방. bedroom, 침실이고요. bathroom, 요거는 배웠죠. bathroom은 화장실, 욕실. kitchen 나왔네요. kitchen 들어봤죠, kitchen. kitchen은 요리하는 공간, 주방 또는 부엌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living room. living room 오늘 배웠죠? 거실. garden 있네요. 이건 집 밖의 장소가 되겠죠. garden은 정원. 그리고 garage.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garage. 보통 주택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가 같이 있죠. 그 차고 공간을 garage. garage라고 해요. 요것까지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위치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그리고 집 안팎의 장소들 함께 배워봤어요. 우리 이 말도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친구들, 내가 아는 것부터 영어로 바꿔보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13강 강의예요. 강의 13번째고, 우리 교재에는 11강 전화 관련한 표현이에요. 전화. 선생님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베트남어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전화 통화. 왜냐? 서로 만나서는 얼굴 표정도 볼수 있잖아요. 몸짓도 볼수 있고, 입모양도 볼수 있고, 그래서 대충 때려 맞힐 수도 있는데, 이 전화는 그게 안 되죠.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이제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외국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자, 오늘 전화 관련한 표현 볼게요. 전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 그치? 여보세요?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사무실 같은 데 전화할 때. 요새는 핸드폰으로 하니까 뭐 어떤 핸드폰 관련한 표현들 있고, 문자 메시지로 보낼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능의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회화문. 쪼 하면은 동사로 주다란 뜻이야. 주다. 뭘 주다. 아, 쪼가. 또, 이 쪼가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의 의미도 있어. 자, 보통 쪼는 주다인데, 쪼 다음에 A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러면 A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 또 뭐뭐에게라고 하는 뜻도 있어.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 나왔어. 그다음에 쪼 A 대상이 나와.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 해 주는 거야. A에게. A를 위하여. 그때 뭐뭐에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쪼도 다의어죠. 다의어. 아주 많이 나오는 동사야.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소 하면은 번호. 이제 전화가 나오니까 전화 번호 같은 거 물어볼 때 전화 번호 할 때. 자, 그러면 소 전화하면 전화 번호가 되겠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니엔 토아이. 자, 전기할 때 전자라고 그랬어. 그리고 대화 회화한다 할때 화자.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전화야. 소 니엔 토아이. 전화 번호. 이렇게. 거태 하면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동사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표현해요. 가능성.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성,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자, 서술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거는 득. 득이라고 하는 거. 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뭐 할수 있다. 그런데 이 거태는 앞에 온단 말이야. 함께 쓸수 있다. 그렇지, 함께 쓸수 있어. 강조가 되겠지. 거태 서술어 득 하면은 뭐뭐 할수 있다. 둘중 하나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비엣하면은 알다. 뭐뭐를 안다는 뜻이지. 그리고 바이덥 하면은 숙제, 과제라고 했어. 앞에 한번 나왔는데. 자, 우리 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재 11강이지. 그러면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다고. 11번째 과라는 거야. 11번째 강. 그래서 11강. 그렇지? 베트남어 특징이야. 어떤 단위. 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고 숫자가 뒤에 나온다. 그럼 자연스럽게 몇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지? 교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특강은 20강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중에서 11번째 강이야. 그걸 우리가 11강이라고 하잖아. 오,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바이가 그런 뜻이고 이 더블은 연습하다 할때 습자였어. 그래서 연습하는 바이야. 그래서 한 바이, 한강 내에 기본 개념이 있고 연습 문제가 있고, 그걸 다 익혔으면 이제 혼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바이더비야. 그 한강 내에 뒷부분에 바이더비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야, 오늘 이거는 바이더비야. 이렇게. 그러면 집에 가서 숙제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what이라고 하면은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그랬죠?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 그걸 받는 거야. 아, 그러하다라는 뜻이야. what. 냔 하면은 어떤 소식을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하다, 메시지를 남기다. 우리 이제 전화, 문자 메시지 할때 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념 하면은 뭔가를 착각하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와 함께 쓰이면 이 동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야. 자, 본문 볼게요. 지금 문자 메시지 화면이 나왔어.

자, 미나가 짱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야. 자, 내용 볼게요. 자, 짱. 짱은 베트남 여성 이름이야, 보통. 짱, 안녕. 나는 우리 친구 사이일 때 나지. 나는 미나야. 한국인 친구야. 히엔이, 베트남 또 친구 이름이야. 히엔이, 나 이미 뭐뭐 했어. 일반 과거지. 쪼. 누구에게? 나에게 주었어. 자, 쪼, 대상 명사. 그러면 이 대상에게 이 명사를 주다라고 하는 거야. 쪼의 기본적인 표현, 1번 첫 번째 표현, 주다. 뭘 줬어? 소디엔트와이, 전화번호. 근데 누구 거야? 구어반, 너의 전화번호를 줬어.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서 반, 너, 꼬테, 뭐뭐 할수 있어? 이런 얘기지. 그치? 쪼, 요번에는 쪼 나왔어. 그 다음에 대상이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동사. 동사. 그러니까 무슨 뜻? 사역 동사. 나로 하여금 비엇 알게 할수 있어. 이런 얘기. 알게 할수 있다. 그렇지? 뭐를? 뭘 알아? 자, 타동사 목적어지. 바이더. 자, 어떤 바이더냐? 여기 이제 ve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이 ve냐 알잖아요. 집이지.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볼일 보러 갈때 니야. 니. 니 학.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그럼 공부하러 간다. 그렇지? 또 회사에 간다. 니 꽁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꽁띠. 공사라고 그랬지? 한자어로 회사. 공부하러 간다. 뭐 회사에 간다. 이렇게 쓰는데 그 볼일을 다 보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가 왜를 썼어. 동사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냐함 집이잖아. 그렇지? 오전에 아침에 나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귀가해서 하는 바이더비라고 해서 이것이 한 단어야. 과제란 뜻이야. 집에 가서 하는 그런 과제란 뜻이야. 과제를 알게 해줄 수 있어. 이런 뜻이야. 나에게 과제를 알려줄 수 있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무슨 과제냐? Mon tiếng Việt. 자, tiếng Việt은 이제 알 거예요. tiếng이 원래 소리란 뜻이었지? 소리. 무슨 소리가 나네? 소리. 근데 그 뒤에 나라 이름이 붙으면 그 나라의 소리 해서 그 나라 언어라고 했어. 베트남어. 자, 뭐는 뭐냐? 뭐는 과목이란 뜻이야. 과목. 그래서 베트남어 과목의 숙제를, 과제를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보통 과목명은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느업. 컴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주어, 서술어, 느업 여기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뭐야? 서술어 할수 있다지. 그런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그때 끝에 뭘 붙이면 돼? 컴을 붙이면 되잖아. 그렇지? 평소문 맨 뒤에 컴 붙이면 의문문이 되니까 바로 이게 그런 문항이에요.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 앞에 꼬테를 썼고 동사 뒤에 드럭을 쓴뭐 그런 모양새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냈어. 장문에 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 상대가 뭐라고 하느냐? I, 그러는 거야. 자, I는 뭐예요? 누구란 뜻이야. 누구야? 이런 뜻이야. 자, 이 I라고 하는 건 의문사랑 보통 함께 써서 강조를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지? 대체 누구? 이런 뜻이야. 우리 어감으로 치면. 또 예를 들어서 Z라고 하는 거 있지? 무엇이라고 하는 거요? 맞아. 만약에 Z보이 할 수도 있어. 대체 뭐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누구지? 이런 거야. 나한테 이런 장문을 보냈는데 짱이라고 하면서 짱 안녕 하면서 나는 짱이다지. 여기까지만 하면 근데 라를 부정할 때, 짱인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 컴만 붙이지 않고, 파일을 함께 썼지? 일반, 예를 들어서, 코에라고 하는 거, 형용사, 동사는, 여기다가 컴만 쓰면 부정이 충분히 됐어요. 그런데 라가 있는 문장은 컴만 오지 않고, 그 사이에 파일을 써서, 뭐인 것이 맞지 않다라고 부정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짱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짱이 아닙니다. 벌써 봐. 여긴 지금 친구라고 해서 친구 나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친구 너. 그렇지? 친구 너 이렇게 지금 불렀어. 친구인 줄 알고 미나는 친구 짱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친구를 모르는 거야. 미나가 누군지 몰라. 그럼 난 짱이 아니야. 전화번호를 잘못 아마

보냈나 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관계성이 없는 또이 나를 썼어. 그래서 나는 짱이 아니에요. 껄레 한 단어야. 아마 추측이야. 뭐뭐인 것 같다. 만 당신이 친구 당신이 나 뭐뭐 한것 같아. 이미 여기 로이 완료형과 함께 썼지. 냔 념이라고 됐어. 자, 우리 이 념은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잘못 실수로 잘못 뭐뭐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 냐는요 전달하다, 어떤 전하다, 메모를 전하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지. 아,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고 이런 얘기야. 오이 감탄. 내가 실로이, 우리 실로이는 알아?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상대가 예를 들어서 친구라면 명확하게 실로이 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부르기도 애매해. 친구가 아니야. 짱이 아닌 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도 봐봐. 미나도. 자기를 밍이라고 여기서 했었지? 친구인 줄 알고. 근데 지금 뭘로 바꿨어? 또이로 바꿨지? 아, 그 관계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야. 서로 또이가 되는 거야. 서로 또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는 어말 어미로 이걸 표현해요. 야, 반갑다. 너 누구니? 죄송합니다. 그렇죠? 반갑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지? 우린 어말 어미로 바꾸어.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어말 어미 변화가 전혀 없어. 친구한테도 실로이고 처음 보는 한 사람에게도 실로이야. 그렇지? 그럼 뭘로 그런 걸 표현하느냐? 바로 이 호칭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호칭으로. 상대를 반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한 것처럼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으로 또이 실로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본문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 자, 쪼 대상 명사야. 대상에게 명사 주다. 자, 쪼 아잉 그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뭔지는 모르겠어. 이 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물이야. 일반 사물. 일반 사물 한개 형에게 오빠에게 줘. 이런 얘기지. 자, 요번에는 쪼. 역시 대상이 나왔고, 역시 명사가 나왔어. 명사가 뭐야? 리아찌이는 주소거든. 어떤 주소야?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누구의? 언니의, 누나의. 누나 언니가 주세요. 소미에게. 그렇지? 대상이 소미야. 언니, 누나의 이메일 주소를 주세요. 네, 이런 거. 자, 요번에는 쪼. 대상, 그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 그거는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동사라고 했지. 자, 이때 만약에 이 1인칭이 나다, 말하는 나. 그러면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뭐 할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야.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문 보세요. 자, 터이, 남자 선생님이지? 선생님, 쪼, 엠, 학생이지요? 저로 하여금 허이, 질문하다, 묻다. 잠시, 한 단어지? 잠시 좀 질문 좀 하게 해주세요. 정중하게.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건 친구에게지? 또, 나로 하여금 비엇 알게 해줘. 자, 뭘요? 소리엔토아이. 전화번호. 누구의? 친구 너의. 야, 네 전화번호 좀 알려주겠니? 이런 얘기죠. 그것을 쪼를 써서 허락을 구하는,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허락해줘, 하게 해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꺼테 할수 있다. 이할수 있다는 꺼테 다음에 동사. 자, 그 다음에 드어까지 함께 쓸수 있어. 반대로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그랬어. 동사 드어 할수 있다. 자, 의문은 어떤 형태? 여기다가 컷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컷만 붙이면. 만약에 부정형은, 부정형은, 자, 한번 보세요. 이 꺼테의 부정형은, 그러면 이걸 부정하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 컴을 붙이면 돼. 자, 컴 꺼테. 그런데 이 컴을 붙이면 이 꺼를 생략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컴테만 이렇게 쓰더라는 거야. 컴테. 자, 여기에 꺼가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 베트남 사람들이야, 물론 알아듣겠지. 어? 근데 이제, 아, 상태가 안 좋은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야. 의미는 알지만. 꺼를 넣으면 틀려요. 기출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이 꺼를 넣어서. 문법 문항에서. 자, 예문 보세요. 반, 친구 너, 꺼테, 뭐뭐 할수 있다. 머이,

그렇지? 뭔지는 모르더라도 너. 그러면 버이를 할수 있다. 강조해줬네. 근데 질문이네. 버이 할수 있어? 버이는 수영하다거든. 수영할 수 있어? 대화문이야. 그래. 나 꼬테 버이 수영할 수 있어. 또는 버이드 할수 있어. 꼬테 버이드 할수 있어. 강조해주는 거. 홈나이 오늘 나는 컴테 부정이지요? 할수 없어. 니람. 자, 일하러 가다지. 일하러 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 이제 워이가 나왔는데 이 워이는 그러하다.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받는 거. 자, 원래는 그런 뜻인데 의문문의 맨 마지막에 위치할 때는 문장을 강조해 준다. 우리 아까 한번 했었어. 여기처럼 I worry. 대체 누구야? 자, worry 대신에 유사한 뜻인 tell을 사용해도 돼. 둘다 같은 뜻이야. 영어의 so의 뜻이야. 둘 다. 자, am a row.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돼요. 너 어디에 있니? 응? 그런데 worry를 써서 대체 어디에 있어? 이렇게 강조를 해준다는 거야. 지, 언니는, 누나는 현재 진행형. 무엇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말이 돼? 돼? 같이 쓸수 있다고 그랬지? 대체 뭘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강조해 주는 거. 만약에 우리 외국인인데, 이렇게 태를, 워이를 같이 쓸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이제 실력이 되겠죠?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알로, 예, 여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씽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먼저 '에' 듣다란 뜻이야. 듣다, 전화를 받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듣다라고 해요. '에' 디엔트와이, '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씨는 사전을 찾아보면 정중하게 뭐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원래 청한다는 뜻이야. 요청한다는 뜻인데. 내가 당신이 뭐뭐 하기를 청합니다. 상대에게 청할 때도 쓰고, 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청할 때,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청할 수도 있어. 그래서 씽에 하면은 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라는 뜻이야. 우리가 보통 학교에, 교무실에서 전화 올때 선생님들이 학교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걸 풀어서 쓰면 학교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베트남어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학교, 씽에 이런다고. 그러면 학교입니다. 학교가 전화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하면은 원래 뭔가를 놓다란 뜻이야. that이.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이제 변화가 됐냐? 거기서 딱 이거 내 거야 하고 찜하는 걸로. 그래서 예약하다란 뜻이 나와.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that ba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반 기억나요? 테이블이란 뜻이야. 테이블. 식당에 식탁 테이블 있지? 테이블을 예약한다는 뜻이야. 만약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뭘 예약하겠어요? 방을 예약하겠지. 우리 방은 form이라고 하지. form. 한자어에서 온 거야. 그래서 that form 하면 방을 예약하다. 자, 그리고 이 look은, 시간,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쓰여서 예를 들어서 5시, 남서, 5시, look 남서 하면 5시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일주일 중에 다섯 번째 날, 목요일이지? 두 번째 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네. 이 대에는 원래 동사로 두다라는 뜻이야. 어디 놓다, 두다라는 뜻이야. 책상 위에 뭘 놓다라고 할 때. 예. 그런데 이 대가, 내가 어떨 때 쓰이느냐. 어떤 사람이 뭐뭐 동사 하도록 놔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뭐뭐 하게 두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이따 본문에서 봐봐. 김자 한자어야. 검사야, 검사. 검사하다. 응? 뭘 확인하다. 할 때. 건. 우리 건은 앞에선 이렇게 배웠죠? 난 건강해. 그런데 너는? 해서 의미를 전환할 때 건이야. 근데 이 건이 남다. 뭐가 쓰고 남아있다라고 할때그 남다의 의미가 있어요. 람은. 자, 이언 보세요. 우리 감사하다고 할때 감언. 기억나죠? 감언할 때 은혜 은자야. 그리고 감수성 느낄 감자지. 은혜를 느낄 때 감사하다. 이거 똑같아. 은혜를 우리 람이 만들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미 반미 바게트 빵
이 바잉이 빵, 떡이거든. 빵을 만들 잘 때, 람바잉 그런다고. 빵을 만든다고 할 때, 은혜를 만들어. 은혜를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그런 뜻이야. 일람어니.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아주 정중하게 부탁할 때, 뭐뭐 좀 해주세요. 주어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만들어주세요. 베풀어주세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이야. 정중하게 부탁할 때.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회화 한번 봐요. 지금 전화로 예약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냐항 ABC라고 돼 있지? 자, 냐항이 한 단어야. 한 단어로 식당이란 뜻이야. 식당. ABC 식당인 거야. 지금 전화로 예약하는 것 같아. 여보세요? 냐항 ABC가 전화 받습니다. 그렇지? 정중하게 전화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신, 동사, 뭐뭐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무언 원해요. 뭐 하기를? 낮반, 테이블을 예약하는 거. 자, 쪼 나왔어요. 주어, 서술어, 쪼, 대상. 뭐뭐에게. 그렇지? 주어가 서술어 해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하여. 네 사람에게, 네 명에게, 네 명을 위하여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4인분. 네명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자, 몇 시에? 6시. 그렇지? 그런데 오후야. 우리 어순, 이 어순이죠? 시간 표현할 때 오전, 오후, 저녁 나오고 6시. 베트남 뒤에서 소식하니까. 그런데 무슨 요일? 목요일. 자, 어느 주? 다음 주. 딱딱 맞아 떨어져. 어순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네 사람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내가 기ემ자 하겠습니다. 자, 기ემ자는 우리 검사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리가 그때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가 나왔어요. 네. 뭐뭐 하도록 놔두다란 뜻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검사하도록 확인하도록 놔두세요. 이럴 때 직역을 하면 놔두는 주체는 누굴까? 이 사람이 이제 상대편. 당신이 내가 뭐뭐하도록 좀 놔두세요. 제가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아 내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평이한 문장이죠. 그리고 평이한 표현. 지금 상대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 제가 한번 볼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회화문이에요. 그러면서 중또이, 1인칭 복수지. 중또이와 중따가 있다고 그랬어. 듣는 사람을 뺀 우리들, 식당 측 우리들이 건 남아 있어요. 테이블이. 즉 좌석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지. 테이블이 여분이 있다는 거야. 손님. 자, 지금 손님이야. 그런데 손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 손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트남어도. 그런데 손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고객님 할때 그분이, 그 고객이 여성이면 보통 찌. 그렇지? 손이 여성. 남성이면 이렇게 아잉을 쓴다라는 거야. 물론 나보다 확실하게 어려. 그러면 엠이라고도 해요. 베트남에선 이것이 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동생이라고 해서 친밀감을 드러내는 거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자, 그러면서 손님이 라먼, 부탁하는 거죠. 아주 정중하게.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뭐뭐 좀 해주세요. 쪼, 대상, 동사.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이름을요. 누구의? 손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어때요? 어순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라먼, 뭐뭐 해주세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쪼, 대상, 동사.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도록 하다란 뜻이었지? 그것을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이름이 김민수예요. 자, 여기 이렇게 살짝 쉼표가 있다고 그랬어. 원래는 대화문에서는 이거 없이 나는 이름이 김민수예요. 내 이름은 김민수. 자, 감사합니다, 손님.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 하는 말 나왔었죠? 헨갑라이라고 했던 거. 다시 만날 걸 약속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화 끊으면서 손님을 만날 걸 약속합니다. 예, 그때 뵙겠습니다. 어떤 때? 다음 주에. 와우는 원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동사인데 이렇게 시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써서 그때에 들어서 다음 주에 들어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당신과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이런 말 정중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눈으로 우리 베트남어는 지필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딱딱 어순이 맞아떨어지지? 이런 걸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걸 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동시통역도 할수 있다고. 사실은. 그렇지? 자, 알게 해주세요. 뭘 알게 해주겠어?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 근데 누구의 이름이야? 손님의 이름. 남자야. 이렇게 이것이 이어지는 거야. 다만 이어지는 속도가 빠를 때 동시통역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냥 연습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만약에 외국어에 관심이 있고 또 특히 누구 흉내를 잘 낸다. 목소리 흉내를 잘 낸다. 이런 사람들은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냐? 외국어가 흉내 내는 거거든,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의 소리를 흉내 내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흉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맛이 쓰는 엄마, 아빠에게 자란 아이들은 서울 맛을 쓰는 거야. 어린 아이들도 저 경상도에서 크면은 경상도 말 엄청 잘하죠? 왜? 늘 엄마, 아빠가 경상도 말 했으니. 그걸 듣고 늘 거기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 소리까지 아주 그대로 흉내 내. 그런 사람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 여보세요, 알로 이렇게 돼 있어. 기관, 상점, 식당 등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자, 여보세요. 뭐잉 위에는 병원이야. 한자어야. 하노이 병원입니다. 하노이 병원이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무언 원해요. 자, 너희는 말하다. 주엔이 어떤 일, 이야기 그런 뜻이야. 그래서 너희 주엔 하면 이야기를 말하다. 대화한다는 뜻이야. 누구와 함께. 누구와 대화한다는 거야. 자, 누구와? 박스이. 한자로 박사라고 그랬지? 의미는 의사라고 그랬어. 사람 이름. 대문자. 지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전화로 할때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누구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자, 그리고. 대에는 원래 뭘 놓다, 두다란 뜻인데, 이렇게 대상 동사 나오면 A가 동사하도록 놔두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A가 1인칭인 경우에 내가 동사하도록 놔두세요.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자, 나는, 네, 놓았어요. 과거형. 주의. 바나나야. 바나나를 테이블 위에다가 놓았어. 처음에 의미는 이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건 자녀가 무 잠자다란 뜻이지. 템은 추가하다란 뜻이에요. 추가하다 동사야. 근데 동사와 함께 쓰여. 그러면 이거를 더 추가로 동사하다란 뜻이야. 더 잠잔다는 뜻이야. 뭐쭈 조금 더 잠을 잔다는 거야, 자녀가.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놔두다라는 거야.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걸까? 자녀가 엄마나 아빠한테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자기를 건이라고 부르지, 자녀 저를 제가 조금 더 자도록 두세요. 주체가 누구야? 놔두는 주체가 엄마나 아빠. 생략된 거야. 제가 좀더 잘게요. 이런 얘기. 자, 라먼 하면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이것이 쪼 대상 동사.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해주세요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정중하게 요청할 때. 자, 지 언니 누나가 뭐뭐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No lie. 다시 말하다라는 거지?못 런. 자, 런은 횟수 한 번, 두 번. 못 런. 하이 런. 한 번, 두 번. 그렇지? 너는 더. 한번더 다시 말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때. 요번에 라먼하고 쪼 대상 동사가 결합해서 나왔네요. 자, 나로 하여금 갑 만나게 해주세요. 갑 만나다지. 누구를? 아잉 훙. 훙 오빠를. 훙 형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전화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앞에서 전화로
여기 너희 주인과의 누구누구와 대화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과 여기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같은 표현이에요. 누구누구를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전화로 이런 부탁을 하면 통화할 때. 자, 이제 실전 문항을 풀어볼 거예요. 실전 문항 12문항 중에서 2번, 6번, 12번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강의 15강에서 한 번에 풀어보고 이제 나머지 9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전형적인 그 어휘 문항의 다의어 문항 형식이에요. 빈칸을 2개 놓고 서로 다른 의미인데 한 단어가 만족시키는 거야. 다의어니까. 나는 나 이미 뭐뭐 했어. 책 쌓기지 책. 책을 뭐뭐 했어. 어젠반 테이블 위에 책을 뭐뭐 했어. 화어이. 자,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였지? 화야 이런 거야. 베트남 사람 이름. 너 친구 사이네. 내가 즙 도와 너를. 그렇지? 친구 나, 친구 너. 내가 너를 돕는다. 응? 이런 얘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너를 돕도록 놔둬. 내가 너 도울게. 가만히 놔둬. 이런 얘기. 그렇지? 자, 그럼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간다 이거야. 내. 네. 자, 내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책을 테이블 위에다가 놓는다. 그렇지? 다 만족시키더라는 거야. 다 만족시켜. 사실 뭐를 둔다. 뭐를 어디다가 놓는다. 뭘 어딘가에 놔둔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의미도 발전돼서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의어는 결국은 그 실마리를 붙잡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리.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다의어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뭐야? 어디 어디 가다. 그렇지? 리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면. 그런데 리 다음에 신발이 나왔을 때 뭐였어? 신발 신다. 그렇지? 또리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교통수단을 타다. 타고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나왔어. 네. 정답. 이렇게. 럭. 우리 독서하다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럭색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아주 첫 번째는 매력적인 오답이야. 이거 보고, 이거네? 하고, 이거 만약 찍,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다 이걸 해석을 해봐야 돼. 허이. 질문하다. 질문하다. 링. 자, 우리 작정하다, 결정하다 할때 정자야. 그래서 보통 주어, 서술어, 주어가 뭐뭐 하려고 작정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런 의미예요. 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은 2번. 자, 친구 너 뭐뭐 해?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야. 거, 우리 꼭컴 의문문에서 보통 이렇게 컴 사용하는 의문문에서 긍정 대답일 때 우리가 친구 사이일 때 으, 그렇지? 그 다음에 손 윗사람한테 할 때는 벙, 예, 그래요. 이렇게 긍정 대답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로도 대답을 할수 있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이런 형태인데 컴으로 끝난 이런 형태인데 거라고 했으면 아 이거 긍정 대답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닝 하지만 나는 지 단지 노이득 말할 수 있어. 그렇지? 동사 르억이니까 모쭈 조금만 지 뭐뭐 토이 우리 상관없고였잖아. 단지 뭐뭐만 할 뿐이다. 단지 조금 약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너뭘뭐 말할 수 있어? 나 조금 말할 수 있을 뿐이야. 하지만 조금 말할 수 있을 뿐이야. 이런 얘기. 여기 지금 이 못줏은 시간상으로 조금이란 뜻도 돼요. 그 다음에 정도로 약간, 양적으로 약간 그런 뜻도 되고. 자, 1번, 무언 안검 이렇게 돼 있어. 밥을 먹고 싶다. 아, 이어지지 않죠. 비엣 알다. 세마이는 오토바이라고 그랬어. 엔진 달린 차. 오토바이를 라이 운전하다라는 거야. 운전할 줄 안다. 역시 아니죠. 무언 원해요. 거 가지기를. 원래 거는 소유하다, 갖다란 뜻이야. 리엔트와이 전화를 갖기를 원해. 아니고
then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냐, 란, 란 집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아니지, 나와 함께 란 집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거태. 뭐말수 있어? 너이 말할 수 있어. 뭘요? 디엥한. 꼭 이렇게 나왔네.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니? 오, 그러나 조금만 말할 수 있을 뿐이야. 딱 맞아 떨어지죠?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뭐라고 했고, 꽁띠, 회사라고 그랬지. 공사 한자어로, 줄릭, 여행사네요. 여행사. 이름이 1, 2, 3인가 봐. 1, 2, 3, 여행사. 뭐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 내가 무언 원해요, 닷 왜. 자, 요번엔 왜를 예약하는 거야. 우리 아까 식당에서는 닷만 테이블을 예약했지? 요번에는 왜를 예약해. 왜 뭘까, 그러면? 여행사에 연락해가지고 왜를 예약하고 싶다. 티켓이라는 거예요. 왜? 네, 티켓. 그래서 왜, 마이바이. 뭐지? 나르는 기계, 비행기. 비행기표 예약. 또, 우리 친구들끼리. 휨. 영화 표 예약. 우리 친구들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극장 갈 때, 야, 영화 티켓은 내가 예약할 때, 내가 예약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베트남어로. 닷 외, 휨. 영화 티켓을 예약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럼 뭘까? 여기 지금 한번 예문 보세요. 지금 알로가 나와 있지. 여보세요?란 때 전화를 한 거야. 여보세요. 123 여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을 예약하고 싶어요. 맞아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123 회사입니다라고 할때 전화 받습니다. 승해. 그렇지? 어떤 기관이 여기 나오고 어디 어디입니다. 어디 어디가 전화 받습니다라고 할때 이런 표현이니까 이걸 알고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호칭이 나오지? 인칭 대명사 나와서 그 형, 그 언니, 그 동생. 이렇게 3인칭을 만들어 주는 거. 자, 러이는 우리 가까이 있는 뭔가 소개할 때 여기는 뭐다? 끼어는요. 눈에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거. 저기, 저거. 자, 러이도 그런 뜻이에요. 러이는 그런 뜻이에요. 또 문장 끝에서 뭘 강조해주는 의미도 있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항 보시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아잉이, 그이, 보내다란 뜻이야. 뭐 돈을 보낸다,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 쪼, 엠, 에, 저에게, 동생에게, 뭘요? 니아찌, 주소지, 냐, 항, 껌꾸에. 자, 대문자로 써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음식점, 식당 이름이야. 껌꾸에 식당이지, 우리 냐항. 껌꾸에 식당의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가능해요? 응? 오, 가능하다 그러네. 가능해. 형이, 오빠가 뭐뭐뭐 보내줄게.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자, 보세요. 고이. 고이는 전화를 걸다라고 할때그 콜의 뜻이에요. 전화를 걸다. 근데 념, 우리 앞에 한번 나왔는데 뭔가 착각하다, 실수로 잘못하다. 그렇지? 동사와 함께 쓰여서 잘못 동사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전화를 잘건 거야, 잘못 건 거야? 잘못 걸었어요. 완료형. 아, 형이 전화 잘못 걸었어요. 아니지. 가능하다고 했어. 자, 틱 좋아해. 우엉 카페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이 보내요. 과 우리 과는 지나가다란 뜻도 있어요. 통과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띤냐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띤냐는 뭘까요? 우리 냐는 앞에서 한번 나왔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다라는 뜻이거든. 띤이 명사야. 소식, 정보. 그래서 이 띤냐 하면은 이게 문자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보낼게.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낼게. 응? 말이 이어지죠? 자, 유력해. 미엣 알아요. 소리엔 토아이. 전화번호를. 누구의? 응아의 전화번호. 대문자지. 사람 이름 아니고.

나는 원해요. 로이 하고 싶어. 로이가 뭔데? 교환하는 거야. 바꾸는 거, 시간을. 예약은 했는데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얘기. 그랬더니 식당에서 안녕하세요, 손님. 이제 손님이 되겠지, 고객님.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면 이게 무슨 문항이냐면 어순 문항인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순. 자, 어떤 어순이냐? 라면 정중하게 우리 요청하는 거지 뭐뭐 해주세요. 쪼 대상 동사.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손님의 이름을.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바꿔주려고 하는 거지. 누군지를 알고 그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라먼 쪼 대상 동사. 그리고 타동사 무엇을 목적어. 누구의 이름? 손님의 이름. 이 어순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3번 정답이고. 자, 이제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ABC 식당이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자, 손님은 테이블을 예약하길 원하는데 몇 시에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겠지? 자, 이거 보세요. 나는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15일 날에 들어서 네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딱딱 맞아떨어져. 주어 서술어 쪽. 대상, 여기가 C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럼 몇 시에 예약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까 A가 있었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자, 그랬더니 이제 확인하는 거야. 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테이블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손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손님의 이름을. 그렇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알게 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CAB네. CAB.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짱인 줄 알고 이렇게 연락을 했지.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서 나는 짱이 아니야. 아마 잘못 보냈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자, 1번 아이보이. 그렇지? 누구죠? 이렇게 말이 이어졌지. 자, 친구 너는 공부하러 가니? 아니고. 누구의 자전거지? 누구의 자전거지? 역시 강조해 주는 거. 자, 당신은 형은 남자 동생이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자, 언니는 누나는 싱비엔이 맞나요? 대학생이 맞나요? 대학생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누구죠? 나는 짱이 아닌데. 9번에 1번이고, 이제 10번, 11번. 하나의 지문으로 우리 두개 문항 풀어보죠. 자, ABC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다음 주 목요일 날, 6시에 4명 예약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지금 여기 했어? 우리가 테이블이 남아 있습니다. 자, 손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자, 내 이름은 김민수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갈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확인해 볼게. 놔두세요. 이런 얘기지? 유력해. 그러면서 확인해 봤더니, 아, 남아 있네요. 테이블이. 1번 유력해. 나는 김형을, 김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그 얘기 아니고. 자, 그 아잉의 막 뭐뭐 했다. 우리 부어가 시제 중에서 근접 과거가 있었죠? 막 뭐뭐 했다. 우리 니 어디 가다. 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자야. 그러니까 니 자, 밖으로 나간다는 거지. 와이가 바뀌거든.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막 나갔어요. 완료형. 막 외출했습니다. 나는 보통 안 먹어요. 퍼를 쌀국수 목요일 날 퍼를 먹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고. 나는 알아요. 꼬흐엉 흐엉 선생님. 우리 여 선생님이라고 봤을 때 흐엉 선생님의 전화번호. 우리 그냥 소라고 했어. 번호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전화라는 말은 빼고 선생님의 번호를

알지 못해요. 몰라요. 이런 얘기지. 컴이 붙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1번이 되겠죠. 10번에 1번. 자, 이제 마지막 11번이네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하나씩 이제 넣으면 될 거야. A는 여성이다. 자, A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뭘 보면 알아요? B가 A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렇지? 자, 아잉 이렇게 했어. 안녕하세요. 형, 오빠 이렇게 손이 남성으로 불렀어. 그러니까 A는 남성이라는 걸알수 있어. A는 생일 파티를 하려 한다. 지금 이걸 보면 뭐 생일 파티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 그리고 A가 누구야, 지금? 음식점 직원이란 말이야. 아니고 B는 다섯 좌석을 예약하고 싶다. 아까 네 명을 예약하고 싶다고 그랬지? 4인을 위해서 주어, 서술어, 쪼, 대상. 주어가 이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서술어 하다. 아, 네 명을 위하여 예약하는 거야. B의 식사 예약일은 다음 주 목요일이다. 자, 보세요. 다음 주 목요일. 다섯 번째 날. 그치?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우리 지식을 쌓아왔단 말이야. 시간 표현, 요일 표현, 날짜 표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비로소 풀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 하면은 다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쌓여서 우리가 결국은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자, 그러니까 목요일. 유력한데 알맞은 거. ABC 식당은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없어. 여기 그런 얘기 없어. 자, 일요일 날은 주우녀시라고 그랬지? 주우녀. 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두 번째 날, 토요일까지, 일곱 번째 날까지. 그중에서 다섯 번째 날은,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11강까지 했어요. 이제 다음은 12강 쇼핑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여러, 우리 수능특강만 해도 20강이 있잖아. 각 주제별로. 그럼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이 20강 중에서 어느 강의 제일 공부를 하고 싶냐? 그 주제를 제일 알고 싶냐라고 하면 남학생들은 진료요. 그러는 거야. 병원 가는 표현이라는 거야. 베트남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베트남에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거나 했을 때 아픈데 못 간다는 거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가면 선배들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주 멋있어 보인다, 선배들이. 여학생들은 1위가 쇼핑이에요. 당연히 쇼핑이죠, 여학생들은. 다음 강의는 우리 14강 강의예요. 교재 12강 쇼핑에 관련된 겁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서인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속성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암석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 암석 이름이 뭐였더라? 맞아요. 퇴적암이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암석에 대해서 배운 거냐? 퇴적암 배운 거고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두 번째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 화성암도 배운 겁니다. 근데 이제 암석의 종류 딱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 남은 게 이번 시간에 배울 거. 우리 이번 시간 단원 제목이 뭐예요? 변성작용과 변성암이죠. 여러분들 이름에서부터 변성. 변했다. 뭐가 변했다? 성질이 변했다. 왜 변했다? 앞에 무슨 작용을 받아서? 변성작용을 받아서. 그래서 이 변성암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리고 앞에서 배웠었던 퇴적암 또는 화성암, 이런 기존에 있는 암석들이요, 무언가 어떠한 과정을

과정을 거치면서 성질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변성암이거든요. 이거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이 화성암보다 훨씬 더 간결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핵심이 무엇인지 이 단원의 핵심 먼저 확인해 보고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단원에서는요, 변성작용이 과연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변성암이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변성작용과 변성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변성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 우리 좀 상당히 익숙한 그래프입니다. 그쵸? 이 그래프 우리 왜 익숙하냐?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높아지더라. 우리 이거 앞에서 화성암의 형성, 그러니까 마그마의 생성 조건 볼 때도 이런 비슷한 그래프 나왔었습니다. 그쵸? 자, 이때 온도와 압력이 낮을 때는 퇴적 환경, 즉, 그냥 퇴적되어서 속성작용 받아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온도가 높아지고, 또는 온도와 압력이 둘다 높아지면은 성질이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이름 보시면 땡땡 변성작용, 땡땡 변성작용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온도랑 압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그마. 암석의 온도랑 압력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결국 이 암석은 녹아서 마그마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정도의 온도와 압력은 아니고 상당히 좀 온도와 압력이 높아졌을 때, 즉, 이 암석이 생겼던 환경이랑 좀 달라졌을 때 암석의 성질이 변하는 걸 변성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또이 변성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변성작용을 받았냐? 에 따라서 형성되는 암석이 다르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조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과 각각의 형성돼서 만들어진 암석의 이름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우리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선생님이 하는 우리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오감을 깨우는 시간,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세 암석 중에 하나는 열과, 여기서 좀 포인트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압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변성암에 해당하는 암석은 세개 중에 무엇일까요? 라는 게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낯익은 친구들이 있다. 요거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나왔던 앤데? 현무암이죠. 우리 현무암이 변성암이에요? 아니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화성암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중간고사 범위, 퇴적암 범위에서 배웠던 거고,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 자갈들이 이 암석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갈과 모래와 점토로 쇄설성 퇴적물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 쇄설성 퇴적암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커다란 자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거 여감이구나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요 하나, 얘가 누굴까? 얘가 변성암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비교하였을 때, 변성암에서 유독 특징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태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 요게 뭐가 보여요? 줄무늬가 보이죠? 그쵸? 검은색 줄무늬, 밝은색 줄무늬, 검은색 줄무늬, 밝은색 줄무늬가 교차돼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성암은요, 실제로 우리가 조경에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학교의 조경에 이런 암석들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지금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이 일자로 이렇게 배열이 된 거거든요. 도대체 왜 광물이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었을까? 그 말은 이 광물을 배열시키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했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작용했느냐?
압력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압력을 받아서 형성된 변성암에서는요, 지금 보는 이세 번째 암석의 그림처럼 광물이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줄무늬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럼 이 줄무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암석이요. 암석의 압력이 요렇게 주어질 때, 힘이 이렇게 주어질 때 힘의 수직인 방향으로 광물이 배열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변성암에서 줄무늬의 형태만 보아도 아, 압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압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졌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 번째, 이렇게 광물의 줄무늬가 보이는 이세 번째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된 변성암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변성암이 형성이 되는 건지 본격적으로 변성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작용이란 무엇이냐?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은 이러한 환경입니다. 자, 보면요. 해양판이 섭입을 하고 있어요. 아,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수렴하는 환경이구나. 그리고 보면은 마그마가 생겨서 막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환경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변성작용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암석이 생성됐을 당시의 환경과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을 때 변성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되게 높은 열을 받는 거야. 열이 되게 많은 열을 받게 된다거나 또는 높은 압력을 받을 때. 이럴 때 변성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 보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 암석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 아예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암석이 녹은 걸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화성암이라고, 아니, 마그마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암석이 너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녹아버리잖아요? 마그마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더 이상 변성을 넘어서서 그냥 용융이 된 겁니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엔 우리가 변성작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성작용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암석이 녹아버리면 안 돼요. 용융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로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체 상태에서 변성, 성질이 변할 때를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고체 상태에서 어떤 성질이 변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광물의 조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광물의 성분이 달라지면서 광물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의 조직이 변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광물의 배열된 방향, 아니면 광물 입자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이 광물 내부의 결합 구조가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작용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재결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결정 작용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과정을 다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도 재결정 작용에 해당하고요. 또 광물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 우리 아까처럼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도 재결정 작용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로 이 광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도 재결정 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처음 암석의 조직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변성작용을 받았다? 아, 그럼 무조건 재결정 작용도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재결정 작용이 일어났더니 여러분들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입자의 크기가 커졌지. 아, 광물의 크기가 커졌어. 요것도 재결정 작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변성작용은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고체 상태에서 어떠한 것이 변하는 것, 고체 상태에서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변성작용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변성작용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접촉 변성작용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름을 보세요. 접촉 변성작용입니다. 아, 무언가랑 만난 거야.
그럼 뭐랑 만났나 하고 보니까 A가 지금 접촉 변성 작용이거든요. A 볼게요.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네.

여러분, 마그마는요, 온도가 되게 높아요. 막 100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열, 많은 열을 가진 마그마가 올라왔어. 그리고 이 마그마랑 뭐한 거냐? 접촉한 거예요. 접촉했으니까 성질이 변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접촉 변성 작용은요, 마그마가 관입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열이랑 압력 중에 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까? 그렇지. 마그마처럼 뜨거운 물질과 맞닿은 거니까 열에 의해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게 접촉변성작용이더라. 그런데 이 접촉변성작용은요, 마그마랑 만난 부분, 즉, 마그마의 접촉부를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영역이 넓지는 않습니다. 마그마랑 딱 접해 있는 그 부분에서만 변성작용이 일어나더라. 자, 그럼 우리 그래프에서 이 마그마, 이 접촉변성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원래 지하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이게 원래 지각의 온도 분포. 자, 그런데 접촉변성작용은 마그마로 인해서 온도가 훅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깊이는 별로 변하지 않았지. 즉, 압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훅 증가했냐? 온도가 훅 증가했지. 그래서, 아, 압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이게 접촉변성작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접촉변성작용에서는 어떠한 조직이 발견될 수 있느냐? 두 가지 조직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바로 홈페우스 조직과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는 조직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둘 다요, 변성작용을 받으면서 이 입자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암석보다 치밀하고 단단해진 결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홈펠스 조직과 입상 변정질 조직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은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홈펠스 조직의 모습이랑 입상 변정질 조직의 모습을 봤을 때 차이점 뭐가 있지? 입자의 크기가 다르죠. 입자의 크기가 누가 훨씬 더 커요? 입상 변정질 조직은 입자 크기가 커. 반면에 홈펠스 조직은 입자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홈펠스 조직과 입상변정질 조직을 비교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아,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게 홈펠스 조직이야. 입자의 크기가 크면 입상변정질 조직이야 라고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 접촉변성작용을 받았을 땐두 개의 조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접촉변성작용은요, 압력은 별로 크게 관련이 없었죠. 자, 우리 앞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압력을 받으면 광물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는 특성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압력을 안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홈펠스 조직이나 입상 변정질 조직에서는 이 광물들의 배열에서 어떠한 방향성이 느껴지나요? 아니야. 얘네 둘의 공통점은요, 또 다른 게 방향성이 없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광물이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치밀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변성작용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성작용은요, 광역 변성작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름부터 봐봐요. 광역. 넓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성작용이다라는 뜻이고,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조사하는 운동.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 이런 것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 예를 들어서 판과판이 수렴하는 경계, 판과판의 수렴한 경계에서 이런 광역 변성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판과판이 수렴해.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어. 자, 이 경우에는 지하 깊은 곳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온도도 올라가지만 뭐도 올라갈까? 그렇지.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압력도 증가하겠죠. 따라서 광역 변성 작용은요, 열도 높아지는데 압력도 높아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여기에선 열뿐만 아니라 압력의 영향도 받는구나. 그리고 아까처럼 마그마랑 접촉한 좁은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산 운동 같이 판의 경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름이 광역변성작용이더라.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온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었어. 열만 받는 게 아니라 압력도.

같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 변성 작용의 그래프는요, 열과 압력이 모두 높아지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로 되어 있다? 아, 이게 바로 판이 섭입하거나 이렇게 충돌하는 경계에서, 아, 열과 압력이 모두 높아진 광역 변성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해 줄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 어떠한 조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염리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염리가 무엇이냐? 아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아, 압력의 방향의 수직으로 광물이 배열되는 거. 그게 바로 염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압력을 받기 전에는 그냥 이 광물들이 방향성이 없이 배열되어 있었어. 그런데 압력이 가해졌네? 그랬더니 이 압력이 가해진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광물들이 배열된 거 보이죠? 그쵸? 압력이 가해진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광물이 배열된 거, 이것을 우리가 염리라고 한다. 이 모든 조직을 통틀어서 염리라고 하고요. 염리의 중요한 특징. 아, 염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왜? 압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교재에는 더 들여다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염리가 발달한 대표적인 암석을 볼 건데요.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셰일이 되게 중요해요. 셰일은 퇴적암의 종류잖아요. 근데 이 셰일이 접촉 변성 작용도 받고요. 또 광역 변성을 작용을 받아서 생성되는 암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셰일이요,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이 변성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과 압력이 얼마나 높아졌냐, 에 따라서 생성되는 암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파암부터 천매암, 편암, 편마암까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전파암에서 편마암으로 올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첫 번째, 광물 입자가 커져요. 왜냐? 점점 재결정 작용을 받는 거거든. 우리 아까 재결정 작용 받았을 때 광물 입자의 크기 커졌잖아요. 점점 입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염리, 줄무늬도 훨씬 뚜렷해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파암이거든요. 여기서 이 점자, 점만큼 되게 지금 미세하다는 거야. 점만큼 미세하게 판으로 쪼개지는 암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천매암으로 넘어오고 편암, 편마암으로 오면 확실하게, 지금 밝은 색선, 어두운 선이 교차되는 염리가 확인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이 변성 작용과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성암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변성 작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변성암. 그리고 이 변성암이라는 건 항상 기존의 암석이 존재하는 거지. 그 기존의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석이 누구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접촉변성작용부터 볼게요. 아, 접촉변성작용. 누구랑 접촉한 거다? 마그마랑 접촉한 거더라. 그래서 마그마랑 접촉한 거여서 열이 상승하면서, 높은 열을 받으면서 생성되는 거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조직 두개 있었는데, 홈펠스 조직과 입상 변정질 조직. 따라서 조직을 보시면 홈펠스 조직과 입상 변정질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들의 공통점,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죠? 따라서 염리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 자, 이때 각각의 조직이 어떨 때 나타나느냐? 우리 셰일 많이 나온다 했죠? 여기 나오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셰일이 접촉변성작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홈펠스 조직이 발달합니다. 이 홈펠스 조직이 발달한 암석이 뭐냐? 너무 쉬워요. 홈펠스 조직이 발달한 홈펠스. 이름도 홈펠스예요. 자, 그리고 사암. 이거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사암이 접촉변성작용을 받았을 때는요, 좀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입상 변정질 조직이 발달하고요. 그때 만들어진 암석 들어봤을 거예요. 규암. 이게 바로 변성암입니다. 누가 변한 거? 사암이 변한 거. 아, 사암이 규암. 사암이 규암.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석회암.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죠.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역시나 이때도 입상 변정질 조직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 만들어진 암석, 이건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되게 고급 건축 자재로 사용이 되는 대리암. 아, 이 대리암이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광역변성작용으로 가볼게요. 광역변성작용은 높은 열도 받지만 압력도 받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광역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의 공통점, 염리가 발달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방금 봤었던

셰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셰일은 변성 정도에 따라서 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성 정도가 적을 때는 여기로 갈수록 지금 변성 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변성 정도가 적을 때는 점처럼 작은 판처럼 쪼개지는 전판암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전판암은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입자의 크기는 작더라, 세립질이더라. 자, 그런데 천매암, 편암, 편마암으로 올수록 점점 변성 정도가 커지니까요. 더 염리가 뚜렷하게 발달되게 되고요. 따라서 천매암이랑 편암에서는 편리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집에 따라서 편마암에서도 쪼개짐으로 분류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아, 편마암을 쪼개짐으로 분류했는지 편리로 분류했는지 학교에 따라서 공부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편암은 편리라는 구조가 발견되고, 요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줄무늬가 교대로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우리 조립질 조직을 가지는 편마 구조라고 하더라. 따라서 편마암, 이름이 편마암이잖아. 그래서 편마 구조가 나타나는 암석을 편마암이라고 하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추가로 여기 한 줄이 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규암이랑 대리암 요거 접촉 변성 작용 받았을 때 입상 변성질 조직이 관측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사암이랑 석회암이 접촉 변성작용이 아니라 광역 변성작용을 받을 수도 있잖아. 즉, 열과 압력이 모두 높아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염리가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암이랑 또 석회암은요,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도요, 똑같이 규암과 대리암으로 변성이 되고요. 이때도 똑같이 입상 변성질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아, 규암이랑 대리암은 광역 변성작용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광역 변성작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염리가 발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좀 예외적인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벌써 내용 전부 다 배웠거든요. 우리 개념 체크로 빈칸 완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암석의 생성 당시 환경과는 다른 높은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고체 상태에서 광물의 조성이나 조직이 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이것을 변성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 접촉 변성작용을 받았을 땐두 가지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 첫 번째, 입상 변성질 조직. 요건 입자의 크기가 좀큰 거였고요. 그거 말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홈펠스 조직도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홈펠스 조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홈펠스이다. 셰일이 변성된 홈펠스이다라는 얘기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이 변성작용은 조산운동과 같은 대규모 지각변동, 넓은 영역에 걸쳐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다. 아, 압력도 받았구나. 이거 무슨 변성작용? 광역변성작용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4번입니다. 편암에서 나타나는 염리구조 물어보았어요. 우리 전판암은 쪼개지는 성질 가지고 있었고, 편마암은 편마구조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암은 편리라는 염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둘 중에 고르기 가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광역변성작용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이 어떻게 될까? 지하로 내려가면 압력은? 그렇지, 압력은 높아지는 것이더라.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니까 변성 정도가 커지게 되겠죠. 우리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온도고요.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고, 우리 지하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변성작용, 특히나 광역변성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변성 정도가 커지면 더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 7번 볼게요. 셰일이 이번에 접촉 변성작용을 받았대요. 접촉했대, 마그마랑 접촉했대. 이때 생성되는 암석, 홈펠스예요, 편암이에요. 자, 여러분들, 접촉만 했어. 그러면 이때 압력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염리 관측대한테 염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셰일이 접촉 변성작용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직의 명칭은 홈펠스 조직이었고, 아, 홈펠스 조직은 홈펠스라는 암석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OX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자, OX 퀴즈의 1번부터 4번까지 봐보겠습니다. 1번. 변성작용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열과 압력이지만, 물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유체도 변성작용에 영향을 준다. 요건 사실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로 변성작용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유체도 영향을 준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재결정작용. 우리 재결정작용이라는 건 광물의 성분이 달라지거나, 광물의 배열이 달라지거나, 광물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통틀어서 재결정작용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재결정작용이 일어나면 새로운 온도, 그러니까 환경이 변한 거야. 새로운 온도와 압력에 맞는 변성 광물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광물이 달라지는 거지. 또는 광물의 입자가 커진다. 그렇지. 이게 바로 재결정 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이에요. 사암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규암이 된다? 이거 맞다고요. 우리 규암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도 생성되지만,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도 규암이 생성될 수 있다. 두 경우에 모두 무슨 조직이 발달한다? 그렇지. 무조건 규암 또는 대리암이다라고 하면, 아, 입상 변성질 조직이 발달하는구나라고 정리해 줄수 있겠죠.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광물 입자의 평균 크기는 편마암이 전파암보다 크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전파암의 이 점이 뭐라고? 점처럼 작은 거라니까요. 우리 전파암에서 편마암으로 올수록 변성 정도가 커지죠. 그러면서 염리도 점점 뚜렷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재결정작용 일어나니까 입자의 크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편마암이 전파암보다 크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동그라미네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단답형 우리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단답형 7번에 보시면 광역변성작용이라고 했어요. 광역변성작용이 일어날 때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되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리고 편리나 편마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고, 이거 뭐였죠? 그렇지, 염리였습니다. 그래서 염리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9번 볼게요. 퇴적암과 퇴적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변성암을 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옆에는 퇴적암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변성암이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셰일이 변성작용 받았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접촉 변성작용을 받았을 때는 뭐 만들어질 수 있었지? 홈펠스. 그런데 광역변성작용을 받았을 때는 변성장도에 따라서 전파암, 천매암, 편암, 그리고 편마암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 광역변성작용 받아서 편마암 만들어졌구나. 자, 여러분들, 사암은 변성작용 받으면 입상 변성질 조직이 나타나는 규암, 사규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석회암은 우리 비싼 건축자재 대리암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체크까지 모두 끝내 보았고, 이제부터 우리 내신 기초 문제부터 문제 쭈루룩 풀어볼 건데요. 같이 풀어볼 문제가 내신 기초 문제는 10번에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잠시 멈추시고 그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문제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변성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이랬어요. 자, 1번 볼게요. 변성작용이 일어나면 암석은 고체 상태에서 변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 녹아버리면, 용융돼서 액체 상태가 되면 이거 더 이상 변성이 아니라 그냥 마그마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굳어지면 변성암이 아니라 화성암인 거거든. 따라서, 아, 고체 상태에서 변하는 거 맞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광역 변성작용, 넓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변성작용은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 맞지? 그래서 판의 수렴한 경계에서 주로 발달한다라고 했고요. 3번입니다. 접촉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에서는 뚜렷한 염리. 자, 여러분들, 염리라는 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자, 방향성을 가지려면 접촉 변성작용이 아니라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야겠지. 3번. 너가 틀렸구나.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재결정작용, 그렇지. 광물의 성분이 달라진다거나, 광물의 배열이 달라진다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재결정작용이었습니다. 자, 5번. 우리 이거 아까 그 개념 체크에서 나왔었죠.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유체도 변성작용의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물론 열과 압력이 더큰 영향을 주지만 이런 유체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환경 A랑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래프들 선생님이 항상 손으로 기억해라, 직접 그려봐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앞에 그래프에서 요 그림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치? 열과 압력이 작은 곳에서는 퇴적작용, 속성작용이 일어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반면에 여기,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곳보다 열과 압력이 더 높아. 그럼 여기서는 아예 암석이 용융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암석이 용융돼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마그마 상태로 존재하는 구역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한번 그려줄 수가 있겠고. 자, 그럼 A랑 B, 누가 광역이고 누가 접촉이냐? 자, A는요, 여러분들, 압력별로 안 증가했죠. 누구만 많이 증가하고 있어? 열만, 온도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마그마랑 접촉한 거네. 따라서, A가 접촉 변성작용이구나. 반면에 B는 열과 압력을 모두 받아서 온도 압력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넓은 구역에서 대규모 조산운동에서 수반되는 광역변성작용이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주관식이네요. A와 B 각각에서 일어나는 변성 종류를 쓰시오. A는 접촉변성작용, B는 광역변성작용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와 B 중에 홈펠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우리 홈펠스는 누가 변성된 거? 그렇지. 셰일이 변성작용을 받은 거. 그래서 홈펠스 조직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우리 홈펠스 조직은 입자가 크기가 어땠어요? 작았고, 치밀하고 단단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방향성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향성이 없더라. 즉, 압력은 받지 않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A랑 B 중에 어디이다? 그렇지. 접촉 변성 작용에 해당하는 A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변성암과 변성 작용을 받기 전에 원래 암석을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보시오라고 했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지금 니은이 원래 암석, 기역이 변성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암이 규암이 되는 거 이거 맞아요? 어머나, 1번부터 맞았네. 사암이 규암되는 거. 광역, 접촉, 둘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2번 볼게요. 셰일이 대리암이 된다? 아니지. 우리 대리암이 되는 건 셰일이 아니라 석회암이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석회암이 편마암이 되는 게 아니라 석회암은 대리암이 된다고 했고, 편마암이 될수 있는 건 누구예요? 셰일이 광역 변성작용을 받았을 때 편마암이 될수 있겠지. 자, 편암, 천매암? 이거 둘다 변성암에 해당하죠. 따라서 천매암이 될수 있는 건 셰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셰일 홈펠스. 두개 종류는 맞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죠. 셰일이 접촉 변성작용을 받았을 때 홈펠스가 되는 거니까 5번도 틀렸다. 답은 1번이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으로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변성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느 구조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보니까, 지금 광물에, 암석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우리 열과 압력을 모두 받은 변성작용이네. 그럼 이 변성작용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광역변성작용이더라. 자, 그리고 광역변성작용은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광물이 배열이 되더라. 이 배열된 이 조직을 뭐라고 한다? 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셰일이
광역변성작용을 받았을 때 어떠한 암석들이 생성되는지를 봤었거든요. 첫 번째

0: 첫째로, 쉐일이 변성작용 받았을 때, 변성 정도가 약할 때 생기는 거?
1: 전파남이었어요. 그다음 뭐였죠? 그다음 천내암이었고요. 그다음이 편암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뭐였어요? 맞아요. 마지막이 편마암이었어요. 그리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염리의 특징도 좀 달랐습니다. 전파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쪼개짐이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판 모양으로 쪼개지더라.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천매암이랑 편암을 둘다 편리로 구분을 했지. 편리라는 염리 구조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편마암에서는 이름이 편마암이니까 편마 구조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쪼개짐에서 편리, 편마 구조로 올수록, 즉, 전파남에서 천매암, 편암, 편마암으로 올수록 점점 변성 정도가 심해지고,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염리가 뚜렷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이랑 5번 사이에 누구에 해당해요? 그렇지. 지금 홈펠스는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 홈펠스 조직이 발달하는 그런 암석이기 때문에 1번에서는 염리가 나타나지 않겠지. 홈펠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신 기초 문제 13번까지 풀어 보았고 이제 우리 실력 향상 문제로 갈 건데요. 8번, 9번, 10번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지금 잠시 멈추시고 8번, 9번, 10번 문제 푸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가는 어느 판의 경계에서 지하의 등온선, 온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고 그리고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영역, A랑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A와 B가 각각 무슨 변성작용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A는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판과판이 수렴하면서 만들어진 거네. 즉, 열과 압력이 모두 높아지겠구나. 이거 광역변성작용이 일어나는 위치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그마가 관입을 했어요. 마그마와 접촉한 부분에서 변성작용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접촉 변성작용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의 자료를 보니까요. 나의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억을, 우리 자리 너무 익숙하죠? 여기는 지금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여기는 지하의 온도 분포. 근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압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마그마가 접촉한 B가 기역에 해당하는구나. 반면에 니은은요, 온도 압력이 모두 상승하고 있지. 이게 광역변성작용 A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기역 보겠습니다. 변성작용이 일어날 때 A는 기역에 해당한다? 아니지. 기억에 해당하는 건 B였어요. 자, 니은입니다. 염리를 가진 변성암은 A보다 B에서 잘 생성된다? 염리를 가지려면 압력이 가해져야 되고요. 압력이 가해지는 건 A네. 따라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같은 복이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깊이에 따른 압력과 온도의 변화율을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깊이가 깊어졌을 때 압력과 온도가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건데 사실 압력은요 깊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입니다. 따라서 깊이가 깊어졌을 때 압력 변화는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압력 변화율은 기역과 니은이 같습니다. 근데 깊이가 깊어졌을 때 온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기역과 니은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력을 여기라고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같은 지점 고정시켜 보면은 니은은요, 지금 같은 압력일 때, 즉 같은 깊이일 때 온도가 요거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기역은 같은 깊이일 때 온도가 이만큼이나 되지. 그러니까 온도 변화율은 누가 더큰 거냐?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기역이더라. 따라서 분모는 같은데 분자는 기역이 더 크니까요. 요 값은 기역이 더 크다라는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

뜻이 맞아서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사암이에요.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A가 됐습니다. 우리 사암이 변성작용 받으면서 만들어진 암석 규암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규암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접촉변성작용을 받았다라고 했네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 과정에서 속성작용? 속성작용, 우리가 뭘 속성작용이라고 해?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요건 변성작용에 해당하는 거고요. A, 규암에서 입상변정질 조직. 그렇지. 규암과 대리암에서는 입상변정질 조직이 발달하더라. 디귿입니다. A는 규암은 사암보다 구성입자의 평균 크기가 커졌죠. 뭐 때문에? 재결정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 디귿,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그림은 셰일이 변성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생성된 암석과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점점 변성 정도가 커지면서 입자의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줄무늬도 뚜렷해지는, 옆미가 뚜렷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쪽으로 올수록, 편마암 쪽으로 올수록, 변성 정도가 커졌구나. 그래서 입자의 크기도 커지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우리 요거 순서 왜구라고 했었죠. 첫 번째 A는 뭐였어요? 요거 전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매암, 그 다음 편암이었지. 그리고 편마암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 편암 아니고 전파암에 해당합니다. 니은, B에서 홈펠스 조직이 나타난다? 아니지. 우리 홈펠스 조직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 홈펠스에서 나타나는 조직이에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편마암은 천매암보다 광물 입자의 평균 크기가 크겠지. 변성 정도가 커질수록 재결정 작용을 받았으니까 입자의 크기가 커지더라. 따라서 디귿만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실력 향상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 1등급 실력 완성 5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역시나 잠깐 스탑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5번 문제를 보시면 조산운동이 일어났다. 광역변성작용 받았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 기역과 니은은 전파암과 화광암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천매암이래. 여기는 편암이래. 자, 그럼 봐봐요. 여기가 편마암이래. 자, 그럼 봐봐요. 천매암이고 이게 편마암이면 그 사이에 껴있어야 될 애는 누구야, A는? 그렇지, 이거 편암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천매암, 편암, 편마암으로 갈수록 점점 병성 정도가 커지더라. 일로 갈수록 변성 정도가 커졌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요. 천매암보다 변성 정도가 작은 게 니은일 거야. 그럼 니은이 뭐겠어요? 그렇지, 이게 전파암이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는 전파암, 하나는 화광암. 그러니까 기역이 화광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뜬금없이 화광암이 왜 나왔어요?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이거 아까 그래프 그려볼까요? 깊이가 깊어지고 온도가 상승할 때 지하의 분포가 이렇게 되면, 광역변성장 여기다 쓸까요? 온도, 압력. 자, 우리 광역변성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였거든. 그죠? 자, 근데 이거보다 온도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마그마가 어떻게 될, 암석이 어떻게 될수 있다? 용융돼서 마그마가 될수 있다. 그럼 이 마그마가 용융되었다가 굳어지면 화성암이 되겠지. 요 친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기역으로 갈수록 요렇게 변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되셨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에는 화광암이 분포한다? 맞는 얘기. 기역에는 화광암 분포한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조산운동의 중심, 즉, 가장 변성작용이 많이 일어난 곳, 그것은 기역일까? 니은일까?
열과 압력이 점점 높아진 데

조선운동의 중심이겠죠. 지금 니은 쪽은 전파남이기 때문에 변성작용을 많이 받지 않은 거예요. 변성작용 제일 심하게 일어나서 심지어 암석이 용융까지 일어난 기역이 더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편마암은, 아,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지금 암석을 이루는 입자의 평균 크기는 A가 편마암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우리 암석을 이루는 입자의 평균 크기는 변성 정도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했었고, A보다 편마암이 더 크겠네요. 따라서 디귿도 틀린 게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기역만 맞다, 1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살짝 더해서 얘기하자면, 만약에 여기에 암석의 종류가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하면 이 암석은 뭐일 가능성이 높을까? 여기 있는 암석은요, 쉐일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왜냐? 전파암, 편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다 쉐일이 변성작용을 받은 거잖아. 원래 여기 기존에 쉐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변성을 받으면서 전파암으로 변한 거지. 그러면 니은보다 이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곳과 먼 곳에 위치한 곳에서는 아, 쉐일이 변성작용을 받지 않은 채로 기존 원암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1등급 실력 완성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변성작용과 변성암 첫 번째 시간도 끝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업 따라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엔 이 변성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지질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서 우리 꼭 지구과학 내신 1등급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소화에는 단백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소화가 또잘 돼야 되니까 너무 자극적인 거 말고 담백한 두부나 계란말이나 아니면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추천합니다. 또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당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거 간식으로 챙겨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면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 올라서 듣기 평가할 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먹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근데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매운 음식. 아, 선생님, 저는 매운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요. 하더라도 그날은 안 돼. 자,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헤비하거나 기름진 음식은 먹으면은 뇌보다 위장이 산소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은 비추합니다. 자, 우리 수능이라는 시험은 실력 싸움이기도 하지만 컨디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시험 잘본 음식이 또 있다면 그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나랑 같이 공유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같이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이 바로 그 대망의 수능 날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한번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은 39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삽입 문제. 이번에도 풀어볼 건데요. 자, 주어진 문장부터 잘 읽어봐야 되겠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Ironically, 자, 모순적이게도요. When bad things are caused by us. 자, 나쁜 일이 있는데 그것이 caused by us. 우리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면, 우리가 그 원인이라면, we are more likely to. 우리는 뭐할 가능성이 높냐면, attribute them. 자, attribute이 뭐예요? 무엇에? 탓으로 돌리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무엇의 탓으로 돌리냐면 outside factors. 자,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외부 요인으로 그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리기 쉽습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누구요? 바로 나예요. 문제의 원인이 나면은요. 그러면 뭐라고요? attribute them. 그것을 외부 요인. 외부 요인으로 탓하기가 쉽더라라는 내용이 바로 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뭐 별다른 힌트가 주어진 문장에 있지는 않거든요. 연결어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단절 찾아, 그리고 내용적인 흐름을 찾아서 이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어요. 해봅시다. 자, human brains are generally not good at understanding the true complexity of causality in the world예요. 자, 인간의 뇌는요, 일반적으로 not good at, 잘하지 못한대요. 뭐를 하지 못하냐면, 이해하지를 못한대요. 뭐를 이해하지 못하냐면, the true complexity. 자, 진짜 이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무엇의 복잡성이냐면은, of causality in the world. 자, 세상의 causality. 이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진짜 이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자, 그럼 어떠냐. but rather. tend to focus on. 자, 무엇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냐면, a single salient cause. 자, 단 하나의 salient. 자, 어떤 딱 눈에 띄는 그러한 원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세상은 되게 복잡해요. 자,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복잡성을 우리 뇌는 이해를 한다, 못한다? 아, 잘 못한다. 그렇게 복잡한 거잘 몰라요. 자, 그럼 어떻게? 그냥 딱 하나 눈에 제일 잘 띄는 원인, 그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the evolutionary psychologist, 자, 진화 심리학자인 이존 터비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this is an evolved aspect of our cognitive machinery. 자, 이러한 현상이요, 진화된 측면입니다라고 해. 무엇에? 우리의 인지적인 machinery, 기재에 진화된 측면입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진화를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장 볼게요. We have evolved heuristic. 자, 우리는 진화된 heuristic을 가져요. heuristic의 approach를 가집니다. 접근을 가져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rule of thumb이에요. rule of thumb 하면은 경험에 근거한 도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경험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나 봐요. 자, 뭐를 함에 있어서 또 understanding causality.
인과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근데 그것은 that identify each event. 자, 각각의 이벤트

이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So, as having only a single obvious cause. 자, 무엇으로써 하냐면은 단 하나의 single, 하나의 명백한 원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원인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그거 잘 모르겠고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 딱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어. 라고 하나의 원인을 집어내는 그러한 기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뇌는요. 어떠냐면은 복잡한 거 잘 몰라요. 복잡한 거, 복잡한 원인 이해 못해요. 그러면 단 하나의 single cause, 그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he describes, 그는 묘사했습니다. How we typically trace a causal chain backwards to end at another person. 자, 그는 뭐를 묘사를 했냐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typically trace, 자,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뭐를? 이 원인의 체인을요. 뒤쪽으로. To end.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고요. But rarely beyond. 그 뒤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인인데 그 사람이 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막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아, 걔 때문이야. 라고 어떤 사람을 지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allows us, 우리를 가능하게 해요.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자,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To avoid causing outcomes, 어떠한 결과 값을 causing, 유발하는 걸 피하게 만들어요. We don't like, 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싫어하는 어떠한 outcome을 유발하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or incentivize outcomes we do like 우리가 좋아하는 결과를 하도록 장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런데 blame. 자, 그런데 blame이라는 것 탓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is an evolved cognitive tool. 자, 진화된 인지적인 도구래요. To manage both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and our social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자, both 무엇을 다룰 수 있는 도구냐면 남 탓을 하는 것은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자, 이 세상의 복잡성 그리고 our social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자, 서로 서로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바로 blame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blame, 남 탓 다른 걸 탓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이해 도구. 이 정도로만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문장을 가볼게요. So, 그러므로 there seems to be a cognitive bias. 자, 무엇이 있냐면요. 인지적인 편향이 있답니다. At play, 작동하는. 자, 그건 무슨 의미냐? Meaning, we have one rule for us, 우리를 위한 규칙이 있고, and a different rule for others, 다른 이들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문장에 so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잖아. 그래서가 뭐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blame을 하면은요, 남 탓을 하는 거잖아. 자, 남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라고 남 탓을 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규칙이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한 규칙이 있다? 내용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5번인가? 5번을 의심하면서 주어진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Ironically, 자, 그런데 나쁜 일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갖다가 우리의 컨트롤 바깥에 있는 다른 요소로 돌리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 자, 뭔가가 blame을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탓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원인을 남한테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야. 나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아,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문장 뒤에 이 문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There seems to be a cognitive bias. 그러니까 인지적인 편향이 있는 거야. 편향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인일 때 돌아가는 룰이 따로 있고, 남이 원인일 때 돌아가는 룰이 따로 있다. 즉, 서로서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규칙을 적용하더라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아, 5번이 들어가면은 딱 적절하겠구나라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39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자 시크릿 픽 나왔습니다. 요약문의 빈출 형태 두 번째. 자, 지난번에 첫 번째 요약문의 빈출 형태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더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약문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빈칸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도 A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데 B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해 라고 하면서 이두 가지 내용이 서로 상반되거나 대조가 되는 경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문제도 그러하고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패턴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자주 나왔어요. A는 이런데 반면에 B는 이래라고 하는 거. 자,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왔나? 자, in animal cries. 자, 동물의 울음소리는 이러이러한데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이러이러해 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A 파트가 동물의 울음에 대한 설명이었고, B 파트가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가 전개되는 걸볼수 있었어요.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while characters in most literary fiction hardly ever A in successive works. 자, 여기 while 이런 표현들 나오면은 while이라던가 뭐 where is라던가 이런 표현들 나오면 대조하는구나라는 걸 힌트 얻을 수 있잖아. 자, 여기서 여기 literary fiction의 캐릭터들은 이러이러한데 그런데 반면에 those in genre fictions and comics 장르 픽션이랑 코믹에 나타나는 그러한 캐릭터들은 이러이러해 라고 하면서 또 A와 B가 대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40번 한번 볼게요. 자, 40번. 보면은, 자, 딱, 뭐가 보이냐? 봤더니, 어떤 표현이 보여? While. 이거 봤어? While? 자, while.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죠. 반면에 B는 이랬습니다. 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A와 B, 이두 가지 파트가 서로 좀 대조되는 내용,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children naturally assume that. 자, 아이들은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ere are words meaning. 어떤 단어의 의미가 A하다고 생각을 해요. Within their language community. 그들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해석이 깔끔해. 해석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자,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들은요, 지금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A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while, 반면에 라고 하면서, recognizing that. 자, 그런데 알아요. 뭐를 아냐면은, that fact about an object. 어떠한 물체에 대한 팩트. 팩트는 belong to. 어디에 속하냐면, be knowledge. 비한 지식에 속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어의 의미는 A한데, 자, 물체에 대한 팩트, 어떤 지식, 팩트에 대한 것은요, 비한 knowledge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누가? 아이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실, 지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식보다는 사실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팩트.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 그렇게 그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지문에서. 오케이? 자, 볼게요. 자, the meaning of a word is a common knowledge. 자, 단어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a common knowledge래요. 뭐냐면은 공통된 지식입니다라고 해. 누구 사이에서? Among the speakers of the language. 언어의 스피커들 사이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미국어, 영어, 영어를 쓰는 사람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안에서, 자,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지식이

식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the children implicitly make this assumption from the start. 자, 아이들은 이러한 가정을 합니다.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이런 가정을 한다는 거야. 자, 이러한 가정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위의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단어의 의미는 구성원 사이에서 공통의 지식이다라는 거. 자,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 it's hard to see.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해를 못할 거래요,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How they could master language. 어떻게 언어를 마스터하는지, 아이들이. 만약 그들이 had to worry that, 걱정해야 한다면, mouse meant mouse. 마우스가 마우스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를 배울 때, 마우스라는 단어가, 아, 마우스, 쥐라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but stop sign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는 stop sign이라는 의미면 어떡하지? 그리고, and still other things to other people. 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의미가 다른 거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걸 애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애들이 언어를 마스터를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알듯말듯, 알듯말듯. 뒤에 문장을 읽으면 좀더 정확해집니다. 자, experiment by the psychologist. 자, Gill 나왔어요. 자, 어떤 심리학자가 나왔고요. 자, 이 사람에 의한 실험은요, showed,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that indeed, 실제로, children don't worry. 아이들이 실제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 이게 딴 사람한테는 다른 의미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애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나 봐요. They taught. 자, 그들은 가르칩니다. 3-year-old words. 자, 3살짜리들에게 단어를 가르쳐요. 근데 for unfamiliar objects, 되게 친숙하지 않은 물체의 단어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프와 같은. 매프가 뭐냐? For a dumpling press. 자, 이 만두 앞착기라는 뜻을 가진 매프라는 단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d found that.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찾아냈냐면 that the children immediately assumed that. 아이들은 그 즉시 가정을 했대요. 뭐라고? A stranger knew what the word meant. 자, 이 stranger,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knew what the word meant. 그 단어가 그것을 의미한다. 아, 매프라는 단어가 만두 앞착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자동으로 가정을 하더라라는 걸 이들이 실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잠깐만. 자, 아이들이 매프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자, 그게 만두 앞착기예요, 자기들한테. 근데 그걸 배우는 순간, 아,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아이들이 가정을 하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it's not because. 자, 이게, 뭐 때문은 아니냐면, children indiscriminately. 아이들이, 자, 어떤, 그냥 무분별하게, blur. 자, 경계를 허물어서는 아니에요. 뭐랑 뭐 사이에서? their own knowledge. 그들의 지식, with everyone else's. 다른 사람의 지식과 그들의 지식을 섞어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When the 3-year-olds were taught a new fact about an object. 자, 왜냐면은, 자, 이 3살짜리들이 배운 거야, 이번에는. 뭐를 배웠냐면, 새로운 사실을 배운 거예요. 사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구나라는 것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떠한 물체에 대한 사실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such as that my cat likes to play with it. 자, 내 고양이가 이걸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 라는 어떤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면, they didn't assume. 자, 그들은 가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That a stranger knew the fact. 자, stranger. 모르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 거라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fact. 어떤 fact를 배웠어요. 자, 그랬을 때는, 자, stranger가 이거를 똑같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걸 정리를 하자면, words, 단어라는 것이 are the earliest, 가장 처음에, 그리고 most omnipresent exercise, 가장 널리 퍼져 있는 exercise of common knowledge. 자, 이런 공통 지식의 발현입니다. 발휘입니다.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라고 볼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단어는 결국 무엇이다? Common knowledge다. 공유되는 지식이다. 라는 거.

거고 우리 생각에 그리고 팩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주어진 요약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단어의 의미는 그들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math라는 단어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공통의 공유된 knowledge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shared예요. 그쵸? 그리고 반면에라고 하면서 recognizing that fact about an object. 자, 어떠한 지식에 대한 팩트는 어땠어? 내가 안다고 다른 사람이 알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 말을 정리를 하자면 individual knowledge, 개별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둘다 맞는 거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40번.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41,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는 제목, 두 번째는 어휘 문제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휘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주제를 파악했으니까 제목 풀고, 이렇게 풀어내기로 했었죠? 오케이. 해봅시다. The just as we have learned to accept the non-intuitive fact that the Earth is not at the center of the solar system. 자, 마치 뭐와 같이냐면은 우리가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면 to accept, 받아들이기로 배웠어요. 뭐를? non-intuitive. 자, intuitive라고 하면 직관적인 건데 non-intuitive라고 하면 직관적이지 않은 거죠. 직관적이지 않은 사실을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 동격의 대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Earth is not at the center of the solar system. 지구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의? solar system. 태양계 시스템의 중심이 아니라는 그런, 참딱 봤을 때 직관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배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so too, must we. 자, 이거 도치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제 now accept. 받아들여야 돼요. 뭐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we ourselves. 우리 스스로도 a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자, 뭐가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야.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But 나왔어. 그러나, but that we are fully enmeshed within it. 자, 우리는 완전히 그 안에 얽혀서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구가 아니죠. 우주. 이게 우주예요. 우주가 있는데, 우주의 중심은 아니야. 자, 그치만, 이 안에서 다 얽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좀더 읽어봅시다. Of course, 물론, altering our perception is likely to be difficult. 자, 바꾸는 거죠. alter 하면은 우리의 지각, 인지를 바꾸는 것은 is likely to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our individual point of views. 자, 우리의 이 개별적인 관점. 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s programmed into us.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Both by biology,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and by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By our mainstream education, 우리의 이런 주요 교육 그리고 and the broader media, 더큰 미디어 어디 안에 있는 within the increasingly dominant westernized culture. 자, 점점 더 우세해지는 서구화된 문화 안에서의 자, 이런 미디어, 자,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점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yet, 그러나, this highly atomized individualistic perspective.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자, 개별화된 관점은 is becoming adaptive.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더 적응적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세분화되고 굉장히 개별적이래요. 자,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개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adaptive 하다고 적응적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leavi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feeling, 어떻게 느끼냐면
increasingly isolated

and suffering from mental health problems. 자, 어떻게 느끼냐면 점점 더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suffering 어떻게 고통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adaptive의 의미가 적응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관점이 적응을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고립되고 정신 건강에 문제를 얻는다? 말 문장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적응을 잘 못합니다. 적응이 잘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adaptive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maladaptiv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maladaptive 이렇게. adaptive의 반대말이죠. maladaptive.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적응을 못하니까 이런 관점을 이렇게 개별화된 관점을 갖고 세분화된 관점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t underlies on individuation pathology. 자, 이것은요, 무엇의 근간이 되냐면, individuation, 개별화된 병리의 근간이 됩니다. 개별화된 병리, 그게 뭔데? 자, 모르니까 이렇게 누워서 글씨가 있죠. 뭐냐면, 부연 설명 나오는데, in which ill-informed and limited perspective, 잘못 알려져 있고, 제한된 perspective on the world, 세상에 대한 관점이 negatively,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다른 인간들에게, 그리고 인간이 아닌 우리 주변의 다른 인물, 다른 것들에, 우리 주변의 인간들,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개별적인 관점이 결국 우리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주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됐니? 자, 그리고, 자, 좀더 가볼게요. Just like how a butterfly flapping its wings could affect the weather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여기까지 끝낼게요. 자, 마치 뭐와 같냐면, a butterfly, 나비가 flapping its wings, 날개를 이렇게 퍼덕여요. 그것이 could affect the weather, 날씨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세상의 반대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런 나비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So too do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자, 모두 마찬가지냐면, 여기 또다시 도치가 나왔어요. 자, 우리 행동의 consequences, 결과가 flow across. 어떻게 되냐면은, flow 할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어요. 어디를? The surface of the globe. 자, 이 지구의 표면을 흘러서 갈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다른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cross multiple generations 여러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요. 자, 다른 이들. 자, 지구 저편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후세대. 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our mindset of illusory independence. 자, 우리의 mindset, 마음가짐인데 환상에 불과한 거죠. illusory 하면은 환상적인, 환상에 불과한 이런 독립성이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determine. 자, 결정합니다. 뭐를 결정하냐면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our institutions. 자, 우리 제도의 structure, 구조와 기능을 결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서 illusory independence라고 하는 거는 자, independence가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화되어 있다. 우리는 각각 다 따로따로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것이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는데 And at the moment, 이 순간에, these are acting like a great bulldozers. 자, 이러한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냐면,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어마어마한 불도저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불도저가 어떤 불도저인데? That destroy the natural world. 이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With little moral oversight. 자, little 하면은 no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감독, 이나 아니면 restraint 제약 없이 그냥 자연을 막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불도저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 파괴를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자연을 막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consequences of all our actions. 자, 우리의 이 행동의 결과들이요, accumulate. 자, 어떻게 되냐면은 축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to become vast tidal waves. 거대한 헤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헤일은 that destroy the natural and social basis.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근간을 파괴합니다. That underpins our prosperity. 우리의 지금 이 번영,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근간을 파괴하는 해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행동을 하면은 그게 모든 걸다 파괴해버릴 수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 we want to solve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막 얘기를 했어요. 막다 파괴될 수 있다. 자연도 파괴되고, 인간도 파괴되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we urgently must. 우리는 긴급히 해야 돼요. We need to. 뭘 해야 되냐면, find a way. 방식을 찾아야 돼요. To break free. 자, 무엇을 깰수 있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the subjective delusion of self-isolation. 자,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망상인 거예요. 이런 주관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망상이냐면 우리가 다 따로따로라면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and embrace a greater responsibility. 자, 더큰 뭐를 가져야 돼?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 뭐에 대한? For our impact on the world. 세상에 대한 임팩트. 우리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we need a more encompassing sense of self-identity. 자,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하냐면 좀더 포괄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야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은 that changes the way we relate to the world.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먼저 풀었죠? adaptive가 아니라 maladaptive가 되어야 되었으니까 요거 2번이었나요? 2번 맞죠? 여기 adaptive 요거 B. 그러니까 42번의 정답은 B고요. 자, 그다음에 41번 제목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읽어봅시다. The history of human mindset evolving for better survival.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마인셋의 역사예요. 근데 뭐를 하냐면 진화를 해요.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아, 우리가 생존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진화해온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죠.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The isolation of the individual. 자, 개인의 고립.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a requirement for creative destruction. 자, 그거는 필요하대요. 뭐를 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파괴. 창의적인 파괴가 무슨 말입니까? 틀렸죠? 자, 3번,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of industrial technology. 자, 산업적인 기술의 코스트, 비용이래요. 사회적인, 환경적인 비용이래요. 아, 무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4번 볼게요. 자, moving beyond the isolated self to global interconnectedness. 자, 무엇으로 움직이냐면은 isolated self, 고립된 자신으로부터 어디로? To global interconnectedness. 자, 상호 연결이죠. 세계적인 상호 연결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나는 고립되어 있는 나만 하는 개별적인 존재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가 이 글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고요. 자, 5번도 읽어볼게요. The reversing generational consequences. 자, 세대 간의 결과를 reversing, 거꾸로 한다? 자, 그래서 how actions ripple through time.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급된다. 어떻게 파급되는지. 뭐 이런 거랑은 또 상관이 없죠. 세대 간의 결과를 뭐 뒤집는다. 여기 이상해요. 따라서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41, 2 어려운 거다 풀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43, 4, 5번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 순서 배열하셔야 되고요.
A, B,

ABCD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 추론 문제 풀 거고, 마지막으로 일치 불일치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은요,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문제 풀이 해볼게요. 자, A번 볼게요. 아, widow 하면 남편이 죽은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남편이 죽은 이 여자가 was presenting the eulogy. 자, 추도사. 그러니까 추도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At her husband's funeral service. 자, 이 남편의 장례식에서요. She held up a dog-eared half sheet of paper and explained that her husband, Jim, had kept it in his wallet. 자, 그녀는요, held up. 자, 이렇게 잡았어요. 뭐를 잡았냐면은, a dog-eared half sheet. 자, 이 끝이 접혀 있는, 종이 끝에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 종이 끝이 이렇게 접혀 있는 종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and explained. 자, 무엇을 설명을 했냐면, 그녀의 husband인 Jim이 had kept it. 그것을 계속해서 보관을 해왔다고, 어디에? In his wallet, 그의 지갑에요. 언제부터? Since, before they were married. 자, 그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 종이를 지갑에 계속 고이 보관을 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짐은요, had told her. 자, 그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That when she was a teenager, 그가 10대였을 때, attending an all boys high school, 남고에 다니고 있을 때, a major fight. 어떤 싸움이 was about to break out. 싸움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라고요. 그의 클래스룸에서. 자, 그런데 sensing the tension and danger. 자, 이 긴장감 그리고 위험을 느끼고 자, 이 선생님이었던 미스터 호퍼가 used the last opportunity. 자, 마지막 기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를 할수 있는? To exert his authority. 그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용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his가 나왔다. A가 가리키는 건 누굽니까? Mr. Hopper가 되겠죠. H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order every student, 아이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를 하라고? To stay at his desk. 데스크에 멈춰 있어. 그리고 and carefully tear out a page from his exercise book. 자, 그리고 조심히 찢으라고요. 한 페이지를 연습장에서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페이지를 찢은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상황이 B일지, C일지, D일지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B. This was very hard for the boys to do. 자, 이건 아이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스터 호퍼는 had to force them to complete the task. 그 태스크를 완료하도록 강제해야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지금 아직 등장을 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과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B가 첫 번째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C를 봅시다. 자, the widow explained that the paper she was holding was one of those right-hand pieces. 자, 이건 더 확실하네. 자, 그 여자가 explain, 설명을 했는데, the paper she was holding, 그녀가 잡고 있는 이 종이가 was one of those right-hand pieces. 바로 그 오른쪽, 오른손의 종이들 중에 하나였다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hose right-hand pieces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C는 절대로 첫 번째가 아닌 것 같고요. 자, D를 볼게요. 자, at the top of the page. 자, 지금 한장 찢으라고 했잖아. 자, 그리고 그 종이의 top 위에 each boy was told to write the name of the boy in the class whom they hated the most. 자, 각각의 소년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들었냐면 write the name of the boy. 자, 아이의 이름을 적으라고요. 클래스에서. 근데 whom they hated the most. 자, 요거 boy를 꾸미는 말이죠. 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년의 이름을 이 종이 위에다가 적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흐름이 자, 맨 처음에 A에서 종이 한장 찢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D에서 아, 그 찢은 종이 맨 위에다가 네가 싫어하는 애 이름을 적어라라고 이어지는 게 흐름상 적절하죠? 그러니까 아, 첫 번째 거는 D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D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then the teacher ordered them. 자, 선생님은요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라고 해. 자, 선생님 나왔네요. 자, 이 D는 마찬가지로 호프를 가리키는 것이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들로 하여금 to draw a neat vertical line. 자, 깔끔하게 세로 선을 하나 그리라고 했어요. Down the middle of the page. 자, 이 페이지 가운데 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에 and on the left side.

of the line. 저 왼쪽에는요, 뭐를 쓰냐면은 write the reasons why they hated that boy so much. 자, 그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그 보이를 싫어하는지. 자, 너가 싫어하는 애 이름 쓰라고 했잖아. 그래서 반 이렇게 잘라가지고 왼쪽에는 너가 왜그 애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class found the instruction rather strange. 자, 아이들은요, 그러한 지시를 좀 이상한데 이런 거왜 시키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but they happily followed it. 자, 그냥 즐겁게 그것을 따랐습니다. Now, 자, 이제 he commanded. 그가 명령을 했습니다. On the right side of the line. 자, 이 선의 오른쪽에는 write the things that you admire and respect about that boy you hate. 자, 이번에는 무엇을 적어야 되냐면은 things that you admire. 당신이 칭찬하는 거. 그리고 존경하는 거. 당신이 싫어하는 그 보이에 대해서. 아, 왼쪽에는 싫어하는 이유를 적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그럼에도 너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점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E 볼게요. E는 마찬가지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선생님이 명령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에 따른 결과가 무엇일지를 써야 됩니다. 자, 그게 어디 있을까? B에 있겠죠. 자, this was very hard for the boys. 자, 이렇게 하는 거. 오른쪽에다가, 내가 존경하는 점을 쓰는 거. 내가 싫어하는 아이의 존경하는 점을 쓰는 거. 그것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Mr. Hoban은 had to force them. 아이들에게 강요를 해야 했어요. To complete the task. 그 태스크를 완수하도록. 그 태스크가 가리키는 게 바로 왼쪽에는 싫어하는 이유, 오른쪽에는 존경하는 이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orge your piece of paper. 자, 이제 종이를 접어요. Carefully along the vertical line. 그 세로선을 따라서요. 자, was his next instruction. 자, 이것이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었고요. And tear it in half.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I am coming around. 내가 다닐 거야. With a waste basket. 쓰레기통을 들고 돌아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이가 가리키는 것도 선생님 호퍼를 가리키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The left hand pieces of paper. 자, 그걸 지금 반으로 찢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요. Where you have written all the reasons why you hate your enemy. 자, 거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 모든 이유들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그 enemy, 너의 적을 싫어하는 이유들이 적혀 있는 그 왼쪽 페이지. 그거는 need to be placed in the waste basket. 자, 이제 어디다 놔야 되냐면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 그리고 the right hand pieces of paper, 오른쪽 종이는 어떤 것이냐면 where you have written the things, 너가 작성을 했지. 뭐에 대해서 that you respect and admire about your enemy. 당신의 너의 적에 대해서 칭찬하고 존경하는 점을 쓴그 오른쪽 페이지는요, you must politely hand to him. 너가 존경을 담아서 정중하게 그에게 건네줘야 돼. 라고 얘기한 거야. Do it! 당장 해!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뭘까요? C로 가볼게요. 자, The widow explained that. 자, 그래서 다시 장례식장의 장면으로 넘어온 거죠. 그 여성은 설명을 했습니다. That the paper she was holding. 그녀가 잡고 있었던 이 페이퍼는 one of those right hand pieces. 자, 그 오른쪽 페이지. 종이 중에 하나라고요. 아, 그러면 those right hand pieces가 앞에서 나왔었잖아. B에서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아, B 다음에 C가 오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D, B, C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it had been given to Jim. Jim에게 건네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소년에 의해서. 그 소년은 who had once hated him the most. 그를 엄청 싫어했던 소년인데, listing the qualities he admired and respected in Jim. 그가 존경하고 칭찬하는 자질들을 적은 그러한 종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Whenever Jim felt angry or depressed. 자, 짐이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는 he would look at the paper. 자, 그는 그 종이를 봤어요. 그것은 which had prevented him from getting angry. 그를 막아주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막아주었냐면

화가 나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or becoming negative about himself.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라고 해. 아 그러면 이제 C 드디어 나왔네. 여기서 C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얘가 짐이죠. 그래서 C만 가리키는 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he carried it all his life. 그는 일생 내내 그 종이를 들고 다녔고 and it helped make him a contented man. 자, 그것은 그가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자, 43번 DBC였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과 다른 거 3번이죠. C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짐은 남자 고등학교에 다녔다. 맞죠? 학생들은 작성한 종이의 오른쪽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됐다. 이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 왼쪽을 버려야 됐죠. 오른쪽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 4, 5번 볼게요. 자, 종이는 짐을 싫어한 아이가 쓴 것 맞고요. 자, 짐은 좋은 점이 적힌 종이를 보면서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그때 보았습니다. 맞고요. 5번 볼게요. 학생들은 처음에 선생님의 지시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영자 스퀘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은요. 커서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커서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사 커서랑 관련이 있는 단어겠지요? 힌트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2회 모의고사를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총 5회 모의고사까지 있는데 2개 풀었어요. 어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앞으로도 모의고사 문제 풀 때요. 꼭 시간 잘 지켜가지고 실전과 동일한 세팅에서 문제 푸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매 강의 끝나고 나서 복습도 잘 하시는 거 꼭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3회 모의고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프로 장혜수입니다. 자, 물리학 공부 잘 되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3학년 들어와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시험으로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이 벅차고 힘들 테지만요.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꾸자꾸 반복하시고,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암기할 때 그 공식이 나온 어떤 흐름이라든가, 또는 유도 과정, 또 그 공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 이런 것까지 함께 곁들여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4강이고요. 4강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포물선 운동 있죠? 물체 운동 1번 하고, 그 다음에 등속 원 운동까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요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운동의 종류를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물리학2에서 이 부분은 공식으로 유도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의 결과를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하고 유도한 다음에 공식이 딱 나왔을 때 그것을 암기하고 문제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 해 주시면 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내신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평면이 있어요. 수평면과 세타각을 이루는 각으로 V0로 던집니다. 비스듬히 위로 던집니다. 마치 대포를 쏘듯이 뻥 쏘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V0를 수평 방향의 성분과 연직 방향의 성분으로 벡터를 분해합니다. 왜 저렇게 벡터를 분해할까요? 한쪽은 힘을 받고 있고, 한쪽은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 외야에 있는 야구 선수가 홈을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내 손을 떠난 공은 더 이상 나에게선 힘을 받을 수 없죠. 받고 있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만약에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중력밖에 없죠.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연직 방향, 연직 아랫방향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만 힘을 받고 연직 방향이 아닌 이 방향, 수평 방향은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벡터를 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평 방향은 V0의 코사인 세타의 벡터 성분을 갖고 있는데,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 물체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평 방향은 V0 코사인 세타의 속도를 갖는 등속도 운동이 되겠죠. 힘을 받지 않으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이 V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수평 방향만 보는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벡터를 X축과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벡터의 특징 중 하나죠. 벡터를 이동했을 때, 뭐 수평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한 건 어차피 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은 지금 V0 사인 세타의 처음 속력으로 던져 올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요거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죠. 그리고 요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식까지 다 유도를 했고 그 식을 유도한 걸 이쪽에 있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에 적용하고 응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은 무슨 운동이었다?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이 물체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점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빨라지는 그런 스타일의 운동이죠. 결국에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의 등속도 성분과 운동 성분과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만나서 이러하치 포물선을 만드는 무슨 운동이다?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개념들까지도 아마 학교 계신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로 만드실 거예요.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이 물체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 1에서는 요 직선자를 빼서 그냥 에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했던 것을 물리학교에서는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구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운동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운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잡아왔고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번에는 VX입니다. 그러니까 X 방향의 수평 방향의 속도죠.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고 그때 속력은 V0의 코사인 세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서 자, 꼭대기에서 여러분 정지한다 하면 돼안 돼요? 안 되죠. 연직 방향으로 던질 때는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빨라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도 멈춰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 꼭대기에서도 속력이 있네. 따라서 속력이 나중에는 그것이 운동에너지를 만들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주 중요한 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요건 아주 중요하니까 별 표시해 두도록 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서 별을 3개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유도하는 과정도 알아두시고 공식도 완벽하게 암기해 둔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적용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대기 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은 앞으로 가면서도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겠지만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는 이렇게 연직으로 연직 방향으로 꼭대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 시간을 구할 때에는 연직 방향의 성분이 필요하다. 연직 방향은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V는 V0 마이너스 GT라는 공식에서 자 꼭대기 갔어요 여러분. 꼭대기 가면 속력이 얼마입니까? 0이겠죠. 연직 방향으로는. 그지? 그런 다음에 처음 속력은 V0의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마이너스 GT 해주면 아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네 라고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쭉 유도를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유도 없이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 식을 암기에 쓸 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V0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V의 X방향의 처음 속력이다. 아, Y방향의 처음 속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V0의 Y방향, V0의 처음 속력의 V0의 연집 방향을 Y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공식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 좀 해두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이번에는 꼭대기까지 높이는 얼마니? 라는 것입니다. 높이는 지금 여기 그림에 라지 H라고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저렇게 써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꼭대기가 아닌 어느 임의의 점까지의 높이 하면 이렇게 소문자 H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여기 꼭대기니까 꼭대기를 보통은 대문자 H라고 쓰고 여기 있는 꼭대기도 연직 방향이 꼭대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연직 방향 바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 중에 마이너스 EGH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공식에 이때 상황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EG, H는 우리가 대문자 H로 해서 꼭대기 높이라고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는 연직 방향으로는 꼭대기에서 속력이 0이야. 따라서 0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 있는 V0는 처음 방향의 연직 방향 속도 성분이기 때문에 V0 사인 세타 그리고 그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이때 우리는 H로 정리해주면 EG분의 V0 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라는 상당히 이것저것 붙어있으면서 막 E에다가 제곱에다가 또 사인의 제곱에다가 이런 복잡한 식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것들 하나하나 잘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면 그 다음에 좀 암기하긴 수월하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평 도달 거리예요.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던졌어요. 뾰! 포물선 운동 하겠죠? 여기부터 얼마나 먼 곳에 떨어지냐? 이걸 우리가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여기서도 그냥 R이라고 쓰죠. 여러분 수평 도달 거리는 R이니까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점점 앞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X방향의 수평 방향의 속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포물선 운동하는 시간이 거기에 곱해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R은요 V0의 수평 방향 속도 성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데 이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시간은 뭐예요? 이거는 꼭대기까지만 가는 절반의 시간입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시간은 전체 운동 시간이에요. 전체 운동 시간이면 여기다 얼마만 곱해?

수령으로 내는 학교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수평 도달거리는 전체 운동 시간이 필요해서 왼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수평 도달거리를 이렇게 식으로 유도하는 과정까지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도 있어서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기 바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잘 공식에 적용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면 지금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뭐 자유낙하나 아니면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그런 것들을 모두 함께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서 정리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내용 요소를 가진 것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에도 이 부분에는 좀 힘을 주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변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제대로 잘 준비를 해두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남아 있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끝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할 거냐면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두 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할 거예요. 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소개만 하고, 여러분 자료실에 보면 이 자료 중에 오른쪽 위에 코드 보이죠? 그 코드를 입력하면 그 자세한 풀이를 볼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단간단하게 두 문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3점 테스트 5번, 28쪽에 있는 부분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수평면과 45도가 되게 P점에서 뿅 던졌어요. 그럼 당연히 포물선 운동 하겠죠. 뿅 하고 포물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이 P점 던진 곳이죠? Q점. Q점은 땅으로부터 7H 되는 그런 높이의 점이고요. 오, 그 옆에 최고점이 또 있고 내려오다가 높이가 3H인 R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바닥에 S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P에서 Q까지, 요 구간이죠. P에서 Q까지는 얼마가 걸리는지 시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3T0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또 T0의 시간이 걸렸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Q에서 R까지,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시간이 몰라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것이 첫 번째 보기입니다. 여러분, 물체들의 운동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물체 운동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바로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보고 해결해 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그나마 풀수 있는 요소들이, 45도네. 여러분, 45도 하면 뭐죠? 바로 1대 1대 루트 2의 속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V라고 하면 여기도 V가 될 것이고 여기가 루트 2V가 되는 그런 식으로의 45도의 각도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의 정의 중에 여기 있는 P점과 여기 있는 S점은 수평면이야. 수평면이면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없죠. 여기도 없죠. 오로지 뭐만, 그치.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 루트 2V로 이렇게 던졌다면 여기서 내려올 때도 얼마죠? 루트 2V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V, 이렇게 V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45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요건 우리가 문제에서 알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까지 응용한다면 여기 있는 요 P부터 Q까지의 구간과 R부터 S까지의 구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오른쪽에 있는 R부터 S까지는 문제를 풀때 이렇게 푸는 것보다 마치 여기에서 이렇게 루트 2V로 던지고 이쪽은 V, 이쪽은 V가 돼서 0부터 맨 밑바닥부터 3H의 높이까지 갈때 시간이 T0가 걸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PQ, 오른쪽에 있는 S부터

R까지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여기는 Q에서 R까지는 손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기업부터 딜까지 보기를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함께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안 풀린다고 여러분 그냥 막바로 뒤에 있는 답지를 막 보고요. 또 해설 강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자꾸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내신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손쉽게 풀수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뭐 남이 풀어주는 것들 강의 보고 남이 써놓은 해설 그냥 읽어보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물리 실력이 절대로 향상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물리를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조금 더 3학년 때 좋은 내신을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건드려 볼게요. 한 문제 또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조금 물리학 2를 이제 공부하면서 선택한 친구들이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경우라서 좀 변별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많이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고요. 우리 수능특강 31쪽에 있는 3점 테스트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는 P점에서 물체 A와 B를 A는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놨대요. 자, 마찰하는 빗면이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면서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이므로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리고 지금 연직 높이가 h라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정지에 있고 연직 높이가 h면서 30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루트 EGH의 속력으로 요때 이렇게 속력으로 뿅 던져진 그런 물체의 운동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다가 여기부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치? 포물선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있는 X방향 성분, 수평방향이죠? 여기 연직방향 성분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이때는 여기가 30이니까 여기도 30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V에 사인 3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루트 EGH 라는 속력으로 우리가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2분의 1 루트 EGH의 처음 속력으로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면서 A에 떨어질 것이고, 여기 있는 Q점에 떨어질 것이고, B의 경우에는 A를 놓는 순간 수평면과 30도가 되게 던졌대. 뿅! 하고 이렇게 포물선 운동해서 여기 있는 R점에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30도가 나왔기 때문에 속력은 몰라요. V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건 V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V. 여기 있는 거 V에 사인 30, 2분의 V 해서 여기 있는 요 2분의 루트 3 V로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 수평 도달 거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속력은 알아. 수평 방향 속력은 알지만 거기다 뭘 곱해야 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운동 시간을 곱해야 할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B의 경우에는 V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지 못하니까 이쪽에 있는 A를 가지고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P부터 Q까지 운동하는 시간과 B가 P부터 R까지 운동하는 시간이 같대. 왜? 동시에 던졌는데 동시에 떨어졌다 했으니까. 아, 결국에는 이 시간을 구할 수 있게 힌트를 준건 바로 A의 운동이겠구나. 라는 것을 참고해서 A의 운동 시간을 주어져 있는 물리량들을 활용해서 한번 H까지 연직으로 내려올 때의 시간, 또 연직으로 EH 내려오는 시간을 더해주면 전체 운동 시간이 되겠죠? 누구의? 바로 A의. 하지만 A의 운동 시간이 B의 운동 시간과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구한 다음에 집어넣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그런 물리량들을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A랑 B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A와 B가 연결고리가 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 요 운동 시간이 A 운동과 B 운동의 연결고리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많이 복잡한 그런 경향이 보이는, 딱 보기에도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경향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낸 이상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평방향 성분과 연직방향 성분을 A꺼 따로, B꺼 따로 구해야만 포물선 운동을 해석할 수 있고, 항상 모든 운동의 핵심은 운동 시간이다. 그 운동 시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운동 시간을 제대로 구하려고 여러분이 한번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선생님은 간략하게 이런 유형이에요 라고 정리를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과 풀이가 맞는지 우리 코드 집어넣어서 해설 강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서 모두 맞췄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다 한들 괜찮아요. 처음 배운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물선 운동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등속원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원 운동은 일단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내신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수능 문제랑 좀 달라서 처음 배우는 등속원 운동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물리량들 또 공식들을 얼마나 우리 시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은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자 붙으면 안 돼요. 등가속도 운동 아니야. 그냥 가속도도 변해. 근데 속력은 일정해.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원운동을 정의할 때는 계속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좀 각도를 물체 운동에 적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맨 먼저 나오는 정의가 바로 각속도라는 물리량입니다. 저건 W가 아니고요. 그리스어의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 오메가를 소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읽고 우리말로는 각속도예요. 그 각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을 말합니다. t분의 세타이고요. 당연히 세타 라디안을 단위로 쓰고요. 여기 있는 시간은 세크를 써서 라디안 퍼 세크라고 씁니다. 60도, 30도가 아니라 이렇게 호도법, 뭐 6분의 파이 아니면 2파이 같은 이런 라디안을 쓴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 한 바퀴 돌았다 합시다. 한 바퀴 돌게 되면 한 바퀴 도는 시간 바로 주기죠. 주기 t라고 쓰고요. 한 바퀴 돌 때는 라디안이 2파이. 따라서 이렇게 2파이 라디안. 그래서 t분의 2파이. 요것도 이 공식을 갖게 놓고 문제를 풀수 있고, 주기와 각속도를 이용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공식이니까 잘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요그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파동을 배웠, 물리학 1에서 파동을 배웠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 진동수와 주기가 역수 관계라면 여기 있는 주기를 이렇게 진동수를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식.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는 주기분의 2파이는 2파이 f.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아주 많이 내신 문제에서도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V예요. 여러분, V는 뭡니까? 속력이죠. 물론 속력이긴 속력인데 원운동의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리기 때문에 바로 요 순간에 요 위치에서의 접선 방향의 속력이라고 해서 요걸 우리는 선속력 이라고 불러요. 그냥 선속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속력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운동에서 접선 방향의 속력이야, 접선 방향의 속력이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선속력이라 쓸 뿐이에요. 방향까지 함께 생각하면 선속도라고도 하면 되죠. 선속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속력이기 때문에 t분의 s에 해당합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자, 한 바퀴 돌았다 칩시다. 한 바퀴 돌면 시간은요, 주기가 되고요. 한 바퀴 돌면 이동거리 원 둘레가 될거 아닙니까? 따라서 2파이 r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t분의 2파이. 여기 있네. t분의 2파이. 바로 오메가라서 요게 바로 오메가가 되죠.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r 오메가 이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v는 선속력은 주기와 반지름 이런 관계 있고 이것은 곧 R 오메가이기도 하다라는 요식을 여러분께 별표시 해드리니까 통째로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와, 선생님 공식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저 공식만 제대로 외우고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 그리고 이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물리학도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학교에서 내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공식을 가지고도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까지 공식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공식이 다음 그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번 넘기겠습니다. 바로 가속도와 힘입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에요, 여러분.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의 끄트머리 봐요. 운동이야, 운동. 운동 왜 해? 아, 당연히 알짜임이 있기 때문이야. 그 운동, 원운동을 하는 알짜임이 바로 여기 있는 구심력이에요. 근데 구심력은 F는 ma여서 F를 알려면 a 가속도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심 가속도를 구하면 되니까 구심 가속도만 구한 다음에 거기에 질량 m을 곱하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알짜임 구심력을 구하기 위한 그전 단계 구심 가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속도의 정의 a는 t분의 시간분의 속도 변화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물리학2니까 요렇게까지 한번 써볼게요. a는 벡터량이죠? 그 다음에 속도도 벡터량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분,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변화량은 우리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벡터 차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물체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일부분에 P점에서의 속도가 V1 벡터, Q점에서의 속도가 V2 벡터. 그럼 이게 처음 거, 이게 나중 거. 따라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거죠. 이게 바로 벡터의 차입니다. 그리고 벡터 차할 때는 벡터의 꼬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여기 있는 요 V1 벡터를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V2 벡터를 옮겨 올때이 꼬리를 여기에 일치시키면 요게 바로 V2 벡터가 된 것이고 V2 벡터 빼기 V1 벡터 하면 빼기의 뒤에 있는 벡터의 머리에서 빼기의 앞에 있는 벡터의 머리로 이렇게 그어주면 상당히 손쉽게 바로 우리 속도의 변화량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게 속도의 변화량이고요. 그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에도 델타 V 벡터가 V2 벡터에서 V1 벡터를 빼준 벡터의 차를 이용한 것이고 바로 요 크기가 바로 여기 있는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될 것이고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 사이각이 세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호의 길이나 이렇게 선을 그은 이 부분의 길이나 지금처럼 세타가 크면 요 둘은 같지 않지만 여러분 눈으로 점점 세타가 작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아지면 점점점 작아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만큼까지 작아진다 할게요. 자, 요만큼까지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지면 호의 길이나 현의 길이는 어때요?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할 때 여기를 L, 여기를 뭐 R,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L은 R 세타, 이 호의 길이를 각과 반지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서 구할 수 있듯이, 자, 우리는 지금 요거 델타 V 구할 거거든요. 그럼 델타 V의 크기는 요거 반지름은 지금 V1, V2라고 벡터를 썼지만 등속 원운동이잖아요. 속력이 일정하다고요. 그럼 요 속력을 우리는 V라고 한다면 요것도 속력이 V가 되겠지? 따라서 요 길이가 V가 됩니다. 그리고 각 세타를 요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곱하기니까 세타 V나 V 세타나 같은 경우죠. 그걸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가속도에 이렇게 크기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속도의 변화량 크기를 구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요 시간 t분의 델타 V는 크게 요거니까 V 세타라고 쓸수 있고, 보이나요, 여러분? t분의 세타 뭐가 됩니까? 그치. 어떤 시간 동안 회전하는 각이니까 요게 바로 오메가거든요. 그러면 V 오메가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메가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V 오메가에서 좀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V는 R 오메가를 여기에 적용하면 오메가가 두번 있네요. 그럼 이렇게 바뀔 것이고, 오메가는 다시 R분의 V가 되니 이렇게 써주면 R 하나 없어지면서 R분의 V 제곱만 남는 아주 긴 여정의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에 R분의 V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까지 유도를 전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학2에서 지금처럼 벡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고, 벡터의 합성, 벡터의 차, 이렇게 구하는 방법들을 적용해봤는데, 그것들을, 아, 이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아까 2번까지 공식을 표시했었죠, 그죠? 3번. 원운동을 하게 하는 가속도 A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 아니면 R분의 V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방향을 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속도는 벡터량이니까 방향이 생명이잖아. 지금은 여기 있는 세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사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여기 있는 V1에 거의 수직하게 이 델타 V의 방향이 결정되죠. 델타 V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니,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어떤 한 점에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정의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네. 중심심 향할 구 해서 구심 가속도라는 말을 쓰고요. 아, 요거 방향은 원운동의 중심 방향.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 가속도는 벡터량이거든. 벡터의 생명은 방향이거든. 그래서 이 방향도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크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방향까지 덤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 요건 아까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별 3개 달아두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나면 이제 구심력은 끝났죠. 구심력, 여러분, 구심. 원운동의 중심을 향한답니다. 왜? 가속도가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니까 힘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F는 MA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에다가 M만 곱하면 돼요. MR 오메가 제곱 아니면 R분의 MV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구심력은 위에 있는 구심 가속도만 알면 그냥 M만 곱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구심력을 막 바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M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쓸수 있게끔 잘 마무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때 구심력도 벡터량

방향이라서 방향이 필요한데 당연히 원운동의 중심 방향입니다.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고 싶은 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있는 굉장히 많은 힘과 가속도가 있지만 그중에 그 힘의 이름에 자신의 방향이 들어있는 거의 몇안 되는 아주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힘입니다. 구심력. 구심력.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힘. 이 구자는 공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다, 바라다, 원한다. 어디를 중심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두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96 공식, 아까 봤던 1번부터 지금 있는 4번까지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것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짝 맛만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꼭 정리해야 할 그런 등소 원운동의 개념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물체를 실에 매달고 빙글빙글 등속 원운동을 시켰다 할게요. 여러분, 등속 원운동이란 얘기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여기 있는 이 물체 질량 m이고 이렇게 속력 v고 여기에 가속도 그다음에 이쪽으로 구심력 f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맞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하나의 물체가 실에 묶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거 A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B입니다. A 질량 M이고요. B도 질량이 M이에요. 질량이 같습니다. 요게 R, 요게 R, 그 다음에 이렇게 원운동,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이 실,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실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이면 우리가 각속도부터 구심력까지 공식 4개를 쫘라락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자, 지금 여기 있는 A랑 B가 이렇게 막대든 실이든 연결돼서 함께 돈다고 할게요. 함께 돈다?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와 있으면 B는 여기와 있어서 그 둘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각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맞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각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아, 오메가가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F는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96 공식에서, 일단 똑같은 게 있네요. 뭐, 질량이 같네. 아, 질량 같으니까 이거 생각 안 해도 되겠다. 또, 오메가가 같네? 오메가가 또 같으니까 이거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결국에는 요 줄에 걸리는 힘들은 누가 결정한다? 바로 요 R이 결정합니다. R이 결정한다. R은 원운동의 중심으로부터 1대 2예요. 맞죠? 1대 2니까 이때 힘도 1대 2가 됩니다. 맞나요? 만약에 이쪽에 요거를 우리가 F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는 얼마? 2F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마 학교에서 내신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줄은요, 이쪽에 있는 Q가 B를 당기는 힘이 2F면 Q가 A를 당기는 힘도 얼마예요? 2F입니다. 왜?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F는 바로 이 A의 R자 힘이야. R자 힘이고 그 R자 힘이 이 A를 등속 원운동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 얘기는 이쪽으로 EF, 이쪽으로 EF, 그리고 R자 힘이 왼쪽으로 이 중심 방향으로 F라고 한다면 이 P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3F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중심 방향으로 3F,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EF, 당연히 그들의 R자 힘은 F.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반, 그 반지름이 떨어진 거리가 1대 2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힘이
1대2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1대2는 알짜 힘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에는 P가 당기는 힘은 3F, Q가 B를 당기는 힘은 2F. 요 부분을 우리한테 서술형이든 객관식 문제든 이렇게 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어서 꼭좀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에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이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행평가해서 등소원운동 공식들을 학생들에게 좀 적용하는 방법들을 좀 익히게 만드는데, 아마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활용하셨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등소원운동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체의 운동이기 때문에 주기나 여러 가지 것들의 물리량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돌아가는 물체 질량 m, 추의 질량 라지 m, 그리고 우리는 이 대롱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고 요걸 R이라고 쓴다면, 여기에 있는 요 중력 라지 mg가 C를 따라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구심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구심력이 공식이 mr 오메가 제곱이고 r분의 mv 제곱인데, 그 구심력 역할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추의 무게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왼쪽에 있는 요 공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질량은 뭐예요? 바로 돌아가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스몰 m을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라지 m은 뭐죠? 바로 구심력에 해당하는 바로 이 추의 질량에 해당됩니다. 요걸 혼동하거나 헷갈리면 문제를 풀때 상당히 난해하니까 그 부분들을 꼭잘 정리해서, 여기 안에는 또 주기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메가 안에는 주기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기 같은 것들을 누를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식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죠.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념을 가지고 공식들을 암기한 후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리고 좀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44쪽에 있는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가와 나는 다른 건다 똑같은데, 나에서는 통이 있고 그 통의 안쪽 면으로 저 물체가 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와 나의 큰 차이점 뭐죠? 통의 안쪽 면에서 돈다는 얘기는, 이 B 같은 경우에는 통이 B를 미는 수직항력이 여기에 작용한다는 뜻이야.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A부터 볼게요. A에는 힘이 몇개 있습니까? 힘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뭡니까? 바로 중력이고요. 또 하나는 실이 당기는 장력, 뭐 T라고 쓸게요. T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짜 힘이 바로 이 물체의 구심력 F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의 경우에는 물론 장력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 있습니다. 질량이 같다면 이렇게 똑같이 mg라고 쓸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힘, 이통 안쪽 면이 이렇게 미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장력과 중력과 또 수직항력의 알짜 힘이 이렇게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잘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45도를 이용해서 벡터 분해하고, 그런 다음에 합성. 여기는 같은 크기. 따라서 요거 두 개가 구심력 역할하는 것이고, 여긴 또 다른 케이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물리학2에 나오는 것들은 벡터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그 벡터적인 요소를 이해하려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를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죠. 그럼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건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꽃갈이 있어요. 꽃갈 모자 같은 건데

모자 윗면에서 질량 m인 a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추에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에 추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해봅시다. 그럼 이거 mg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mg, 라지 mg가 이렇게 당기는 것이 장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력 mg가 있을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요 꽃갈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바로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을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n이라고 쓰는 건 우리 많이 연습했죠?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축의 요기를 이런 식으로 원운동의 중심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니까 이들을 다 벡터분해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중심방향으로 벡터분해. 중심방향과 나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분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도 이 방향 벡터분해, 이 방향 벡터분해 할수 있겠죠, 그죠? 지금 각도가 여기가 60이기 때문에 요각은 30도예요. 여기도 30도라고요. 그러면 mg의 코사인 30은 구심력의 성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수직항력에 여기 있는 거 코사인 30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인 30이 바로 여기 있는 그 구심력 관련된 부분일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하나, 두 개의 이 힘과 아래쪽에 있는 중력을 같다고 식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준 힘이 진짜 알짜 힘이 되어서 구심력이 되는 그두 가지 방향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식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우리 코드 넣어서 쌤의 해설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물리학 2는 어려운 것이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각함수, 벡터분해,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훈련하고 연습하면 된다라고 믿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식도 정말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공식들을 제가, 여러분, 내면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때마다 버퍼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원리 원칙적으로 그냥 천천히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사실 그런 식으로 풀었을 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다 소화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 교재만도 그래요. 이제 앞으로 4시간 정도의 나머지 문제까지 가고자 하는데 마찬가지로 상당히 버거운 시간들일 겁니다. 문항도 뭐 하루 이 한 시간 동안 푸는 문항도 최소 15개 이상씩은 풀어야지 아마 그 미션이 완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자기 걸로 소화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뭐 편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도 여러분들이 따로 부가적인 어떤 연습을 하지 않으신다면 서술형 같은 데에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건 여러분들 배워본 적이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로피탈 정리?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고 제한을 둬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서술형 같은 데에서. 그랬을 때는 학교 내신에서 뭐 답은 알고 있지만 과정을 적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원칙적인 풀이와 그 다음에 약간의 요령 이런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라는 점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여기 이 지금 주어진 식이 있는데 이런 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을 갖다가 이쪽으로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내 버릴 수가 있고 그냥 정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게 f 프라임 a. 그러니까 3분의 f 프라임 a가 지금 2인 거죠. a가 2인 거. 그게 1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f 프라임 2가 3이다라는 식을 얻어냅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h가 0으로 가면 0, fe fe 0분의 0꼴이야. 근데 식을 갖다가 이 분자에다가 fe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e를 해줄 거고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여기는 fe 마이너스 3h에 마이너스 fe를 해준다면 식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분자가. 요 똑같은 식이고 마이너스 FE 플러스 FE 하면 없어지잖아. 그게 H로 나눠지는 거고 H로 가주는 거고 거기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이런 형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주고 그 다음 이거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3이 필요하다면 여기 전체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나온 거야. 이게 F'2고 F'2 그 다음 이게 F'2고 그럼 2배 F'2 아 여기에다가 플러스 얘가 F'2에다 3배니까 3배의 F'2 그러면 4배의 F'2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3이었죠? 그래서 4, 3, 얼마? 1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칙적인 이 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뭔가를 빼고 더하고.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린 어떤 방식에 의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나오라고 그랬잖아. 이 2니까 아 h 그러면 f 프라임 2 마이너스 그 다음 요걸 따온다고 그랬죠. 요거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f 프라임 2 그래서 4배의 f 프라임 2야 이렇게 바로 나와주면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주저한다든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기억이 안 나? 그러면 0분의 0꼴이라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변수가 지금 h야. 그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그러면 이거 미분한다. f 프라임 2 플러스 h 이거 합성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가린 거 h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해주면 1.
마이너스 F 프라임 E 마이너스 3H. 이걸 가리고 얘를 미분해 준다 이거야. 그리고 가린 거를 H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해준다 그랬으니까 H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플러스 3. 그런데 H가 0으로 가. H가 0으로 가. 따라서 똑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하는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익히고 계셔야 된다. 아니 이제 서술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니까 원칙적인 방법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FX가 MX 플러스 1이야. 기울기가 M인 어떤 1차 직선이죠. 그리고 H가 0으로 가, 분모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이런 극한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H를 0으로 보내니까 FA, 여기도 FA, 2배 FA,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잖아. 납득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얘가 4잖아요. 그러면 4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배의 FA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식을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3H FA 마이너스 2FA는 마이너스 FA 이게 12가 되고 있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들? 3, 3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 3배의 f'a가 12다? 그러면 f'a가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fx가 있으니까 f'x를 해주면 m이 되잖아. 여기다 a를 넣어줘도 m이죠. 그러니까 m이 4란 뜻 아닙니까? m이 4잖아. 4. 4. m이. 그리고 a 값을 찾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f'a가 4가 되는 거고, 예. 요게 m의 값 나왔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 처음에 요런 식이 있었잖아요. fa가 2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찾아줘야 되겠네. 2a가 얼만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a를 넣어봐. 4a 플러스 1이 될 건데, 그게 2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1. a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럼 구하라는 건 f, 여기다 2배 하면 2분의 1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2분의 1 넣어주니까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해서 얼마? 최종적인 정답은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여기에서 A값을 찾아줄 수 있죠.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 그래서 매번 제가 원리 원칙 보여드리고 편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이거 지워볼게요. 제가. 그러면 얘를 지워봐. 여기에서 0분의 0꼴이라는 거 확인해가지고 이식 나왔습니다. 이식 나왔어. 그 다음에 얘가 0분의 0꼴이라는 거 알았어. h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죠? 얘는 h하고 상관없으니까 미분하면 0이야. 너만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a 플러스 3h 가린 거 h에 대해서 미분하면 3. 그리고 h가 0으로 간다. 이게 12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신다. 원칙적인 거, 그 다음에 약간의 요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무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들이 뭔가 원칙적인 풀이를 구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되게 낯선 거죠. 역함수를 갖는 다항함수 fx라는 거는 1대1 대응을 얘기해 주는 거야. 1대1 대응. 그럼 h가 0으로 간다면 0으로 가. h가 0으로 가면 fk 마이너스 fk 마이너스 h가 0으로 가면 f4.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이런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0분의 어떤 상수꼴은 발산이지 이런 값을 가질 수 없잖아.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f 어떤 x에다 k 값을 딱 넣어주면 f4에서의 값과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1대1 대응이다라는 자체가 1대1 대응이어버리면 x 값 하나에 y 값 하나씩이 다 걸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지없죠. k 값이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아? 4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 이퀄 4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랑 얘가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 값이 예를 들어서 뭐 a였다라고 얘기하면 k값은 a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역함수를 갖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k값을 알아냈어. k값이 4다라는 걸 알아낸 거지. 여기가 4다 이런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아. 이 h분의 f4 플러스 2h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f4를 해줄 거고 마이너스에 h분의 f4 마이너스 4h 마이너스 f4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의 변화는 없다고. 그래서 얘를 잘라줘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려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h를 곱해주는 거죠. 2h를 곱하면 여기에 2h가 곱해질 거고 여기다는 4를 곱해주면 여기다가도 4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4인데 h가 0으로 가버릴 거니까 곱하기 0 플러스 여기가 f'4.

게임 4가 돼버리고 그거의 몇 배? 4배가 될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4배의 F프라임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식의 변화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봐. 0분의 0꼴이라고 그랬어. H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야. 필요 없잖아요.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를 미분할 거니까 이걸 가려? 그러면 F프라임 4 플러스 2H 제곱에다가 가린 거를 미분해서 곱해주라고 그랬으니까 4H를 곱하고, 그런데 H가 0으로 가면 너고 H가 0으로 가니까 0. 그럼 곱해버리면 너는 0. 그럼 뒤에 것만 남는 거네. 마이너스 F 프라임 4 마이너스 4H가 될 건데 H에 대해서 가린 거 미분해줄 거야. H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 H가 0으로 가니까 너만 남는구나. 이렇게 빨리 진행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겠어요? 그게 얼마다? 1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 프라임 4는 얼마? 3이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K값 얼마였어? 4 플러스 F 프라임 4니까 너가 지금 3이죠? 4에다 3 더해서 얼마?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걸 봐라. 원칙적인 거는 얘가 fx-f2라고 한다면 여기는 x-2. 그런데 여기다 x 플러스 2 하면 요거 요거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됐던 거고, 거기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너가 f 프라임 2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다 2를 보내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2게 8이다. 4 곱해버리면 최종적인 정답 32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2로 가면 4, 0, F2에서 F2 빼면 0.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X. 그런데 X가 2로 가니까 4분의. F'X인데 X가 어디로 가? 2로 가. 이게 극한값이 돼버리는 거고 그게 8이다. 바로 나와버리죠. 식의 변화를 이런 것도 상당히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문제이면 식의 변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래도 답은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H가 0으로 가?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 F1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0을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야? F'1을 나타내는 거고 너가 2다라는 얘기였지. 예. 그런 상태에서 너를 바라봐. 얘 분모 3으로 묶어버리면, 3으로 묶어버리면 요 파트가 F'1이잖아. 그러면 3분의 1 F'1을 얘기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3분의 2다라는 정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풀어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요령 0분의 0꼴이니까 미분하면 3분의. 미분하면 F'X. 얘 미분하면 0. 근데 X가 1로 가까이 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이제 이런 게 복잡해지는 거야. F-1은 아예 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공식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였잖아요. 그 여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그 얘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뭐냐면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너는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식을 봐보세요.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 요게 이거래매. 그죠? 그러면 식을 잘 보세요. x 플러스 1은 있는데 얘가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곱해야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러면 여기까지가 뭘로 가는 거예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가버리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로 갈 거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더하기 1 곱하기 3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가 3

3이니까 3, 3은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게 떠오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안 떠올랐다고 해봐.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건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다함수니까 미분 가능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어. 너 상수 필요 없어. 너만 미분하면 돼. 이게 합성함수라고요. F 프라임 X 세제곱. 지금 변하는 게 X야.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너는 1.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 9.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X가 1로 가, 분모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1 마이너스 2가 0이야? 그러면 F1은 2야. F1이 2니까 위에 조건에 의해서 F 프라임 1은 4야. 예. 이거 바로 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F1이다 이거야. 그러면 너에 대해서 X-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0분의 0꼴이라는 거 생각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4X 세제곱. 그런데 X가 1로 가까이 갈 거고. 여기 F 프라임 X인데 X가 1로 가까이 갈 거고. 그게 A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가 4잖아. 4분의 4가 A가 1이다. 그래서 A 값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원칙은 이거였겠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여기 FX 마이너스 F1이 돼버렸을 거고, 너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얘가 F 프라임 1이야. 그리고 X가 1로 가까이 가면 너 2, X가 1로 가면 2, 2 곱하기 2는 4, 4분의 F 프라임 1. 이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원칙에서 원칙으로 뭔가를 구사한다라고 할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2로 가까이 가봐. 그러면 4에서 2 빼고 2 빼면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2F4 마이너스 2F4. 0분의 0꼴 맞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얘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미분계수의 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지. 어쨌든 상수에 대한 뭔가를 갖다가 딱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건 여기가 2, 힌트가 2야. 또 요거는 F4. 요런 걸 맞춰 줘 보는 거지. 그래서 2FX 제곱이 있으면 마이너스 2F4를 빼주고 그 다음에 XF4 더하기 2F4를 해주면 시계 변화는 없을 겁니다. 요 값을 빼주고 요값 더해주고. 그런데 얘를 알아낸다라는 자체가 빼주고 더해주는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것도 금방 보이시겠지만 이런 게잘안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는 2로 묶어버릴 거야. 2로 묶어버릴 거고. 얘는 F4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버리겠죠. 납득되세요? 그럼 플러스 2에 F4. 예. 마이너스 X F4. 똑같은 식이잖아요. 이 분모는 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똑같이 나눠져 있는 거죠. X 플러스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여기도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를 맞춰주려면 얘가 뭐가 필요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가 필요한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들려면 X 플러스 2가 곱해졌어? 그럼 다시 X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지. 그래야지 이렇게 약분. 시계 변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요 파트가 뭐가 되는지 보세요. 요 파트가 F 프라임 4다 이거야. 그리고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는 3분의. X가 2로 가면 4, 2, 8. 이렇게 돼버리겠죠. 마이너스. 요건 약분될 거고. X가 2로 가까이 가면 3분의.

0분의 0꼴이라는 거 확인했잖아.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모 2x-1. 근데 2로 가니까 3분의 이렇게 됐죠. 자, 얘 미분하면 두 배의 f 프라임 x제곱 합성함수잖아요. 그럼 x제곱을 미분하면 2x니까 여기가 4x가 돼. 근데 x가 2로 가니까 너는 8. x가 2로 가면 4. 아, 8f 프라임 4 마이너스. 자, 요거 미분하는 거야. 이건 x 앞에 개수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m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m. 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f 4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3분의 8, 3, 24, 마이너스 6 해서 3분의 18이니까 6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 버린다고. 뭘 더하고 빼고 이런 것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풀이도 중요하고, 이런 요령적인 풀이도 여러분들이 익혀 보시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24번 조금 이것도 어려운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x-a가 있으니까 그런 꼴을 만들어주려고 해야 돼. 그런 꼴을. 그 앞에서 했던 방식하고 비슷하죠. 일단 0으로 가면 0으로 가. 그러면 fx가 a로 가면 a-fa제곱이라는 것이 0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너랑 너가 같은 거지. 같은 거죠. 그러면 fx에서 제가 fa를 하나 빼주고 마이너스 fx 제곱에서 여기를 플러스 fa를 해줘도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그게 x-a로 나눠져 있다? 아, 여기는 보여. x-a로 나눠져 있다?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x제곱 f 여기가 같아야 되는 거라고요. 얘가. 따라서 얘를 갖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a제곱으로 바꿔줘야죠. a제곱. a제곱. 이렇게. a제곱으로. 어차피 너랑 너가 같은 파트라고 했잖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 플러스 a를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와버리는 거고, 여기가 x 플러스 a. 이렇게 곱해져 버리면 되는 거다. 그럼 너가 f 프라임 a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이 파트가 f 프라임, 여기 뭐가 되는 거야? a제곱이 돼버리는 거고. x가 a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 a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k값이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 값을 찾아야 됩니다. A 값을. A 값을 찾아주려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게. A를 넣어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4A에 A를 해주면 얘가 A 제곱 플러스 2A-4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가 될 거고요. 요번에는 A에다가, X에다 A 제곱 넣어봐. 그러면 A 제곱의 제곱 4제곱 플러스 2-4a에 a 제곱을 해줄 거니까 a 4제곱 마이너스 4a 3제곱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너랑 너가 같게 되는 a 값을 찾아줘야 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4a 3제곱 너 넘어가면 5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이퀄 제로. a로 묶여버리겠죠?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항이다라고 얘기해주면 A로 묶은 다음에 A로 묶어버리면 3차, 2차, 1차,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개수야비 0이니까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2,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 값,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을 알아낼 수 있어. A 값이 얼마야? 0. 0. 그 다음 1. 그 다음 얘를 보면 얘가 지금 나오는 파트가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 될 거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그러면 1 또, 1은 뭐 중복되는 거잖아. 그리고 2. 근데 문제에서 A는 1보다 큰 상수다. 얼마? 2다라는 걸 알아냈거든. A 값이 2야.

A값이 2니까 F 프라임 2 마이너스 A값이 2였으니까 4배의 F 프라임 4가 바로 K값이 됐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A값이 2예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된 거야? X제곱 A값이 2면 2-8이니까 마이너스 6X. 그 F 프라임 X를 구하면 2X-6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4 넣어주면 2. 그러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K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와버리네요. A값 2였죠? K값 마이너스 10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아니, 이게 쉬워요? 계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하면 되잖아. 이게 쉽다라는 거지. 어차피 0분의 0 꼴이어야 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어. 분자 f 프라임 a 마이너스 얘 미분할 거야. f 프라임 x 제곱 그런데 안에 있는 거 미분해 주면 2x. 근데 x가 a로 갈 거니까 2a, 여기 a로 가면 a제곱 이렇게 되네. a에다가 2 넣어주니까 f 프라임, 여기 위에 있는 식 나오는지 보세요. f 프라임 a 마이너스 2a의 f 프라임 a제곱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형의 작업,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마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24번은 계산이 조금은 길었어요. 여태까지 선생님 풀면서 요 정도 계산 나오는 문항이 있었나? 요 풀고 또 A값 구하고 다시 또 정의 쓰고 A값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극한값까지. 계산 많이 한 겁니다. 지금까지 푼 문항들에 비하면 많다라는 거죠. 자, 다음 25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일 때 여기까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얘가 곡선 위의 점에 2,1이 있어? 그러면 x에다가 2를 넣어줬을 때 y값이 1이 나온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뭐 이게 양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점이 예를 들어서 2,1이다라고 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x equal 2에서의 미분 계수를 나타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f'2가 6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요렇게 문장으로 주더라도 곡선 위의 점,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변화시키는 거. 이거 미분, 0분의 0꼴이라는 건 알겠어. 여기다 x에서 4 넣어봐. 그럼 루트 4는 2. f2-1이 0이 되겠지. f2가 1이니까 1-1은 0, 0분의 0꼴. 그럼 x에 대해서 미분 알아. 근데 너 미분 0, 너 미분, 루트 x를 미분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구사한다면 여기가 x-4가 있었고 여기에 f 루트 x, 그다음 마이너스 1이 있었다면 얘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야. 얘 1이라는 게 지금 F2야. 그럼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2에 루트 X 플러스 2였던 거죠. 그럼 X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너가 뭘로 바뀌는 거야? F 프라임 2로 바뀌어 버리는 거고 X가 4로 가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2 4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이니까 4분의 6은 얼마?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지. 근데 제가 설명을 아예 안한게 아니었으니까 또 다른 방식 한번 보여드릴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라고 그랬고 넌 필요 없고 그럼 너만 미분해주면 되네.
그러면 F' 루트 X 이렇게 됐고 이게 합성함수를 했으니까 루트 X만 미분하면 돼.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을 미분하는 거잖아. 제가 이거 도함수 공식 유도하면서 N이 1 이상, 우리 교재는 N이 2 이상이라고 했지만 1일 때도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여기에 오는 거 그냥 실시하랬잖아. 그냥 너 앞으로 튀어나가. 그러면 2분의 1에 X에 지수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게 2분의 1 곱하기 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루트를 얘기하잖아. 마이너스는 역수고. 그러니까 루트 X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미분한 게. 앞에가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근데 X가 2로 가니까 루트, 아, 4로 가면 루트 4는 2. 2 곱하기 2는 4분의 F 프라임 루트 4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로피탈 미분을 이용해서 처리가 된다. 제가 아예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X의 2분의 1제곱에 대한 미분 여러분들과 한번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보여드리는 거죠. 원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약간의 요령. 이렇게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답 2분의 3이었고요. 자,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 위에 점 1,f1이 있는데 자, x절편이 4고 y절편이 지금 3이 되고 있다. 접선이 예, 1, 뭐에서 요 점에서 여기 1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어서 x절편이 4이고 y절편이 3이란 얘기잖아. 그때 f'1이라는 것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주어졌어요. 4만큼 갔고 3만큼 내려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걸 의미해준다. 그냥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27번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h분의 f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미분계수의 정의가 바로 떠올라야 되겠죠. 2가 없었다면 그냥 f 프라임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2분의 1 곱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분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이 1이다. 아, 여기에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다라는 사실 알게 된 거고 fx 위의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돼버리는 거죠.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x에 이게 이 점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함수가 있었다면 요 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했고 기울기가 지금 2가 되고 있는 거고 이 점 지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줬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접선이 나왔는데 그게 a, 12를 지난다는 거니까 이 a 플러스 4를 해준 게 얼마가 돼야 된다? 12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 a값 계산하라면 4 넘어가면 마이너스 8, 2a가 8이니까 a값 얼마다? 4다라는 정답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자, 28번째 문제 가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fx 위의 점 3,f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그 얘기는 f'3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데 fx를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었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이 2차 함수가 0과 3을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x, x 마이너스 3.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fx야. 그러면 너를 미분해버릴 거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2x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다 3 넣어주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3이다 라는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정도도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29번 가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함수 활용에 가면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 다음이 도함수의 활용이죠. 그 도함수의 활용까지를 이해하면 더 쉬워.
그러니까 F 프라임 0은 요점에서의 접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 모양을 여기서 그냥 살펴보란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도암세 활용을 보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게 접선은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접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A에서의 접선이래. 여러분들 여기서 접선 근다면 뭐 이렇게 거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접선? 그럼 당연히 음수잖아. 음수. 너 양수. B에서? B에서 이제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 여기에서 이 접선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런 모양은 지금 약간의 이 선생님은 용어를 쓸 때 뚫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 접선. 뭐 이런 형태야. 예를 들어서 이게 접선이 있어서 여기에서 요 함수가 이렇게 접선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요 접선이 바로 뚫려서 나가는 접선이다. 이런 의미거든. 근데 기울기 이건 양수잖아. 이런 모습으로 보죠. C에서는 지금 접선을 거보니까 아 요거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더 미리 얘기하려면 C에서 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X축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양수인 거 찾아라. 기역 지그시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도함수 활용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 요 내용을 하시고 나면 이게 훨씬 더 잘 와 닿으실 겁니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양수, 감소하고 있으니까 음수, 증가하고 있으니까 양수,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는데 너는 모르지. 이게 증가야, 감소야? 요 전까지는 감소, 요 이후에는 증가. 근데 너는 모르지, 0.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건 도함수의 활용에 나중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근데 이 문제의 취지는 접선 한번 거볼래? 그 점에서 이겁니다. 네. 자, 3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선 기역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평균 변화율이었죠? b-a분의 fb-fa.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요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평균 변화율의 의미였잖아.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야. 요 직선이 밑으로 깔리고 있죠. 얘가 1입니다. 요게 기울기가 더 작아지고 있죠. 1보다 작다?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기역번 해결했고요. 니은번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 나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면 너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걸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작아져야 된다. 니은은 틀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을 보면서 아 A에서의 함수값이 있는데 요 점에서의 기울기에다 A를 곱한 것보다 이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A는 지금 양수죠. A로 나눠버릴게요. A분의 FA. A로 나누면 F'A 이렇게 됩니다. 이 디귿번은 요 식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 A는 양수니까 A로 나누더라도 부동 방향 안 바뀝니다. 그럼 얘는 해석이 가능해? 요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아, 원점과 너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게 되는 거고, 너는 여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빨간색의 기울기가 더 큰 게 맞잖아요. 아, 너의 기울기가 더 큰 게 맞잖아. 부동방에 이게 성립하는 게 맞잖아요. A로. 이게 성립하는지만 보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A 나눠버리면 되는 거고, 얘가 성립한다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번 성립한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옳은 거는 기역 디귿이 되겠죠. 네. 자, 다음 유형 또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 함수가 케이스가 나눠지

뜨는 거야. x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얘는, 근데 이 그래프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와도 되겠다. 얘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 거니까 지금 여기가 1이죠. 이런 그래프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봅시다. 여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연속입니다. 1에서 연속이야. 이어져 있어.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지. 뾰족점. 그죠? 뾰족점 나왔죠?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그래서 너가 맞는 거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찾으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의 함수가 나눠질 거 아닙니까? 예.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요 범위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너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클때 등호 넣어주고 이럴 때는 양수로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1에서라 했으니까 1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0 나와.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만 바라볼 거니까 너를 미분해 버릴 거야. 뭐 한다고요? 미분. 그럼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든요.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다 1 넣어준다라는 거는 1보다 작은 쪽 좌미분 계수. 여기다가 1 넣어준다라는 건 우미분 계수. 얘가 좌미분 계수. 얘가 우미분 계수. 1 넣어줘 보겠습니다. 0 나옵니다. 1 넣어줘 보세요. 0 나옵니다. 미분 가능이죠. 이 그림을 실제 그려보면, 예,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얘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이라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최고 차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면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튕겨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이 그래프가.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거를 뒤집어 놓은 형태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이 돼버릴 거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그래프를 따올 거고, 여기에서는 요 그래프를 따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이야. 그런데 1에서는 미분 가능이야. 그래서 1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해. 그래서 쟤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x축이었다면 여기 1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그리고 딱. 그래서 1에서의 접선은 딱 x축이야.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도 1 넣어주니까 1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0.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훨씬 쉽죠? 이거 미분하면 2x-2. 너 미분하면 2x-3. 1 넣어줘봐. 그러면 좌미분 계수가 얼마 나와? 0. 1 넣어주면. 1 넣어줘. 우미분 계수, 마이너스 1.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 연속이지만. 그래서 지급번이 옳은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이런 문제였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hx가 fx, gx로 이렇게 나눠져. 근데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함수였는데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 그러면 성질에 의해서 미분 가능이니까 뭐가 성립해야 된다? 연속이 돼야 된다. 그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잖아. 좌극한 FA, 우극한 FA 함수값, 아니 GA 함수값도 GA.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것 때문에
연속이다라는 것 때문에

0: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그래서 FA랑 GA가 같다. 요걸 확인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얘를 사용하고 우미분 계수 얘를 사용해. 그게 같아야 돼. 그래서 F'A가 G'A랑 같아야 된다. 이거는 미분 계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확인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식을 복잡하게 쓰게 돼 있대도 여러분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건데 좌. 그래서 x-a분의 그때 함수는 fx, 함수값은 ga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리미트 x가 a 우극한 이렇게 갈 때 여기가 x-a분의 그때 함수는 gx- 여기가 ga 이렇게 되는데 얘가 g'a라는 건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너는 뭔데? 연속이니까 너 대신에 FA를 써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써요. 또 F'A보다 작은 쪽 좌미분 계수. 얘는 G'A로 가는데 큰 쪽. 뭐 이렇게. 이게 교육 과정의 용어는 아니지만 의미를 알아라. A로 가까이 갈 때 좌미분 계수. A로 가까이 갈 때 우미분 계수를 의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딱 나누면 전부 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를 이렇게 따져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신없이 나갔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고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32번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17번째 시간이죠. 자, 겨울나무 본 적이 있어요? 자,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 봄에 피울 꽃을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뭐, 당장 여러분의 노력들이 성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나중에 피울 꽃을 위해서 자,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17번. 자, 주머니 문제는 뭐 여러 번 만나서 너무나 익숙하죠?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3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2개가 있대요. 자, 그리고 B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있죠? 자, 조심할 것은 뭐 각각의 공의 개수도 다르지만 총 개수가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A에는 5개가 있지만 B에는 6개가 있어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표본 공간,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다르다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B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그러니까 각각의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이때 한 공이 흰 공일 때, 자, 조건부 확률의 조건이 들어간 거죠. 자,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자, 그리고 이 공이 A에서 꺼낸 공일 확률을 물어봤다. 자, 먼저 요 문제는, 그냥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풀고 두 번째는 엄밀히 개념의 눈을 통해서 내려다 보는 그런 두 가지 풀이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주머니 A가 있죠? 자, 이때는 흰 공이 3개가 있다. 자, 검은 공은 2개. 자, 블랙볼 2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B를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B가 있어요. 자, B에는

파란 흰 공이 몇 개? 두 개. 검은 공은 네 개가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흰 공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A공에서 꺼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흰 공을 꺼낼 경우는 총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A를 선택한 다음에 흰 공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B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흰 공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 공을 뽑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보다 A에서 꺼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전체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흰 공을 꺼내는 거니까 P1 플러스 P2가 어떻게 보면 분모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어떤 값이 될까요? A에서 꺼낸 흰 공,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P1이 되잖아요. 그래서 P1 플러스 P2분의 P1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P1을 구해보자고요. 일단 P1을 구하려면 여기는 두 사건이 어때요? 잇따라 발생하죠? 그럼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은 뭐예요?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자, 각각의 주머니는 임의로 선택하니까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서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다섯 개 중에서 흰 공이 세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사건인데 그 중에서 흰 공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P1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뭐예요? 자, 5C1은 5고요. 3C는 1이니까 10분의 3. 이게 바로 P1이다. 절반은 구한 거다. 자, 그 다음 P2로 갈게요. 자, P2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주머니 B를 선택할 사건. 확률은 뭐다? A와 똑같은 2분의 1이 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B 주머니를 선택했으면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흰 공을 뽑았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확률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건이 영향을 받으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흰 공을 뽑는 사건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비주머니 선택했을 때흰 공을 뽑는 사건이에요. 그럼 공은 총몇 개예요? 아까와 구별되게 6개잖아요. 6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흰 공은 몇개 있어요? 2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 자, 그럼 2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여기 있는 최종 값은 뭐예요?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두 친구를 저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방금 전에 구했었던 P1은 10분의 3, 그리고 P2는 6분의 1이고요. 그리고 P1은 10분의 3이 되고요. 자, 어떻게 하면 좀 계산을 깔끔하게 할수 있을까? 자, 10과 6의 최소 공배수가 30이니까,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30을 곱하자고요. 자, 30을 곱했을 때 뭐예요? 9고요. 30을 곱했을 때 5고요. 여기는 9가 되니까 최종 답은 14분의 9. 답은 14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그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건을 좀 내려다 볼게요. 자, 지금 조건부 확률로 풀려면 각각의 문장들을 조건들을 적당한 뭐 A, B로 표현하면 좋거든요. 흰 공을 뽑는 사건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W라고 할게. 화이트에 W를 딴 거고, A 주머니 선택한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요. 그러면 W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한 확률이니까, 어떻게 볼수 있다? W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바로 W의 확률 분의, 여기는 A와 W가 동시에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흰 공을 뽑는 사건, 그리고 A 주머니 선택한 사건. 쉽게 말하면 A 주머니 선택한 다음에 흰 공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이걸 좀 쉽게 풀려면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좀 응용할 필요가 있어요. 벤 다이그램 잘 봐요. 여기 이제 A가 있고 W가 이렇게 있는데 W라는 사건은 어때요? 두 가지 사건으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바로 1번 사건과 2번 사건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두 친구는 배반 사건 관계니까 겹치지 않아서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잘 봐.
W라는 친구는 1번. 그러니까 A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W에 포함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A 주머니를 선택하고 신공을 뽑은 거죠. 그런데 2번은 어때요? A에 밖에 있으니까 A에 여집합, 여사건이죠. 그러면서 W 안에 있잖아요. A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B 주머니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위에는 그대로 복붙하면 되죠. P, A, 교집합, W.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계속 가볼까? 자, 여기 좀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할 건데, 일단 A와 W의 선후 관계가 어때요? 주머니 선택하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PA를 먼저 쓸게요. 사건 A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W라는 사건이 발생할 건데, 그거는 A가 발생했을 때를 반영해서 W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머니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사건 A의 W의 확률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주머니 선택하지 않은 사건, 즉 B 주머니 선택한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정정, 그냥 A의 여사건이죠. 자 A의 여사건, 그리고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반영해서 신공 뽑는 사건을 이렇게 우리 고려해야 돼요, 이렇게. 자 분자는 그대로 복붙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A가 발생하고 A가 발생했다는 것을 반영해서 W의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럼 가보자고. 계속 해볼게요. 선생님, 그냥 앞에처럼 직관적으로 풀면 안 되나요? 물론 직관적으로 해결이 잘 되는 문제는 그냥 앞에 있는 방법대로 풀면 돼요. 특별히 이런 기호 같은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서. 근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두 가지로 푸는 겁니다. 자, 주머니 A를 선택할 사건이 뭐예요?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요. 자, A 주머니 안에서 신공을 선택할 사건. 우리 아까 구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거. 요게 바로 뭐다? A가 발생했을 때 신공을 선택할 확률이에요. 근데 요건 뭐냐? 요것이 바로 A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B를 선택했을 때 신공을 선택할 확률이거든요. 자, 저걸 가져와 보자고. 그래서, 요건 이제 5분의 3이죠? 5분의 3 플러스. 자, 그리고 A를 선택하지 않는, 즉, B주머니 선택하는 사건의 확률. 그 B를 선택했을 때 신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죠. 자, 3분의 1.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복붙하면 된다. 두 값이 똑같으니까. 그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 되고. 자, 아까처럼, 분모가 10이고 분모가 6이니까 최소 공배수인 30, 30을 잘 곱하면, 자, 여기다 30을 곱했을 때 9, 여기다 30을 곱했을 때 5가 돼서, 자, 아까처럼 14분의 9라는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총 사건이 몇개 발생해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사건은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사건인데, 자, 한 개의 공이 이제 신공이에요. 꺼낸 공이 신공일 때는 총두 가지 경우는 분할할 수 있고요. 이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A 주머니 선택한 사건을 원한다. 그래서 두 확률을 더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확률 이렇게 나눠준 거죠.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풀었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조건부 확률이나 곱셈 정리를 의식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 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건부 확률, 그리고 곱셈 정리를 통해서 조명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려면, 이용하려면, 각각의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신공을 뽑는 사건을 W, A 주머니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모델링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W라는 사건을 A를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두 사건으로 분할한 것이 중요했다. 두 사건은 배반 관계니까 중첩이 없죠. 그래서 각각을 더하면 된다. 그다음부터는 뭐 조건부 확률을 잘 적용해서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자, 17번.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었던
확률 앞부분보다는 좀 풀이가 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중위권과 중상위권이 구분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자, 18번 볼게요. 이번 문제도 직관적으로 풀고 두 번째는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총 10가지가 있죠. 근데 두 장을 차례로 뽑았네. 두 장을 차례로 뽑았어요. 자, 앞에서 뽑은 카드를 넣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뭐냐? 자, 두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하나의 사건이 있고요.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도 홀수다. 그러니까 사건은 총두 가지가 있네. 자, 그래서 이름을 붙여볼까요? 자, 일단 first. 자, 첫 번째 홀수를 뽑는 사건을 이렇게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세컨드. 자, 두 번째 순서에서 홀수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수학적 기호로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두 번째 홀수 뽑았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P.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홀수를 뽑았을 때. 자, 바 뒤에 B가 오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뽑은 카드의 홀수. 그러니까 P, A, 바, B를 구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 P, B분의. 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A와 B의 곱사건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두 번째 카드에 홀수를 뽑을 거야.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첫 번째는 홀수를 뽑은 다음에 두 번째 홀수를 뽑을 수도 있지만 짝수를 뽑은 다음에 홀수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 관계이다. 따라서 중복되지 않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P1과 P2를 구해서 더할 거예요. 근데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P1 플러스 P2가 확률의 분모가 되고요. 조건에 부합한 친구는 뭐예요? 첫 번째도 홀수인 게 조건에 부합하는 거니까 이 친구가 분모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와 수학적 구조가 동일한 문제다. P1 구하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총 10개 수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건데 홀수는 1, 3, 5, 7, 9, 5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 뽑으면 조건에 부합. 하나 뽑았는데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이제 총 카드의 개수는 몇개 남았어요? 9개. 따라서 이제는 9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자, 이미 홀수 하나 뽑았으니까 5개 중에서 선택지가 4개로 줄었고요. 그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간단히 해보면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를 또 4로 4를 2로 나눴을 때 자, 없어지고 지워지면 2가 되니까 P1은 9분의 2. P2로 갈게요. 자, P2의 처음에는 뭐예요? 아까와는 다르게 짝수를 뽑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홀수도 5개고 짝수도 5개여서 확률 자체는 똑같다. 하지만 그 다음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일단 10개 중에 하나가 뽑혔으니까 하나 줄어서 9개인 건 맞아. 그런데 짝수를 뽑았기 때문에 홀수 개수는 여전히 몇 개? 5개죠.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5실이 되고요. 자, 이번에도 간단히 해보면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그러면 18분의 5가 바로 P2가 되겠다. 이렇게. 다 끝났죠? 자, 정리할게요. 자, P1은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9분의 2. 자, 9분의 2. 자, P2는 18분의 5. 자, 그리고 P1은 9분의 2. 자, 분모 분자에 18을 곱해볼까? 18을 딱 곱하면 4가 되고요. 18을 곱하면 5. 18을 곱하면 4가 돼서 9분의 4. 답은 9분의 4가 되겠다. 이게 이제 직관적인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볼게요. 자, 아까처럼 각각의 사건에 이름을 붙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걸 풀 거야. 요거를. 자,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PA밥이에요. 자, 그 A밥이는 뭐냐? 이 친구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분해. 자, B 안에서 A니까 A와 B의 곱사건이 분자에 가죠. 그럼 아까처럼 이번에도 B를 분할할 거야. 자, 여기 사건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B라는 친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분할해 보면 첫 번째 영역은 뭐예요? A와 B의 교집합. 바로 두 사건의 곱사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A의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여사건, A의 여집합이 되고 여전히 B 안에 있기 때문에 B를 써주고요. 자,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복붙할게요. PA 교집합 B. 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활용해서 바꿔볼까요? 자, 길게 써주세요. 자, 일단 사건의 선후 관계도 중요해요. A 사건과 B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발생하죠? A는 첫 번째 홀수 뽑는 거고요. B는 두 번째 홀수죠. 이럴 때는 먼저 발생한 사건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A가 발생한 것을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A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A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곱해야 돼요. 자, 분자도 마찬가지로 A의 확률, 그리고 A가 발생한 것을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다. 그런데 A의 확률이 뭐냐고요? A란 친구는 뭐예요? 첫 번째 홀수 뽑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하나 뽑을 때, 좀 칸이 부족해서 밑에다 쓸게요. 10개 중에서 하나 뽑는 사건, 그리고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요. 자, 연속해서 홀수를 뽑으려면 총 개수가 하나 줄고요. 역시 홀수 개수도 하나 준다. 자, 그 다음에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짝수를 뽑는 건데, 여전히 짝수는 5개예요. 확률 자체는 똑같다고. 그런데, 하나를 뽑아서 총 개수는 줄었지만, 앞에서 짝수를 뽑았으니까 홀수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위에다가 복붙하면 되죠. 10실분의 5실 곱하기, 그리고 9실분의 4실. 자, 그래서 이 값을 잘 계산하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9분의 4와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자, 서술형 풀이 방법, 앞에 거는 객관식 풀이 방법. 근데 아마도 서술형 문제로 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써도 사실 선생님들은 웬만해서는 만점을 줄것 같아요. 너무 엄밀하게 채점하는 것은 요즘엔 별로 없더라고.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문제의 상황이 매우 복잡할 때 단순하게 어떤 수학적 문제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는데 벌써 20분 갔네. 시간 잘 가죠. 자, 한개 주사위를 한 번만 던져서 6의 약수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은 6의 약수 눈이 나오는 것이 사건이죠. 6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3, 6,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사위 눈은 6개가 있으니까 6분의 4.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다. 자, 근데 6의 약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건에 시행이 달라지죠. 두번 던질 때, 그리고 세번 던질 때. 자, 시행을 한번 하여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두번 던져서 같은 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번 던져서 같은 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 6의 약수. 여기서 말하는 6의 약수가 사건 A라고 할까요? 사건 A, 이렇게. 그리고 동전을 두번 던지든 세번 던지든 같은 면이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자, 주사위 눈은 총 6개가 있고요. 6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3분의 2가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사건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사건 비해 확률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B라는 사건은 A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A가 발생하면 동전을 두번 던지고, A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전을 세번 던지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히 PB를 구할 수가 없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B란 친구는 A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B란 친구는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로 나눠서 B의 확률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일단 A가 발생하면 동전을 몇번 던져요? 두번 던지잖아. 동전 두번 던진다 그렇게.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가 두 개씩 있잖아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같은 면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앞, 앞. H라는 것은 헤드, 머리예요. 그리고 뒤, 뒤, 테일, 꼬리 이렇게. 총네 가지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동전을 몇번 던져요? 동전을 세번 던지고요. 각각의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아까처럼 두 가지인데, 그런데 2를 세번 곱한 거잖아.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고, 하지만 모든 면이 같을 때는 H, 트리플 H와 트리플 T밖에 없기 때문에 2가 돼서 최종 결과는 4분의 1. 얘는 4분의 2고 얘는 4분의 1인 거죠. 자, 간단히 해볼까?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구해보면 일단 같은 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같은 면이 나왔을 때인데, 그 중에서도 6의 약수들이 나왔을 확률. 이렇게 볼수 있잖아. 6의 약수가 나온 다음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은 다음에, 같은 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각각의 확률을 P1, P2라고 하면, 자, 둘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온 거니까, 요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고요. 아까와 똑같이 확률의 분모를 결정하는 것은 P1, P2의 합이지만, 자, 둘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은 P1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P1 구해보자고. 여기 있는 두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죠, 확률을. 단 B란 친구는 앞에 사건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쓰면 되겠고.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이 뭐예요? 6의 약수니까 6분의 4. 아까 3분의 2라고 구했잖아요. 이제 동전을 두번 던질 건데, 두번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같은 면인 사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 잘 구해보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지잖아요. 2, 2, 4니까. 따라서 최종 결과는 3분의 1이지. 자, 두 번째. 자, P2는 어떻게 구할까?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여사건이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번엔 주사위를, 동전을 몇개 던질 거야? 3개 던지니까 2의 3제곱. 모든 경우에선 8개인데, 아까와 똑같이 같은 면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히 해볼까? 사라지고 지워져서 4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12분의 1. 1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대입해 보면, 자, P1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P2는 12분의 1이고요. 자, 분모 분자에 12를 곱했을 때 4, 1. 그래서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4가 돼서 자, 최종 답은 5분의 4. 답은 5분의 4가 되겠다. 자, 이번에는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자, 문제에서는 같은 면이 나왔을 때 조건이죠. 같은 면이 뭐예요? 사건 B잖아요. 약속했잖아. 그리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오면 되죠. PA와 B를 구하면 되겠다. 근데 아까처럼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자, B란 친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써보면 자, P B분의 PAB의 곱사건의 확률. 근데 B란 친구는 1번 영역인 AB의 교집합과 2번 영역은 A의 바깥에 있잖아요. A 여집합, 그리고 B의 교집합.

위에는 그대로 AB의 교집합이자 곱사건이 되겠다. 자, 위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곱셈 정리를 통해서 표현해 보면, 자, 사건 AB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발생할까? A가 먼저 발생하죠. 주사위 던지는 것이 먼저 시행되니까.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하고 A가 발생했다는 것을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곱해주고, 자, 마찬가지로 사건 A가 발생하지 않고 A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곱해주고, 자, 위에는 그대로 왼쪽 것을 똑같이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자, 계속해 볼까? PA가 뭐예요? 자, 6의 약수의 둘이 나온 거니까 3분의 2잖아요. PB 바 A는 아까 구했잖아. 바로 2분의 1이 되고요. 자, 주사위 눈을, 주사 6의 약수 눈이 아닌 거니까 요 사건이 요 사건 3분의 1이고요. 얘는 주사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같은 면이니까 8분의 2, 그러니까 4분의 1이었고, 이 친구 그대로 쓸게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요만큼 이제 지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12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12, 12 곱하면 여기는 2, 여기는 1이 돼서. 자, 얘는 딱 없어요, 3분의 1. 자, 4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 12를 곱하면 1이 되고요. 여기 12를 곱하면 4가 돼서 아까와 똑같이 5분의 4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내려다 봤습니다. 자, 여태까지 풀었던 세 가지 문제가 다 어때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동일하죠? 하지만 요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와 약간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첫 번째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동전을 두번 던질지 세번 던질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행 자체가 달라져서 그게 좀 특별했다. 그래서 만약에 6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을 두번 던지니까 그때는 4개 중에서 같은 면 2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던지면 모든 경우가 8개인데 그 중에 같은 면이 2개니까 4분의 1이 됐다. 그래서 19번이 그 조건부 확률의 어떤 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표. 자, 이제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상자 A에는 농구공이 두 개가 있고요. 축구공이 네 개가 들어 있다. 자, 한번 잘라 주는 거야, 이렇게. 자, 상자 B에는 농구공이 세 개, 세 개. 축구공 이렇게. A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 넣는데. 아, 이게 좀 어렵네. A에서 공을 꺼내서 B에 넣는데요. 그럼 앞에 있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B에 있는 사건의 어떤 상황 자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번엔 두 개를 꺼내는 거야. 첫 번째는 A에서 한 개를 꺼냈다면 두 번째는 B에서 두 개를 꺼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자 B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모두 축구공일 때. 자, 조건을 주는 거죠. 자, B에서 꺼낸 두개다 축구공일 때 상자 A에서 꺼낸 공이 농구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은 이런 복잡한 문장이 있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이해를 돕습니다. 물론 그림 그리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그림 안 그리고 문제를 막두 번, 세번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거든. A는 농구공이 몇 개? 두 개. 그리고 축구공. 자, 치읓으로 쓸게요. 축구공이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농구공을 꺼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축구공을 꺼낼 수도 있잖아요. 자, 농구공을 꺼냈다고 치자. 그러면 상자 B는 어떻게 변할까요? 원래 농구공과 축구공이 세 개, 세개 있었거든. 근데 축구공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농구공은, 자, 정정. 농구공이 추가됐으니까, 자, 기존의 농구공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요. 축구공은 여전히 몇 개다? 3개가 되겠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축구공을 꺼내서 상자 B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기존의 농구공은 여전히 3개가 되지만, 축구공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축구공만 두개 꺼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축구공만 두 개, 여기서도 축구공만 두 개를 꺼내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스토리는 똑같아.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확률을. 그런데 P1이란 친구는 P2가 있는데 누가 조건에 부합하냐고. A에서 꺼낸 공이 농구공일 확률. 그러니까 여기는 A에서 농구공을 꺼냈고요. 여기는 축구공을 꺼냈으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은 P1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7개 중에서 축구공만 2개 뽑는 거니까 이번에는 70분의, 그리고 축구공인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끝. 자, 피트로 갈까요? 자, 피트는 어떤 상황이에요? 주머니 A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자, 이번에는 축구공을 뽑을 거야. 축구공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B 주머니의 상황이 바뀌었죠. 총 개수는 여전히 7개인데, 아까처럼 이번에 축구공은 4개나 있으니까 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해보면, 자,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고요. 자, 7C를 잘 계산하면 21이에요. 21. 분자는 3이 되고요.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최종 결과는 21분의 1.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7C는 21, 4C는 6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자, 21분의 4. 이거는 21분의 4가 되죠. 느낌아, 1 플러스 4분의 1. 답은 5분의 1이 되겠지. 자, 마무리 해볼게. 자, 우리 P1을 구했는데 뭐였죠? 21분의 1이 되고요. P2는 뭐였어? 21분의 4. P1은 21분의 1이니까. 자, 분모 분자 21을 곱했을 때.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최종 답은 5분의 1. 답은 5분의 1이 되겠다. 됐죠? 자, 이번에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사건에 이름을 붙여야죠. B에서 꺼낸 두개 공이 모두 축구공일 때, 이걸 사건 B라고 할게요. A에서 꺼낸 공이 농구공일 때, 사건 A라고 할게요. 자, 이걸 한번 지워볼까? 자, 이거를 이렇게 지워서 그림을 남겨두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자,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순서 바꾸는 친구 있어. 바꾸면 안 돼요. A가 발생할 확률,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정의대로 PB분의 PA 교집합 B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런데 B란 친구는 어떻게 분할할 수 있냐? 자, 사건 AB가 있으면 B라는 집합은 1번 영역과 2번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고요. 1번 영역이 뭐예요? A와 B의 곱사건이죠. 그리고 2번 영역은 A의 바깥에 있으면서 B 안에 있고. 분자는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자, 위로 갖고 올게. 자, 치고 갖고 와 보면 이번에는 곱셈 정리를 통해서 쓰면 사건 A가 발생하고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고, 그리고 사건 A가 발생 안 하고, 발생 안한 것을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구하고. 여기서 조심할게. 이제 PB를 먼저 쓰면 스텝이 꼬이는 거야. 왜냐면 A, B 사건의 선후 관계가 있잖아요. A가 먼저 발생했잖아. 그럴 때는 A를 먼저 쓰는 것이 풀기가 쉽다. 자, 분자도 그대로 써보면 PA, 그리고 B by A. 자, 계속해서 써보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뭐냐? 자, 그것은 바로 6개 중에서, 6개 공 중에서 농구공이 몇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와 A는 7개 공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자, 축구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고, A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6개 공 중에서, 자, 지금 축구공이 4개 있잖아요. 4개 중 하나를 뽑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4실이고 6실이에요. 그리고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것은 동일한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축구공이 몇 개가 됐다? 4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 이 풀이의 포인트가 되겠다. 그리고 왼쪽 수를 그대로 분자했으면 되겠다. 6분의 2 곱하기 72분의 32가 돼서, 이걸 잘 계산해 보면 아까 구했었던 답인 바로 5분의 1. 이렇게 5분의 1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벌써 네 번째 문제를 풀었죠? 20번.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앞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건이 크나큰 영향을 받죠. 선생님, 그러면 앞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

않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이죠.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다면 어때요?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다면 그때는 앞사건과 뒷사건이 독립적인 관계가 되고요. 그게 나중에 별 독립사건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어느 전염병의 검진 자료, 문장이 너무 길지? 이런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뭐예요? 사건들을 A나 B로 가정한 다음에 단순한 수학적 기호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전염병의 검진자 중에서 80%가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그러면 전염병에 감염됐다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가정하는 것이 문제를 풀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 키트는 감염된 사람을 감염되었다고, 자, 감염된 사람을 감염되었다고 판정할 확률이 10분의 9래요.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을 감염됐다고 판정할 수도 있고, 감염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감염됐다고 판정할 수도 있고, 감염이 안 됐다고 판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상황은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 감염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감염 판정 결과가 또두 가지가 있으니까 총네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트가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 계속 해볼게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감염되었다고 판단. 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야? 실제로 감염됐는지 여부와 감염됐는지 판정할 여부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가정해야겠다. 왜냐면 실제로 감염된 거야. 그것을 사건 A라고 둘게요. 앞에다 뭐 실제 쓸까? 이렇게. 실제,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염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감염 일단 판정이 됐어. 감염 판정될 사건을 이렇게 B라고 할게요. 근데 A, B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할수 있겠어? 첫 번째 문장. 자, 감염된 사건이 80%야. 그 말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80%니까 0.8. 자, 기하학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4다. 이렇게. 깔끔하죠?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을, 그 말은 감염되었을 때, 사건 A가 발생했을 때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바 뒤에 A가 오는 거고요. 감염되었을 때, 감염되었다고 판정한 거니까,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로 볼수 있잖아요. 이것이 10분의 9예요. 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명확한 것은 감염 여부와 판정의 결과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감염되지 않았을 때, 그 말은 자, 감염된 사건이 A니까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때는 감염되었다고 판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사건 B가 발생한 거죠. 요 값이 뭐예요? 15분의 1이죠. 15분의 1, 이렇게.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아니,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또세 가지를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의 합은 뭐다? 1이니까.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여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여사건들의 확률도 알 수가 있다고. 봐봐. A 사건의 확률이 5분의 4잖아. 여사건의 확률은 뭐다? 합 1이니까 5분의 1이죠. 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야? 일단 표본 공간은 똑같아야 돼. 표본 공간은 똑같고요. A, B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라고 해야지 두 사건은 여사건 관계야. 얘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얘는 유지한 채 여기는 B와 B 여사건이 바로 여사건 관계라고. 그러면 10분의 9의 여사건이 뭐야? 확률이 10분의 1.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여기는 상황 자체는 건들면 안 돼. 바 뒤에 있는 A의 여사건 그대로 두고요. 얘는 사건 B니까 여기는 사건 B의 여사건이죠. 자, 확률끼리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5분의 뭘까요? 바로 14가 되겠다. 이렇게 사건 AB를 가정해 두니까 어때? 여기 있는 복잡한 문장들을 단순한 수학적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정보도 쉽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진정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 자,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 이 말은 판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 감염병 판정이 B니까 B의 여사건이 발생했을 때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전염병

명의 감염 사건 A를 얘기하죠. 그래서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우리가 써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럼 사건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니까 P, B 6건. 그 다음에 분자에는 두 친구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A 교집합, B의 여사건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뭐 약간 변수가 생겼네. 보통 우리가 다뤘을 땐 B의 여사건이 아니었잖아. 선생님, 그러면 집합을 그릴 때 복잡하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잘 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를 쓸게 아니라 B의 여사건을 써봐, 이렇게. 반드시 B의 여사건은 뭐,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냥 B의 여사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B의 여사건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겠어요? 똑같지. 1번과 2번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걸 계속 써보면, 자, B의 여사건의 첫 번째 영역, 1번이죠? 이때는 A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 안에도 있는 거야? B라고 쓰면 안 돼. B의 여집합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을 봐요. 두 번째 영역. A의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A의 여사건 여집합인데 조심해야 돼. B의 여집합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B의 여집합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P, A 교집합, B의 이렇게 여집합. 이해됐죠? 이걸 좀 갖고 와볼게,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와보면, 그럼 이번엔 조건부 확률을 바꿔야지. 여기 있는 조건부 확률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니?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낸 조건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첫 번째는 사건 A가 발생했고요.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자, 두 번째는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 다음 여기 있는 녀석은 분자에 그대로 쓰면 되겠네. PA, P, B 여바 A. 자, 이제 갖고 와 보자고. PA가 뭐예요? 5분의 4. 그리고 B 여바 A가 뭐예요? B 여바 A. 10분의 1. 자, 그리고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여기 있잖아. 5분의 1. 다 있어. 이제 밥상은 다 차려졌다고. 숟가락만 얹으면 돼. 그 다음, B 여바 A여. 15분의 14. 보이지? 그리고 얘는 그대로 위에 복사. 5분의 4. 10분의 1. 되죠? 자, 간단히 할 여지가 있냐? 사라지고 지워져서 이렇게 간단히 된다. 자, 그렇다면 분모를 써보면 여기는 25분의 2 플러스 그리고 75분의 14가 되고요. 위에는 25분의 2가 되겠다.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하자? 25와 75의 최소 공배수인 75를 나란히 곱하자. 여기 75을 곱했을 때 6이 되고요. 여기 75을 곱했을 때 14가 되고, 여기 75을 곱했을 때 6이 되니까 20분의 6. 최종 답은 10분의 3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푼 문제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었다.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풀고, 두 번째는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엄밀하게 풀었다. 근데 왜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풀어줬냐? 이 문제만큼은 첫 번째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정석적인 방법이 유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석대로 푼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건을 두 사건으로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걸 수학적 모델링이라 하는데, 실제로 감염됐냐? 이게 중요했고요.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으로 판정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판정받았으면 감염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판정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두 개, 두 개였고요. 그래서 각각을 A, B라고 하면 이 복잡한 문장을 어때요?
단순한

0: 수학적 기호인 AB로 나타낼 수 있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앞에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갖고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특별한 점이 뭐였어요? 보통 A바 B, 뭐 B바 E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 이제 B의 여사건이 등장한 거죠. 그럼 다들 막 당황하죠. 막 A가 있고 B가 있으면 B의 바깥인데 그럴 때는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두 번째 사건 자체를 B의 여집합으로 둔 거야. 그다음부터는 똑같죠. 1번 영역과 2번 영역으로 분할해서 푸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를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어떤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17강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선생님은 18강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로그 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우리가 로그의 밑을 일치시킨 다음에 진수가 같다고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이 지수 파트와 좀 다르게 이 로그 방정식의 경우는요, 밑과 진수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밑은 네,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라는 조건, 그리고 진수는 0보다 크다, 양수다 라는 조건, 그것들을 잘 보고 우리한테 필요한 네, 미지수의 값을 추론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에 곱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발문이 곱이니까 물론 각각 구해서 곱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2차 시계꼴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또 활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로그 방정식은요, 기초 개념이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개념 로그 a의 x에 대한 식이니까 다항식 fx라고 일반화시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a의 gx다 라고 한다면 밑이 일치했기 때문에 fx랑 gx랑 같다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이 밑과 진수 조건인데, 이 진수가 0보다 크게끔 하는 x에 한해서 라는 거,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답이 아닌 건 절대로 고르면 안 되기도 하고, x의 값의 범위도 여기선 되게 중요해져요. 진수들이 각각 다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밑은 2니까 뭐 상관없고요. 얘도 양수 0보다 커야 된다, 얘도 양수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 자체가 어쨌건 성립하게 되는 x의 값의 범위는 x가 3분의 2보다는 반드시 크고요, 4보다는 작은 범위 한에서 구해줘야 된다라는 걸 미리 메모하고 출발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놨고요. 우리는 이 형태로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얘는 로그 2의 한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 형태의 꼴로 변형을 하자.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식을요, 로그 2의 하나의 다항식 꼴로 변형한다. 변형하면은 같은 모양이 되니까 이제는 진수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하기 위해선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로그를 한 뭉탱이로 정리하고 싶으면은 로그들끼리, 밑이 같은 로그들끼리는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을 밑이 2인 로그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3은 3 곱하기 1로 볼 수 있죠. 얘는 3의 로그 2의 2로 쓸 수 있습니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은 1이잖아요. 그 로그의 값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 이걸 올릴 수가 있죠. 로그 2의 2의 3제곱. 네. 즉, 로그 2의 8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시되어 있는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로그 2의 3x-2는 로그 2의 8 마이너스 로그 2의 4-x가 되죠. 네. 로그들끼리의 뺄셈은 진수를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로그 2의 3x-2는 로그 2의 8 나누기 4-x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로그의 성질들이 쭉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로그의 성질도 사실은 우리 앞에서 다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념 로그, 여기에서 썼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의 로그 a의 m과 같다라는 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쓰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쓰인 로그의 성질은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n분의 m과 같다라는 거. 이게 여기에 활용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뭐만 비교하면 돼요? 밑을 일치시켜놨기 때문에 같은 로그에 대해서는 이 진수에 해당하는 식이 서로 같게끔만 두면 되겠구나 해서 이 두 식을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4-x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4-x, 3x-2가 8이랑 같다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 2차 방정식을 한번더 정리를 해서 이쪽 우측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14x. 거기에 마이너스 8인데 한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은 0.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16은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3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x가 3분의 8 또는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의 범위에 우리가 미리 진수 조건을 파악해 놨던 3분의 2보다는 분명히 크네요. 그리고 4보다도 작은 범위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두 실수 x의 값의 곱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두개 곱하면 얼마다? 3분의 16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3분의 16.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문제가 어차피 모든 실수 x의 값의 곱은 이라고 발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근은 분명히 두개 이상일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미 몇차 방정식이에요? 이미 2차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치로 나와봤자 최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사실 범위를 물론 이제 제한된 범위 요 안에서 근을 문제에서 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a분의 c, 3분의 16이라고 바로 써도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요. 발문이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다. 그럼 그두 개겠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3분의 16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지? 76번에서 77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라고 할때 로그 2의 알파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로 바꿔가지고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밑이 마침 4이기도 하고요. 물론 2에 제곱해놓은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깥

로 꺼내는 작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로그하고 숫자로 정리하고 싶어서 2로 일단 나눠봤어요. 로그 4에 8x 더하기 1은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뭐만 쓰면 되냐면 로그의 정의만 쓰면 되고요. 이때 주의사항,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x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라는 걸 먼저 따줘야 되겠죠? 자, 뭐 쓰자? 로그에 이제 정의를 여기에서부터 쓰면 되겠다. 네, 개념, 로그 정의. a의 x제곱이 b다라는 형태에서 x는 로그 a의 b. 네, 물론 이제 밑과 진수는 양수, 양수. 밑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필수고요. 이 상태에서 이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죠. 그래서 4의 2분의 1제곱이 8x 더하기 1이 됩니다. 4의 2분의 1제곱이 8x 더하기 1이다. 근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이 8x 더하기 1이다. 근데 2랑 2분의 1 곱하면 1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2네. 그럼 1에다 뭘 더해야지 이겠어요? 이거 1이네. 그래서 8x는 1이 되고요. x의 값은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8분의 1이라고 답 쓰면 큰일 나요. 이 실근을 알파라고 한다고 했어요. 문제 조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풀이를 가야 되냐면, 알파를 먼저 이식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로그 2의 알파지, 알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알파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현재 8분의 1. 얘를 대입한 것이 로그 2의 알파, 즉 로그 2의 8분의 1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요. 네. 근데 선택지에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된거 없었죠.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형태로 돼 있었죠? 마찬가지로 얘는 한번더 정리를 해줘야 돼요. 8분의 1이 8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의 3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그죠? 이것도 좀 연산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그럼 로그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76번 제가 정리해주면서 썼던 로그의 성질, 진수의 지수꼴은 앞으로 꺼내어서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2의 2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 2의 2, 네. 밑 2가 진수 2가 되기 위해서 몇번 곱해줘야 되나? 한 번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차피 1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번의 경우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로그의 정의만 써서 풀었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르게도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방식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라면 로그의 정의를 쓴. 두 번째 풀이는 제시된 식을요, 2 곱하기 로그 3대 2의 제곱에 8x 더하기 1하고 1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그의 밑변환을 배우면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얘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암기인데요. 밑과 지수 형태, 진수도 밑과 지수 형태 꼴로 작성된 로그에서 얘는 n분의 m, 로그 a의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로 얘는 2의 제곱, 얘는 8x 더하기 1의 1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2 원래 있었고, 2분의 1에 로그 2의 8x 더하기 1, 그것이 1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2랑 2분의 1 만나서 어떻게 돼요? 쓱 사라지고, 남는 로그 2의 8x 더하기 1이 1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밑과 진수가 같아지면 1하고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즉 8x 더하기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네. 8x가 1. 마찬가지로 x는 8분의 1에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똑같은 계산 결과 얻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넘겨서 이게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하필이면 2의 거듭제곱 형태니까 밑변환에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을 해서 2분의 1을 앞으로 꺼내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처음에 초기값, 알파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렸고, 답은 로그 2의 알파를 구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제 78번.

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n의 최댓값하고 물어봤어요. 어쨌든 지금 얘는 밑이 안 보이네요. 밑이 어디 갔을까요? 예. 상용 로그는 밑을 생략해서 쓰죠. 사실은 얘가 밑이 10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 또 봐야 된다고 했죠. 진수는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아, 좌변에서 x의 범위는 반드시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x가 여기서 마이너스 n보다 커야 되다라고 했는데 n은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은 이미 이 구역 안에 들어있지도 않아서 우리는 x를 0과 5 사이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정리할 거예요. 우리 로그 성질 중에서 로그의 합은 어차피 상용 로그로 돼 있으니까 상용 로그로 쓸게요. 진수의 곱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럼 이걸 이용하게 되면 좌변은 로그 x에 5-x 곱한 거고요. 우변은 로그 x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이 1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수만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5x-x 제곱이 x 더하기 n이랑 같은데 x에 대해서 내림차손으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n은 0이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 식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n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긴 갖는데 반드시 어느 범위에서 가져야 되냐면 0과 5 사이에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라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n의 최댓값이니까 n만 따로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n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우리는 y는 n이라는 식과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를 각각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인데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0과 5 사이에 있게만 하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x축 0,0과 4,0을 지나는 이차함수예요. 그죠? 아니, 쌤, 이거 어떻게 바로 찾나요? 예, 여러분, 우리 인수분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x 꺼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묶이고, 그럼 0,0과 4,0을 지나는 이차함수로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래프는 0,0과 4,0을 지나는 이차함수다. 근데 우리는 x의 값의 범위가 0과 5 사이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x는 0과 5 사이에서만 볼 거다. 네. 이 파란 선 안쪽에 대해서만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생기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두 실근 교점의 좌표가 두 개. 그럼 두 개이려면 n의 값이 어떻게 되면은 두 개가 생길까요?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n의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최댓값. 그러면 무한정 높일 건가요? 최대해서 높여놓으면 교점 안 생기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성립하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럼 그두개 되기까지, 두개 되기까지, 두개 되기까지 하고서는 두 개가 안 되는 딱그 경계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찾고 그 경계값보다는 아래에 있으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때의 점은 뭐냐? 예. x가 2일 때 값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니까 요 점이 2,8이 됩니다. 예.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8이니까 예. 플러스 8이니까 4죠? 예. 2,4. 죄송합니다. 8이 아니라 4. 그래서 4보다는 작으면 돼요. 누가? n이. 그래서 n은 4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리고 0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커야겠죠. 그래야지 두 개를 가져가니까. 네. 그래서 자연수 n의 최댓값은 4보다는 완전 작아야 돼서 최댓값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8번은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또 다른 방식

식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수 있냐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어차피 이건 인수분해 현재 못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n은 0. 그러면 x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근이 지금 뭐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4. 그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근들은 현재 봤을 때 0과 5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0과 5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지금 뭔가 식이 잘못됐네요. x-2의 제곱에 빼기 4 플러스 n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이죠. 루트 4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n이 자연수인 상황에서는요, 얘는 2보다는 작은 수가 돼요. 그죠? 2보다는 작은 수다. 그럼 어차피 1을 더해봤자 4보다 작아요? 4보다 작으면 5보다 작으니까 범주 안에 있죠. 그리고 2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n조차도 0보다는 반드시 크게 돼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범위가 나옵니다. 얘가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n이고 다른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n이어서 얘의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 0보다는 크고 큰 것이 5보다는 작다 해서 요 범위를 풀어줘도 답은 동일하게 나와요. n이 만약에 4가 되는 순간 2, 2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한 실근을 갖게 되죠. n은 5일 순 없어요. 그렇게 되면 허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3일 때 정확하게 n이 3일 때2 마이너스 루트 1에서 근 1을 갖고요. 얘가 3일 때2 더하기 루트 1이어서 3을 갖기 때문에 1과 3, 0과 5 사이에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n의 최댓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얘네들이 어차피 0과 5 사이에 있으니까 실근을 갖도록 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만 되면 되겠구나 해서 n의 최댓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78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79번 보도록 할게요. 79번. 얘는 치환해야 될것 같죠?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굳이 어떤 특정한 식을 괄호로 묶어서 제곱까지 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풀어 헤쳐서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힌트로 잡아서 내가 얘로 치환을 하자. 얘를 뭐 저라면 그냥 T로 치환을 할게요. 얘를 T로 치환을 하자. 치환을 할때 주의사항은 얘 범위를 보라고 했었는데 로그에서는요 치역이 모든 실수가 돼요. 그죠? 얘는 뭐 x의 범위도 안 나와 있고 하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돼서 그냥 치환한 상태로 그대로 쓰면 되고 진수 조건 2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커야 돼. 4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커야 돼서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실근에 해당되는 알파와 베타가 반드시 0보다 큰 꼴로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치환한 식을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et제곱. 얘는 로그 2의 2x를 우리가 치환을 했으니까 얘를 꺼내야 되는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2의 2를 더해주면 진수들끼리 곱해서 로그 2의 4x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5는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t니까 이 t제곱 마이너스 t 이건 1이잖아요?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까지 추가해서 마이너스 6은 0.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수분해 가능할까요? 하고 봤더니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이 t, t 3하고 2를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줘야 마이너스 t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가 되는데 t 음수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의해 주셔야 돼요. 지수와 다르게 로그는요, 치역을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어서 음수도 가질 수 있고요, 양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 다 해놨으니까 내가 원래 치환해 놨던 것으로 돌려서 써야 되겠죠? 즉, 로그 2의 2x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하나 풀고, 로그 2의 2x가 2인 거 하나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각각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진수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수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에

이제 곱해서 정리가 됐고요.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x 2로 나누게 되면은 지수법칙에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2, 그러면 x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x의 값을 각각 구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알파고 둘 중에 하나는 베타예요.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대. 근데 밑은 2죠. 네, 우리 이 지수부등식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져요. 마이너스 2분의 5와 1하고 비교했을 때 1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알파에 해당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 되고요. 베타에 해당되는 것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각각 구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로그 알파의 베타의 값은 로그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우리 요거 위에 밑, 그리고 진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는 앞으로 밖으로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1의 로그 2의 2. 근데 로그 2의 2는 어차피 1이고요. 얘를 역수 취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다. 그래서 79번을 푸는 과정에서는 치환도 필요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이 로그 성질들까지 좀 이렇게 능숙하게 쓸수 있어야지 계산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제 80번 봅시다. 80번. 마찬가지로 얘도 뭔가 치환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는 밑이 4고요. 다른 하나는 밑이 X예요. 근데 진수는 또 2고 등호하고 2분의 1이 나와 있네요. 네. 좀 뭔가 뭘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지 혼동이 될 텐데, 저라면 일단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놓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의 거듭제곱의 형태니까 이 문제에서 전부 다 밑이 2인 로그로 바꾸자. 밑이 2인 로그로 변환. 우리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로그의 밑변환 공식 다시 한번 리마인드 겸 로그 a의 b는 내가 갑자기 얘를 로그 밑이 c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럼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식이 얘는 로그 2의 4의 분의 로그 2의 x의 세제곱이 돼요. 얘는 로그 2의 x 분의 로그 2의 2가 됩니다. 그게 2분의 1. 그럼 로그의 성질 중에서 진수의 지수는 앞에 실수배로 꺼내어서 쓸수 있다라고 했고요. 로그 2의 4는 뭡니까, 여러분? 2가 4기에 4가 되기 위한 지수 2죠. 얘는 그냥 2로 나올 거고, 로그 2의 2는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최종식은 2분의 3의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x분의 1이 2분의 1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쪽에 분수가 보기 싫으니까 2 곱하기 로그 2의 x를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6이 아니죠? 로그 2의 x의 제곱 예. 전체 제곱 한 다음에 3 곱한 거. 그죠? 그다음 여기에는 마이너스 2. 여기는요. 2 곱하기 로그 2의 x를 곱했으니까 로그 2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한쪽으로 이 항에서 정리해 주면 3의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치환하고 싶죠? 여기서부터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거 인수분해 되나? 3t랑 t랑 각각 넣고요. 마이너스 2 이쪽에 주고, 플러스 2 이쪽에 주고, 마이너스 1 이쪽에 주면은 마이너스 3t랑 플러스 2t, 마이너스 t까지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t가 두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랑 1.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분의 2랑 1인데, 내가 치환했던 t가 로그 2의 x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1.

3분의 2 또는 1을 작성을 해준 다음에 각각의 x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때 x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또는 얘는 이때 x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찾았는데 누가 알파냐 누가 베타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수를 비교합니다. 지수가 밑이 2인 상태에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네. 그러니까 2가 더 크겠네.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겠네. 그래서 베타 나누기 알파는 베타인 2의 1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지수 법칙에서 나눈다는 거는 지수 두 개를 뺀다는 얘기니까 2의 1 빼기 빼기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3분의 2가 돼서 3분의 5. 네, 정답은 2의 3분의 5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지에 2의 3분의 5제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더 정리를 할 건데, 2의 3분의 5제곱은 2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으로 쓸수 있죠. 얘 3분의 3제곱, 3분의 2제곱.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쓸수 있어요? 아, 얘는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으로도 쓸수 있어요. 즉, 4의 3분의 1제곱으로 쓸수 있죠. 우리 이거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냈을 수 있습니다. 2의 곱하기 세제곱근 4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선택지에 보시면 2 곱하기 세제곱근 4로 표기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골라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에서 얘는 추가 개념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어떤 개념? n제곱근 a가 a의 n분의 1제곱이다. 요거를 활용해서 정답 답안지에서 이제 확인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세개다다 같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다른데 이 표현이 다른 거가 같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n제곱근 a,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도 까먹지 말고 이 로그 함수 파트 문제를 풀면서 꼭좀 복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처럼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뭘 몰라서 못 표현했지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옆에서 써두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풀어주는 방식으로요. 자, 이번에는 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2, 4. 밑을 2로 변환하든 4로 변환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저는 밑을 뭐 2나 4 중에 하나로 하면 될것 같은데 2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을 2로 변환하자. 그러면 주어진 것은요, 진수가 나누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앞에 괄호 부분은 풀어서 쓸 수가 있죠.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2로요. 근데 로그 2의 2는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부분을요, 밑이 2인 것으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근데 얘도 가만히 보니까 4, 4 똑같으니까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로그 4에다가 더하기 로그 4의 x로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로그 4의 x니까 어차피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로그 4의 x 플러스 1로 쓸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밑이 2인 걸로 변환하겠다고 했죠? 얘를 밑이 2인 걸로 변환하게 되면 로그 2의 4분의 로그 2의 x가 되고 그 값은 2분의 로그 2의 x가 돼요. 아,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x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다 정리를 끝냈으니까 로그 2의 x를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치환 안 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네, 지금 식을 매번 이렇게 다 쓰기 싫으니까 그냥 간단한 문자 A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럼 제시된 요 앞에 괄호식은요, A-1이 되고요. 뒤에 있는 식은요, 1 플러스 2분의 A가 되죠. 네, 그래서 2분의 A

A에다가 1 더한 거다. 그게 2다. 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이 계산하기 전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있다고 했죠? 진수 조건 잘 보자. X는 반드시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주지시켜 주시고요. 자, 요 범위에서 그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A니까 플러스 2분의 A. 빼기 1 넘어가면 빼기 3은 0. 이 상태에서 2를 곱할까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된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 네. 그럼 A는 마이너스 3 또는 2예요.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2이다. 근데 A는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자니까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로그 2에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로그 2에 X가 2이다라는 식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X 또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 2의 제곱이 X다라고 식이 정리될 거고요. X의 값은 네, 0보다 크게끔 둘다 안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8분의 1이고요. 그렇죠?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8분의 1. 다른 하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요. 이두 개의 값을 더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4랑 8분의 1을 더한 값이 돼서 얘는 8분의 33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선생님, 알파랑 베타랑 크기 비교가 안 나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얘가 알파면 얘는 베타예요. 얘가 베타면 얘가 알파고요. 아, 얘가 베타면 얘가 알파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위치와 상관없이 더한 값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냐라기보다는 어차피 더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구체적으로 구별은 못하지만 알파 베타가 어쨌든 얘네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두개 더해가지고 정답을 추론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아마 해설지에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파가 8분의 1이면 베타가 4. 그죠? 그 다음에 알파가 3이면은 베타가 8분의 1.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느 상황이든 더한 값은 일정하다. 8과 4분의 1을 더한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거를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82번 보도록 할게요. 82번. 자, 대표 문제인데요. 이번엔 연립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치환을 하시면 돼요. 저라면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로 치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왔으니까. 얘는 라지 X, 얘는 라지 Y로 치환. 이때 이 로그에서는요, 진수가 항상 양수야기 때문에 X도 양수, Y도 양수라는 거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얘네들을 식을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3이랑 x 곱하기 y는 4분의 9라는 식을 연립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y가 3-x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3-x로 바꿔치기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얘를 3-x라고 쓰자.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분수도 솔직히 계산하기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라지 x가 4분의 9.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라지 x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9는 0. 네.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4 곱해가지고 정수계수로 다 만들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딱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4분의 9까지 완벽하게 묶이고 끝나죠. 그래서 라지 x가 2분의 3이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y도 자동으로 2분의 3이 되죠. 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라지 x를 원래 값으로 돌려놓으면 로그 2의 x가 2분의 3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라지 y 값을 원래 값으로 돌려놓으면 로그 3의 y가 됩니다. 그게 2분의 3. 이제 우리 여기다 뭐 쓴다고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2의 2분의 3제곱이고요. y는 3의 2분의 3제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누가 알파, 누가 베타인지 여기서는 분명하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알파 베타의 제곱입니다. 근데 알파 베타도 구하려니까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다. 알파 베타는 2의 2분의 3제곱, 3의 2분의 3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6의 2분의 3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뭐 찾으라고 했어요? 이 녀석에 제곱되어 있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얘를 제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6의 3제곱, 6의 3제곱을 하면 216. 그래서 정답은 216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연립해서 각각의 내가 치환해놓은 문자의 값을 찾아내고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어요. 자, 아마 83번도 이게 대표 문제니까,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유형들이 쭈루룩 따라서 나오잖아요? 동일한 문제가 나오겠죠? 네, 83번. 83번도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X는 알파, Y는 베타일 때,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주어진 식에서 이제 X에 해당되는 게 알파, 베타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건 바로 알아요. 그리고 로그 4의 알파 더하기 로그 4의 베타는 로그 4의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는 것도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뭔가 치환해서 풀어야 될것 같은데, 치환하는 거는 사실 이쪽을 치환하는 것보다 이 아래쪽을 치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침 여기에 로그의 성질들을 쓰면은 개념 밑이 같은 로그에 대해서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라고 쓸게요. 익숙하게. 그럼 얘는 로그 a의 xy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겠죠, 식이. 그러면 이것도 이 개념에 의해서 바로 쓰게 되면 로그 a의 xy가 아니고 로그 4의 xy가 되고, 그 값이 로그 4의 xy를 전체 제곱한 거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저는 이거를 통으로 그냥 라지 A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치환을 하자. 그러면 라지 A 제곱은 A구나. 이항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구나. 공통인수 A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1이 되죠. A 마이너스 1은 0. 그럼 A가 0 또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 4의 xy가 0이거나 로그 4의 xy가 1이다라는 거두 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때 각각의 xy는요, xy가 1인 경우랑 xy가 4인 경우 두 개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xy가 1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근데 누구는 x 더하기 y는 4인. 이제 우리는 이거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y는 4-x니까 4-x 넣어주고 이게 1이다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은 0. 얘를 한번더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묶을게요.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지금 문제 조건을 잘 보시면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x에 해당하는 이 알파가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 마이너스 루트 3은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2보다 큰2 더하기 루트 3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럼 베타 금방 구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거잖아요. 그죠?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서 두개 더하면 4가 돼야 돼서 이때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xy가 4이고 x 더하기 y가 4인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는 4-x니까 4-x 넣어주고 4.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x-2의 제곱 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x는 2네. 네. 근데 알파가 2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2 자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구나라는 거. 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알파 베타는